0: 재밌어! 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아니, 딩동댕 삼총사.
2: 아따 퀴크.
3: 너 재순이가 아무리 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내팽개쳐도 어린이의 물건을 빼앗아?
4: 재순이 물건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하게?
1: 하, 그건 말이지.
3: 그건 뭐지?
1: 그건 바로 나 그 돈으로 초콜릿 사 먹게. 부럽지?
5: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린 이미
3: 초콜릿일 거면.
1: 참나. 나도 한 입만. 아.
4: 자, 아 하고 줄 줄 알았지?
1: 끝이사 녀석들. 그렇다면 뭐야? 그 구멍에 왜 소원이 안 됐지? 한 번 더. 아이 뭐야, 또 안 됐잖아.
5: 뭐야? 공격 안 해?
1: 아이, 얘들아, 잠깐만. 어, 엄마, 혹시 제 크크봉 집에 있어요?
6: 크크야, 네 크크봉을 왜 엄마한테 물어? 그러게 크크봉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아무데나 맡기면 어떡하니?
1: 아, 알았어요, 엄마. 예, 밥 먹고 들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혹시 다음 주에 이어서 싸우면 안 될까?
3: 아, 그래.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이어서 싸울까?
1: 어? 정말?
3: 그게 될 것 같아? 지금이야! 딩딩!
4: 동동!
5: 딩딩!
1: 앞으로 내 크크봉은 제자리에 두는 걸로. 둘, 셋, 뿅.
3: 우리가 또 해냈다.
4: 예.
7: 그러자 재순이의 물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8: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9: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0: 뽀롱뽀롱 마을에 담이 깊었어요.
1: 다 됐다. 이제 다들 잘 시간이겠지. 밤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2: 이제 잘까? 맞다! 오늘 유성 떨어지는 날이지? 자. 휴. 됐다. 어디? 오. 우와!
1: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무도 없는데. 자.
3: 잘 먹었다.
2: 아,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3: 맞아.
2: 뽀비, 커다란 개도 잡지 않았어?
3: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2: 그래.
3: 내일 요리하자. 잘 자, 해리.
4: 뽀비도 잘 자.
2: 무슨 소리지?

0: 안나.
1: 보비, 보비!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걸 봤어.
2: 와, 꿈꾼 거 아니야?
1: 아닌데. 이상하다. 보비! 괜찮아?
2: 누가 코를 물었어. 베리, 네 말이 맞나 봐.
1: 역시

0: 예캬!
1: 잡았어?
0: 그런 것 같아.
1: 아휴, 다행이다. 불이 켜져 있네. 얘들아, 클로디, 무슨 일이야?
0: 아까 잡아온 개가 양동이에서 빠져나왔어.
1: 엄청 사납다고.
2: 개가 개. 그만해. 집으로 데려다 줄게.
0: 로디, 대단하다.
1: 고마워.
2: 아니야. 그럼 잘 자.
1: 잘 가.
0: 베리, 우리도 같이 갈까?
1: 좋아. 어차피 잠도 다 깼어.
0: 로디,
1: 우리도 같이 가.
3: 흰 토끼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1: 어? 도와주세요, 마니 탐정. 케이크는 어떻게 된 걸까?
3: 누가 몰래 먹었나?
1: 벌써 어두워졌네.
3: 이것만 읽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1: 좋아.
3: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다니 홈즈의 말에 토끼 친구들이 놀랐어요. 탐정님, 범인이 대체 누구죠? 범인은 바로 붙어있잖아. 범인이 궁금한데.
1: 줘봐. 내가 떼볼게.
3: 안돼.
4: 루피와 패티는 범인이 궁금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3: 패티. 로디 책이니까 로디는 범인을 알 거야.
1: 그래, 당장 가보자.
3: 가자.
2: 잘 가.
0: 이제 집에 가서 잘까?
1: 잠 안 올 것 같은데.
0: 사실 나도.
2: 그럼 우리 집에서 놀자.
1: 그럴까?
0: 좋아.
3: 범인이 누굴 것 같아?
1: 나는 회색 토끼. 보비, 해리랑 로디야.
3: 어? 정말?
1: 가보자.
3: 로디!
2: 루피, 베티, 안녕.
0: 그런데 이 밤에 웬일이야?
3: 이 책 때문에.
1: 이 다음 장이 붙어서 안 보여.
3: 로디, 당근 케이크는 누가 먹은 거야?
1: 회색 토끼 맞지?
3: 알려줘.
2: 알겠어. 범인은 바로 분홍 토끼야.
1: 분홍 토끼?
2: 응. 분홍 토끼가 케이크를 먹고 회색 토끼한테 몰래 크림을 묻힌 거야.
1: 그랬구나. 분홍 토끼 너무해.
3: 맞아. 그래도 범인을 알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1: 고마워.
2: 별 말씀을.
1: 근데 너희는 안 자고 뭐해?
0: 아, 그게.
1: 아, 그랬구나. 나도 잠이 다 깼는데.
3: 우리도 로디 집에 갈까?
1: 좋아.
2: 우와, 재밌겠다.
4: 뽀로로와 크롱은 자고 있을까요?
5: 크롱.
6: 크롱, 왜 그래?
5: 크롱, 크롱.
6: 배고프다고?
5: 크롱.
6: 잠아, 이 시간에 먹으면 배불러서 못 자.
5: 크롱, 크롱, 크롱.

0: 갑자기 배고프네.
1: 야야야!
2: 우리 하나만 나눠 먹고 잘까?
0: 그럼 우리 이것도 먹을까?
2: 아유 배불러.
0: 크랑크랑.
2: 맞아, 나도 잠 안 올 것 같아.
0: 크랑크랑.
2: 그래. 뛰면 배가 커질지도 몰라. 가자.
0: 크랑크랑.
3: 어? 저기. 뽀로로랑 크롱이 뛰고 있네. 정말?
4: 뽀로로, 크롱.
2: 밤늦게 뭐해? 너무 배불러서 뛰고 있었어.
0: 크랑크랑.
2: 너희는? 노디 집에 놀러 가려고.
4: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2: 노디 집? 우리도 갈래.
0: 크롱크롱.
1: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사다리가 없잖아. 어디 갔지? 어떻게 내려가?
0: 아, 로디가 있었지.
1: 로디, 도와줘! 로디!
5: 안 들리나?
1: 어쩌지? 안 되겠다.
6: 괜찮아, 에디.
1: 고마워, 로디.
3: 큰일 날 뻔했네.
0: 크랑크랑.
3: 지붕 위에서 뭐 했어?
1: 유성을 보고 있었어.
6: 미안해, 에디. 내가 사다리를 치웠어.
1: 그랬구나. 괜찮아. 로디가 구해줬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3: 로디 집에서 놀기로 했어.
1: 나도 갈래.
7: 좋아.
6: 모두 모였네.
8: 로디는 밤에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빌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0: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0: 여기도 임무 완수!
1: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5: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0: 어? 저게 좋다. 우와,
4: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6: 저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밀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의 빌게!
5: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 모기 발사! 기가 빌더 출동!
7: 비밤 비더!
0: 포키볼 변신 완료!
8: 나이티볼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9: 스케이봇 변신 완료!
0: 부스터! 발사!
7: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0: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8: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7: 그래!
0: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트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0: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1: 제일 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빈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2: 어미!
0: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2: 와!
1: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3: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4: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3: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처음 배운 AI의 허성보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특별한 PD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PD님이란 호칭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 지금 이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PD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바로 AI로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우리도 충분히 AI로 타닥타닥 영상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AI계의 거장, 떠오르는 샛별 우리 현광민 PD님은 어떻게 AI를 쓰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1: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만들 때 쓰던 이제 카메라, 조명, 그리고 이제 출연자, 그리고 네. 촬영 장소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0: 오!
1: 오직 글로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0: 와,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의 팀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 만드는 걸 배워볼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우선 한 장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0: 아, 그게 시작이죠.
1: 네.
0: 그러면
1: 네.
0: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용할 AI 툴 어떤 걸까요?
1: 아, 저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플로우 3라는 툴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요.
0: 플로우 3.
1: 네. 네. 보시면 밑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0: 네.
1: 네. 먼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 줍니다.
0: 새 프로젝트 만들기.
1: 네. 눌러 주면 요 밑에 이제 창이 뜨죠?
0: 네.
1: 이 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0: 네.
1: 설정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0: 개념. 네.
1: 네, 두 가지 개념. 텍스트 투 비디오,
0: 텍스트 투 비디오,
1: 이미지 투 비디오,
0: 이미지 투 비디오.
1: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텍스트 투 비디오는 말 그대로 글만 써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0: 어허.
1: 하늘을 나는 형광민 PD를 만들어 줘.
0: 와.
1: 뭐 잠수하고 있는 허성범을 만들어 줘. 이렇게 글로만 써도 이게 나오는 게 텍스트 투 비디오고요.
0: 네.
1: 이미지 투 비디오는 사진이 영상의 시작 지점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도 동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텍스트 투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0: 네네.
1: 네, 여기 있는 이 플로우 3에서는 요 프레임이 이미지 투 비디오, 에셋이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우리는 이 에셋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0: 에셋. 그리고 텍스트 투 비디오를 먼저 해볼 거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이제 비율이거든요. 화면 비율.
0: 네.
1: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이제 쇼폼 같은 경우는 여기 9:16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0: 오, 네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레비로 보는 드라마

0: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만들고 싶으면 16대 9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의 차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로형을 선택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영상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요. 이제 다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1: 뭐죠?
0: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혹시 성범씨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1: 토끼와 거북이.
0: 아,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잠을 자고 있고 네. 거북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저희가 이제 써볼 건데요.
1: 네.
0: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 이미지, 토끼가 잠을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간다. 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기가 좀 막연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는 이제 딱 네 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오, 공식.
0: 네. 네. 누가?
1: 누가?
0: 어디서?
1: 어디서?
0: 무엇을?
1: 무엇을?
0: 어떤 느낌으로?
1: 어떤 느낌으로?
0: 네. 그 네 가지. 어허. 토끼가 네. 들판에서 네. 잠을 자고 있다.
1: 잠을 자고 있다.
0: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요?
1: 건방진 느낌으로.
0: 아, 자만 하고 있으니까.
1: 네, 네.
0: 오케이. 그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은 거북이가 자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나간다. 라고 적어줄게요.
1: 네.
0: 그리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1: 좋습니다.
0: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1: 네.
0: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간단한 영상 같은 거는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만들어지는데.
1: 네. 네.
0: 그리고 좀 복잡한 영상의 경우에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 말하는 사이에 다 만들어졌네요. 우리 한번 만든 영상 한번 볼까요? 토끼가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가죠.
1: 기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니 토끼야. 와, 아니 근데 좀 동화적인 요소를 기대했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0: 우리가 프롬프트를 적을 때 네네. 제가 아까 어떤 느낌으로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그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얘기한 거예요.
1: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0: 네.
1: 실사영화처럼 이런 네. 거군요.
0: 맞습니다. 아.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1: 와.
0: 그거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하실 때 막 자유롭게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성범 씨가 말한 대로 좀 동화적인 느낌이 나야 되니까
1: 네.
0: 아까 썼던 프롬프트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1: 추가해서.
0: 이거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1: 이거네.
0: 아, 또 음악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 장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1: 아, 한 컷일 뿐이죠.
0: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컷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혼자 달리고 있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거북이가 숲에서 열심히 달린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이고.
1: 봐봐. 이 정도 말 아니에요, 말?
0: 저는 탱크 같은데.
1: 적토마 같은데요, 지금.
0: 아, 그리고 이게 보면 아까 거북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1: 네.
0: 우리가 명확한 레퍼런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1: 네네.
0: 우리 이게 영화로 치면은 영화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에요.
1: 문제죠.
0: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1: 아, 약간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 한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동영상 만들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거를 이미지 만들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이 동영상을 클릭을 다시 하시고요.
1: 네.
0: 여기 위에 보면 동영상과 이미지가 있죠.
1: 네.
0: 저희는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1: 아, 이미지로 바꿔주고.
0: 네. 토끼가 자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좀 자고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멋들어지게. 네. 좋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0: 네, 좋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가 나왔는데요. 저도 토끼가 약간 좀 이 동화 속에서는 좀 건방지고 자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잤으면 좋겠거든요.
1: 아, 약간 정말 오만한 포즈로.
0: 네네네.
1: 좋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을 해보죠.
0: 그러면 반영을 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벌러덩 누워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1: 뭐야? 그 두 마리야?
0: 토끼야. 다리를 꼬고 있지만 두 마리고, 이 친구는 완전 실패를 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1: 네네.
0: 거에.
1: 네.
0: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이 친구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1: 좋습니다.
0: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자고 있는 토끼 한 마리만 남겨줘라고 프롬프트를 적어볼게요.
1: 네.
0: 오,
1: 나 나이스. 아주 대박인데요?
0: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1: 오, 네.
0: 아주 건방져 보이네, 아주. 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네.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좋습니다.
0: 자, 뒤로 나가서 아까 여기 설정창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눌러 주시고요. 밑에는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1: 프레임을 해야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만들었던 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시작이라고 있는 곳에 네. 넣어줄 거예요.
1: 아, 우와.
0: 네, 시작 프레임 추가라고 뜨죠.
1: 네.
0: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네 가지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디서 누가는 여기 이미 그림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행동만 적어줄 거예요. 낮잠을 잡고 있는 토끼 밑으로 거북이가 지나간다. 요 정도만 적어줄게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영상을.
1: 엉금엉금 지나간다.
0: 오케이, 적당히 마음에 듭니다.
1: 어허.
0: 이 이후에 나올 컷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토끼가 이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깨는 장면.
1: 어허.
0: 그리고 거북이가 저 멀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1: 네.
0: 그리고 거북이가 정면에서 이겨서 신나 하는 장면. 요 세 개를 하면 이제 우리 토끼와 거북이 뒷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1: 나오는 거네요.
0: 네. 네네. 제가 앞에 했던 것대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1: 그러면 과연 진짜 현직자께서 쓰고 있는 또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면서 실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축제는 화려하게.
1: 그리고 해안가 축제의 날. 오늘 밤 펼쳐질 해안가 축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2: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1: 안녕.
0: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에 같이 갈 건데.
3: 족보를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4: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0: 지금이야.

0: 그 나무 분장이랑 딱이네. 오늘 밤 축제에 꼭 쓰고 나와. 알았지? 이건 레드 거야.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의리 언니 보장해야지.
1: 어플? 밤 외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0: 정말 너무해.
1: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0: 아바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도착로 나가면 되겠네.
2: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단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버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거라.
0: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0: 진짜 많다. 언니 선생님!
1: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0: 네! 어? 찾았다! 예!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2: 빨리빨리!
0: 내가 그러는 거 못 들었어?
2: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0: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2: 아, 이거 좀 잡아.
3: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0: 예스! 예스! 예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2: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0: 파이팅! 자!
2: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0: 얼른 와!

0: 수백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1: 그래요? 그럼 끝나자. 근데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건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2: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오케이! 시작하자!
2: 그래, 다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1: 가자! 여기야.
3: 자,
1: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나도 포도시럽 좋지?
2: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1: 응?
2: 그거 말이야.
1: 우린 친구지. 그게 뭐?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2: 버플, 너도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1: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순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2: 버플, 버플.

Yeah.

0: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1: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0: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응?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줄 거야.

0: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1: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버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범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1: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범규민이 날 배신했어.
2: 범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3: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4: 어, 사랑 친구, 어서 와. 어서.
0: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4: 역시 사랑에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원래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어?
2: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4: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5: 한봉계 쌤,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0: 여러분, 한몽개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개쌤 최고.
2: 아유, 뭐 이 정도를 가지고.
1: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3: 너네 한몽개쌤 너무 믿지 마.
1: 응? 그게 무슨 딱따거리 같은 소리야?
3: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봉개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2: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3: 당해봐라.
2: 가득 담았어요.
0: 두구두구두.
1: 대박.
0: 뭘 담았다고요?
2: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어?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이가 또 마법을?
3: 헐, 생일상의 응가가 뭐야?

0: 쉽다고?
1: 솔직히 뭔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어? 선생님 최고.
2: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0: 맞다.
1: 아 지지.
0: 야 노사랑, 너랑 태풍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를 좀 못됐다.
3: 뭐? 내가 못됐다고? 한봉기 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4: 아유 꼴잼미지.
5: 어떠십니까 조그마왕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4: 아유 칭찬하지. 이제 아무 보석이 제 발로 굴러올 시간이지.
5: 네 지금 상태라면 노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4: 당장 잡아 오라.
6: 네, 조그마님 찍찍 마법. 뿅!
1: 짜잔!
7: 우와!
0: 사랑해. 나도.
1: 사랑해.
7: 사랑해.
8: 사랑해.
1: 역시 아무 보석으로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어. 그럼. 아빠랑 언니도?
9: 뭐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1: 이건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0: 내 이름 너무 싫어.
1: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왜 없는 거야?
6: 그런 보석 있지.
0: 아, 깜짝이야. 아무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1: 내가 뺏겠더라고.
10: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5: 생각해주는 척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1: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
5: 노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암흑보석은 쓸모가 없지.
10: 에이 암흑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5: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10: 따로 있지.
1: 아, 안 사요.
10: 아,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5: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1: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5: 그건 바로 암흑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10: 안될걸요?
5: 안되지.
10: 절대 안돼.
5: 그치?
10: 위험해.
1: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항상 가요?
6: 찍찍 마법
5: 지하본부로 출발!
2: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11: 번개.
2: 네, 번개 대장님.
12: 번개맨, 암흑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2: 네? 암흑보석이 사라져요? 그럼?
12: 암흑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2: 예? 안 돼! 사랑아!

0: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뭐,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포털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0: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1: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2: 아무 포털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3: 뭐? 꼬린내?
2: 이런데 무슨 사랑보살이 있다는 거야? 나 속인 거다? 번개미냥 똑같아.
0: 아니 그 사랑은 그게 아니라 우리.
4: 어서 오지.
0: 다녀왔습니다, 조그마왕님.
2: 조그마왕?
0: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4: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지.
2: 햄스터가 말도 안 해?
4: 어떻게 감히?
2: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4: 역시 보통이 아니네. 박사.
5: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4: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지.
6: 우와, 진짜 있네.
4: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5: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7: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경계면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5: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그마.
2: 아, 줘! 빨리 줘!
4: 이 사랑 보석은 말이지, 암흑 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같이 있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데 어쩌지?
2: 진짜 맞지? 그럼 난 암흑 보석 필요 없어.

0: 사랑아! 너 사랑! 제발 너 사랑,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암흑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1: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2: 우와!
1: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0: 아, 사랑 보석 때문에?
2: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1: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3: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0: 그거 가짜야, 가짜.
1: 가짜?
2: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0: 널 흉보던 번개맨 영상.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너 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3: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5: 가짜였지롱, 야구지롱, 가짜였지롱.
1: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그게 한 번개 쌤이 아니었다니.
6: 박사, 암흑보석을 이 검에 당장 띄워.
7: 예.
2: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0: 맞지, 맞지?
6: 그랬지. 박사, 난 빠져.
2: 잠깐만. 왜 이렇게 강제로 움직이느냐?
1: 빨리 깨우는지.
0: 잠깐만요.
1: 야, 저 사람 너

뭐죠?

0: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그마왕에게 암흑보석을 넘긴 사람. 뒤늦게 조그마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웅다웅 쟁탈전을 벌였는데 맙소사, 암흑보석이 반쪽이 됐지 뭐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구화, 사랑이를 사랑해.
1: 안 돼! 내 암흑보석!
2: 진데 없는 거지?
1: 아, 네네, 괜찮아요. 그런데
3: 번개쌤은 어딨지?
4: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또 누구랑 싸운 거야?
1: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2: 어휴,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혼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4: 네.
2: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5: 네!
2: 좋았어! 뽀뽀뽀!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5: 네!
3: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4: 봉기맨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5: 여기 선물.
6: 나도 사랑이 선물.
2: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자,
4: 할 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0: 사람 어딨니?
7: 번개.
0: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8: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0: 예? 두 곳이요?
8: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 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0: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아빠.
1: 돌려요? 뭘?
2: 나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이렇게요?
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1: 네!
0: 멈춰! 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줬건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랄지! 암흑보석,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 거, 맞지?
3: 맞지?
2: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2: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1: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3: 자 앉아있길. 와, 너무 무시무시하지.
1: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4: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5: 무시무시무시무시한.
6: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7: 아빠.
8: 태평아 생일 축하해.
9: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10: 오, 땡큐.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그거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11: 으아! 지렁이야!
6: 그대로 멈춰라!
10: 조리카! 조리카!
12: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친구야. 잘 봐. 귀엽지?
10: 귀여워. 야, 노사랑! 그건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7: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암흑보석이 변으로 쪼개져서 고장났나? 아, 어떡해.
2: 사랑 친구.
7: 하몽드쌤.
13: 미안하다.
7: 뭐가요? 하몽드쌤한테
13: 거짓말쟁이라고 한가?
7: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한 것도요.
13: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이 마음보다 암흑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7: 아니.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하 본부 나는 데 갔는데요.
13: 잠깐. 어디? 지하 본부?
7: 네. 암흑포털 지하 본부?
13: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7: 네네. 뭐였냐면요.

0: 못했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봉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합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있을 줄이야.
1: 드디어 찾았다.
4: 넌
1: 최고의 친구야. 최고. 번개 대장님, 조그마왕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서 암흑보석과 암흑보석검을 회수하겠습니다. 좋아! 응. 출동!
3: 이번에도 우리 같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지키는 거야!
1: 저, 핑키? 아. 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0: 봉개맨! 어디 가요?
1: 사랑 친구, 내가 어제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0: 그러면 암흑보석검 왕상도 맞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1: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0: 핑키요?
3: 사랑아, 안녕.
0: 네가 지금 말한 거야?
3: 말하는 게 처음 봐?
0: 당연하지.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3: 야, 어딜 만져!
1: 핑키는 마법도 쓸 수 있다고.
0: 마법이요?
1: 응.
3: 그러니까 걱정 못 들어 매셔.
0: 우와.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1: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0: 제가요?
1: 응.
0: 그래도 어떡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된걸요.
1: 아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랑이 덕분에 조그마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는 거야. 이 암흑보석도 끝까지 잘 지킬 거라 난 믿어.
0: 네,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도 번개맨 믿어요.
1: 고맙다. 금방 다녀올게.
3: 행운을 빈다, 번개맨.
0: 번개맨, 암흑보석 반쪽 꼭 찾아서 돌아와야 해요.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2: 운동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멋있어요.
3: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1: 이름이요.
0: 이름?
1: 네, 노사랑.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1: 얘들아, 한봉개쌤, 나도 좋아해.

0: 오랜만이야, 송수지.
1: 세미야, 어떻게 여길?
0: 그냥 헤어질 때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 그동안 걱정도 원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잘 살아.
1: 넌 그동안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남샘이. 언젠가 널 떠나게 되면 이유를 꼭 말해달라고 그랬지?
0: 어?
1: 정말 듣고 싶니?
0: 당연하지, 수지야. 난 어떤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다.
1: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애야.
0: 뭐?
1: 넌 기분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 마음이 무거워지면 곧바로 어딘가 쏟아버려야 직성이 풀려.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0: 난 너와 대화하는 게 좋았던 것뿐이야, 수지야.
1: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 정리 안된 쓰레기들을 나한테 버리고 간 거지.
0: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도 못하면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냐고!
1: 글쎄, 일기장이라도 쓰던지.
0: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말하던가. 그렇게 와다다 말할 걸.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언젠 강아지 같아서 좋다더니 거짓말쟁이. 걔가 또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전에는
1: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2: 63세가 된 세미 회원님은 오늘 어쩐지 조금 어른이 된 것처럼 보였다.
0: 우리 회원님, 이번 휴게소 말고 다음 휴게소로 가요. 튀김우동은 거기가 찐이야.
2: 아, 네. 물론 아주 조금.
3: 부장님!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미 회원님이!
2: 세미 회원님이 왜요?
3: 너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2: 드디어.
0: 오늘의 주제! 애지중지 키운 아들놈이 지 여친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애미의 심정은?
2: 영원히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군요.
4: 아니야, 고마 직원한테 가서 주문할까?
5: 아휴, 우리도 이제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기다. 있어봐라.
4: 빨리 해라, 언니야.
5: 아, 알았다.
6: 72번 손님, 불고기 버거 20개 포장 주문 나왔습니다.
5: 여기저기 죽어도 이마이나 남은 걸 어쩌겠노. 어디서 탄 냄새가? 아, 그래요? 불났습니까?
7: 아닙니다. 설탕 시럽을 태워서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5: 남자의 품격이 뭔가 했더만.
6: 오늘 실습한 요리로 점심 먹긴 안 되겠네요, 회원님들.
5: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0: 남자의 품격? 그 핫한 독신남들 많다카던데. 어떻든 언니야.
1: 핫한 독신남 다 얼어 죽었네. 쭈그랑 방탱이들 뿐이더만. 응?
2: 실례합니다. 지옥길 선생님 계십니까?
1: 아까 요리교실. 아,
2: 이목원이라고 합니다.
1: 요를 어찌 알고 찾아왔는겨. 말 안 해줬는데.
2: 아, 그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1: 내가요?
2: 이거 햄버거에 대한 탐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1: 잠깐! 날도 좋은데 벤치 가서 같이 먹읍시다.
3: 은행 금리라는 게 정말 짜네요. 고작 특별금리 0.5% 더 준다고 가입하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아휴.
4: 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소은 씨가 만기까지 적금 채우는 걸 성공하면 두리은행 특별금리 1%를 얹어드리죠.
3: 헐, 대박. 정말이죠, 부장님?
4: 만기일에 바로 계좌로 쏴드리는 두리은행만의 박약 이벤트.
3: 그럼 만기일이... 아, 벌써...
4: 어릴 때 은행 주인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잃어버는군요. 걱정 마세요. 두리은행은 망해도 이자는 철저히 지급해드립니다.
3: 부장님 너무 웃겨요. 근데 부장님 오후에 사장실 회의인데 복장이...
4: 무슨 소리예요? 오늘 그날이지 않습니까?
3: 그날요?
4: 유니버스 대청소의 날.
3: 안 돼! 사장실 닦을 위한 성수를 쏟으면 어떡해요? 제가 다시 떠오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물인지 알고 떠온다는 거예요? 무려 새벽 봉틀 때 동쪽 나무에 고인 성스러운 이슬을 모은 물이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1년 내내 모은 물인데 이거 이제 어쩔 거예요? 죄송합니다.
5: 진짜 어이없어. 도사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꼴이야. 대기업 맞아?
6: 그거 알아? 회사 건물 썩어가는데 이사 안 가는 것도 그 도사 때문이래.
5: 헐, 진짜?
7: 자, 이거 받아, 고부장. 자네 출생 연도에 생산된 와인. 늦어서 미안하군.
4: 아닙니다, 사장님. 생일이 한참 남아서 민망하지만.
7: 고부장, 개해면 미월생 아닌가?
4: 아, 그건 주민등록상 생일이라서요. 진짜 생일은 따로...
7: 언제?
4: 네?
7: 고드리 부장,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냔 말이야!
4: 제 생일은...
3: 여기요, 부장님 진짜 생년 월 일 시 눌러주세요.
4: 자요.
3: 유리만 고드리 두 사람의 궁합을 상극!
4: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3: 한마디로 사장님은 물, 부장님은 불! 그것도 엄청 큰 불이라 물을 다 말려버린다나.
4: 소은 씨는 대기업이 미신 타령한다고 뭐라더니 폰에 이런 앱도 깔려있군요.
3: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은 배추동 도사 말이라면 쩔쩔 매시는데 이러다 우리 프로젝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4: 무너지긴 왜 무너집니까?
8: 어떻게든 그 아이 진짜 생실을 알아내서 글자 합을 맞춰봐야 해.
7: 하지만 도사님 지금까지 잘해온 걸 보면...
8: 그 또또또! 아니란 소리! 내 경고 무시하다가 또 그때처럼 화당하고 싶나?
7: 죄송합니다, 도사님.
8: 그 아이와 자리를 만들어 주게. 내 직접 알아낼 테니까.
3: 술이라니. 이런 얕은 술을 쓸 줄이야.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4: 걱정 마세요, 소은 씨. 유통업계 경력 15년.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선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6: 도사님, 너무 웃겨.
3: 절대 안 취한다면서요, 이 주정뱅이.
8: MZ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어디서부터 시작?
3: 여기서 술 취한 사람 접어.
8: 이야. 어디서 광역 공격인가? 다들 하나씩 접으라고.
7: 오이 못 먹는 사람 접어? 대체 뭡니까, 도사님? 당신만의 그 노하우가.
8: 여기서 12월에 태어난 사람 접어.
4: 그러니까 내 생일이 언제더라?
3: 안 돼요, 부장님.

0: 12월 25일.
1: 아하, 그게 자네 생일인가?
0: 이건 예수님 생일.
2: 아유, 아유, 우리 부장님 너무 취하셨다.
3: 오늘은 임기응변으로 넘겼지만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네요. 택시 불러줄게요. 집 주소 불러요.
2: 네, 부장님. 토리동 토리오.
3: 아, 오성 씨. 아니, 뚫지 마요. 일어나요, 오성 씨.
2: 그러니까 여긴.
4: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부장님 집이잖아.
3: 인사불성이라 제 집에 두고 갑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2: 기사 자격 상실이야. 또 실수한 거 있나? 기억을.
1: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수잖아.
2: 나 때문에 부장님은 회사에서 주무셨을 텐데 대충 씻고 얼른 가서 사과드리자. 이 패션은 또 뭐

0: 회사 티, 회사 책, 회사 컵, 회사 뷰? 부장님 괜찮으신 걸까? 아휴, 오지랖은 노노. 부장님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1: 이렇게라뇨.
0: 이거? 60대까지 계획을 다 세워두셨네. 남의 사생활을.
1: 하지만 떨어진 걸 붙여주는 정도는.
0: 부장님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김밥 체인점? 편의점은요?
2: 아들, 사장님이 또 홍삼 보내셨더라. 감사하다고 인사 꼭 드리고 항상 회사에 충성 충성.
3: 소은이 네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고부장 신상 작은 거라도 알아내면 바로 공유, 오케이?
4: 둘이 엄마, 잠깐 와봐.
5: 아, 나 한동안은 화분 못 사.
4: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도 사주 한번 보라고.
5: 사주?
6: 40 남은 딸내미가 시집은 갈런지, 시집 안 가면 일은 성공할런지, 경기는 나빠지는데 명태는 안 당할런지, 생년월일만 불러봐! 쫙 하고 읊어드립니다. 오늘만 무리여.
4: 아이고야,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요. 오늘은 밸런스까지 딱 잡히가 있네.
7: 아유, 다행이다. 저 오길씨, 실은 나 그동안 먹는데 크게 관심 안 두고 살았어요. 당신은 참 취향도 희한하다. 남의 밥 먹는 영상은 왜 봐?
8: 그러게, 꼭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돼.
7: 하루 세 끼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늦었더군요.
8: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긋지긋하게 먹었던 불고기 버거라는 거야.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보게 당신이 먹방 좀 찍어주라.
7: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은 매일 맛있는 거 해먹으며 살려고 해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4: 내는요, 여생이라는 말이 제일로 싫어요. 젊은 놈들이 내만 보면 지도 남은 여생은 내처럼 취미나 즐기며 살고 싶다 이 가는데, 와, 남의 인생을 지 맘대로 남은 인생이라 카노. 살아있으면 다 현생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모근 씨, 내랑 같이 현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요?
9: 이름 지옥길, 지옥길 수혜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은빛 디지털 배움터 포크댄스 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도토리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 현재 혼자 계십니다. 부지 매매 시점은 도토리문화센터 개관 직후지만 문화센터 공사 초기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6년을 도토리문화센터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10: 그래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9: 네, 하지만 센터를 없애

0: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지옥길 씨의 진짜 마음일까요? 소은 씨 자료를 보면 지옥길 씨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볼펜 조립, 스티커 붙이기, 마스크 접기 등 부업들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 강사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나이 제한 때문에 곧 그만둬야 하죠. 그런데 돈이 아쉬운 사람이 토지 매도를 거절한다라?
0: 설마 옥길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가보면 언제나 돈입니다.
0: 아니에요, 부장님. 옥길쌤은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보라고들 하잖아요. 옥길쌤은 센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1: 아, 네.
0: 그저 돈 거리는 사람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2: 34원 캐시백 완료.
0: 아니, 부장님이 돈 거린다는 건 아니고요.
1: 이해했습니다. 내일 수업부터 지켜보면 더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소은 씨, 그 바지 관리 소장님 거니까 잘 세탁해서 돌려주세요.
0: 네? 그럼 어제 제 옷 갈아입히는 사람이...
1: 그럼 내가 있겠어요? 담뱃값 5만 원 드렸으니 주세요.
0: 죄송했습니다, 부장님.
1: 뭐, 어차피 택시비 주려고 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제가 워낙 돈돈거리는 사람이라.
0: 아이, 부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3: 아유, 결혼은 무슨 결혼이고. 그냥 살림한 합치가 같이 사는 일이다.
0: 그래도 짝꿍이 생긴 건 축하할 일이죠, 선생님.
3: 손정과 고마워요. 꽃다발 센스
1: 저도
3: 있네.
1: 축하드립니다, 지옥길 선생님.
3: 어? 고두리 회원님, 야유회 이후로 오랜만에 본다, 그쵸?
1: 저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 고르는 감각은 없어서요.
3: 부른자 그만! 고두리 회원님, 지금 설마... 현금 주려고 가는겨?
1: 순탁 금주법 한도 아니라 약서합니다.
3: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어찌 알았노?
4: 모건 씨 볼 때보다 더 좋아하네.
3: 이 여자의 심장을 진실로 뛰게 하는 거는 돈밖에 없다, 아이가.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0: 근데 선생님, 어? 저 휠체어는 뭐예요?
3: 아, 저거! 지영아! 이제 일어나 좀! 장난 쳐달라면 뭐하러 왔노?
5: 잘했어요. 저놈의 목청은 늙지도 않아.
4: 니 또 그 프로그래밍 간다고 밤샜나?
5: 안 돼. 오늘 아침까지 납기 마감이라. 끝내자마자 쌤 보라고 하는데 욕만 먹네.
0: 저기, 혹시요?
5: 헐.
0: 반지 누나?
6: 아, 뭐고? 둘이 아는 사이가?
5: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넌 어릴 때랑 똑같아요. 아줌마는 잘 계시지? 저번에 유마트 갔다가 너네 공장 제품 봤어. 마라탕 밀키트.
3: 돈 총각집 마라탕 공장 하나?
0: 아, 예? 아니요, 그게... 어, 저 휠체어 너무 이쁘다.
5: 아, 저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예쁘지?
1: 유마트에 깔린 마라탕 밀키트라면... 어느 쪽 낙하산인가 했더니 협력업체였군.
3: 남은 이야기는 이따 간식 시간에 하이소.
7: 이게 정말 고부장 사주란 말씀이시죠, 도사님?
8: 고부장 모친한테 직접 알아낸 거니 틀림이 없어. 아주 불바다로구만. 흉지다, 흉저. 그야말로 맨몸으로 화산에 뛰어드는 경이야.
7: 하지만 도사님, 이제 와서 고부장을 드러내기엔 유레카 프로젝트 막바지라.
8: 내가 생각한 방도가 있긴 한데, 자네 비서 오소은 군 말일세. 자네 사람인가?
3: 자, 신입 회원들, 저커 완성했나요?
1: 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3: 옳지. 그렇게 쭉 15코 만들면은 첫 줄 완성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으로 떠나가는 건데 누나 좀 도안을 먼저 보세요. 세로 짝대기는 겉뜨기, 가로 짝대기는 안뜨기. 이 도안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다 완성이 돼, 삐리.
1: 이건 꼭...
3: 자, 집중! 어. 겉뜨기부터 가르쳐줄 게 잘 보이소. 바늘을 위쪽으로 해가 첫코에 이렇게 찌르고 감고 찌르고 빼고
1: 찌르고 감고 찌르고.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은퇴 계획표는 아니다. 목표의 150%를 누려야 80%에 겨우 닿는 법이니까.
9: 갑자기 내 책상 없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요, 고부장. 나 정도면 오래 버텼어.
1: 예감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더 유리한 사장과 밀접하군.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에 새겨진 감각이 있다. 잘릴 것 같다는 느낌. 어!
5: 구멍이... 헐... 딴 생각했죠?
1: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3: 계속 떠이소.
1: 예?
3: 이미 빵꾸난 거는 이자 삐고 쭉쭉 앞으로 나가삐.
1: 집중하자. 어렵지 않다. 기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5: 또.
3: That's okay.
1: 가끔씩 코를 빠뜨려도 망한 게 아니다. 구멍이 나도 이어갈 수 있어. 계속 움직이기만 한다면 면적이 된다.
10: 선생님, 제가 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이랑 바늘만으로요.
3: 축하해요, 미회원님. 거의 천지창조한 기분이지.
5: 구멍 난 거 제가 수정해드릴까요?
10: 고칠 수도 있습니까?
5: 그럼요. 버그 잡는 게 저 전문 분야거든요.
7: 여기다. 지영씨가 한숨씨 한 부장에겐 적당히 둘러대고 수업 끝나면 내 방으로 튀어와.
8: 잘 먹었다. 소원식품.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 기계 하나 달랑 있을 때 더 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성장했어. 응? 너 그 공장 불났을 때 미스터 유가 선처 안 해줬으면 어머니 감옥 갈 뻔한 거 니도 알지? 그때 아주 크게 화상을 입었다고 우리 미스터 유가.
0: 어머니께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8: 이번엔 소은군이 도와줄 차례네. 미스터 유한테 불이 나게 생겼거든.
0: 네?
8: 불! 고부장 사주에 불씨가 가득하다 이 말이야.
0: 부장님 진짜 생실을 어떻게 알았지? 저도 사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부장님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도사님.
8: 아, 날 뭘로 보는 겐가? 이게 다 고부장을 위한 일이야. 매사에 가르칠라 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드세노? 내 다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0: 뭐 그러시긴 한데 다 맞는 말씀이라서요.
8: 아, 그게 고부장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니까. 화기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이 일은 고부장과 가까운 소원군만 할 수 있네. 뜨거운 화라산을 따뜻한 호롱불로 식혀줄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네, 고부장한테 매일 오이를 100g씩 먹이게.
0: 오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8: 아, 왜 상관이 없어? 햇빛에 타서 뜨거우면 살에 오이 붙여 안 붙여?
0: 그럼 알로에 발라도 되겠네.
8: 뭐야?
0: 오이 맛 탈락. 오이는 튀겨도 오이네. 탈락 마지막 희망이다. 잘게 다져 넣었으니까. 부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왜 나를 권모술수 암투에 끌어들이는 거냐고. 진정하자. 아까 다른 레시피를 저장해놨는데.
2: 오늘은 마케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0: 부장님, 어제 보내주신 영상들은 뭔가요?
1: 아, 전에 마케팅 업무 관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0: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비서일로 복귀할 텐데 괜히 부장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요.
1: 저는 회사에 적이 많아요. 한 팀으로 일한 이상 소은 씨에게 고두리 사람이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제겐 사수로서 소은 씨의 앞날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소은 씨에게 자랑할 만한 연줄이 되지 못해도 최소한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으면 해서요.
0: 부장님을 배신할 순 없어. 하지만 마미 회사랑 유니버스의 관계가...
8: 그래, 거짓말을 하자. 오, 오이 맛이 전혀 안 나네. 우찌한 건가?
0: 저만의 특급 레시피랄까?
8: 어, 좋아, 아주 좋아.
1: 야, 뭡니까 그 화분?
0: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삭막하다고 불평했더니 신경 쓰이시나 봐요.
1: 사장님이 저희 업무 환경을 신경 쓰신다고요? 부적이라니 어이가 없군. 내가 무슨 마귀도 아니고. 불화자 위에 커다란 물수자라.
0: 회사에 부장님 진짜 생일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1: 아니요.
0: 다행이에요, 부장님. 저만 입 다물면 되니까.
7: 어제 내가 준 나는 고부장이 뭐래?
0: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실이 환해져서 좋다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빛이 안 들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 뒀다가.
7: 뭐? 아니 그럼 안 돼. 고부장 근처에 둬야지.
0: 설마 도사님이 보내라고 하신 겁니까?
7: 나한테 도사님은 일기예보 같은 존재셔. 너도 나중에 어머니 회사 맡아 운영해보면 알게 될 거다. 뭐 그때까지 소원식품이 건재할 때 얘기겠지만.
0: 엄마, 아들, 회사에 별일 없죠? 아, 아니야, 내가 잘리긴 왜 잘려. 그냥 오늘 꿈이 좀 이상해서. 나 사무실 들어가요. 벌써 출근하셨네.
11: 단추 화분을 고부장 곁에 놓아
8: 하루에 오일을 100g씩 먹여.
1: 팀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는 게 제일 최악의 대응입니다. 부끄럽고 죽고 싶어도 나한테 말하고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수습을 하죠.
0: 그래, 일단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1: 배추동 도사와 만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
12: 네? 아니요. 네. 그걸 어떻게...
1: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지옥길 씨 주변 탐문가입니다. 소은 씨는 일과대로 엄마하고 퇴근하세요. 아참, 그리고 도사님께 부적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다 젖어버렸거든요.
12: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1: 설명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라고 안 그랬을 거란 장담 못해요.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0: 오늘은 누구를 알아볼까?
1: 글쎄, 찾아보자.
0: 어? 이사벨 1세? 왕인가?
1: 왕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2: 와, 된다!
1: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이사벨 1세 이야기. 1468년.
3: 여기가 어디야? 너희들은 누구야?
0: 안녕하세요. 전 영길인데요.
4: 전 승환인데요.
3: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왔지?
5: 그러게요.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시간을 달려?
1: 우리가?
4: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6: 어머, 신기해라.
1: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0: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야, 많이 나와라. 야! 우와, 8판!
3: 이야.
0: 우와.
3: 이야, 그게 이 시작 때 많이 많이 가야 우리가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
0: 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요.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3: 보너스 이동.
1: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전 안 할 거예요.
4: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2: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1: 당시 유럽에서는 이것을 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4: 오?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
0: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3: 일단 우리 이사벨 공주님이 살던 나라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카스티아라는 나라였는데 주변 나라보다 컸지만은 왕이 무능해서 귀족들끼리 전쟁도 많았고 나라의 힘이 약했어.
1: 우리나라도 빨리 강한 나라가 돼야 할 텐데.
7: 아유, 공주님은 맨날 나라 걱정만 하시고.
3: 그러던 어느 날 일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이사벨 공주님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어.
1: 왕이요?
5: 싫어요. 아니 공주님, 지금 왕이 공주님과 어머니가 다르고 궁에서 공주님을 쫓아내려 하던 걸 잊으셨습니까?
1: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8: 공주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1: 저는 지금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어요.
0: 아, 공주님!
3: 이사벨 공주님은 귀족들의 청을 거절하고 오빠이자 왕인 엘리케 4세와 협상을 하자고 했지.
1: 잊지 마세요. 저는 폐하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4: 잊을 리가 있겠니.
1: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엔 그 누구도 왕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동생.
1: 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달래야 하잖아요. 저를 왕의 후계자 1순위라고 발표해 주세요.
4: 오, 그게 좋겠구나.
3: 요거 봐라. 왕위를 포기 안 했다 이거지?
1: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왕이 될 순 없으니까요.
4: 대신 조건이 있다.
1: 뭔데요?

0: 내가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내서 이 카스테엘은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니까. 저 때는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어. 특히 공주들은 싫어도 가야만 했지. 하지만
1: 다른 나라로 시집 가면 내가 왕위를 포기할 줄 알고 나는 내 남편도 내가 선택할 거야.
2: 공주님! 공주님.
0: 이사벨 공주는 스스로 남편을 정하겠다고 우리 수도사들에게 청혼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오라고 한 거야.
1: 그래서 정보를 알아오셨어요?
2: 네. 네. 아, 맨 먼저 이 프랑스는요. 나라가 아주 강해서 좋긴 좋은데 이 청혼한 왕의 조카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1: 됐고요. 다음.
3: 아, 네, 저기 그리고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은 대서양 쪽으로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부자거든요. 근데 거기는 왕자가 아니라 왕이 청혼했네.
4: 어머. 도둑.
1: 어우. 됐고 다음이요.
2: 아, 네네. 다음은요. 이 아라곤이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힘이 좀 약하긴 약하지만은 이 프랑스와는 가깝고 시칠리아 같이 지중해 쪽에 영토가 있습니다.
1: 오, 그러면은 지중해 쪽 상권을 가져오면 우리 카스티아가 더 강해지겠네요?
2: 그렇지.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왕자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3: 근데 공주님보다 한 살 어려요.
1: 딴 나라는 됐고 아라곤의 왕자랑 결혼한다고 얘기하겠어.
0: 그런데 얼마 뒤
5: 공주님!
2: 아니 무슨 일이시죠?
5: 태아께서 포르투갈 왕이랑 결혼하시래요.
2: 뭐?
5: 공주님!
1: 전 안 할 거예요.
0: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1: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0: 포르투갈같이 부자 나라랑 결혼하는 거 그거 결혼 동맹만큼 빠른 방법이 어딨어?
1: 그렇다면 아라곤도 나쁘지 않아요. 시중에랑 무역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랑 결혼하겠어요.
0: 아라곤은 반대야. 넌 내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해!
1: 선택은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저 분명히 싫다고 말했어요.
6: 아, 정답!
1: 네, 당시 유럽에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던 방법은
6: 결혼 동맹!
1: 정답 맞습니다. 엔리케 4세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왕들은 대대로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0: 맞아. 이 왕자와 공주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이 되고 사촌이 되니까는 그냥 서로 돕고 전쟁도 안 하고 잘 살았던 거지.
1: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아이, 그래도 좀 보너스 줄 거면 좀 더 주지.
5: 에이, 그래도 많이 갔잖아요.
0: 그렇긴 한데.
1: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이번엔 제가.
1: 그래. 오, 8칸.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공주인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어렵다. 뭘 줘야 될지?
0: 일단 들어봐봐. 이사벨 공주님은 포르투갈 왕과 결혼하면 왕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8: 내가 네 남편이니까 네 나라도 내 거야.
1: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0: 공주님은 결국 몰래 궁을 빠져나와 도망쳤지.
1: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0: 그리고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님께 편지를 보냈어.
9: 결혼서약? 결혼을 한 뒤에 아라곤과 카스티아를 공동 통치한다.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저랑 결혼을 하시겠다.
2: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저희 폐하께서 포르투갈 왕과 결혼을 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카스티야로 직접 오셔서 결혼식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1: 해야죠. 결혼. 이 적극적인 성격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갑시다.
0: 감사합니다.
2: 이리야! 어서 빨리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러 가자! 이리야!
3: 이렇게 해서 이사벨 공주님과 페르난도 왕자님은 카스티아의 한 성당에서 만났고,
4: 어머! 듣던 대로 정말 잘생기셨군요.
1: 듣던 대로 정말 용감하군요.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3: 몰래 결혼을 해버렸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엔리케 4세는
5: 당장 자랑하죠.
3: 공주님을 가둬버리고 말았어.
5: 폐하
6: 이제 이사벨은 공주도 아니고 왕인 계승도 탈락이야.
7: 폐하, 그럼 다음 왕위는 누구로?
6: 내 딸 후아나 있잖아. 그 포르투갈로 시집 보내고 왕위 계승도 물려줄 거야.
8: 결혼했다는 이유로 왕의 자격을 박탈하시다뇨. 어? 이사벨 공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9: 예, 후아나 공주님은 안 됩니다.
10: 에헤이, 폐하 게임 무슨? 후아나 공주님이 어때서요?
8: 둘다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3: 이 일로 이사벨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후아나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근데
1: 지긋지긋한 귀족들, 내가 이것들을 그냥... 아!
3: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엘리케 4세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이사벨 공주님은 얼른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지.
11: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3: 그러자
1: 이사벨은 왕이라니야. 대국국국을 만들어. 지금부터 전쟁이야.
3: 포르투갈에 아폰소 5세까지 참전하면서 전쟁은 끝이 날 줄 몰랐어. 긴 싸움 끝에 아라곤에서 페르난도 왕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포르투갈에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이 끝이 났지. 2년 뒤 페르난도가 왕위에 오르자
12: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13: 남편도 고르는 이사벨은 귀양둥이.
3: 둘은 결혼 전 약속한 대로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공동 통치로 하기로 하고 에스파냐 연합 왕국을 만들어.
5: 아, 정답.
11: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5: 공동 통치.
11: 정답입니다. 예! 이사벨 1세는 에스파냐 연합 왕국을 만든 뒤 그라나다까지 통일해 지금의 스페인 영토를 만들어냈습니다.
14: 우와. 우리 공주님, 이사벨 1세 대단하지?
5: 네.
11: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14: 조금만 더.
11: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5: 알겠어. 얘들아, 잘 있어.
16: 안녕하세요.
14: 괜찮으세요?
15: 아유, 얘는 수도사가 이렇게 침착지 못해.
11: 네, 오늘 어땠나요?
5: 재밌었어요!
1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7: 우와, 이사벨 1세 진짜 멋있다.
1: 맞아, 진짜 멋있어.
14: 영기라, 승환아, 저녁 먹어야지.
1: 네! 나 잘 먹어야지.
15: 아니, 같이 가, 형 울지 마. 아이, 형 같이 가.

0: 같이 가, 형아. 형아, 오늘은 누구 해볼까? 글쎄. 어, 콜럼버스다.
1: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사람인데?
0: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1: 글쎄.
0: 형아, 그럼 오늘 콜럼버스 해보자.
1: 좋아.
2: 된다.
3: 시간을 달리는 콜럼버스 이야기. 1492년.
1: 아니, 선생님!
0: 안녕하세요. 전 영길이고요.
4: 전 승환이에요.
5: 아니, 우리가 배 타고 육지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거긴가? 아니, 설마요. 여기가...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시간을 달려? 우리가?
4: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되는 거네.
3: 네.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제가 먼저 할게요.
4: 자,
0: 자, 다섯 칸이다!
5: 좀 많이 좀 던지지.
0: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요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3: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만 찾으면 부자가 되겠지? 꼭 동방을 찾고 말겠어.
3: 콜럼버스가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 새로운 바닷길을 왜 찾아요?
5: 그러면 그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응? 잘 들어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추랑 향신료는 인도가 있는 동방에서 많이 나거든? 근데 동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사올 수가 없어서 엄청 비쌌어.
1: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 부자가 될 거야.
7: 예, 배야.
5: 특히 유럽의 가장 서쪽에 있던 포르투갈은 새 바닷길을 찾고 있었지. 그때 포르투갈에 살고 있던 선원 콜럼버스도 새 바닷길을 찾고 있었어.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동방이 나올 텐데.
4: 형, 그렇게 쉬우면 사람들이 벌써 갔다가 왔겠지.
5: 아니야. 사람들은 애초에 서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1: 이 책에 분명히 이렇게 써있다고.
4: 봐봐.
5: 그동안 콜럼버스는 동방으로 가는 새 바닷길을 찾으려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중에서도 중국을 다녀온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 견문록을 그냥 달달 외울 정도였지.
8: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만 찾으면 부자가 되겠지? 꼭 동방을 찾고 말겠어.
5: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콜럼버스는
1: 야! 드디어 지도를 찾았다!
5: 당시 유명한

0: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구하게 된 거야.
1: 이거 봐. 바르톨로메오. 이거 봐봐. 여기 리스본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 지팡이가 있어. 더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있고 그 위에 카타이가 있어.
2: 대박! 형, 그럼 형 말대로 서쪽으로 가도 인도로 갈 수 있네?
1: 토스카넬리 같이 유명한 지리학자가 만든 지도니까 정확할 거야. 이 지도를 보고 서쪽으로 항해해봐야겠어.
0: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게 그려진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보고 확신을 한 콜럼버스는 동방으로 가는 새 바닷길로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지.
3: 아, 정답!
4: 네, 콜럼버스가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3: 토스카넬리의 지도!
4: 네, 정답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보고 이상했죠? 저때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도 토스카넬리도 유럽의 서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5: 아, 그래서 지도가 그렇게 이상했구나.
4: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아니, 보너스가 이렇게나 많이 갔어?
6: 저희 잘했죠?
3: 잘했어!
4: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이번엔 제가.
3: 화이팅!
1: 화이팅!
4: 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에스파냐로 갈 거야. 가서 나 놓친 거 후회하게 만들겠어.
4: 콜럼버스가 새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5: 지도도 있고 길도 아는데 왜 도움을 받아요?
1: 아이, 그게 지도만 있다고 되나? 새 바닷길을 찾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
0: 그래서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왕을 찾아가 후원을 해달라고 했어.
8: 인도를 두 달 만에 갈 수 있다고?
1: 네, 서쪽 바다로 가면 길도 빠르니까요.
9: 아무리 서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10: 배야, 가지고 온 정보가 다 틀려옵니다.
1: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8: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니라잖나. 그리고 우린 이미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0: 사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길을 이미 찾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1: 아니, 왜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갑니까? 서쪽으로 가면 길도 빠르다니까요.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옵니다.
11: 배야, 아무래도 사기꾼 같사옵니다.
8: 여봐라, 이분 나가시면 된다.
0: 배야! 포르투갈은 콜럼버스를 호황된 사기꾼으로 보고 거절했지.
1: 에이씨, 감히 날 무시해? 내가 인도 먼저 갔다 와서 다 후회하게 만들겠어.
2: 형, 안 된 거야?
1: 에스파냐로 갈 거야. 가서 나 놓친 거 후회하게 만들겠어.
2: 에스파냐?
0: 하지만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에스파냐로 가기로 했어.
4: 어떻게 동방으로 간다는 거지?
1: 동방으로 간다고 해서 동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2: 아니, 동방으로 갈 때 동쪽으로 가지 서쪽으로 가나?
12: 이 사람이 이거
1: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건,
4: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1: 맞습니다. 육로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동쪽에는 수많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인도를 도착하면 저를 인도를 다스리는 총독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오는 금과 향신을 판매한 수익금의 10%를 저에게 주십시오.
4: 뭐라? 그렇게는 못하겠어.
1: 이 정도 조건이면 좋은 조건입니다.
0: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가 너무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어. 그런데 이사벨 1세의 생각이 바뀐 거야.
6: 건방지게 자기한테 뭘 해달라 말아야.
7: 그러니까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대요. 욕심도 많아.
6: 내 말이.
12: 잠깐만. 우리한테 거절당했다고 프랑스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거기다가 성공까지 한다면. 안 돼, 안 돼. 저자를 빨리 붙잡아야 돼. 여봐라.
7: 배야.
12: 정말입니까?
6: 그래.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네. 근데 문제가 있어.
12: 문제?
6: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나?
12: 아, 그럼요. 그럼요. 1년이면 끝나겠지.
0: 하지만 에스파냐의 전쟁은 6년이 지나서 끝났고 콜럼버스는 6년을 기다리게 됐지. 그런데
12: 이게 뭡니까?
6: 전쟁을 치르느라 나라에 돈이 없네. 이건 내가 가진 전 재산일세. 인도로 가는 백기를 꼭 좀 찾아오게.
12: 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꼭 들어와야 돼! 와야 돼!
0: 이사벨 1세의 후원으로 콜럼버스는 1492년 배 세척을 가지고 인도로 가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지.
12: 땅이다!
0: 스페인의 팔로스항을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해안가에 도착을 했고 그것이 새로운 대륙인 줄 모르고 인도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콜럼버스가 인도는 찾아가지 못했지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9: 이제 우리는 바다로 갑니다.
0: 후원을 했던 에스파냐는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해상 강국이 되지.
6: 아, 정답! 콜럼버스가 항해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3: 이사벨 1세!
6: 정답입니다. 그동안 유럽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인도라고 생각했던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을 인디오, 인디언이라고 불렀었죠.
5: 아,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하는구나.
6: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열렸다! 열렸다!
13: 얘들아, 잘 있어!
5: 간다! 좋습니다!
13: 안녕!
6: 네, 오늘 어땠나요?
13: 재밌었어요!
6: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11년 뒤 이탈리아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임을 밝혀냈고 신대륙은 그 사실을 밝혀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5: 와, 근데 콜럼버스가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인 걸 알았으면 콜럼버스 대륙이 될 뻔했네.
9: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이사벨 1세가 콜럼버스한테 투자했다니 진짜 재밌다.
5: 맞아, 맞아.
7: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5: 저녁밥 잡으러 가.
9: 같이.
5: 형아,
9: 아니 같이 가. 같이 가.

0: 야, 우리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하자.
1: 오늘은 누구랄까?
2: 스톱!
1: 마리아 테레지야?
0: 어, 내가 느낌이 팍 왔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
1: 정말 재밌을까?
0: 아, 느낌이 팍 왔다니까. 아, 빨리 해보자.
2: 우와, 진짜 너무 느라네. 딸도 자식이라고.
3: 시간을 달리는 마리아 테레지아 이야기. 1740년
2: 전화!

0: 여자들은 누구니?
1: 전 영기인데요.
2: 전 승환인데요.
0: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응? 응? 응?
3: 네, 시간을 날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시간을 달려왔다고?
4: 네, 이제 여기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 게임을 해야 되는구나.
3: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얍! 아! 우와!
0: 우와! 주사위 잘 던졌네.
5: 맞아요.
4: 우리가 문제를 맞히잖아요? 그럼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3: 이야.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5: 아버지!
3: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자는 이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4: 오?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
0: 너희들 마리 앙뚜아네트도 알아?
4: 그럼요. 루이 16세 왕비잖아요.
6: 어머머머머머. 여기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0: 야, 아무튼 신기하네.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유럽은 크게 스페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체인 신성 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영토가 크고 세력이 강한 오스트리아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고 있었어. 근데 황제였던 카를 6세가 아들이 없이 죽자 맏딸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2: 난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5: 아버지!
0: 마리아!
4: 저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키던 법에는 말이야
7: 여자는 왕실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8: 그렇고 말고요. 어? 우린 지금까지 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9: 그럼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다스릴 땅이 없으니까 왕이 될 수 없겠네요?
10: 가만. 오스트리아에는 이제 왕이 없으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8: 잠깐. 오스트리아에 왜 왕이 없습니까? 어? 집안 족보를 잘 보면 왕이 될 남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7: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없는데.
8: 아, 참. 저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오스트리아 왕실의 공주 출신이니 저 바이에른의 왕인 제가 오스트리아 왕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되고 좋다! 좋다!
9: 오? 왕의 딸이

0: 큰데 바로 위에 할머니도 아니고.
1: 그러니까 한참 위에 할머니의 자손이라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 왕들이 뭐라고 하겠어?
2: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0: 그럴 것 같지?
3: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다른 나라에서도 들썩들썩한 거야.
4: 왜요?
1: 옛날부터 오스트리아 왕실은 유럽의 왕실끼리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키워왔거든? 넓게 보면은 그냥 모든 왕실이 친척이었던 거지.
5: 오스트리아 왕이 없다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6: 아이고, 고모 할머니의 사촌이 오스트리아 왕실 출신인 나도 되겠네. 응? 그럼 나는
1: 그래서
7: 나도 할 수 있다.
1: 다들 오스트리아 왕실과 영토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8: 아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우리 아바엄마의 친딸인데.
9: 그러니까요.
8: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무 소리 못하더니 진짜 너무들 하네. 딸도 자식이라고!
9: 마리아! 오, 릴렉스! 릴렉스!
8: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데 내가 오스트리아 영토 다 받아서 꼭 왕이 되고 말 거야.
10: 아, 정답!
11: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자가 무엇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될까요?
10: 영토!
11: 영토? 네, 정답 맞습니다! 야!
1: 최고!
11: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영토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이야!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야, 이 진짜 많이 갔다.
2: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볼게요.
1: 아, 좋았어.
11: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2: 이번엔 제가.
1: 잘해, 잘해.
10: 여덟 칸! 우와!
11: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뭐라고요? 프리드리 2세가 슐레젠을 달라고 했다고요?
11: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오를 때 온 유럽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10: 전쟁이요?
8: 어머리야, 어머리야.
1: 상속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였어.
13: 다들 황제 자리에 눈독 들이고 있구만. 딴 건 필요 없어. 땅이나 한 조각 먹어볼까?
8: 뭐라고요? 프리드리히 2세가 슐레젠을 달라고 했다고요?
14: 아니, 거긴 우리 오스트리아의 알짜배기 땅이 아니오.
15: 네, 맞습니다.
1: 그랬어. 슐레지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국경지대에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세금 5분의 1이나 나오는 중요한 곳이었지.
8: 아니 근데 거길 왜 달래는 거래요?
14: 200년 전에 우리가 거기를 주기로 조약을 맺었었다고 달래요.
8: 뭐라고요?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 전이요?
14: 네. 그 땅을 돌려만 치면 오스트리아 황제로 노트링겐 전하를 밀어주신다고.
8: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요?
1: 프리드리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답을 듣기도 전에 프리드리히 2세는 슐레지엔으로 쳐들어갔어.
16: 슐레지엔을 가져오자! 죽여!
1: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
14: 전하! 전하! 큰일 났습니다.
17: 무슨 일이요?
14: 프로이센이 우리 영토인 슐레지엔을 침공했습니다.
8: 뭐라고요?
14: 선전 포고도 안 하고 그냥 밀고 들어오다니. 모든 군사들을 보내서 당장 막아요.
10: 네!
1: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프로이센이 이기고

0: 된다고.
1: 오스야 많이 약해졌군. 그런 듯하옵니다. 여자가 왕이 되니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이참에 프로이센 팍팍 밀었어. 네덜란드 가져오자. 프랑스가 프로이센을 돕는다며 전쟁에 참여를 한 거야. 그랬더니
0: 뭐? 프랑스도 참여했다고?
2: 예.
0: 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먹으려고? 와, 너무 커지잖아. 아, 안 되겠다. 우리도 가자.
1: 이번엔 프랑스랑 앙숙인 영국이 오스트리아를 돕는다며 참가를 하는 바람에 슐레지엔을 침공한 프로이센이랑 편을 먹은 나라가 한 무리. 오스트리아를 돕는다고 편먹은 나라 한 무리가 싸우게 되면서 8년 동안 온 유럽이 그냥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 이게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야.
3: 아, 정답!
4: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오를 때 온 유럽이 하게 되는 전쟁은
3: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4: 정답입니다! 예! 네, 이렇게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모여있던 유럽에서는 한 나라의 힘이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요. 8년 동안 이어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하여 슐레지엔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영토는 지켜내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
5: 슐레지엔은 빼앗겼지만 왕위에 올랐으니까 다행이지.
4: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열렸다.
6: 어, 얘들아, 안녕.
5: 안녕.
1: 잘들 있어? 아유,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 좀. 안녕.
6: 아유, 아유, 채통을 지키세요.
1: 자, 이쪽으로.
4: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6: 야, 근데 유럽에서도 여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건 어려운 일이었구나.
1: 그러게. 아니, 근데 다른 나라 싸움에 다들 껴서 싸우는 거 웃겨.
6: 맞아.
5: 연기라, 승원아, 찐빵 먹자.
1: 찐빵?
6: 어, 나 찐빵 먹을 거.
1: 형아, 형아, 같이 가. 아, 혼자 또 다 먹을 거잖아. 아이, 같이 가, 형아. 달리고 달리고.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0.013 곱하기. 짜증나.
1: 완전 웃겨.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1: 집에서 TV도 못 봐?
2: 왜 이렇게 짜증이니?
0: 매미 소리랑 공사 소리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왜 더 시끄럽게 하냐고!
1: 아니, 갑자기 그게 왜 짜증나? 여름이니까 매미가 우는 거고 공사를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0: 뭐야, 아빠는 동생 편만 짜증나, 더 짜증나! 에이, 진짜 나 짜증난다고! 나는 왜 짜증이 날까?
3: 내가 책상이 창문 옆에 바로 있거든? 근데 밖에서 이사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
4: 공사장에서 땅 뚫는 소리가 있잖아. 두두두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무리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
5: 솔직히 공사장이나 매미 같은 소리는 솔직히 나한테는 잘 안 들리거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 왜냐면 감정 없이 다니면 딱히 그런 게 없거든.
6: 감정 없이.
5: 근데 그 밖에서 막 TV 소리가 나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가장 거슬리 되는 뭐다? 내가 숙제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숙제를 하고 있는데 치사하게 TV로 보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제일 짜증나. 그게 진짜 사탄이야, 사탄.
6: 사탄.
5: 사탄도 아니고 오탄도 아닌 오라니. 재미없어.
6: 이건 편집해주세요.
3: 근데 나는 그 짜증이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화나 짜증이나 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는 감정이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5: 강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왜 사람이 짜증이 나면 힘이 세질까?
6: 방금 얘기했잖아.
5: 그런 본능을 왜 만드는 걸까?
3: 혈압이 오르면서.
5: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7: 왜 굳이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지키려는 감정을 담았을까, 사람들이?
6: 아니.
5: 이렇게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약간 몸이 강화되는 이유가 뇌에서 이렇게 짜증을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걸 뉴런이 감지해. 그러면은 뇌 신경세포인 코르티솔 나와. 그러면 그 코르티솔이 근육과 뉴런을 자극해서 그러면은 약간 갑자기 힘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 같지? 살짝 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 아닐까?
3: 무드활동을 할 때 내가 좀 자기주장이 강하거든? 내 의견에 막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막 짜증내고 제대로 참여 안 할 때랑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8: 나는 짜증이 난다는 거에 짜증나는 것 같아.
5: 그러면 넌 무한으로 짜증을 멈출 수 없는 거야?
8: 그럴 수도 있지.
3: 짜증이 약간 바이러스 같다고 하는 거네.
5: 맞아.
4: 짜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걸 극복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3: 나 모기 이런 게 여름철에는 제일 짜증이 나.
5: 맞아.
3: 짜증이. 모기는 짜증이죠.
5: 화가 나요.
3: 그럼 짜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5: 너희들 포켓몬 알지? 포켓몬?
6: 피카츄?
5: 몰라? 피카츄가 진화를 하면 라이츄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짜증이 이렇게 쌓여서 진화를 하면은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츄를 하는 거.
3: 짜증이 포켓몬이라는 거구나.
5: 짜증이라는 것은 화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짜증이 커지면서 화가 된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짜증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근데 화랑 다른 게 뭐냐면은 화는 이미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짜증은 화랑은 다르게 좀 민감한 감정이거든. 화는 약간 좀 둔탁한 약간 몽둥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칼처럼 예민한 그런 감정이어서 내 예민함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사례가 되는 거지.
3: 나는 아무래도 밖에서 짜증의 원인이 온다고 생각해. 그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매미가 맴맴 울고 막 공사장에서 두드득하고 막 아하 재밌어 이러고 TV 보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니까.
8: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게 그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 우리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는 계속 툭툭 쳤다 해. 근데 너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걸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어. 결국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짜증이 되느냐 아느냐가 정해지잖아.
3: 근데 그 물어본 거는 이제 원인이었잖아. 그 시발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그냥 나한테 달려있는 거.

0: 하고 그냥 온전히 원인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닐까?
1: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판단한 사람이 우리니까 나는 그 원인 자체까지 다 우리라 생각하는 거야.
2: 그러면은 그 뭐지? 이렇게 나쁜 말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살짝 짜증이 나. 근데 그걸 창얼린 해가지고 짜증을 이렇게 내진 않아. 그러면 그건 뭐야? 근데 그거는 네가 밖으로 표출 안한 거고 참으린 한 거면 그래도 네가 짜증이 났다는 거니까 표시를 못
0: 그러니까
2: 표출한 거지.
0: 참는다는 것은 나한테 짜증이 나는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내려보내는 그런
2: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네가 감정이 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0: 그럼 니네는 그 짜증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부정적이라 생각해? 긍정적이라 생각해?
1: 난 방패라고도 생각해. 그거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결국 참은 건 짜증 덕분이잖아. 짜증 난데 내가 내려보낸 거잖아.
3: 나는 짜증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연마 이 사람을 공격했어. 짜증은 커지면서 전쟁이 되고, 전쟁은 사람들이 죽이니까 난 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짜증이 커지지는 않아도 내가 할수 있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
2: 근데 나는, 네, 그, 사감정이라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게, 만약에 우리가 짜증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에어컨 같은 거. 아, 더운 거 너무 짜증나. 아, 그냥 나 시원하게 있고 싶어 해서 에어컨을 만든 거지. 아, 나 손으로 밥 먹기 싫어. 너무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져 해서 젓가락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쓸모없는 감정은 거의 없지.
4: 제발 나좀 내버려줘.
3: 나는 짜증을 내는 이유, 속마음은 내 의견을 들어주실 것 같아. 내 동생이 그러는데 짜증을 내면 엄마가 조금 혼내다가 결국은 들어줘.
5: 나도 짜증이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2: 너 말할 게 있나? 솔직히 말해봐. 내가 속마음으로 짜증이 나.
1: 짜증은 짜증이지.
2: 그럼 그게 그 문자 그대로 짜증이지.
1: 짜증은 짜증이지.
2: 이거 이렇게 설명한 건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든 어찌됐든 짜증은 짜증이야.
1: 짜증은 지구를 뒤집어도 짜증이니까.
2: 그래.
6: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2: 언니?
6: 편집해 주세요. 근데 누나가 아까 짜증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모기한
2: 저거 뭐세요?
6: 그 누나다.
2: 애니메이션 누나다.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8: 이거 앉아 있어서 짜증나.
2: 예? 예?
8: 그리고 여섯 명이서 짜증나.
2: 예?
6: 예?
8: 아 너희가 나 찾아와서 짜증나.
2: 목소리가 되게 분탈해 나오는.
0: 우리가 너무 짜증나서
2: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0: 우리 없애버리려고
2: 했는데 못한 거 아니야 이제?
5: 나는 보통 집에서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나면 일단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쿵 닫은 다음에 침대로 누워. 그리고 베개를 때려. 그러면 난
2: 나는 진짜
0: 베개 뭔지 알아?
2: 베개를 이렇게 팍팍 때려.
0: 집에 사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애가 있단 말이야. 걔가 아 진짜 진화가 덜 된 것 마냥 갑자기 우악 하고 쫓아오더니 우리 방 문고리를 부셔가지고 문고리가 날라갔어. 그래서 지금 안에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문을 못 열어서 지금 문 닫지도 못해. 아직도 문고리 안 붙였다 이놈아. 네가 살아 문고리. 야 밤에 내가 어둡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문 열어놔가지고 밖에 TV 소리 다 새고 아무 안 그래도 밖에 식탁 그 불 그거 센데 안 그래도 불 새가지고 잠 안 오는데 그 활짝 열어놓으면 그 2층 침대에서 자는 내 얼굴함이 얼마나 센 줄 아냐?

0: 그게 뭐야? 어, 스마트워치다.
1: 아,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사줬어. 이번에 95점 맞았거든. 오. 어? 이거 스마트폰 아니야? 봐도 돼?
0: 야, 이거 완전 신형이잖아.
2: 와, 100만 원은 넘겠는데?
1: 뭐야, 나도 갖고 싶다. 쟤는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냐?
3: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영빈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우리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자, 박수! 선생님은 영빈이가 나갈 줄 알았다니까.
1: 나도 네가 100점 맞을 줄 알았어.
4: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얘밖에 없지.
1: 선생님도 쟤만 예뻐하네. 애들도 쟤만 좋아하고.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질투가 날까?
5: 누구부터 말할까?
6: 그다음은 하고 싶은 작품.
7: 나는 우리 반이 특별하게 뭐 정치라는 걸 하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뭐 대통령이라는 걸 뽑는단 말이야. 그거 나도 후보로 나갔는데 다른 후보로 나온 친구 걔가 나랑 한 네 표 차로 걔가 당선돼가지고 나는 그때 질투를 많이 느꼈어.
8: 나도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3등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2등 친구와 1등 친구를 축하를 해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느껴졌어.
9: 나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진 않거든. 근데 나는 경쟁심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포켓몬 가리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거든. 거기 대회 나갔는데 너무 아깝게 져서 너무 경쟁심을 느끼고 약간 조금 너무 아깝고 그런 감정을 난 느낀 적이 있어.
10: 너는 혹시 질투됐던 감정 느낀 적 있어?
9: 누구?
10: 시우야.
9: 없나 본데? 있어?
10: 순수
9: 그치 없대. 흔들흔들 없다는 뜻이야. 이것 좀 어렵네. 질투는 사실 비교해서 시작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거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질투가 날 일이 없어.
7: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쟤는 난 95점밖에 못 맞고 쟤는 100점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얻었네. 왜 나는 스마트폰 못 받았지? 그런 마음이랑 뒤섞여져서 질투가 된 것 같아.
9: 내 생각엔 둘 다 합쳐진 것 같아. 그럼 봐봐. 첫 번째, 나는 95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걸로 부러우고, 그리고 95점 맞았는데도 그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부럽고, 그리고 그 핸드폰 자체도 부럽고,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는 것도 부럽고, 선생님의 칭찬도 부럽고, 많은 다양한 원이 이렇게 복합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11: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질투가 외부의 자극을 의해서 건드려져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러움이지. 부러움이란 거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터지는 거지. 부러움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고 질투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부러움이 과해지면 뭐든 과유불급이잖아. 과한 건 그러지 않음과 못지않다.
8: 내 생각에는 똑같이 우리가 축하해라는 말을 했을 때 부러움은 뭔가 서로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게 축하해 이런 마음이고 내 생각에 질투는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화도 나고 불만도 있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질투? 좋은 욕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9: 근데 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 계속 질투와 욕심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국어 사전을 뭐 봐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단 말이지.
8: 근데 나는 욕심은 뭔가 내 스스로가 조금 나쁜 길로 갈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질투는 어쨌든 서로를 살짝 경쟁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9: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질투니까 다 필요 없지.
11: 아무리 나쁜 거라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그게 평범한 좋은 질투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질투인데 자동차가 막자기 갑자기 막 200km, 300km, 350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9: 화이팅.
11: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다른 자동차랑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질투가 너무 강해져서 내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5: 만약에 이제 질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 그럼 결국에는 이 지구에는 인류가 이제 다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꼭 필요해야 하는 감정인 것 같아.
9: 난 오늘 질투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비유는 그 자동차에 맞는
5: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성격이나 마음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야.
11: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두가 점수가 똑같으면 나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 때문에 나는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질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12: 인간들은 모두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꺼리를 찾을 것 같아.
8: 나도 그렇게 생각해.
13: 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점수는 아무리 똑같더라도. 난 그런 걸로도 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깔끔히 정리하는데 너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이런 식으로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11: 지우 얘기해봐. 왜 그렇게 생각했어?
9: 맞아.
11: 삶은 예측할 수 없는데.
12: 만약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너 부럽잖아. 만약에 부럽다고 치면은
9: 이렇게 하는데 수학 시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하나 봐. 근데 0점 맞고 나 100점 맞았어. 똑같은 거지.
5: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9: 모르겠네.
5: 설명해 주실래요?
12: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1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같이 가! 호피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4: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응?
2: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5: 기다리다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2: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3: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4: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3: 바로 저기!
5: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3: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2: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나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1: 엉망진창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석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5: 기가우주 가방 작동!
1: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1: 좋았어.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우주 가방이 꽉 찼어!
5: 수고했어, 기가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6: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버버가 기가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5: 어떡해,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1: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5: 빨리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보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0: 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안 돼!
1: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0: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1: 조금만
0: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0: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4: 놀이터 진짜 재밌다!
5: 기가 빌더! 오늘도 이모 완수!
3: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4: 어? 유성! 즉 별똥달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3: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더도 함께하고 있어요.
4: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0: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4: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3: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3: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빌더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0: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4: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3: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5: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3: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5: 기가 빌더 출동.
3: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0: 자, 가자!

0: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1: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 빌더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무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0: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0: 저게 좋다. 우와,
4: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 모빌 발사! 기가 빌더 출동! 우리만 믿어!
5: 포켓몬 변신 완료!
8: 나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2: 유성체를 잡아볼까?
0: 그물 하나 발사!
8: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0: 그래!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거의 다 왔어.

0: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일 대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0: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1: 어린!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

0: 위험해! 빨리 PSP! 도대를 토할 수만 있다면 그렸잖아! 제발 멈춰줘!
1: 스키, 우리가 도와줄게!
2: 우리가 해냈다!
0: 정말 용감했어, 스키!
3: 함께 해낸 거야.
4: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 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3: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5: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3: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버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0: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함께 나누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그 고민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그 제가 상담하고 만나고 그런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하는 것이었어요. 뭐 생활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연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또 알바를 가서도 왜 나는 하던 실수를 또 할까?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중한 습관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된 실수를 자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인간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첫 번째 연구하신 분은요. 사실 좀 실수치고서는 너무 큰 실수죠.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밀러라는 미국의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여러 번 다시 교도소에까지 들어오지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그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을 때 이분이 받은 첫 번째 놀라움은 이분이 하는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아니 그거는 이렇게 고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늘 밥이 별로였다. 오늘 교도소에서 단체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지금 정말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실수하고 사소하게라도 법을 어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분들이 반성, 참회 이런 것과는 상당히 사실 거리가 있고 여러 불평, 불만, 지금 생활하는 데서 오는 그런 주제들만 이야기를 했지 자신이 실수한 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행히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해서 숙고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또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한 실수를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사람들이 밥을 불평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또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피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이 밀러라는 분이 결론적으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고통

어려움을 생각하고 느끼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창피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사람, 되돌이켜보는 일을 수없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왜 했는지 꼭 슬로우 비디오 돌아가듯이 다시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한 실수, 가볍게 넘긴 생각, 또 조절하지 못했던 감정이 자신의 과오나 실수 중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피터 포낙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아동학대를 많이 당하고 또 부모에게는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힘든 아이들이 무언가를 조금 더 안정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터 포나기가 만나는 아동학대를 많이 받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서 동일한 실수, 비슷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피터 포나기도 이 친구들의 행동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면, 피터 포나기의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관해서 피터 포나기는 이런 기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반성적 성찰 기능이 우리가 잘못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반성적 성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설명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형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내면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비록 잘못했지만 이거 왜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실수한 자신에게 공감하고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발달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 기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부모님들 옆에 없고 이 기능을 도와줄 훌륭한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스스로라도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청년들이 했죠.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반성적 성찰 기능이 스스로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피터 포나기를 포함해서 불행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반성적 성찰 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연구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하지만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든,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무엇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은, 하지만 성실히 쓰지 않은

0: 일기를 쓰는 일?
1: 이게 반성적 성찰 기능을 주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지? 이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는 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의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아, 이건 잘했다.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누가 자극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을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시간,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일기 쓰기의 중요한 기능이죠. 이 기능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뭘 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껌을 잘 쓰려고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 되돌이켜보는 거, 마음이 아파도 실수를 생각하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생각하기, 분석하기, 정리하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말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기, 고쳐보기 하니까 또 여러분 예전에 짜증내면서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맞아요. 오답노트죠. 오답노트. 아, 정말 틀린 거 또 해야 돼? 이렇게 싫으셨을 텐데 사실 좋은 학습자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향상되는 학습자가 될 거냐? 아닌 그냥 평범한 학습자가 될 거냐 하는 갈림길에 많은 학습 연구자들은 그 징표가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오답노트에 대한 태도라고 해요. 아, 뭐 틀릴까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 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뭐 기분은 별로지만 오답노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뭘 잘못 생각했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일기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오답노트를 통해서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고칠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힘을 내서 노력해보기로 하는 것.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생각 안 하기도 하고요.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재미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을 느끼기 싫어서 회피를 해왔다고 할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뭐가 있냐라고 청년들이 묻는다면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회피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피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일은 한 번 한 실수를 또 하는 것

0: 근데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같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실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실수 앞에 서십시오. 창피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의 실수를 비디오로 보고 또 투수가 야구에서 홈런을 맞을 때 어떤 실투를 하게 되었는지 보고 그런 선수들은 성장하죠. 하지만 경기 끝났다고 가서 놀고 다 있고 그런 선수들은 아마 발전하긴 어렵다고 해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비결, 교훈, 요령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들은 아마 삶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수에 관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못하겠다고 할때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한 실수이지만 내가 한게 아니라 제3자가 했다고 생각해보고 인지적 거리두기 또는 저희가 제3자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한 실수를 좀 남이 한 것처럼 보면서 감정을 좀 빼고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자기한테 적용해 본다면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자신의 실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은 덜 힘들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나아지는 모습이죠. 실수를 보는 순간 그 괴로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아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회피하지 않는 멋진 청년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소미버섯도 여경래를 만나면 특별해진다. 초스피드 초간단 새송이 덮밥부터 늘 잡채에만 넣어 먹었던 목이버섯의 재발견, 오돌오돌 식감에 한 번, 매콤새콤한 양념에 두 번 반하는 매운 목이버섯 무침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1: 예, 셰프님 반갑습니다. 이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요리가 귀찮을 때 덮밥이 정말 딱이에요. 버섯이 들어가 건강함까지 살아있는 새송이 덮밥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그 버섯 향이 잘 살아있는 밥 요리입니다.
1: 네.
2: 새송이 버섯, 그 다음에 팽이버섯, 네. 오징어가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1: 예.
2: 그 다음에 대파와 생강도 조금 필요합니다.
1: 오, 굉장히 지금까지 재료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식의 덮밥은 한식의 가진 양념과 확실히 달라 보이는데요. 특별한 이 중식 양념도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볶을 때는 식용유, 고추기름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1: 예.
2: 아, 소스로는 굴소스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되게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님의 덮밥 요리 정말 실용 만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새송이 덮밥 시작해볼 텐데요. 자, 그럼 버섯 손질을 먼저 해야겠죠?
2: 네.
1: 셰프 오늘 두 가지 버섯 준비해주셨어요.
2: 자, 새송이가 메인 재료고요. 팽이버섯은 네. 약간 부재료로 할 수 있는데요.
1: 네.
2: 새송이는 일단 이렇게 썰게, 그냥 썰게 되면 너무 크고 기르니까
1: 예.
2: 절반을 자르고요. 여기를 또 절반을 또 가르겠습니다.
1: 오.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을 쓸 예정이고요.
1: 시원시원하게. 이 버섯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선생님, 이 새송이 버섯보다 팽이버섯이 조금 더 이 씹는 식감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2: 네, 쫄깃쫄깃하고 예.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인데,
1: 예.
2: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 새송이 버섯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1: 예.
2: 이 친구들은 조금만 넣어갖고
1: 예.
2: 약간 보조 역할을 할 것이고요.
1: 오.
2: 새송이는 절반 자른 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편으로 쓸어 주겠습니다.
1: 오, 먹음직스럽게.
2: 네. 자, 이런 식으로
1: 예.
2: 조금씩 다 썰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막 튀어나가잖아요.
1: 예.
2: 그러면 싱싱하기 때문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1: 그러게요. 탱글탱글하고. 중식에서는 양송이 버섯이 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송이 버섯 들어가요.
2: 네, 요새는 또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새송이다 보니까
1: 예.
2: 그 양송이 버섯으로 만드는 양송이 덮밥에 같이 이제 응용을 한 겁니다.
1: 오, 오늘 새송이를 집어넣어서.
2: 이렇게 해갖고.
1: 네. 요거는 약간 이 팽이버섯은 씹는 식감이 면 같지 않나요?
2: 예, 그렇죠.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라서
1: 예.
2: 이거는 오랫동안 끓이고 한다 치더라도
1: 예?
2: 이게 그
1: 식감이
2: 죽진 않더라고요.
1: 오.
2: 그래서
1: 예. 자, 오징어도 사실 이 중식에 잘 어울리는데 오늘 덮밥과도 잘 어울리는 거죠?
2: 네네.
1: 이건 어떻게 썰면 될까요?
2: 편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예. 약간 비슷하게 길이를
1: 오.
2: 이런 식으로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1: 예.
2: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길이를 내서.
2: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살짝 다 데칠 것이고요. 지금
1: 예.
2: 물을 옆에서 끓이고 있는데
1: 네.
2: 이 부분들은 조금씩 더 놓으셔도 됩니다.
1: 네, 취향에 따라.
2: 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시켜 드실 때도 그렇고 따로 만들어 줄 때 중식 정말 좋아하잖아요.
2: 중식은 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어요.
2: 그 다음에 재료 손질 돼 있고 옆에
1: 예.
2: 썰 거를 다 썰어 놓을게요.
1: 그럴까요?
2: 파, 마늘, 생강까지.
1: 자, 또 이 중식에 향채소가 들어가는데
2: 툭툭 쳐서
1: 예.
2: 절반 자르고요.
1: 절반 자르고요.
2: 한 번 더 잘라서
1: 예.
2: 적당한 길이로 한 3, 4cm 정도로
1: 예.
2: 이거는 이제 폭향할 때 쓸 거라서
1: 네.
2: 마늘, 생강 등은 마늘은 편으로 썰고요.
1: 네.
2: 자잘하게
1: 네. 중식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파마늘이 들어가긴 하는데 생강이 중식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2: 생강도 많이 씁니다.
1: 예.
2: 그래서 마늘은 편을 썰어주시고
1: 네.
2: 생강은 마늘 크게 한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데
1: 네.
2: 이거는 꽝 해서
1: 네.

0: 숙여서.
1: 아, 많이 봤어요. 맞아요. 셰프님 이렇게 하신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0: 네, 이렇게 해서 자잘하게 다져주시고. 왜냐면 이거 생강은 좀 크다 보면은. 예. 향이 되도 강해서 씹혔었을 때. 네. 식감을 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마늘 생강은 같이 넣고 볶을 겁니다.
1: 예.
0: 치워주시고요.
1: 지금 확실히 생강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0: 네, 그래서 중식에서는 파마늘 생강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향신이고요.
1: 네.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됐는데 이 다음은 뭐 하면 돼요, 셰프님?
0: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 예. 재료들을 한번 살짝 데칠 겁니다.
1: 그럴까요?
0: 뚜껑 잠깐 열고. 이 데치는 거는. 네. 다 같이 데칠 거지만 따로따로 데치는 게 훨씬 음식이 깔끔해집니다.
1: 예.
0: 그래서 버섯들 먼저 집어넣고. 예. 데칩니다. 물이 끓을 때 집어넣다가 한번 젖었다가 곧 금방 건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아, 근데 셰프님, 어차피 한번 저희가 이제 덮밥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볶듯이 이제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따로 데쳐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0: 그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1: 오.
0: 자, 한번. 끓을 때 집어넣다가 다. 예. 건져주시고요.
1: 저...
0: 건지고.
1: 네.
0: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예. 아까 쓸어놓은 오징어도.
1: 네.
0: 집어넣다가 한번 살짝, 어차피 볶으면 금방 익히니까요.
1: 예.
0: 집어넣다가 살짝, 살짝. 이거는 데쳐갖고 하는 거는.
1: 예. 아주 살짝이네요, 셰프님.
0: 네. 이물질이나 그러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아... 다 걷어내는 겁니다.
1: 이 오징어에 혹시나 모를 비린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비린내 향이.
0: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1: 예. 자, 덮밥에 들어갈 덮밥 소스, 덮밥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0: 고추기름하고 그 식용유를 같이 섞어서 할 건데요.
1: 예. 자, 이렇게 두 가지 섞는 이유가 뭔가요, 셰프님?
0: 아, 한 가지 식용유만 하게 되면 색깔 전체가 너무 하얗고.
1: 예.
0: 빨간 것만 느끼면 전부 빨갛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절충 방식으로.
1: 오.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약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0: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1: 예?
0: 기름이 살짝 뜨거워지기는 파마늘 생강을, 중식에서는 파마늘 생강을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향이 이 재료에 다 들어가고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1: 맞아요.
0: 기름이 살짝 이제 흐르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아까보다 달라요.
0: 네, 그럴 때는 이제 파마늘 생강 넣으시고 파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 중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그쵸?
0: 네.
1: 이런 팬이나 웍 앞에서, 그쵸? 어, 선생님, 지금 파마늘하고 생강을 볶고 있는데, 얼마 정도 볶으면 될까요?
0: 자,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1: 예.
0: 볶을 때 파향이 점점 나올 거예요.
1: 예.
0: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벌써부터 이제 좋은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파 하나 볶는데, 그쵸? 파마늘 볶는데.
0: 네, 그래서 이거를 파기름이라고 많이 이제 칭을 하는데요.
1: 네네.
0: 이 음식의 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서. 네. 좀 오래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늘 셰프님의 의상과 오늘의 요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지금 과정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요?
0: 이렇게 한번 해. 자, 볶아주시면서.
1: 예.
0: 파 향이 지금 많이 올라오게 되면
1: 아주 먹음직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0: 이게 술 좀 넣어주시고요.
1: 자, 맛술이에요.
0: 자, 이런 식으로 폭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게 되면. 아~ 이제 이 친구들.
1: 예.
0: 이 친구들만 먼저 볶아주시고요.
1: 버섯을 먼저 넣었어요.
0: 골고루 섞어주시도록 하시고.
1: 예. 셰프님, 이 과정에서 우리 맛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이 맛있는 기름들이 이 버섯 안에 싹 배겠어요, 맛있게.
0: 네, 골고루 섞이는 걸 보셔야 됩니다.
1: 예.
0: 그래야지 이게 어떤 경우는 그 향이나 그 맛이.
1: 예.
0: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 덮밥이고
0: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물을 넣을 건데요.
1: 네.
0: 이 물을 살짝 재울 정도.
1: 아, 살짝 잠길 정도? 네. 살짝.
0: 그래서.
1: 오. 아무래도 덮밥이다 보니까 촉촉하게. 네. 먹어야죠.
0: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오징어는 간을 넣고 난 상태에서 넣어주실 거예요.
1: 아, 거의 마지막쯤에.
0: 간은 굴소스를 많이 넣게 되면 색깔이 진해져 버리니까.
1: 네.
0: 굴소스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1: 아, 굴소스와 소금으로.
0: 네, 이렇게 해주시고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네.
1: 물론 분량에 이렇게 양념들을 덜어 넣으셨지만 이거를 조금 조금씩 넣으시면서 하시나 봐요.
0: 네, 그래서 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시고요.
1: 오.
0: 치킨 스택은 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1: 예.
0: 일단 살짝 넣고요. 그럼 맛이 좀
1: 진해지겠죠.
0: 더 진해지고 맛있겠죠.
1: 예.
0: 그 상태에서 이제 다 됐다 싶으면 끓게 되면은 전체 다 골고루 섞이고.
1: 예?
0: 간이 된 것 같으니까.
1: 예.
0: 데쳐놓은 오징어 이때 넣어주시고요.
1: 아.

0: 농도가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자, 이게 요리 대가의 비결인 것 같아요. 요리 대가님의. 왜냐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이 전분도 그냥 한 번에 넣거든요.
0: 아,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전분이 물이 그 뜨거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지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농도가 나왔어요. 덮밥의 네. 농도가.
0: 자, 완성이 됐고요.
1: 그럴까요?
0: 마지막은 참기름 한 방울 넣어주시고.
1: 어, 중식에도 마지막에 참기름 올라가요?
0: 참기름은 고소함 플러스 예. 중식의 윤기 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오, 막.
0: 자, 불 끄.
1: 불 끄고.
0: 자, 준비가 됐고요.
1: 예.
0: 이 상태에서 밥을 옮길게요.
1: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덮밥이 정말 금세 만들어졌어요.
0: 네, 너무 깜빡할 사이에 만들어졌죠?
1: 예. 정말 이제 중식은 우리가 집에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선생님이 만드시니까 정말 금세 되네요.
0: 제가 만드는 것처럼 재료 같은 거 미리 쓸어놓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제 끝에 볶아서.
1: 예.
0: 일사천리로 마지막에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뚝딱.
0: 뚝딱.
1: 예.
0: 뚝딱 소리 났죠?
1: 예.
0: 자, 이 상태로 이제 옆에다가.
1: 예. 어, 너무 촉촉해요. 이 덮밥의 매력은 이 촉촉함이거든요.
0: 네, 같이 비벼 드셨을 때.
1: 예.
0: 그리고 약간 윤기도 나와야 되고 해서.
1: 네. 사실 오징어랑 버섯을 함께 먹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의 식감도 살려주셨잖아요, 셰프님께서.
0: 예, 식감상으로 이게 훨씬 맛있죠.
1: 자, 너무너무 맛있는,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새송이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새송이 버섯은 반 갈라 큼직하게 썬 뒤 편 썰고 팽이 버섯은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오징어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고 마늘은 편 썬 뒤 생강은 다져주세요. 끓는 물에 새송이 버섯, 팽이 버섯을 넣어 데쳐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오징어를 넣어 데쳐주세요. 팬에 고추기름,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맛술, 새송이 버섯, 팽이 버섯을 넣어 볶다가 물,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여주세요. 데친 오징어를 넣고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전분물을 나눠 넣어줘야 덩어리지지 않고 농도가 깔끔하게 생겨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버섯 소스를 얹으면 새송이 덮밥이 완성됩니다.
1: 버섯으로 또 만나는 별빛 밑반찬,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모기버섯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 봐요.
0: 네. 버섯 중에서 모기버섯은
1: 예.
0: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합니다.
1: 맞아요.
0: 무침 요리에도 최적의 재료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모기버섯과 양파, 그다음에 튀김 땅콩을 준비했습니다.
1: 오.
0: 고수도 가져왔지만 싫으신 분들은 빼주셔도 됩니다.
1: 네. 자, 이 튀김 땅콩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셰프님, 이 버섯 양념은 어떤 걸로 할지도 궁금해져요.
0: 아, 여름에는 새콤한 양념이 잘 어울려져서 식초와 함께 두반장, 설탕, 간장을 준비했고요.
1: 네.
0: 양념에 모기버섯을 넣어서 조물조물 부쳐줍니다.
1: 이 과정은 초간단, 비주얼은 메인 반찬 같은 버섯 요리.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0: 네.
1: 아, 셰프님, 일단 이 모기버섯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모기버섯으로만 저는 메인으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0: 아, 이제 모기버섯은 사실 뒤도 부드러운 음식이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1: 네네.
0: 중식에서 많이 쓰는 편이라서,
1: 예.
0: 이거는 말린 그 모기버섯이고요. 자, 이거를 물에 담그겠습니다. 거꾸로 이쪽으로 담글게요.
1: 예. 그게 또 양이 많이 불어나나요?
0: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 초창기 때 제가 입문했었을 때 1975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입문했는데요.
1: 예, 예.
0: 주방장이 가게 되면 모기버섯 담그라고 그러고 이만큼 있었길래 통에 넣고 다 넣어놨더니 직살나게 욕먹었죠.
1: 아주 그냥 모기버섯 바깥쪽 다 빠져나와서.
0: 그 아주 어릴 때 실수를 했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1: 아니, 셰프님도 실수를 하셨다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0: 처음에 입문할 때는 잘 모르니까요.
1: 아, 그런가요?
0: 자, 이런 식으로 물에 담궈서
1: 예.
0: 불려주시면 됩니다.
1: 자, 얼마 정도 불리면 되나요?
0: 시간

0: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네?
1: 부풀러 올라옵니다.
2: 아, 이렇게?
1: 예, 그렇습니다.
2: 그렇죠?
1: 한 5배 정도는 불은 나는 것 같더라고요.
2: 예, 이렇게 커지는데요. 자, 이렇게 부들부들, 이건 지금 딱딱하지만 이거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1: 네, 이건 이제 불려놓은 건데 이 예? 부분은 아직은 익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게 버섯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2: 예?
1: 이걸 그 밀가루를 넣었고 한번 팍팍 문대가지고 씻어낼 겁니다. 그다음에 아~ 끓는 물로 한번 살짝 데치면 훨씬 식감이 더 좋습니다.
2: 저 셰프님 사실 이런 과정은 해산물 할 때 오징어나 낙지 할 때 이렇게 바락바락 씻어내잖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좀 묻혀가지고 예? 어, 물이 있었네요. 자, 아~ 상태로
2: 예?
1: 이렇게 뭐, 해갖고
2: 원래 물기를 좀 뺏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뺏어야 되는 거고.
1: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 다듬을 때
2: 예?
1: 문대면서 밑에 꼬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예? 것은 다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2: 꼭지 같은 건 제거를 해주고
1: 예?
2: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모를 불순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1: 네,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2: 예?
1: 한 번씩 헹겨가지고
2: 한번 헹궈서
1: 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두툼한 부분에 꼬다리 같은 부분은 예? 제거를 해주시면 또 큰 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아, 근데 이 목이버섯이 식감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고 맛있잖아요.
1: 네, 약간.
2: 씹는 식감이.
1: 약간 이거보다 자잘한 걸 집에서 가정에서 하실 때는
2: 예.
1: 자잘한 걸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통통하고 해서.
2: 어, 확실히 셰프님 조금 이렇게 구석구석 씻어놔서 그런지 깔끔해요.
1: 네.
2: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목이버섯.
1: 물을 끓이고 있고요.
2: 밀가루에 한번 저희가 또 깨끗이 헹궈봤고요. 이제 한번 데쳐볼게요.
1: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럼 예. 집어넣고요.
2: 자, 셰프님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되나요?
1: 물이 끓을 때 집어넣고 다시 끓을 때 건져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끓을 때 집어넣고
2: 예?
1: 다시 뚜껑 덮어하고 다시 끓어서 건져냅니다.
2: 네, 다시 참을 준비했습니다.
1: 네.
2: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셰프님?
1: 네,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아까는 불리기만 한 거라서 안 익은 거라
2: 예?
1: 안 익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익혀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까보다 확실히 더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1: 네.
2: 자, 물론 오늘 목이버섯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하는, 같이 어우러져서 먹어야 할 살짝 썰어볼게요.
1: 네, 그래서 이제 양파가 좀 들어갈 건데
2: 네.
1: 이쪽 부분보다는 이 안쪽이 네. 또 부드러운 거니까 그쪽 부분을 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쪽부터?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 아, 오늘 목이버섯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양파에서도 부들부들한 쪽을 사용할게요.
1: 네.
2: 안쪽을 사용하겠습니다. 어, 약간 식감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네요.
1: 그다음에 홍고추는 약간 색감
2: 색감 내주기 위해
1: 네, 좀 매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무침이니까 이거는 양파에다 같이 넣을게요.
2: 그럴까요? 이게 중식도라고 하나요, 셰프님?
1: 예.
2: 어, 중식도로 하면 확실히 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1: 개고, 썰고,
2: 네.
1: 닦을.
2: 닦고. 이건 고수인데 고수는 언제 넣는 거예요?
1: 고수도 같이 넣을 건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는 빼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약간 별미이기 때문에
2: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한 줄대로 다 잘 챙겨서
2: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근데 고수의 향은 또 먹다 보면 이렇게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1: 저는 좋아요.
2: 저도 좋아합니다. 예.
1: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자, 이렇게 채소 손질도 다 됐는데요. 이 다음은 양념 한번 만들어보죠.
1: 양념을 만들도록 할게요.
2: 예.
1: 주방장 친구 두반장.
2: 아, 무슨 친구요, 셰프님?
1: 저 주방장이잖아요.
2: 주방장 친구?
1: 저는 항상 두반장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방장 친구 비슷하니까 두반장, 주방장.
2: 아, 그럴 수 있겠네요.
1: 예,
2: 저는 그거... 오늘 두반장님과, 아, 두반장님입니다. 주방장님과 최고의 요리 비결 촬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2: 친구, 어, 정겹다.
1: 그 다음에 식초 2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2: 예. 셰프님, 두반장이 들어가면 확실히 그 매콤한 맛이 나는 거죠.
1: 예, 근데 칼칼한 그 맛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 다음에 간장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2: 네. 참기름.
1: 참기름.

0: 하나 다 넣어주시고요.
1: 예. 어우, 굉장히 맛있는 향이 올라와요.
0: 그 다음에 마늘.
1: 예. 근데 이제 뭐 중식 양념이라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친근한 향이에요. 맛이고.
0: 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재료들로 하는 거라서.
1: 예.
0: 자, 이 상태에서 된 것 같고 얘네들은 이제 물기를 다 뺄게요.
1: 예, 물기를 빼서 한번.
0: 자, 여기다.
1: 칠게요. 아, 진짜 목이버섯 반찬 처음 해봐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목이버섯.
0: 네, 이것도 별미다 보니까요. 예. 여름철엔 좋은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물기를 뺐고요.
0: 다 넣어주시고.
1: 네, 목이버섯 넣고요.
0: 아까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집어넣고.
1: 네.
0: 채소도 집어넣어 주시고요.
1: 근데요, 사실 목이버섯 이외에는 다 저희가 있는 재료들이에요. 양파 있고, 뭐 홍고추 있고.
0: 네.
1: 고수야 뭐 있으신 분들 넣으시면 되고요.
0: 섞어주시고.
1: 예. 이때 섞을 때 어떻게 섞어주면 돼요, 셰프님? 뭔가 이렇게 바락바락 해야 되나요?
0: 아니요, 살짝. 왜냐면 그 쓸어놓은 것들이 다 으스러지고 하다 보니까요.
1: 예.
0: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땅콩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1: 아, 중식 가면 이런 튀김 땅콩, 네. 땅콩 튀김 많잖아요.
0: 그렇죠.
1: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중식에서는 그 튀김 땅콩은 현장에서 곧장 튀겨서 만듭니다.
1: 껍질째 많이 먹고 하세요?
0: 네, 껍질이 더 영양이 있다고 그래갖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껍질 까놓은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이 됐는데,
1: 예.
0: 껍질 있는 거, 껍질 벗겨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예. 날씨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게. 네,
0: 냉채 겸해서.
1: 맞아요. 야, 씹는 식감도 좋고.
0: 색깔도 골고루 나온 것 같아서.
1: 예.
0: 예쁘장하네요.
1: 역시.
0: 저 여씨입니다.
1: 아니, 역시 중식의 대가는 다르신 것 같아요.
0: 음식을 만들 때 조금씩 웃겨줘야 재밌어요.
1: 그러게요.
0: 더 맛있어요.
1: 너무 감사해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목이버섯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매운 목이버섯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목이버섯을 담가 불린 뒤 밀가루를 넣어 주물러 씻은 다음 찬물에 헹궈줍니다. 이렇게 목이버섯에 밀가루를 넣어 주무르면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불린 목이버섯은 한입 크기로 찢은 뒤 끓는 물에 넣어 데치고 찬물에 담가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 썰고 홍고추는 다진 뒤 고수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두반장, 설탕, 식초, 진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물기 제거한 목이버섯에 양념, 손질한 채소, 튀긴 땅콩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운 목이버섯 무침이 완성됩니다. 중식집 메뉴에도 없는 중화요리의 끝판왕 여경래 셰프에게 배워보자. 여경래 대가의 노하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공개한다. 간짜장과 물짜장의 매력이 고루 섞인 진시황 짜장부터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불고기 중화풍으로 대변신. 중식의 만능 소스 굴소스로 맛을 낸 중화풍 불고기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1: 야, 셰프님, 남녀노소 좋아하는 요리가 이 짜장면인데요. 오늘 이름부터 확 끌리는 진시황 짜장이에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0: 네, 이거는 사실 전통 오리지널 짜장면이라고 생각했으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오늘의 짜장면의 그 재료들 보기엔 삼겹살하고 표고버섯 두부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1: 오, 재료도 다른 때와는 색다르고 양념도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0: 네, 단짠의 원주가 짜장면인데요.
1: 네.
0: 춘장의 씁쓸한 맛을 잡아주는 게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필요하고요.
1: 예.
0: 춘장과 황두장, 두반장, 굴소스, 간장으로 맛을 낼 예정입니다.
1: 사실 이 짜장면은 어떤 식으로 해도 반가운 요리지만 이 진시황 짜장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셰프님?
0: 네, 이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 삼겹살을 재준비했는데 이거를 갈아낼 예정이고요.
1: 자, 여기 갈아내고.
0: 그다음에 두부 이렇게 쓸어놨는데 이건 기름에 한번 튀길 것이고요. 예. 오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는 고명이라서 네. 준비만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잘게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보인 게 이 삼겹살이에요. 원래들 짜장면에 삼겹살이 들어가나요?
0: 야,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고기를 사용합니다. 네. 삼겹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 좋아하는 거라서 이걸로 제가 삼겹살로 절충해서 좀 갈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렇게 갈아주셨는데 삼겹살이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죠?
0: 예, 그래서 약간 단가가 높긴 하지만 예.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집에 있는 돼지고기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돼지고기 삼겹살 갈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거 손질해 볼까요, 셰프님?
0: 자, 일단 썰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썰어서 예. 그다음에 한번 튀기고 튀기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들.
1: 요거는
0: 밑동 부분 잘라내시고요. 네. 이것도 자잘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버섯도 이 짜장면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버섯 들어간 짜장면 먹어 봤었는데.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자잘하게 썰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썰고 나면은 저기 두부를 기름에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1: 두부를 또 기름에 튀기고. 사실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짜장면 먹는 날은 뭔가 이렇게 뭔가 즐거운 날이거든요. 예전에 짜장면 언제 먹었어요? 뭔가 졸업앨범 찍을 때라든가 생일이라든가.
0: 아, 저는 그건 안 해봤고. 예. 15살부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
1: 정말 지겹도록 드셨구나.
0: 아, 1년 내내. 지금 거의 50년 먹었습니다.
1: 근데 50년 동안 드셔도 질리지 않는 이 짜장면의 매력 뭔가요?
0: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밥으로 먹은 거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밥을 우리가 먹으면서 질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1: 그쵸. 또 주식으로 그냥, 그쵸?
0: 네. 파도 곱게. 볼 하나만 더 주세요.
1: 네.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쓸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예. 재료 같은 거 다 데칠 거 데치고 예. 튀길 거 튀기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훨씬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저희가 진황 짜장에 들어갈 재료들, 저희가 썰어야 될 재료들 다 썰어봤고요. 이제는 셰프님께서 아까 두부를 튀기신다고 하셨어요.
0: 네, 두부는 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예. 집어넣어갖고 예. 이쪽으로 옮길까요?
1: 자, 근데 진짜 셰프님 이 짜장면에 두부 튀겨서 넣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0: 식감도 예. 좋고요. 어차피 춘장은 다 콩으로 만든 거라서
1: 예.
0: 네, 지금은 그 밀가루 같은 것도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1: 이 중식은 또 이제 불 앞에서 할 때 굉장히 또 느낌이 살잖아요.
0: 네.
1: 분위기도 있고.
0: 근데 저는 이제 중식을 처음에 입문할 때는 예. 이 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중식은 파트가 예. 불판 예. 바닥에서 막 지지고 볶고는 불쇼 하는 것처럼 그 불판이라는 게 있고요.
1: 예.
0: 칼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칼로 하는 거.
1: 예.
0: 그래서 옛날에는 칼판 주방장도 있었거든요.
1: 예.
0: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칼판 주방장이었었기 때문에
1: 예.
0: 칼판 주방장을 지향을 했었었는데
1: 예.
0: 오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텔레비에서 중식을 소개할 때 프라이팬에 하는 그런 셰프들만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확 이렇게 하는. 그렇죠. 네. 확실히 콩은 정말 고소함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끝판왕.
0: 끝판왕. 오늘의 이 짜장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흔하게 먹는 그런 짜장면이 약간 네. 단맛이 센데 설탕은 조금만 넣을 것이고 춘장의 원래 춘장이나 그런 장의 원래 맛을
1: 예.
0: 10분 살려서 만들 거라서
1: 예.
0: 한번 기대해 보세요.
1: 셰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 일반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점이 또 궁금해요.
0: 그래서 사실은 짜장면의 정의를 먼저 내린다면 짜장면 무슨 뜻이에요?
1: 짜장 까만색인데 맛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정의.
0: 네, 그거 좀 웃겨. 짜장면이라는 건 원래 중국 발음이고 중국 발음은 짜. 짜장면. 그래서 짜라는 거는 튀기다.
1: 예?
0: 장을 튀겨서 만든 국수 요리.
1: 아, 그래요?
0: 기름을 예. 기름에다가 춘장을 넣어갖고
1: 튀기듯이.
0: 튀기면은 약간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런 볶은 춘장이 나와가지고
1: 예.
0: 안 해도 되는데
1: 간짜장하고 일반 짜장 차이는
0: 간짜장에는 말을 건자를 써가지고 간 짜장. 그래서 물을 안 넣고 마르게 볶은 거를 간짜장이라 합니다.
1: 아, 좀

0: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1: 된 것 같고요. 예. 여기다 놓을게요.
0: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름을 한번 걸른 다음에.
2: 예, 쪽에다 해주시고, 이 기름을 예? 써서.
0: 다시 써서. 요거 이제 새 좀 펼쳐놔도 돼요?
1: 네, 그냥 그 상태로 써도 됩니다.
0: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고기부터 다 네. 갈아놓은 거 다 치워.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싹 익혀주면 됩니다.
1: 바싹.
0: 이런 살코기 같은 그런 것들이 겉면이 다 익게 될 정도까지 예. 해주시면 되고.
1: 확실히 이렇게 갈아주셔서 그런지 좀 더 빨리 익는 것 같고. 네. 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삼겹살의 향이 이 스튜디오에 가득해요.
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 고기는 예.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고 반 스푼.
1: 아, 고기에다가 밑간으로 간장을
0: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삼겹살이고 고기다 돼지고기다 보니까 예. 그 약간 조리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 생강만 중추.
1: 예, 생강만.
0: 생강을 조금 넣을게요.
1: 혹시나 모를 누리네를 잡기 위해서. 네. 자, 이거 다 드릴까요?
0: 아니, 많아요. 아,
1: 조금만. 살짝만.
0: 오케이.
1: 네, 살짝만.
0: 자, 여기 네. 광희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짜장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아, 셰프님 이렇게 또 MC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0: 네. 이게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1: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0: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네.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도록 할 것인데요.
1: 고기가 다 익었어요.
0: 그 다음에 이거 그 쓸어놓은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1: 예. 그 다음에 대파도 있고
0: 해주시면 이제 다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쓸어놓은 대파.
1: 예, 차례차례 넣어볼게요. 네.
0: 그 다음에 마늘도 넣을게요.
1: 마늘 넣을까요? 셰프님 마늘 얼마큼 넣을까요?
0: 예, 반만 넣어주세요.
1: 반만요. 자, 반만 넣어볼게요.
0: 불은 네. 최고 센 상태로 틀어주시면 되고요.
1: 아, 센 불에서 네. 뭐든.
0: 이건 천면장이라는 거고요.
1: 천면장이요?
0: 천면, 약간 달콤한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저희가 알기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두반장은 고추장 맛이 살짝 나잖아요. 네. 천면장은 어떤
0: 맛이? 춘장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춘장 같은.
0: 황도장, 콩으로 만든 거.
1: 아, 황도장은 또 뭐예요?

0: 천면장은 이제 첨이라는 건 약간 달다는 뜻이고요.
1: 예?
0: 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밀가루 같은 그런 경우고 약간 그 달은
1: 아 달콤한 약간 단맛이 나는
0: 그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주 고소함이 대단할 것 같은데.
0: 좀 전에 튀겨 놓은 예. 두부도 넣었어요.
1: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1: 예.
0: 소스를 더 내기 위해서
1: 네.
0: 살짝 끓여야 됩니다.
1: 이 상태에서 아 진짜 저희가 짜장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 먹는 이 진시황 짜장도 굉장히 맛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단맛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조금 네, 더 있는 그렇죠.
0: 짜장면에 온 들어갈 수 있죠.
1: 예.
0: 노추라는 건데요. 색깔을 찍는
1: 노추요?
0: 노추 색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 안에 설탕을 좀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1: 약간.
0: 네, 설탕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끓였다가 이제 전분을 네. 풀어주시면 돼요.
1: 전분이요?
0: 이것도 전분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예. 넣으면서 젖어주시고요.
1: 돌려가면서.
0: 전분 한번 넣어주실래요?
1: 한번 더 넣을까요? 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 반만 더 주세요.
1: 반만 더 넣을까요? 자,
0: 네.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1: 이야.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0: 장을 위에다 붓게요.
1: 네. 와.
0: 원래 오리지널은 네. 국

0: 척추 이만큼이고 장이 더 찌고요.
1: 원래는요? 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반만 덮어줄게요.
1: 아, 그래도 간이 맞는 거죠?
2: 네, 그럼요.
0: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명을 자기가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오이를 많이 넣으니까.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고수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 임의로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1: 취향에 따라?
0: 취향에 따라.
1: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진시황짜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진시황짜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해 잘게 다지고 대파도 다져주세요. 그런 다음 식용유를 두른 팬에 두부를 넣어 튀겨줍니다. 다시 식용유를 두른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진간장,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표고버섯,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천면장, 황두장, 두반장, 춘장, 굴소스,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튀긴 두부를 넣어 볶아주세요. 물, 노추, 설탕을 넣어 끓이다가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때 전분물을 나눠서 빙 둘러 넣어야 소스가 뭉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삶은 중화면 위에 짜장 소스를 얹고 오이를 올리면 진시황 짜장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집에서 만들기 쉬운 게 불고기지만 요리 초보에게는 이 양념장부터 불 조절까지 은근 함정이 많은 요리예요. 일단 오늘 요리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그 몽골리안 비프,
1: 네,
0: 소고기였었으면 쉽게 말해서 한 중국식 불고기입니다.
1: 오.
0: 밥하고 잘 어울리는 집밥 요리입니다. 돼지고기 안심을 준비했고요.
1: 네.
0: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1: 네.
0: 양념으로는 간장하고 굴소스로 아주 간단하게 맛을 낼 예정입니다.
1: 네, 간장 양념만 하지 않고 굴소스의 감칠맛을 더해 색다른 소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경래 셰프님만의 맛있는 레시피 지금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지금 좀 재료들이 뭐 대단하게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0: 네,
1: 굉장히 간단한데요.
0: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이거는 이제 고기는 제가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했고요.
1: 네.
0: 돼지고기 안심은 그냥 돼지고기 중에서는 살짝 좀 비싸긴 하지만,
1: 네,
0: 이게 접근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다음에 이제 재료, 부재료를 보게 되면 양파라든지 대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통마늘 사용해서 다질 예정인데,
1: 네,
0: 그냥 마늘 다진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사실 이 중식에 양파는 빠질 수 없죠, 셰프님.
0: 네.
1: 저도 항상 짜장면 시키면 양파 좀 많이 갖다 달라고.
0: 아, 생양파를 좋아하시는군요.
1: 예, 예. 잘 어울려요.
0: 불 하나 주세요.
1: 네.
0: 이렇게 해주시고.
1: 네.
0: 이제 고기는 제일 끝에 썰도록 할 것이고요.
1: 네.
0: 이런 채소들을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할 건데요. 이거를 톡 쳐서 기절.
1: 예.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0: 절반 또 갈라주시고. 굵은 거는 한 번 더 칼로 그어주세요. 그냥 밀어 썰기로. 저도 이렇게 쓸 줄 알거든요.
1: 예.
0: 근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어 썰기.
1: 아, 이렇게 썰 줄 아시지만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0: 제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1: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는데.
0: 자, 이 상태로, 예, 한쪽에다 저 조그만 거 주셔도
1: 될까요?
0: 네. 담아주시고.
1: 네.
0: 여기 마늘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늘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진 걸 쓰시게 되면 이런 수고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 예.
0: 이거를 퍼포먼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명 꽉 하실 것 같은데.
0: 예, 꽝꽝꽝. 그 사실은, 예, 원래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1: 예.
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면팔방으로 막 튀기 때문에,
1: 예, 예,
0: 보통은 이렇게 칼로 한번 살짝, 아, 눌러서
1: 지그시,
0: 예, 으깨는 거죠.
1: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렇죠, 셰프님?
0: 근데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특히 방송 같은 날에 빵빵빵빵 하면 재밌잖아요.
1: 예.
0: 근데 끝나고 나면 치우는 것도 쉽지 않죠.
1: 맞아요.
0: 살짝만 으깬 상태에서 살짝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잘지는 않게.
0: 네, 이렇게 해서 파하고 마늘 같이 담을게요.
1: 그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0: 또 한번 닦을.
1: 예.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봤습니다.
0: 칼.
1: 예.
0: 칼.
1: 닦고.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 고기를.
1: 잠깐만요. 네, 드릴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얇게 편을 씁니다.
1: 편 썰듯이 안심을. 네. 그 안심불이 굉장히 또 부드러운데 불고기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씹는 식감이 있게 각자 다르게 요리하시잖아요. 고기 부위도 다르게 사용하시고.
0: 근데 이 그 돼지고기 안심은 예. 그냥 그 부드러운 자체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 좀 무난합니다.
1: 맞아요.
0: 가격도 좀 무난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볼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또 중화풍 불고기예요.
0: 네, 그 다음에 여기 수저로 예. 간장은 살짝 묻힐 수 있을 정도로.
1: 묻힐 수 있을 정도로만.
0: 네.
1: 고기 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0: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 스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놓으시면 예. 되겠고요.
1: 자, 재료가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0: 후춧가루.
1: 이 후춧가루를 넣고 또.
0: 그 다음에 물도 조금 넣을게요. 물을 그럴까요? 넣는 건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요.
1: 근데 고기 버무릴 때 물 넣는 거는 좀 새로워요, 셰프님. 네,
0: 중식에서는 많이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 물 넣어서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0: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재울 때도 이렇게 많이 재웁니다.
1: 물을 넣어서?
0: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예? 통째로 생파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1: 파도 지금 넣어요?
0: 네, 파도 넣을 거예요.
1: 좀 이따가.
0: 양파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주세요.
1: 자, 양파 넣어볼까요?
0: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묻히게 하고.
1: 예.
0: 팬에다가 기름을 좀 넣을게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으러 가보겠습니다.
0: 불
1: 켜서.
0: 이거 기름 맞죠?
1: 맞습니다. 그래도 좀 기름은 좀 넉넉하게 둘러주네요.
0: 네, 한 두 스푼 정도 넣은 것 같아요.
1: 예,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0: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이 과정은 이제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미리

0: 겉면만 다 익게 되면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겉면만 다 익으면. 네. 저희가 고기를 또 얇게 썰었죠. 너무 두껍지 않게.
0: 네, 그래서 양파라든지 네. 고기라든지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는 익고 저기는 안 익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1: 물론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고기와 함께 들어가는 이 채소들이 들어가서 맛이 더해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영양분들도 많이 채워준다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재료도 아까 파라든지 양파 예. 같은 것도 속 부분, 예. 약간 그 부분들이 훨씬 식감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1: 네.
0: 재료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파 겉면 했을 때
1: 예.
0: 그것까지 넣게 되면 거기는 가끔가다 말라가지고 질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 이게 또 한 끗 차이구나.
0: 약간 그런 재료 같은 것도
1: 예.
0: 잘 조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기름 한 방울 또 넣을 거예요.
1: 참기름 한 방울. 되게 촉촉하게 익혀주시네요, 셰프님.
0: 그래서 밥하고도 좋고 그냥 먹어도 입안에 즙 같은 게 있으니까 또 훨씬 맛있을 거예요.
1: 양파도 근데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0: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익는 것 같고 완성접시 예? 하나만 주시면.
1: 될까요? 참기름도 준비했고요.
0: 참기름은 중식에서는 참기름이라는 역할은 고소함이지만 예. 또 한 가지는 윤기라는 역할이라서 이렇게 하고 삥 둘러주는 거예요.
1: 윤기나게 삥 둘러주시는. 야, 선생님 오늘 만들어진 이 중화풍 불고기는 뭔가 다르게 촉촉한 부분도 있고
0: 네, 보통 중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높게 싸주시는 거예요.
1: 높게 선생님, 간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좀 은근하게 부드럽고 촉촉한 것 같아요.
0: 네, 만약에 밥하고 드신다 생각되면 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상태로 딱 간만 맞게 되면 네.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되게 담백하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2: 중화풍 불고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얇게 채 썰고 대파는 잘게 다진 뒤 마늘을 으깨주세요. 돼지고기는

0: 얇게 편썰어줍니다. 돼지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고기 양념을 할 때 물을 함께 버무리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마늘, 대파,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어 달군 뒤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우리 집이 맛집이 된다.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는 볶음 레시피. 중식의 대표 소스 짜장과 주방장 친구 두 반장이 만났다. 특제 소스와 닭고기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닭고기 짜장 볶음부터 마늘 좋아하는 사람 취향 저격할 볶음 요리,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는 마늘 돼지고기 볶음까지. 중화 요리의 고수 여경례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경례입니다.
1: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이 닭고기 요리에 짜장 양념이 들어가면 싫어하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닭고기 짜장 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닭고기는 닭가슴살이나 다리살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2: 또 양상추가 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1: 네.
2: 그다음에 짜장 양념에 옛날에 얘기했던 주방장 친구 두반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1: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재료도 완전 심플하고 맛도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그럼 닭고기 짜장 볶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프님, 닭고기 짜장 볶음 시작해볼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일단 양상추를 받쳐서 먹을 거라서 양상추 손질을 보고 난 후에 닭고기를 슬라이스해든지 혹은 스틱으로 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양상추.
2: 양상추는 이거를 이제 살짝 뜯어가지고 한 입 먹기 좋은 정도 크기로 썰어갖고 뜯어서 물에 담궈놓을게요.
1: 근데 셰프님, 이 중화요리 중식 먹을 때 항상 짜장면에 들어갔던 거는 양배추 정도가 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탕수육에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양상추예요.
2: 양상추도 중식에서 되게 많이 쓰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1: 맞아. 고급 요리 먹을 때 양상추가
2: 양상추 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중식에서는 양상추는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이번에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1: 네.
2: 자, 일단 물에 담궈놓고요.
1: 자, 이 담궈놓는 이유는 뭔가요, 셰프님?
2: 아, 좀 상큼하게 드실 수 있게 하려고 한 거고요.
1: 아삭거린 식감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
2: 얼음도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고. 아, 이게 닭고기.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점에서 얇게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은 뭐 중식에도 닭고기 요리 많잖아요. 또 깐풍기도 마찬가지고.
2: 네.
1: 근데 오늘은 이 짜장에 닭고기가 들어가요.
2: 짜장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많고요.
1: 예.
2: 닭고기도 짜장을 버무리게 되면 훨씬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저도 닭고기 좋아하는데 왠지 이제 뭐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고. 그렇죠.
2: 네, 그렇죠. 닭고기로 또 살 같은 거 뺄 때 혹은 근육질 높일 때 또 많이 쓰긴 하죠. 닭 가슴살이나 그런 부분으로.
1: 맞아요.
2: 그래서 오늘은 가슴살보다는 가슴살 하는 가지만 하는 거 하고 다리살도 같이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닭가슴살은 많이 구매를 해놓으시는데 먹다 보면 질리게 돼요.
2: 저는 이제 가슴살보다는 다리살을 좋아하고 사람마다 개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리긴 해요. 근데 저는 가슴살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다리살을 좋아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순 가슴살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오늘은 셰프님께서 굉장히 얇게 썰어주시기 때문에 또 요리를 했을 때 굉장히 또 부들부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2: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는 점에 썰었고 이거는 약간 스틱 비슷하게 썹니다.
1: 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두껍지 않게 얇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썰으면 되는 거죠?
2: 네, 이건 기름에 살짝 익혀낼 건데요. 이렇게 해갖고
1: 자,

0: 담을게요. 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소스를 미리 또 만들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스를 한번
0: 밑에 거 주시면
1: 줄게요. 소스. 자, 짜장에 들어갈 중요한 소스인데요. 이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 야, 어렵진 않고요. 그대로 제가 하는 것처럼 예? 위에서 내려가 주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은 요리 술인데요. 예. 두 개 정도 넣을게요.
1: 자, 두 개 넣었고요.
0: 그 다음에 굴소스 반 정도.
1: 굴소스로 풍미가, 그쵸?
0: 예, 항상 그 감칠맛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1: 감칠맛.
0: 그 다음에 간장.
1: 간장.
0: 그 다음에 두반장,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
1: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잊지 네. 못할 것 같아요.
0: 잊지 마세요.
1: 예.
0: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춘장인데.
1: 춘장.
0: 이것도 색깔을 내, 이제 얘는 색깔 내는 역할인가 다 반반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여기다가 설탕은 조금만 찝어주세요.
1: 네.
0: 이 상태로 해서. 네. 섞어주시고, 근데 닭고기는 기름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셰프님 여기 전분가루가 있는데 이거 이제 물로 해서 이제 전분물을 푸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예. 이 전분 이거 여기다 그 계란 흰자 있잖아요.
1: 계란 흰자.
0: 이쪽에다 이거를 살짝 밑간을 넣으셔도 돼요.
1: 아, 여기에요?
0: 간장 조금 묻혀주시고 예. 굴소스도 조금 묻혀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조물조물해서.
1: 네. 볶기 전에 지금 살짝 조물조물 하고 있어요.
0: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익힐 건데 전분 마른 전분이거든요. 예, 살짝 예. 묻혀주시고요.
1: 바로 닭고기예요?
0: 계란도 계란 흰자나 계란 같은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해 가지고 다 묻혀주시고요. 살짝 코팅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코팅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1: 맞아요. 육즙도 갖고 있고 유지를 네, 하고요.
0: 포함되게 만들죠. 이거는 기름이잖아요.
1: 식용, 예, 식용유.
0: 기름을 좀 넣으셔도 돼요.
1: 여기요.
0: 이게 재우는 중식의 방법이거든요.
1: 네.
0: 자, 이 상태에서 불 켰고요.
1: 예.
0: 집어넣고 예. 익힙니다.
1: 익혀요.
0: 겉면이 다 익을 수 있을 정도 한 후에
1: 예.
0: 소스를 집어넣고
1: 지금 이제 저희가 전분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했습니다.
0: 소리가 더 지근지근하게 되면 그때 다 넣어가지고 같이 예. 익히도록 할게요.
1: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름의 온도가 올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0: 네, 하나를 넣어갖고 기준을 삼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도 되고 이야. 한 번에 원샷 넣으셔도 예. 되고 장갑 버섯을
1: 네.

0: 겉면을 익혀주시면 돼요.
1: 네. 천천히 겉면을. 사실 저는 이 닭고기랑 이 양념장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넣을 줄 알았어요, 이 볶음장을.
0: 아, 얘네들 먼저 익힌 후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오. 안 그러면 얘네들 양념장을 지금 넣게 되면 다 쫄아버려가지고. 네. 간이 또 변해버리죠.
1: 그치, 너무 짜질 수도 있고, 그쵸? 네.
0: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면이 네. 다 익게 되면요.
1: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어요.
0: 네, 이제 소스를 넣을 때가 비슷하게 다 온 것 같고요.
1: 아, 어느 정도 겉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소스를 넣는 거죠?
0: 네.
1: 이때 셰프님 불색은 어떻게 돼요?
0: 불은 최고 센 상태로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1: 제일 센 상태에서?
0: 네, 그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예.
0: 이 상태에서 예. 이거를 다 버무립니다.
1: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0: 잠깐만요.
1: 자, 남은 소스까지
0: 알뜰살뜰
1: 예. 알뜰살뜰
0: 다 익은 데다가 그 예. 소스를 넣게 되면은 다 버무려지니까 간이 네. 다 맥해지고 지금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1: 아, 저희가 이제 이미 닭고기를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이 소스가 묻어도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불 꺼주시고
1: 네.
0: 이쪽으로 옮겨놓고
1: 자
0: 이 저기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예. 젓갈로 할까요?
1: 네. 아 맞아. 이렇게 뭔가 중식당에서 고급스러운 요리 몇 번 못 먹어봤지만 그럴 때 양상추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0: 이걸 하게 되면 같이 먹게 되면 식감이 예. 훨씬 더 좋고요. 약간 중식에서는 양상추도 보통 많이 익혀 먹는

0: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이제 식감도 좋고요. 네,
0: 이렇게 해서 옆으로 위에다 덮으겠습니다.
1: 아, 위에다. 아, 이 맛있는 양념이랑 양상추랑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렇죠? 이야, 굉장히 근사한데요? 자,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짜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닭고기 짜장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찢은 뒤 찬물에 담가줍니다. 닭다리살은 얇게 저며 썰고 닭가슴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맛술, 굴소스, 진간장, 두반장, 춘장,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닭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감자 전분, 달걀 흰자를 넣어 버무리다가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닭고기에 달걀 흰자와 감자 전분을 넣어 버무리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닭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물기를 제거한 양상추를 담고 닭고기와 소스를 올리면 닭고기 짜장볶음이 완성됩니다.
1: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 볶음, 이 마늘을 넣어 아삭한 식감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셰프님, 오늘의 재료도 볼까요?
0: 네, 마늘은 기름에 볶은 고기의 느낌도 잡아줍니다.
1: 맞아요.
0: 돼지고기 안심과 양상추 그리고 감자 전분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향채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양념은 굴소스, 두반장, 설탕만 있으시면 됩니다.
1: 너무 근데 재료가 간단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0: 네, 편합니다.
1: 자, 셰프님,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이번에는 돼지고기예요.
0: 네.
1: 예.
0: 돼지고기에다가 또 포인트는 이 양상추가 또 있거든요.
1: 예.
0: 양상추는 이제 볶을 거예요, 오늘은.
1: 오.
0: 보통은 이제 생으로
1: 말하는데
0: 이 양상추가 볶게 되면 또 훨씬 맛있는 맛을 내거든요.
1: 네.
0: 자, 이거는 한 입 먹기 크긴 종 정도로 뜯을게요. 좀 볼 네.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 아니, 똑같은 양상추가 들어가지만 아까랑은 다른 요리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0: 중식에서는 양상추 볶음이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그리고 양상추를 볶아 먹는 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생각도 되게 많고요. 좀 약간 많지만 일단 다 뜯어놨습니다.
1: 예. 양상추 정말 식감도 너무 좋고 맛도
0: 칼로
1: 좋아서.
0: 자르는 것보다는 손으로 뜯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푸아 할 때 푸아.
1: 예, 푸아.
0: 자, 이건 톡 쳐서
1: 예.
0: 기절. 그다음에 이거를
1: 예.
0: 약간 비스듬하게 썰어댑니다.
1: 중식에 또 파 빠질 수 없어요.
0: 마늘도.
1: 자, 오늘 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잖아요.
0: 네.
1: 정말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편을 써네요.
0: 편으로. 네 편, 내 편, 마늘 편.
1: 자, 셰프님하고 이제 일주일 하고 나서 셰프님의 이런 어떤 재미난 이 멘트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0: 저하고 조금만 더 하시면 저를 되게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왜냐면 약간은 이제 조금 요리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멘트가 생각이 안 날 때 있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0: 마늘에다가 예. 생강은 평소에 쓰는 거 봤죠? 꽝!
1: 꽝! 예.
0: 이거는 이제 다집니다. 마늘은 향이 마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1: 맞아요. 생강은 마늘보다 향이 강해서.
0: 자잘하게. 저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것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저는 보통 안 씌운 고기를 좀 많이 쓰게 돼요.
1: 맞아요. 부드러워서.
0: 각에서도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냥 둘둘둘 쓸어주면 될 것 같아요.
1: 자. 안심은 확실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 안심의 부드러움. 그쵸?
0: 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서 안심. 자, 이런 식으로
1: 예.
0: 쓸어주시고요. 약간 편입니다. 편인데
1: 네.
0: 두툼하지도 않고 아주 얇지도 않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1: 먹기 좋은. 그쵸?
0: 됐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1: 예.
0: 간을 좀 넣을 거예요.
1: 네.
0: 간장을 한 3분의 1 정도 무쳐만 주세요.
1: 아, 지난 요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약간 묻혀주셨던 것 같아요.
0: 약간 굴소스도 살짝 묻혀주시고 후춧가루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지금 없으니까 이 상태로 해줘도 돼요.
1: 예.
0: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전분 좀 넣어주시고요.
1: 전분도
0: 살짝 코팅시키는 중국식의 요리법인데요.
1: 아까 요리했던 방법이랑 비슷했죠?
0: 네. 그래서 이거는 예. 계란을
1: 자 이렇게
0: 살짝 이거 그리고 계란은 조금만 넣으려고 할 때 붓게 되면 확 쏠려 나가니까
1: 맞아요.
0: 조금만 이렇게 퍼서 쓰시는 게 좋아요.
1: 오, 이것도 이제 고기를 이제 코팅해줄 정도로만.
0: 네, 중식은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훨씬 부드러운 역할을 하는 거고요.
1: 육즙도 잡아주고요.
0: 자, 기름도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 기름은 이제 볶을게요.
1: 예. 아, 이렇게 고기 밑간 하듯이 전분과 네, 그다음에 달걀.
0: 기름 조금만 넣어갖고 겉면에 익도록 하게 되고요.
1: 오.
0: 그 다음에 파, 마늘 같은 거 생강. 예. 다 이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이 소스들, 이 양념들이 어둡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익혀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셰프님?
0: 네, 그래서 익혀놓게 되면 나머지는 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임의로 넣어갖고 조율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예? 굴소스하고 두반장을 넣어갖고 조율을 할 겁니다. 겉면을 먼저 익힙니다.
1: 겉면을. 아까 이 전 요리, 닭고기 짜장볶음에서도 저희가 미리 해봤잖아요. 네. 닭고기를 먼저 익혔어요.
0: 중식은 그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1: 이런 식으로.
0: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혼탁하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스나 그런 간만 잘 맞추시게 되면 예. 훌륭한 요리가 탄생이 되는 거죠.
1: 그리고 아까 그 닭고기도 드셔보신 분이 굉장히 촉촉했대요.
0: 네. 그 닭고기는 원래 있는 요리지만 최근에 저 동생이 제 앞에 와서 또 폼을 잡더라고요.
1: 예?
0: 가르쳐갖고 제가 저도 같이 응용을 한 거거든요.
1: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다 응용을.
0: 원래면 그거는 정석도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네. 아주 쉽게 예.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예? 전통 방식 말고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현 시대에 맞게 네. 음식을 또 조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그만

0: 그러게요, 셰프님. 지금 고기 어느 정도 익고 있는데 이것도 핏기가 안 보일 정도로만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1: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셰프님, 오늘 이 레시피들이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우리가 중식, 중화요리 먹을 때 뭔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뭐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게 뭐 탕수육, 깐풍기 이 정도였는데 오늘 알려주신 이 닭고기랑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요리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중국 요리에서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서도 네. 기름에 튀긴 게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1: 한국의 중국집에 가게 되면 깐풍기, 탕수육, 난장수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아, 중국 사람이니까 중요.

0: 그래요.
1: 자, 다 겉면이 다 익게 되면 저 조리 하나만 받칠게요.
2: 예.
1: 밑에다 볼 하나 넣어주시고. 오케이.
2: 아, 여기 넣고
1: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2: 네.
1: 기름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파마늘 생강을 넣습니다.
2: 예, 지금 돼지고기가 익은 상태에서 자, 이제 본격적인
1: 파마늘 생강을 넣습니다. 넣고 이걸 언제까지 볶는 것이 아니라
2: 예.
1: 파마늘 생강이 들어가게 되면 볶다 보면 이게 파향이, 파마늘 향이 올라옵니다. 그때
2: 예.
1: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아마 태국의 요리비계 보시는 분들도 어느 타이밍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1: 자, 이 상태에서
2: 예.
1: 간장을 좀 먼저 넣어가지고
2: 예.
1: 이걸 폭향을 합니다.
2: 폭향이 무슨 뜻이에요, 셰프님?
1: 그 기름에다가 터트린다는 뜻이죠.
2: 아, 같이 터트린다, 증폭시키다.
1: 그다음에 술도 좀 넣어서
2: 예.
1: 이게 폭향이거든요.
2: 오.

0: 양상추가 아무래도 좀 얇다 보니까 좀 볶을 조심해야 될 점 있나요? 불색이라든가.
1: 안에 다 최고 센 상태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1: 그다음에 물을 넣어줄 수 있는데 물은 예. 얼마큼이란 말씀 안 드리고 예? 끓게 되면 얘네들 넣었을 때 살짝 전체적으로 코팅된 것 같은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살짝 자작할 정도, 살짝. 예. 예.
1: 이렇게 하고 이제 굴소스를 넣어서 간을 할 건데요. 예. 보통 한 가득으로는 한 수저인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3분의 2 정도.
1: 그다음에 두반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0: 두반장과 오늘 굴소스 조합을 해서 먹는 건데
1: 그다음에 중간에 예. 간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그럼 간을 말씀드려볼게요. 어떤지.
1: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0: 뭔가 감칠맛 나면서 짭조름한 맛도 나고.
1: 네. 예.
0: 단맛은 덜해요. 저는 근데 단맛이 너무 많은 것보다 이 맛이 좋긴 한데.
1: 단맛은 얘네들 살짝만 찝어주시면 돼요.
0: 너무 달지 않게 먹은 게. 네. 맞아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1: 그 다음에 전분에다가 물을 제가 좀 넣었는데.
0: 예. 이게 무슨 맛이 있는가 싶었는데, 이 마늘 향이, 셰프님. 은은하게 나네요.
1: 예, 맞아요.
0: 너무 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맛에 마늘 향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늘 향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셰프님.
1: 이게 양상추하고 마늘하고 또 잘 어울리거든요.
0: 그러게요. 흰 밥 위에 그냥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거 집에서도 쉽게 해 먹을 수 있고.
0: 예.
1: 반찬 같은 것도 특별하지 않고.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끝에 참기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0: 네. 근데요, 또 셰프님 아까 제가 간을 봤을 때 느끼하지 않더라고요.
1: 네, 그 원래 두반장이 들어가서 느끼한 맛을 예? 상쇄시키는 거죠.
0: 정말 중식당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양상추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맛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늘, 이 마늘 향과 그다음에 마늘 너무 딱딱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부드러워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1: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그 맛에 대한 저기를 안 했는데요.
0: 예.
1: 먹다 보면 양상추하고 같이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양상추가 사실은 마늘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아서
0: 예.
1: 양상추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0: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마늘 돼지고기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찢고 대파는 어슬 썬 뒤, 마늘은 편 썰고, 생강은 다져주세요. 돼지고기를 편 썬 뒤, 진간장, 굴소스, 감자 전분, 달걀물, 식용유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내주세요. 달군 팬에 한 번 더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다가, 진간장, 맛술, 양상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굴소스, 두반장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때 물은 양념이 채소에 코팅될 정도로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고급 중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일품 요리. 우리 집 식탁에도 올려보자. 떠오르는 중식의 강자. 국물 없이 진하게 볶아낸 볶음면 레시피. 해물의 감칠맛과 매콤한 양념 맛이 입안에 맴도는 매운 해물 볶음면부터 중식에 빠질 수 없는 마성의 양념, 두반장의 매력에 푹 빠질 레시피. 입안이 얼얼하게 매콤한 오징어 두반장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이 찰떡 강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찰떡의 찰떡 여경래입니다.
0: 셰프님, 이 여름엔 뜨거운

0: 맛있는 재료가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1: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고춧가루인데 제 고춧가루하고 고추기름을 넣어서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해서 했고요.
0: 네.
1: 굴소스하고 간장, 그다음에 노추를 넣어서 소스 간을 만들었고요.
0: 예.
1: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볶음 짬뽕 스타일이 나옵니다.
0: 오, 이 짬뽕을 국물 없이 먹는 느낌인 거잖아요.
1: 네.
0: 자, 확실히 새로운 것 같은데요. 자, 반찬 만들기 귀찮을 때 이 한 그릇, 이 요리 한 그릇으로 아주 배를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운 해물볶음면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 냉장고에 있을 법한 재료들도 있어요.
1: 재료 제법 많네요.
0: 예.
1: 뭐 피망, 홍피망, 죽순 표고버섯, 예. 새우, 양파,
0: 예.
1: 고기, 부추 이런 것들은 다 흔하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인데요.
0: 예.
1: 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늘게 챘을 건데 피망 같은 것도 쓸지 저도 칼을 거의 20년 쓴 칼인데요.
0: 네.
1: 칼도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바깥에서 바깥쪽하고 안쪽에 있는데 바깥쪽으로 쓸게는 미끄러져요.
0: 예,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미끄럽거든요.
1: 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쓸면 좋을 것 같고요.
0: 아...
1: 이렇게 그다음에 그냥 쓸게 되면은
0: 예?
1: 너무 길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길이로 조율해서 썰어 주시면 음식을 만들어도 깔끔합니다.
0: 정갈한 크기로 맞춰서.
1: 예. 자, 자 볼 하나만 주시면.
0: 예.
1: 좀 더 큰 거 있을
0: 될까요?
1: 큰 거 같이 넣을게요. 한 번에
0: 예.
1: 볶을 거기 때문에
0: 예.
1: 담아주시고
0: 자 이번에 청피망도 이게 파프리카인가요? 피망인가요?
1: 피망입니다.
0: 자 피망 향 굉장히 좋죠. 식감도 좋고
1: 네 이래서 또 같이 넣어주시고
0: 네
1: 양파 썰 때도 너무 가늘게 썰게 되면 이게 볶을 거라서 다 으스러지거든요.
0: 맞아요.
1: 적당한 굵기라는 펜으로 썰어줍니다. 썰고 나면 얘네들은 또 다 풀어주세요.
0: 네.
1: 안 풀어놓고 볶다가 한참 먹다 보면 이게
0: 맞아, 맞아.
1: 간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자 이렇게 해주시고
0: 네.
1: 여기 중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점여서 썰거든요.
0: 오, 이 중식에 죽순 많이 들어가요?
1: 한국 중식에서는
0: 네.
1: 죽순하고 표고버섯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오.
1: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네. 비슷한 굵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자, 이것도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죠?
1: 그렇죠. 이것도 생표고는
0: 네.
1: 생각보다 미끌미끌하지 않아서
0: 예?
1: 뻑뻑해서 잘못하면 손을 빌 수가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썰어서
0: 이것도 채를 썰어서 일정한 크기로 한번 다 맞춰봤어요.
1: 네. 담아주시고 여기다 같이 넣을게요.
0: 예. 자, 셰프님과 요리하다 보면 재료가 순식간에 손질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요.
1: 제 손에 기계가 있지롱.
0: 자, 셰프님, 이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그럼?
1: 자, 이 다음에는 국수를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 국수를 삶아서
0: 예.
1: 옆에 대기시켜놨다가 얘네들은 그냥
0: 볶으면.
1: 순간에 볶아낼 겁니다.
0: 예.
1: 자, 뚜껑 열어주시고.
0: 예. 자.
1: 그 다음에 국수가.
0: 예. 오늘 어떤 면 사용하신 거예요?
1: 아,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뭐 그런 소면 같은 것들,
0: 예.
1: 중화면 같은 것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0: 예.
1: 물이 끓고 있을 때 집어넣어 주시고요.
0: 예.
1: 한번 저어 주시는데 손으로 저으게 되면 어떻게요?
0: 뜨겁죠. 근데 셰프님 궁금한 게 이렇게 면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 주시면 될까요?
1: 면을 끓을 때 집어넣어 주시고
0: 예?
1: 끓었다가 다시 끓게 되면 한번 저어서 물 좀 부어 주시고요.
0: 예?
1: 그러면 가라앉잖아요. 다시 끓고 물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0: 세 번
1: 끓을 때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요즘 면 종류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넓적한 면도 있고 셰프님. 그렇죠?
1: 되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죠 셰프님? 남이 만들어준 거.
1: 그렇죠. 정석입니다. 정석.
0: 오늘도 저희들이 채우비에서 요리를 배워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제일 맛있는 거는 자기가 할 줄 알아갖고 그 온갖 정성을 들여서
0: 예.
1: 식구들이나 자기 지인들이나 같이 맛있게 먹어줄 때가
0: 맞아요.
1: 제일 보람 있고 제일 자부심 느끼고 제일 기쁠 때죠.
0: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끓었는데 이제 마지막 끓이면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어차피 볶을 때 저게 할 거니까
0: 예.
1: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0: 찬물에 한번 넣었나요, 셰프님?
1: 네, 한번 살짝 그 전분물이나 밀가루 같은 거 한번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0: 건져내고 예. 조리에다 받쳐내시면 될 것 같고요. 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볶도록 할게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운 해물볶음면 해볼게요.
0: 고기는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집어넣고 네. 간장을 살짝 넣어서 젖어주게 되면 고기가 밑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맞아요.
0: 집어넣어주고 약간 기름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지만
1: 예.
0: 풀면서 여기다가 네. 간장을 3분의 1 정도만 고기 위에 뿌려주세요.
1: 오.
0: 그러면 이게 익으면서 밑간이 들어가면서 네. 되는 거거든요.
1: 지난 며칠 동안 셰프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하면서 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0: 네, 사실은 정석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고 네. 재워서 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집에서 만들어 내시는 거를 배우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안심하고 넣어주세요.
1: 예,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넣겠습니다.
0: 새우도 넣어주세요.
1: 자, 새우도. 오, 향 좋네요, 셰프님.
0: 재료도 오늘 푸짐합니다.
1: 그러게요. 고추는 언제 넣어요, 셰프님?
0: 고추는 제일 끝에.

0: 기대됩니다.
1: 고추 가루를 넣어가지고.
0: 네. 고운 고춧가루죠, 셰프님?
1: 네.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0: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나콤한 게 땡기거든요.
1: 맞아요. 그 이제 식욕을 좀 더 돋궈주게 하죠.
0: 맞아요. 식욕이 그냥.
1: 네. 이열치열이기도 하고요.
0: 네.
1: 이거를 조금 더 오래 볶을 거예요.
0: 네. 채소에서도 물이 조금씩 나와서 뭔가 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들어서 탈까 걱정했는데.
1: 예, 그렇진 않아요.
0: 예.
1: 자, 이 정도로 했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요.
0: 네.
1: 물은 얼마큼 넣을 것이냐면 이 국소가 들어가서
0: 네.
1: 살짝 전체적으로 자작자작 비슷하게 될 정도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물은 많이 안 넣을 겁니다.

0: 국수를 한번 보시고.
1: 예.
0: 자. 자, 넣어주시고.
1: 예.
0: 여기다가 굴소스를 넣을 거예요.
1: 굴소스요.
0: 보통 이 정도면은 한 스푼이 조금 안 되게.
1: 예. 정말 중식할 때 굴소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시면.
0: 굴소스 있게 되면 음식이 되게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1: 맞아요.
0: 우선은 그런 거를 구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색간장이라고 색깔을 색간장? 좀, 예, 색간장. 중식에서 많이 쓰는.
1: 예?
0: 그, 노추라는 색간장입니다.
1: 노추요?
0: 노추.
1: 노추. 이거 무슨 맛이 나나요, 셰프님?
0: 이건 간이 없습니다.
1: 아~
0: 색깔만 내는 거라서요.
1: 예.
0: 자, 이 상태로 해서. 네. 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1: 자, 저희 이제 간 거는. 자, 스푼으로 예, 한번.
0: 맛을 보세요.
1: 아, 제가 한번 볼까요?
0: 네.
1: 제가 맛보고 어떤 맛인지 말씀드릴게요.
0: 와.
1: 우와.
0: 자, 앉아요.
1: 아, 앉아요.
0: 자.
1: 앉다고 진하고요, 셰프님. 뭔가, 국물을 우려낸 것 같이 진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아, 진짜요?
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국수를 넣어줍니다.
1: 아까 제가 삶아냈던. 면 들어가고, 셰프님. 얼마나 더 이제 같이 볶아주면 돼요?
0: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불어버리니까. 예. 살짝 묻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셰프님. 약간 불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산물의 진한 맛도 나는 것 같고, 아니면 채소에 나오는 그 채수 같은 맛도 나고, 진한 국물이.
0: 네, 이게 재료도 푸짐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재료들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맛하고, 예.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1: 아, 진짜 밖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전문점에 가서 먹는.
0: 뭔가 딱 땡기는 느낌이 있죠?
1: 예, 예. 맛있네요, 셰프님.
0: 자, 끓게 되면 전분 젖어가지고,
1: 예.
0: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전분은,
1: 네.
0: 이렇게 해갖고, 가늘게 떨어지듯이.
1: 아,
0: 거기다 놓으세요. 거기다 놓으시고. 응. 제가 또 얘기하면.
1: 네. 한 번에 넣지 않고.
0: 네, 여러분.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음식이.
1: 네.
0: 자, 조금만 넣어주세요.
1: 예.
0: 한번 젖어갖고 반만.
1: 띵 둘러서. 예.
0: 꼭 띵 소리 나야 돼요. 자, 됐고요.
1: 예.
0: 참기름도 한 번만 넣어주세요.
1: 참기름도. 여기다 한.
0: 네. 아까 항상 얘기하는 띵 둘러주세요.
1: 야, 이 정도요?
0: 이렇게.
1: 자.
0: 이 끝으로.
1: 네, 아, 끝으로. 네,
0: 그래야지 윤기 나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 넣어주는 거예요.
1: 네.
0: 고추.
1: 자, 마지막 고추까지 올리고. 우와.
0: 자.
1: 예.
0: 완성됐습니다.
1: 올려볼까요?
0: 이거는 양을 좀 푸짐하게 했기 때문에 그릇 좀 큰 거 썼어요.
1: 예.
0: 저 면은.
1: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해프님, 새우도 뭐 대단하게 많이 안 넣었거든요, 저희가.
0: 많아 보이죠?
1: 예. 다른 재료들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1: 혹시 냉장고에 있던 조금 남아있는 잡티 채소들도 넣어도 될 것 같죠?
0: 어, 그럼요. 지금도 채소가 푸짐해가지고.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서.
1: 어, 새우 모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게.
0: 네, 제가 새우한테 부탁을 했죠. 이거 탱글탱글을 사러.
1: 이야.
0: 이건 진짜 잔치 벌렸네 해도 되겠네요.
1: 예, 정말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매운 해물 볶음면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운 해물 볶음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피망, 청피망, 양파, 죽순, 표고버섯을 채 썰어 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중화면을 넣어 삶은 뒤 찬물에 헹궈 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돼지고기,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손질한 채소, 새우를 넣어 볶아 주세요. 이렇게 고기를 볶을 때 간장을 함께 넣어 볶으면 재우지 않아도 간단하게 밑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고추기름,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 굴소스, 노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삶은 중화면을 넣어 볶다가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주세요. 참기름을 넣어 섞은 뒤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운 해물 볶음면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셰프님이 자주 말씀하신 양념이 오늘 출연했어요. 오늘은 주방장 친구 두반장이 주인공인데요. 자, 오징어 두반장 볶음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이걸 매콤하게 먹는 별미 반찬입니다. 네. 오징어와 목이버섯, 샐러리, 그다음에 향채소를 준비했고요.
1: 네. 다른 것과 달리 오늘은 특별한 기름이 들어간다면서요.
0: 아, 이거는 산초 기름을 만든 화조유가 오늘의 특징이고요. 예. 더 향긋한 맛을 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광희 씨가 평소에 말씀하신 매콤한 두반장, 굴소스, 설탕으로 감칠맛을 나게 만드는 반찬을 만들 계획입니다.
1: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매콤 얼얼한 맛으로 기분까지 업시켜주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채소부터 손질할 거죠?
0: 채소를 다 썰어내고 예. 끝에 오징어를 칼질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먼저
0: 자 채소들. 여기는 지금 샐러리도 있고요. 예. 마늘도 있고 목이버섯. 네.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름에 되면 날라댕기는 모기가 된다는 거.
1: 맞아요. 굉장히 또 식감이 좋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같이 했었죠.
0: 돌을 하나 주시면 제가 썰게요. 예.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쓸지는 제가 결정을 할 건데 그냥 다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네. 같이 썰게 되면 오징어하고 같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툭툭 쳐서 예. 저며 썰고요. 이 상태로 이제 채를 쓸 거예요. 네. 툭 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 썰기. 예.
1: 셰프님, 오늘 들어가는 또 이 샐러리도 또 오랜만에 또 보는 식재료인데 굉장히 또 식감도 좋고 향도 좋잖아요.
0: 예, 이거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뭐 마요네즈나 뭐 그런 것도 찍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
1: 맞아요.
0: 중식에서는 이렇게 볶아 먹는 경우 또 독특한 맛을 냅니다.
1: 오, 잘 어울리네요.
0: 자, 이런 식으로 예. 채 쓸어 주시고요.
1: 셰프님과 함께했던 일주일이 이제 다 끝나가요. 너무 아쉬워요.
0: 헐.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 헐이에요?
1: 예. 당황스러울 때 쓰는 신조어 같은 건데.
0: 자, 생강. 예. 제가

0: 생각할 때 즐겨 쓰는 거 있죠?
1: 셰프님,
0: 꽝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 쳤어요.
1: 괜찮습니다. 셰프님이 생강 날 거예요. 생강.
0: 생강. 자, 파생강 같이 넣어주시고. 이게 목이버섯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슬라이스로 물에 불려놓은 거, 이 윗동에 보게 되면 그 약간 두툼하게 나온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다듬어냈고요.
1: 밀가루를 씻어낸 거죠, 그때.
0: 네, 그래서 이것도 이게 같이
1: 함께 넣고. 이번엔 오징어를 한번 손질해 볼 거예요.
0: 자, 이걸 오징어는 이제 이 껍질 부분을 다 그 껍질 부분을 다
1: 제거하고.
0: 제거해 주시고요. 절반 가르고, 또 이쪽 부분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이 부분이나 다리 부분도 써도 되는데요. 좀 원만하게 깔끔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1: 맞아요. 식감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0: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다 칼집을 껍질 부분 말고 그 안쪽 부분에다 칼을 살짝 뉘어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지 않고, 이쪽은 잘라내지 않고 칼집을 넣는 거예요.
1: 이렇게 넣는 이유는 또 뭘까요, 셰프님?
0: 아, 그래도 약간 꽃을 필수 있게 해놓게 되면 음식이 더 깔끔하니까요.
1: 그리고 양념도 사이사이 잘 배더라고요.
0: 네, 그 사이로 양념이 또 스며들고 해서.
1: 야, 아니 확실히 셰프님은 좀 이렇게 그냥 이런 평범한 모양이지만 조리하고 나면은 굉장히 또 꽃을 피워가지고 더 먹음직스러워요.
0: 이렇게 해갖고 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한번 칼집을 더 내가지고
1: 한 입 크기로. 자, 이렇게 셰프님께서 오징어와 채소들을 다 썰었어요. 이제 손질했는데요.
0: 소스도 만들을게요.
1: 소스요?
0: 저기 볼 하나 주시고. 수저.
1: 자, 맛있는 소스 만들어 볼게요.
0: 이게 그 비릿한 냄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넣는데요. 두 수저 정도 넣고요.
1: 두반장.
0: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 3분의 1 정도 넣고요.
1: 3분의 1.
0: 그다음에 굴소스는 두반장이 좀 많이 들어가면 얘네를 좀 줄여주시면 좋아요.
1: 서로 가감해서 조율하면서.
0: 3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넣고요. 그럼 얘네들만 넣게 되면 저기니까 약간 단맛을 넣어서 상쇄시키고요.
1: 오징어 볶음 약간 달큰한 맛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다음에 이건 치킨
1: 스톡.
0: 치킨 스톡 액상인데 이거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1: 이것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0: 자, 이 상태로 해서 여기는 이제 산초 기름인데
1: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아, 이거는 이제 그 중식당에 가게 되면 특히 사천유리나 그런 마라탕 같은 거 할 때 가게 되면 이걸 넣게 되면은 입안이 얼얼해지는 그런 거라서 얘네를 좀 넣겠습니다.
1: 아, 마라탕 이런 거 들어갈 때 이제 얼얼하게 나는 그 풍미를 더해 주는
0: 그런. 요새는 이런 그 기성품이 있어서 만들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오징어를 집어넣고 살짝 데치겠습니다.
1: 가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뚜껑 열어. 집어넣고 한번 젖었다가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집어넣고 동시에 한번 젖어.
1: 오징어는 금방 데쳐지기 때문에 거의 넣자마자 빼셨네요.
0: 그거 다 먹게요.
1: 찬물에 안 넣어도 돼요, 셰프님?
0: 그냥 곧장 볶을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 오징어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그 저러한 것들을 잡내 같은 거 다 제거를 하고요. 자, 넣겠습니다. 이게 원래 중식 불로 사용을 하게 되면 딱 넣은 것과 동시에 그거 좀 아쉽지만
1: 우리 갖고 있는 부정도는 이 정도 크기라서 셰프님.
0: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성질이 좀 급한 거예요.
1: 자, 향신료를 넣고 저희가 맛있는 향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게 향이 조금 났고 파가 살짝 한숨 죽으면 그때 넣어주세요.
1: 파마늘 향이 올라왔을 때 이때 그 다음 재료들 넣고 샐러리까지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그렇죠, 셰프님?
0: 색깔도 좋을 거예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진 않고 냉장고에 있는 걸 냉장고 열어보면 있는 재료들을 위주로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접근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미리 만들어놓은 소스 잘 젖어주시고
1: 잘 저어서 넣어볼게요. 저희가 늘 우리 오징어 볶음은 그냥 매콤하게 먹고 그냥 그 거기에 뭐 파 그다음에 뭐 대파 정도 이렇게 넣어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먹으니까
0: 네 이것도 색다르서 아마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0: 자 집어넣고 물이 좀네요.
1: 저희 이제 먹다 보면 색다른 요리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근데요 셰프님 오늘은 이 오징어의 본연의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게 원래는 저희가 오징어 볶음 할 때 항상 고추장으로만 고춧가루 그다음에 또 간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진하게 먹었거든요.
0: 하실 때 여기다가 고추장 같은 건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음식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 자, 이거는 덕 끓이면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완성을 시켜도 되고요.
1: 아, 그럴까요?
0: 전분을 넣으셔도 되고.
1: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완성할까요?
0: 네, 이 상태에서.
1: 예.
0: 자, 불 꺼주시고.
1: 농도를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전분 넣으셔도 되고요.
0: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럼 네. 좀 더 담기가 쉬워서.
1: 지금도 그 산초를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이 향이 다르네요.
0: 네. 약간 색다른 맛이긴 하는데
1: 예.
0: 또 그 산초유나 그런 것들이 요새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맛도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또 셰프님 덕분에 색다르게 오징어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두반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징어 두반장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샐러리는 얇게 채 썰고 생강은 다져줍니다. 불린 목이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껍질 제거한 오징어는 반으로 썰어 칼집 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때 오징어는 몸통만 사용하면 모양과 식감이 일정하고 깔끔해요. 그런 다음 맛술, 두반장, 굴소스, 설탕, 치킨 스프, 산초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오징어를 살짝 데쳐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다가 샐러리, 홍고추, 목이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념을 넣어 볶다가 오징어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징어 두반장 볶음이 완성됩니다. 중화요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을 소개한다. 시원한 짬뽕 국물만 내는 여경래표 특급 비결 대공개. 해물의 감칠맛 못지않다. 차돌박이로 진한 국물 맛을 낸 차돌 짬뽕부터 더 이상 서비스로 보지 마라. 중식 셰프의 한이 서린 만두 레시피. 쫄깃 바삭 수제 만두피에 육즙 폭발 만두소가 듬뿍. 인기 만점 손만두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애들 광입니다.
0: 네, 여경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 셰프님, 이 중식에는 두 가지 파가 있죠. 짜장면파, 짬뽕파. 이 짬뽕은 얼큰한 맛이 매력적이잖아요.
0: 네.
1: 저 오늘은 짬뽕파뿐만 아니라 짜장파들도 설레게 할 차돌짬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차돌박이 있고요. 네. 죽순,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면은 중화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양념이 중요한데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0: 양념 재료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 고춧가루 빨갛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간장하고 굴소스, 그다음에 소금이 좀 들어갈 겁니다.
1: 자, 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의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가 만드시는 방법을 잘 포인트를 잘 보셨다가
1: 네.
0: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마 저 못지않게 되게 맛있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재료는 차돌박이를 준비를 했고요.
1: 네.
0: 여기 이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라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죽순은
1: 예.
0: 이게 편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1: 편으로요.
0: 자, 볼에다 담아주시고.

0: 예. 표고버섯도.
1: 표고버섯도.
0: 그냥 그 얇게 쓸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자, 크기를 비슷한,
0: 예,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고. 예. 이쪽으로 옮겨서.
1: 자, 이제. 예.
0: 약간 얼얼하고 칼칼한 그런 맛이긴 하지만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식용유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1: 식용유로요.
0: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좀 더 얼얼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추기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예.
0: 저는 그냥 고추기름을 사용 안 하고 식용유로 사용해서.
1: 식용유로.
0: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고기를 먼저 넣어가지고. 예. 겉면을 익힐 겁니다.
1: 예.
0: 불의 세기가 문제는 있긴 하지만.
1: 네.
0: 뭐, 그걸 극복해야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짬뽕을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짬뽕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또 해물짬뽕 많이 드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고기를 넣어서 먹는 뭐, 차돌박이 짬뽕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매콤하고.
0: 그래서 해산물 같은 걸로 만드는 짬뽕은, 해물짬뽕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나오는 뭐 조개살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예. 새우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그 국물이 좀 약간 해산물이 들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 친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1: 오.
0: 왜냐면 이걸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1: 예?
0: 들어가는 재료들의 맛을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딱 시원, 이 빨갛게 생겼어도 딱 국물을 먹었을 때, 어우, 우리 한국말 쓸 수 있는 말 있잖아요.
1: 시원하다. 예. 또 여기 오늘은 또 고소함까지, 그렇죠?
0: 네, 그렇죠. 아. 파마늘 생강 다 넣어주실래요?
1: 자, 지금요.
0: 네,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자, 지금 차돌박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차돌박이 굉장히 금방 익거든요.
0: 네, 맞아요. 살짝만 하면 되죠.
1: 예.
0: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1: 간장 한 스푼 넣을까요?
0: 네. 오늘의 고전은 우리 광희 씨입니다.
1: 네. 한 스푼.
0: 네. 이 고기에 밑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해주시고, 파 마늘 향이 또 나와야 됩니다.
1: 맞아요.
0: 자, 이 상태가 되면은.
1: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파 마늘 향이 나왔어요.
0: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 이제.
1: 살짝 간해야죠.
0: 고춧가루.
1: 오. 아, 요때.
0: 땡 돌려주시고. 네. 하나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1: 하나 반?
0: 하나 반이지만, 하나 반이든 두 개든 상관없는데.
1: 예.
0: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이 고춧가루가.
1: 예.
0: 전체 재료를 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1: 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해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건데.
1: 네.
0: 내가 지금 짬뽕 한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짬뽕 한 그릇에 국물이 약간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이걸 3등분해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물을요?
0: 자, 다 넣지 마시고 좀, 좀만 더.
1: 좀 더요?
0: 더, 더, 더. 더.
1: 네.
0: 오케이.
1: 자.
0: 지금 넣은 거를 세 번 넣어야지 한 그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오, 셰프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원래는 한 번에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우러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비법이긴 하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1: 예.
0: 이런 식으로 짬뽕을 잘 볶는 집도 찾아내는 것도 쉽진 않은데.
1: 예.
0: 짬뽕 세 개 정도는 우리가 같이 안 볶아요.
1: 오, 맛이
0: 한 개, 두 개 볶는 것이 제일 맛있고요. 세 개 정도 볶게 되면 다량을 넣고 우려내야 되니까 이게 우려내는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물을 많이 넣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끓여요.
1: 아, 적은 양으로 진하게 우려서.
0: 네, 그렇죠.
1: 오, 이것도 정말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0: 그래서 만약에 짬뽕이 4개 들어왔다면 혼자 다 볶으려면 내가 말했던 약간 금기잖아요.
1: 예.
0: 그러면 둘이 볶아요.
1: 오, 나눠서.
0: 두 개씩.
1: 예.
0: 그렇게 하면 훨씬 더.
1: 예.
0: 물론 이제 그거는 꼭 정석은 아니지만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오. 방법이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조금만 넣고 끓이다 보니까
0: 진 국 같은 느낌이 들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두 번째 넥스트 두 번째 거 물을 넣습니다.
1: 네.
0: 아까 그만큼 넣어주시면
1: 돼요. 이 정도는
0: 한 번에 쫙 보시면 돼요.
1: 자, 아까 넣었던 분량만큼 또 넣었어요.
0: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밑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1: 예.
0: 간은 제일 끝에 넣을 거예요. 우러 나올 때까지 우러 나오고.
1: 예.
0: 진국이 될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간을 넣으시면 딱 좋아요. 간 넣고 끓으면 끝.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로 뭐 기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1: 예.
0: 잘 우려넣기만 해도 이 짬뽕 그 재료에 들어간 것들이 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진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간을 넣고 딱 먹어봤을 때

0: 시원하다.
1: 저도 군침이 돌아가지고 지금 두 번 정도 저희가 물을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 분량의 물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맛있는
0: 그 전체를...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는 표현력이 풍부하니까 시원하게. 근데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0: 딱 마시면 그 두 말 할 것도 그 시원하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이제 국물을 좀 더 넣을게요.
1: 예, 자, 마지막 분량 넣을게요.
0: 아, 됐어요. 그 정도 됐고. 야.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그 레시피상 조금 빠진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건 아니고 유상대로 했는데 예. 청경채라든지 얼갈이라든지 뭐 이런 파란 것도 넣으셔도 좋아요.
1: 맞아요. 저희가 세 번에 나눠서 물을 넣어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한 느낌 들어요.
0: 예. 네, 이렇게 해갖고 자, 굴소스. 예. 굴소스는 이렇게 조금만 넣는 거예요. 베이스 스템 개념으로.
1: 짬뽕에도 굴소스 들어가네요.
0: 조금 넣는 거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소금. 예. 소금을 넣으실 때는 팍 한 군데 이렇게 넣으면 간이 삥 둘러주시면 좋아요.
1: 맞아요. 뭐든지 삥 둘러서 넣어주시면.
0: 그 다음에 후춧가루.
1: 골고루.
0: 그 다음에 치킨 스톡 좀 넣어주시고요.
1: 유용하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그렇죠?
0: 네. 그 요새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요. 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차기 이름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 예.
0: 넣어주시고. 오.
1: 이 여름에 먹기 좋은 짬뽕 국물 맛인 것 같아요.
0: 불 끕니다. 예? 끝났고요. 이제 국수가 왔는데 이거는 예. 그릇에 대해 담도록 할게요.
1: 아. 자, 한번 담아볼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아.
1: 고소함의 향이 그냥
0: 차근차근 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 세상에 우와 진짜 그냥 한 그릇 푸짐하게 나왔어요. 아주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딱 보고 봐도 진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차돌짬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차돌짬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죽순은 편 썰고 표고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어슷썬 대파, 편썬 마늘, 다진 생강, 진간장을 넣어 볶아주세요. 죽순, 표고버섯, 양파,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을 세 번에 나눠 넣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물을 나눠 넣으면 채소와 소고기의 맛이 잘 우러나 국물 맛이 진해져요.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이다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삶은 중화면을 담은 뒤 국물을 담으면 차돌짬뽕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과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아니 만두는 언제 알려주시나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 군만두로 화려하게 마무리해주시네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그 다진 돼지고기하고 다진 소고기를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보통 만두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또 소고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채소는 부추하고 대파를 준비했고요. 네. 그 돼지고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 저기
1: 누린내나
0: 누린내나 그런 것들을 생강즙을 넣어서 네. 저기 하고 그다음에 그 만두를 먹을 때 딱 즙 같은 게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는 물 넣어갖고 할 건데 이따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만두 소가 또 되게 맛있게 됩니다.
1: 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중식의 대가에게 배우는 군만두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네.
1: 자, 그럼 셰프님 일단. 이 재료들 한번 썰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재료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부추는 이런 조선 부추 같은 거 많이 쓰고요.
1: 예.
0: 호부추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겨울철에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절반 가르고 그래서 자잘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1: 이 부추 향이 정말 좋아요, 셰프님.
0: 네.
1: 그리고 부추는 이 만두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죠?
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파라든지 생강 예.

0: 같은 거 좀 들어가면은 이 부추의 향과 함께 더불어서 맛을 좀 더 멋들어지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이 부추는 셰프님 써는 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삭삭삭
0: 사각사각 소리가 예. 나죠. 자, 이렇게 썰어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만두 소를 먼저 만들어놓고 반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큰불 하나 들게요.
0: 자, 돼지고기, 소고기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이게 섞어서 하게 되면 예. 훨씬 또 감칠맛도 생기고 해서 예. 생강즙은 돼지고기 비릿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 역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좀 넣고요. 자, 간은 미리 안 넣고 고기를 예. 먼저 풀어요. 이렇게 고기. 손을 해갖고 한쪽 방향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1: 한쪽 방향으로?
0: 아니, 그냥 통째로 들어서 넣어주세요.
1: 예. 자, 얼마큼 스톱해주세요.
0: 오케이. 왜냐, 한 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우와. 여러 번.
1: 여러분, 이거 요리할 때, 만두 만들 때, 만두 손 만들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물 넣는 거.
0: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중식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1: 오, 진짜로. 근데 이제 만두 먹을 때 항상 그 만두 안에 있는 그 만두 소에서.
0: 그래서 만두를, 뭐, 중식에서 만두를 먹을 때는 항상 고기를 좀 숙여 먹어야 돼요. 넥타임 했는데 거기, 흘렸다 그러면 망했다죠.
1: 만두 집에 쭉 나와서, 그쵸?
0: 네, 그렇죠. 간을 넣어주실 거예요.
1: 네. 하나만.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굴소스 넣을 거예요.
1: 네. 하나 넣을까요? 네. 하나.
0: 오케이.
1: 이 정도요?
0: 네, 제가. 그 다음에 후춧가루도 네. 넣어주세요.
1: 후춧가루 얼마큼 넣을까요, 셰프님? 이거는?
0: 쫙 집어주세요.
1: 꼬집이요?
0: 아니, 그 수저로.
1: 이걸로, 이렇게?
0: 네.
1: 이 정도요?
0: 오케이, 넣어주세요. 핑 네. 둘러서.
1: 핑 둘러서.
0: 오케이.
1: 네.
0: 자. 거기 이거 술인가 봐요, 가운데. 네.
1: 자.
0: 땡큐. 자, 이 상태에서 참기름도 안 넣었잖아요. 네. 참기름은 저 채소를 넣고 나서 네. 그때 섞으는 거예요.
1: 그때?
0: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찰지게 됐잖아요.
1: 완전히요.
0: 네, 이렇게 하면 저 부추하고 대파 쓰는 거 주세요.
1: 찰지게 됐을 때, 자, 다 넣을까요?
0: 네, 한 번에.
1: 한 번에.
0: 원샷.
1: 네. 오, 이미 이 소에서도 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셰프님.
0: 자, 섞게 되면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1: 예. 참기름 얼마큼 넣을까요?
0: 잠깐만요. 한 수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1: 셰프님, 이 돼지고기에 소고기가 섞이면은 어떤 냄새가 맛있나요? 고소하기도 하고?
0: 그렇죠. 약간 돼지고기의 그 기름진 그런 상태가 예. 식감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자, 여기다가 네. 참기름. 네.
1: 자.
0: 좀 더 넣으셔도 돼요.
1: 더 넣을까요?
0: 오케이.
1: 자, 이렇게.
0: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만두소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1: 예.
0: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들게요.
1: 아, 여기서 맛있는 즙이 나오는 거네요. 이 소에서.
0: 네, 그렇죠.
1: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도마가 어디 갔나 싶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이 만두피를 직접 만든다고요?
0: 네, 원래 보통 그렇게 해서 만두를 싸는 게 훨씬 좋고요.
1: 예.
0: 이 만두가 익반죽을 사용해야 하니까, 예? 반죽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 도마를 치워버렸습니다.
1: 익반죽 말로 만들었는데, 익반죽이랑 그냥 반죽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
0: 익반죽은 말 그대로 익혀놓은 반죽.
1: 아.
0: 뜨거운 물로 하는 거고요.
1: 예.
0: 보통은 이제 만두 일반 물만두나 그런 것들 찬물 반죽이라서
1: 아.
0: 그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1: 자, 그럼 익반죽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0: 여기 소금이 좀 있는데 이 조금 넣어주시고요.
1: 이제 간을 하고요.
0: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 끓이고 있다가 예. 이거를 다 덩어리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 아. 맨날 익반죽 들었는데 직접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이에요.
0: 그래서 덩어리 지도록 다 해주시고요.
1: 네. 셰프님, 익반죽의 특징이 뭐예요? 뭐 좀 더 쫄깃쫄깃한가요?
0: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이게 그 찌게 돼 찌을 거거든요. 찌게 되면 빨리 익어요. 그 안에.
1: 아, 더 좋겠네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익반죽을 또 싸기가 편하고요. 참을 반죽하면 되게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1: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네요.
0: 자, 이 상태에서 물기 한번 닦을.
1: 예. 그 이제 칠해야 되죠?
0: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0: 다 굳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거를 이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1: 예.
0: 그 지금 보게 되면 반죽이 되게 거칠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를 조금만 치대면 이제 대도 부드럽게 됩니다.
1: 네. 예전에 이 반죽 많이 하셨죠? 한참 진짜. 배우실 때.
0: 그렇죠.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거.

0: 왜냐면 이거는 중식에서는 예. 프레판 중식을 소개할 때 프레판 볶는 그런 분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면판이라는 데서 지금 국수 빼는 그쪽 파트에서 아~ 이걸 하거든요.
1: 예.
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길게 해가지고
1: 이제 굉장히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게 됐어요.
0: 비슷한 굵기로 예? 해가지고 이거 떼어낼 거예요.
1: 아니 근데 완전
0: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에다 넣어갖고 직각으로 하면 떨어지면
1: 아 이게 하나 분량이에요?
0: 네, 칼로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손으로 해는 거죠 원래.
1: 오, 아 근데 이거 툭툭 떼어내신 것 같은데 일정해요 크기가.
0: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다 넣었고 아, 기준을 하기 때문에.
1: 이게 또 노하우구나 요리 비결.
0: 자,
1: 예, 어 되게 쫀득쫀득한 소리가 그냥.
0: 자, 예, 자 기념 드릴게요.
1: 예.
0: 자 여기다가 밀가루 좀 뿌리시고.
1: 예.
0: 굴려주시고
1: 이게 이제 만두피 하나가 될 네, 그다음에 덩어리죠.
0: 아까 잘라낸 데가 여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1: 아 거기 눌러주시면
0: 그래 동그랗게 나오죠.
1: 예. 지금 그냥 뭐, 이거 뭐래도 빈대떡 조그만한 빈대떡 같아요.
0: 자 이런 식으로 예. 눌러를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만두를 잘 안 해고요. 쫄따구들이 해죠. 쫄따구 쫄따구로 해놓고 계시면.
1: 어린 친구들이 하죠, 이제.
0: 그게 뭐냐면 이거 중식에 필수로 배울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중식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1: 알고 있어야.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1: 예.
0: 이런 식으로 예. 잡아가지고 이거는 왼손은 계속 이렇게 돌리고요. 이 손은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 무게가 가니까 예. 올라갈 때 힘 주고 풀고 힘 주고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아, 노하우로. 아니 몇 번 쓱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절로 펴지면서
0: 그래 군만두 만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운데가 예.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예. 물만두 같은 경우 때는 가운데로 안 가운데가
1: 도톰 좀 도톰
0: 도톰해. 예. 왜냐면 그거는 이제 물만두는 대도 얇기 때문에
1: 아.
0: 터질 수 있어서
1: 예.
0: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1: 아 이렇게 이제 집에서 직접 저희가 만두피까지 만들어 보니까. 약간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 명절에. 삼촌이 하고 계시면 제 옆에서 이제 옆에 떠들고 있고.
0: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노래가 나와야 되죠.
1: 어떤 노래 해야 되니까요?
0: 잔치 같은 거니까.
1: 예.
0: 잔치, 잔치 벌렸네. 아.
1: 잔치, 잔치. 예.
0: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만두를 쌀 건데요.
1: 예. 한번 빚어봐야겠죠.
0: 빚어보는데 이 상태로.
1: 예.
0: 좀 가득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1: 이것도 안 빠지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만두 안 새어 나오게. 어, 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주름을?
0: 자,
1: 예.
0: 밑에 오, 이런 밀가루를 뿌리지 않게 되면은
1: 예.
0: 이게 제 그때는 터질 수도 있어요.
1: 어, 붙어서.
0: 네.
1: 이거 주름 잡는 방법.
0: 주름은 얘가 밀게 되면 반대쪽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잡아주시면 돼요.
1: 아.
0: 근데 이거 보기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예.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1: 이게 또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죠.
0: 네.
1: 그동안에 해오셨던.
0: 근데 이거 지금도 갓 입문한 친구들은 만두 할 때는 되게 쉬운 줄 알고 접근했다가
1: 예.
0: 만두 미는 거, 반죽은 일단 둘째치고 만두 미는 거, 예. 싸는 거 배우는 거에도 고된 훈련입니다.
1: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만두 소 넣으실 때 소 양이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 거죠.
0: 네, 딱 좋아요.
1: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만두를 빚어 넣으셨을 때도 아주 꽉 들어차는 게
0: 여기다가 서로 겹치지 않게.
1: 예.
0: 겹치게 되면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1: 네.
0: 그 다음에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6분 정도 찌면 딱 좋아요.
1: 6분.
0: 자, 이렇게 해갖고.
1: 예.
0: 지금 달라붙었지 않았죠?
1: 네.
0: 증인.
1: 증인, 제가.
0: 자, 뚜껑 펴고 6분.
1: 6분 정도 쪄볼게요. 자, 또 얼마나 맛있는 또 육즙이 터져 나올지, 만두즙이 터져 나올지. 6분 동안 맛있게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6분은 금방이고요.
1: 예.
0: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1: 예.
0: 기름을 조금 이제 준비했다가
1: 예. 자, 이거는 또 이제 한번 군만두로 한번 저희가 네 개는 저희가 이제 한번 익혀놨기 쪘기 때문에 금세
0: 약간 노릇하게만 하시면 돼요.
1: 구워질 것 같아요, 셰프님. 자, 만두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접시에 담아볼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두 가지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찐만두.

0: 보다는 주 제가
1: 예.
0: 어우, 물 흐르는 거 같죠?
1: 봤어요. 예, 셰프님 아주 촉촉하게 그냥
0: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 넣을게요.
1: 네.
0: 붙었어. 이게 붙으면 터질 확률이 좀 높거든요.
1: 예. 진짜 확실히 입반죽이라 쫀득쫀득하네요.
0: 네, 그래서 세 개, 네 개.
1: 네.
0: 그 만두를 완성시켰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군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손만두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추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고기에 생강즙을 넣어 버무리다가 물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줍니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 치대야 고기에 물이 잘 흡수돼요. 다진 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맛술을 넣어 버무리다가 다진 부추, 다진 대파,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밀가루에 소금,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해줍니다. 반죽은 길쭉하게 만들어 조금씩 떼어낸 뒤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 밀대로 돌려가며 밀어주세요. 반죽한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주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김이 오른 찜기에 만두를 넣은 뒤 6분 정도 쪄주세요. 식용유를 두른 팬에 찐만두 절반을 넣어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찐만두와 군만두를 먹기 좋게 담으면 손만두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믿고 먹는 손맛의 소유자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오이 물김치부터 여름 보양식 삼계탕까지 여름철 기운 팍팍 나는 집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경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래된 궁궐이나 사찰의 이 처마 끝을 올려다보면 아주 화려하게 예쁜 모양, 문양을 볼 수 있죠. 바로 단청입니다. 이거 그냥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뿐 아니라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오래된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전통 문화죠. 그런데 지금 20대인데요. 벌써 단청장 이수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궁궐 단청 복원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서 전통과 현대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안유진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이수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단청이 사찰하고 궁궐에만 있나요?
1: 아닙니다. 단청은 사찰 궁궐 외에 유교 건물에도 있고
0: 유교?
1: 네.
0: 향교?
1: 네, 향교. 그리고 능원 건물에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단청을 정의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1: 단청을 정의하면 이제 한자로는 불굴단.
0: 불굴단
1: 푸를청. 푸를청의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목조 건물에 여러 빛깔로 장식을 해서 이제 목조 건물을 오랫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술이자 기술입니다.
0: 그러니까 예술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네. 오래 보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0: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1: 네.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병충해와 자연재해를 보호해 줍니다. 네. 목조 건물에 이제 단청을 칠해 놓음으로써 이제 한마디로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목조 건물이 삐뚤어지게 지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청을 칠해 놓음으로써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제 딱 맞게 해 주는 이제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이제 있고요.
0: 일종의 보정 효과군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왕의 위계를 이제 상징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위계라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경복궁의 근정전과 이제 경복궁의 이제 부엌 역할을 하는 외소주방과 내소주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복궁 근정전은 이제 왕이 이제 집무하는 공간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부엌은 그냥 극기로 단청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간단한 단청으로만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궁궐에 가시면 이제 건물로만 이제 단청을 보고서 어느 것이 좀 더 위계가 높은 건물인지 알 수
0: 파악할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네.
0: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죠? 중국이나 일본도 봤는데, 그죠?
1: 네, 맞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단청이 이제 청색과 이렇게 금박으로 또 용문양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일본도 이제 알록달록하고 금으로 많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이렇게 오방색을 활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식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또 마무리하는 네. 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오방색이란 게 뭐죠?
1: 이제 청색과 황색, 적색, 그리고 흑색, 백색 이렇게 꽤 오방색인데요. 네. 사실 단청은 오방색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지만 오방색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방색과 오방색끼리 합친 걸 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방색 플러스 간색으로 이제 이루어진 색으로 이제 석체로 단청을 칠하게 되는데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0: 이거 이제 목재에 처하는 거니까 무슨 뭐 풍경화를 그린다 할 때 그런 그림 그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1: 네. 그림 그리는 개념은 똑같지만 네. 이제 시공하는 개념이 조금
0: 시공.
1: 네. 이제 아무래도 단청이 이제 뭐 물론 도화지에 그려도 되고 이렇게 납작한 나무에다 그려도 되고 뭐 어느 때나 그려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이제 목조 건축물에다가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공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붙습니다.
0: 그리고 건축물은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쬐니까 네. 계속 색이 바랄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그림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네, 이제 단청 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천연 알료를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냥 이제 화학 알료라고 해서 이제 단청을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찰이나 궁궐에 단청을 할 때 오래 보존하려면 이제 두 개의 알료를 좀 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0: 네. 과거 전통 시대에는 화학 연료라기보다 전부 그 천연 알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 천연 알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0: 거예요?
1: 천연알료는 이제 광물성 알료고 석채라고 하는데요.
0: 석채.
1: 돌에서 채취한 단청 알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록이라는 알료가 있어요. 이 뇌록은 어디에 들어가냐? 만약에 단청을 칠할 때 베이스로 들어가는 이제
0: 바탕.
1: 네, 바탕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항의 뇌성산이라는 곳에 이제 산 바위에서 추출되는 알료인데요.
0: 딱 포항에 있는 그 산만 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가서 이제 뇌성산 뇌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하기도 하고.
0: 네, 아니 돌가루에서 빛이 나요? 빛깔이 나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1: 네, 보석의 일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갈아서 촘촘하게 가루로 만듭니다.
0: 하긴 보석도 광물이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0: 그러겠네요. 네. 알료값이 엄청날 것 같아요.
1: 네, 20g당 이제 8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석채의 상태마다 또 가격이 달라서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0: 이 종류도 매우 막 다양하겠어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석청, 이제 청빛을 내는 석청이 있고요. 그리고 주사, 이제 경면 주사라고 해서
0: 붉은색.
1: 네, 맞습니다. 붉은색의 알료로 있고, 이제 뭐 백색도 있고, 흑색은 이제 먹을 갈아서 네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알료들이 많은데요. 뭐 그 중에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청빛이 나는 석청이랑 그리고 녹색 빛이 나는 석록을 자주 사용합니다.
0: 오래전부터 이게 시작된 건 알겠는데 첫 출발이 어딘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기원에 대한?
1: 네. 그 기본 자료는 사실 이제 언제부터 있었다는지 이제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이제 처음 등장한 문헌이 있습니다. 바로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 중에서도 솔거조. 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들고 왔는데 이제 솔거라는 옛날 화가가 있습니다.
0: 있죠.
1: 네네. 이제 황룡사지 지금은 없는 황룡사에 이제 벽에다가 엄청 큰 오래된 노송 소나무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그려서 새들이 와서 부딪혔다고.
0: 그 얘기 알아요.
1: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솔거가 이제 다 칠하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그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찰 이제 스님이 와서 다시 칠했대요. 하지만 새가 다시 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사에서도 이제 이런 단청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리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0: 네, 네.
1: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또 진골 이상만 단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조선시대에는 도와서 화원들이 단청을 직접 그리기도 했고, 관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최소한 삼국시대 그때부터는 있었다.
1: 네.
0: 그런 얘기로군요.
1: 네.
0: 그 돌가루에서 나온 그 알료들로 칠을 한다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1: 네.
0: 그래도 이 시공 과정이 일반 그림 그리는 것과 달리 좀 복잡할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그 과정을 하나하나 뭐 설명해 봐 주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 아, 일단 현장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가설제 설치를 합니다.
0: 가설제?
1: 네, 비계 설치라고 해서.
0: 칠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건축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량을 하잖아요. 근데 단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건축과 반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0: 맨 위부터 칠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밑에부터 칠하다가 위에서 흘리면
0: 그렇죠.
1: 밑에를 다시 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설제를 먼저 설치를 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 나무의 상태를 봅니다. 이 나무가 만약에 뭐 벌레가 너무 많이 이제 쳤다, 집을 쳤다, 아니면 벌집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제거할 곳은 제거를 하고,
0: 그렇죠.
1: 나무의 옹이 같은 곳을 체크를 해서 이제 면 닦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 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면 닦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면을 닦고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체크를 해요. 이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면이 닦아졌는지 이제 불순물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수를 합니다.
0: 포수?
1: 네, 악교 포수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화장으로 비교를 할게요. 먼저 기초 화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포수를 이렇게 바릅니다. 악교와 물을 섞은 그 용액을
0: 악교가 접착제 아닌가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뇌록으로 가치를 합니다. 모든 면을 같은 색으로 이렇게 다 칠하는 거예요. 기본색으로. 그게 스케치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1: 뇌록이라니까 녹색 나나요?
0: 네, 맞습니다.
1: 녹색 빛나서 악요 위에다가 초벌칙을 한다.
0: 그렇습니다. 이제 옥빛과 녹색빛이 공존하는 그런 신비로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칠하고,
1: 예.
0: 그다음에 아까 구멍을 뚫었던 스케치를,
1: 종이, 종이.
0: 네,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재에 이제 이 스케치를 딱 고정을 하고,
1: 붙여놔요?
0: 네,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호분이라는 가루가 있어요. 조개를 곱게 빻은 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들고 올라가서 팍팍팍팍 두들겨줍니다.
1: 조개가루를 묻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흑연을 붙이면, 이제 단청에서 흑연을 사용하지 않는 건, 이제 알료와 흑연이 섞여버리면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1: 흑연은 검은색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가루와 이제 알료가 섞이는 현상이 안 좋아 보여서 이제 그것보다는 잘 지워지되 바람에 잘안 날아가는 그런 성분을 가진 호분으로
1: 조개가루.
0: 네, 그걸로
1: 그거는
0: 스케치를.
1: 흰색 빛이 나나요?
0: 네, 맞습니다. 완전 흰색이고요.
1: 그러니까 녹색, 옥색으로 빛나는 곳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조개가루를 탕탕탕탕 두들겨서 붙인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요.
0: 그리고 그 스케치를 뗍니다.
1: 종이를 떼고.
0: 그러면은 그 녹색 바탕에 흰 점들이 빵빵빵빵빵.
1: 구멍 뚫어놨으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석채로 단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1: 그 스케치가 이게 구멍 뚫린 그 조개가루 형태로 남아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거기다가 색칠을 한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빛, 처음에 칠해지는 색깔과 그 다음에 2빛, 그 다음에 칠해지는 색깔, 그리고 3빛까지 이제 색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성과 분선으로 마무리합니다.
1: 먹성은 뭐예요?
0: 먹은 이제 검정색 선, 분선은 흰색 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초빛, 2빛, 3빛이라는 것은 숫자가 높아질 때 이제 어두워지는 색깔이에요.
1: 네.
0: 네, 만약에 제가 초빛을 핑크색으로 칠했다면, 2빛은 붉은 색깔로 칠하고, 3빛은 이제 갈색깔로 칠하는 이렇게 색깔이 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초빛, 2빛, 3빛이라고 나눕니다. 그리고 뭐 먹선과 분선이 이제 다 칠해지면 이제 마무리로 들기름칠을 합니다.
1: 들기름?
0: 네. 다시 악요포수를 하거나 들기름칠을 하는데
1: 들기름을 칠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니스 칠하는 것
0: 네,
1: 같은 그런
0: 그렇습니다.
1: 거군요.
0: 네, 기름의 성분이 이제 수분이나 그런
1: 예,
0: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전통적으로
1: 네.
0: 사용하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칠을 마무리하면 이제 다 완성을 했죠. 그럼 가설제를 끝까지 이제 제거를 하고,
1: 빼놔야죠.
0: 그리고 이제 체크를 마무리까지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시공이 끝납니다.
1: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 제가 쭉 한번 받아 적어 봤는데
0: 네.
1: 거의 16, 17단계예요.
0: 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1: 아이고야.
0: 수도 있습니다.
1: 엄청 복잡하고 어렵네요.
0: 네.
1: 이게 시공 기간도 오래 걸리겠는데요?
0: 네, 뭐 만약에 작은 사찰이라고 하고 요사채 스님들이 머무는 공간이나 아니면 작은 이제 그런 사이즈의 이제 사찰이면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지만 뭐 대웅보전이나 뭐 대광명전
1: 큰데.
0: 네, 그런 곳은 거의 한 1년 걸리는 데도 있고요.
1: 예.
0: 6개월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1: 그렇겠어요.
0: 네.

0: 단청에도 종류가 있죠?
1: 아, 네, 맞습니다.
0: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1: 이제 단청은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칠. 가칠은 그냥 이제 기둥이나 이런 벽체, 그리고 나무에 기본 색깔로 이제 네. 칠을 하는 그런 행위고, 그리고 극기 단청이 있습니다.
0: 극기?
1: 네, 극기.
0: 선을 긋는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가칠한 것 위에 극기를 그어주는 단청인데요. 뭐 먹선과 분선, 그리고 색선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극기로만 단청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초벌칠하고 끝나는 작품도 있는 거고,
1: 네네네.
0: 거기다 선만 그어서 끝나는 네. 것도 있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다음에 모로 단청이라고 하는데 이제 양쪽에 머리초가 이제 놓아진 단청.
0: 머리초가 뭐예요?
1: 머리초는 이렇게 이게 머리초인데요. 이렇게 연화나 꽃이 중심으로 되는 문양이에요.
0: 예, 예.
1: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이 모로 단청이에요.
0: 양쪽으로 머리초만 있고 끝이에요?
1: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극기로 이렇게
0: 극기로만 있고 네.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양쪽에 꽃 네. 모양이 있고 그어 있는 네. 그렇죠. 이제 아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발전시켜 가는 거로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방금 그게 이제 모로 단청.
1: 네.
0: 그다음에.
1: 그리고 모로 단청은 궁궐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금단청. 이제 금단청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금으로 이제 막 해갖고 금자를 쓴 건가 한자로라고 하시겠지만 비단 금자입니다. 비단에 술을 놓듯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제 완전 꽉꽉 차게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예. 금단청입니다.
0: 예.
1: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제 영어맘이나 아니면 가르침을 이제 적어 놓거나 그리고 부처님께 예의를 보일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청이고
0: 금단청.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있습니까?
1: 아, 네. 이제 그리고 이것이 네 가지로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0: 그러니까 단순 색만 있는 거, 선만 있는 거 네. 문양이 조금 들어간 거, 꽉 찬 거.
1: 네.
0: 아, 그렇게 네 가지.
1: 네, 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이제 금모로 단청이라고 해서 네, 모로 단청과 금 단청이
0: 섞여 있는.
1: 네,
0: 중간 단계가 있군요.
1: 네. 금모로 단청은 이제 경복궁 금전전, 금정전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얼금 단청이라고도 있습니다. 얼금은 이제 금 단청에 이렇게 선으로 아주 예쁘게 표현을 한 단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진 금단청이라고 있습니다. 금단청 중에서도 완전 더 꽉꽉 차고 정말로 빽빽하게 있는 문양이에요. 이 빈틈없는 정말 그런 문양을 가진 금단청이라고 합니다.
0: 그거는 진짜 왕이 거주하거나 뭐 하는 그런 데만 있겠네요.
1: 왕보다는 이제 불교 사찰에서 네, 많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문양도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 몇 가지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가져오셨는데
1: 네네.
0: 우선 바로 여기 있는 요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1: 아, 네. 이것은 궁궐 단청인데요. 창덕궁에 있는 단청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육각형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학이나 뭐 용.
0: 학, 용.
1: 그리고 불수감이라고 부처님의 손을 닮은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불수감, 복숭아.
0: 복숭아.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수님.
0: 뭐요?
1: 박쥐입니다.
0: 아, 박쥐.
1: 네. 예, 예. 박쥐입니다. 이렇게 궁궐에서는 이제 수복강령이 그런 의미가 많은 단청을 네.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0: 다산의 뜻으로.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뜻을 또 같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단청입니다.
0: 네. 그리고 저 제 정면에 보이는 저 용이네요. 큰 용.
1: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산 기장에 있는 장안사의 대웅전 문양입니다. 대웅전 천장을 보시면 반자라고 하는 그런 게 문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자에 들어가는 이제 용 문양입니다. 굉장히 빽빽하죠.
0: 그렇죠. 그리고

0: 지금 제 뒤에 있는 저거는?
1: 아, 네, 저것은 이제 통도사의 문양입니다.
0: 통도사?
1: 네, 통도사 용화전 내부에 있는 문양인데요. 저것은 이제 연화문이 다섯 개로 이렇게 이어진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꽃이 피어 있는데 다섯 개가 쭉.
1: 네.
0: 그렇죠.
1: 저것은 보상화문이라는 문양입니다. 예쁘죠.
0: 예쁘죠. 그러면 궁궐단청과 사찰단청에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1: 아, 네. 사찰단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단청. 아주
0: 꽉 찬 단청.
1: 네, 맞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예를 보이거나 그리고 가르침을 이제 받았거나 그걸로 이제 글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금문이라고 해서 이제 비단에다가 술을 놓듯이 엄청 빽빽한 무늬가 있어요.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데 그 문양이 자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전각에 이제 그 단청을 그려놓으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보였구나 잘 칠했구나 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금문양으로 이제 도채를 하고 궁궐단청은 이제 모로단청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로단청을 작업하는 이유가 금단청은 왜 안 돼 있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유교사상 때문에 이제 검소하게 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하죠. 이렇게 검소하게 하되 이렇게 단청을 이렇게 칠해라.
0: 알겠습니다.
1: 네, 라는 이유여서.
0: 아니, 물론 임금님보다 부처님이 더 위죠.
1: 네.
0: 그런 거죠.
1: 네.
0: 새롭게 문양을 만들기도 하죠.
1: 새롭게 문양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있던 문양들을 이제 결합해서 만들기도.
0: 아, 그렇죠.
1: 네.
0: 어디에 있는 걸 따오고 어디에 있는 걸 따오고 이런 식으로.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는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0: 네.
1: 이제 그것을 이제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예쁜 게 나오겠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0: 예, 예.
1: 다행히도 엄청 예쁜 문양들이 많이 나왔어서 제 핸드폰에도 뭐 이렇게 해보고 뭐 노트에도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0: 예, 예.
1: 뭐. 친구들의 선물 줄 때 뭐 텀블러 같은 것도 이제 선물해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0: 문양을 텀블러에다가 입혀가지고
1: 네.
0: 그리고 방금 아까 보여줬던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1: 네.
0: 이게 스케이트보드예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우리 전통 단청 문양을 그려 넣은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이 단청 무늬는 이제 교태전. 경복궁 교태전에
0: 네.
1: 왕비의 침소인 이제 그 문양을 그렸는데요.
0: 예, 예.
1: 이제 굉장히 완전 복잡한 문양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곱팽이입니다.
0: 뭐요?
1: 곱팽이.
0: 곱팽이?
1: 네, 이것은 이제 식물문인데요.
0: 이제
1: 식물이 고사리처럼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0: 예.
1: 그런 문양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와 전통을 결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0: 그런데 이거 신발 신고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예뻐서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1: 저도 아직 타본 적은 없습니다.
0: 이처럼 전통 문양을 가져다가 스케이트보드까지 심지어 만들고 다양한 굿즈도 만들고
1: 네.
0: 이런 작업을 하는 20대 이수자 아닙니까?
1: 아, 네,
0: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젊은 나이에 왜 여기에 이렇게 푹 빠졌어요? 언제부터 여기쪽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1: 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아버지 이제 회사가 숭례문 앞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회사를 자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에서 기다리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았던 나이였어요. 그래서 숭례문에 가서 자주 놀았었는데 2008년에 전소가 됐었죠.
0: 불났죠.
1: 네, 네. 그 모습을 보고
0: 불탄 모습을 보고
1: 굉장히 적잖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예. 것 같아요.
0: 예.
1: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이렇게 불 하나로
0: 그렇죠.
1: 바싹 내려앉는
0: 그렇죠.
1: 그 모습이 저는 충격을 먹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 뉴스 기사로 딱 한 개를 봤던 것 같아요. 2000 몇 년생 이후로 문화유산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는 분이 많이 없다. 이 구절을 두 구절을 봤던 것 같아요.
0: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1: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러면 내가

0: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화유산을 볼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나중에 내가 이 만약에 많은 문화유산을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고3 때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혼자서 이제 그리다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단청을 직접적으로 이제 기술 전수 받아서 2021년 24살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이수자.
0: 네.
1: 자, 그런데 그러니까 또 숭례문 보고 놀다가 불탄 거 보고 난 전통문화 지킬 거야 한데 그중에서 전통문화 지키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목조 건물 짓는 건축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필 단청 쪽으로 꽂힌 건또 뭐예요?
0: 제가 이제 미술을 관련해서 좀 굉장히 많이 흥미를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을 할때 마지막 활용점정이 단청입니다.
1: 마지막이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양을 보다가 신기한 문양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것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나중에 이제 뭐 후대에 이런 문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1: 알겠습니다.
0: 이 업계에 한번 도전해
1: 이게
0: 보았습니다.
1: 국가 무형유산 단청 장의 이수자인데,
0: 네.
1: 이수자 자격을 딸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0: 일단은 그 무형유산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승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승자 안에는 이수자, 전승교육자, 그리고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수자가 되기 전에는 연습생처럼 전수교육생이 있습니다. 이 전수교육생에서 3년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이제 갈고 닦아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실력이 있으면 이제 시험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수자 시험 볼 기회가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거고요.
1: 그렇죠.
0: 무형유산원과 국가유산청이 와서 이제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과 그리고 카메라 네, 테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가 굉장히
1: 그렇죠.
0: 중요합니다.
1: 실기를 할 해야죠,
0: 네.
1: 당연히.
0: 그래서 5시간 내에 이 문양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원목에다가 단청을 전통 방식으로 할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이제 재료학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1: 그렇죠.
0: 되었는지,
1: 그렇죠.
0: 그 시험을 보고서 이제 이수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1: 처음부터 관심 갖고 이수자가 될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0: 일단은 뭐 재료학적으로도 외워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문양이 정말 천차만별이라 몇
1: 그렇죠.
0: 천 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까지 하면 그 문양을 다 외워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건축적으로도 부재를 외워야 하는 것, 부재를 외워야 단청을 칠할 때 이제 쉽게 칠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 공부도 필수고 역사 공부도 필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제 특히 어려웠던 건 이렇게 한 붓으로 이렇게 그려야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1: 어렵겠군요.
0: 같습니다.
1: 그리고 국내 사찰 단청 복원 작업에 여러 군데 참여하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디 참여한 게 기억에 남니까?
0: 일단 부안 계암사에 천황문을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기장 장안사 대웅전 기록화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공주의 갑사의 기록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홍성의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제실의 단청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각이나 종각이나 다양한 건물들을 이제 채색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제품에 이 단청을 적용시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또 있습니까?
0: 저는 일단 미국 영화사 애니메이션사인 디사와 함께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1: 그래.
0: 네,
1: 그럼 애니메이션에 그 단청이 들어간 거예요?
0: 애니메이션에 단청이 들어간 건 아니고,

0: 그 디사의 유명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G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G 캐릭터의 손에다가 단청을 테셀레이션 기법으로 작용.
1: 무슨 레이션?
0: 테셀레이션.
1: 그거 뭐예요?
0: 이렇게 꽉 차게, 금단청처럼 꽉 차게 이렇게 표현하고 문양을 꽉꽉 채워넣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법으로 단청에 꽃잎들을 모아서 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장진승 작가님과 같이 했었었는데요. 이제 장진승 작가님이 그 쥐 캐릭터의 문양을 만들고 이 모양을 만들어서 제가 손만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칠해서 최종적으로 손을 다 붙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손이 의미하는 게 수호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1: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의 수어를
0: 네.
1: 다양한 이 단청 문양으로도 화려하고 예쁘게
0: 네,
1: 그렇게 된 거로군요.
0: 맞습니다.
1: 또 기억에 남는
0: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1: 거.
0: 게임 기업인 엔사와 함께 작업을 했던 걸 올해도 작업 예정이고 작년에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게임 내부에 들어가는 그 맵들이나
1: 그렇죠.
0: 그러고 이제 그 직업에 이제 관련한 게임 직업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그렸었는데요. 이제 이 육각형에다가 똑같이 이제 구획을 해서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아해 주시고 실제로 그 작품을 이제 소장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소장하셨습니다.
1: 아니, 생각해 보니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죠?
0: 맞습니다. 네.
1: 소프트웨어 산업들 말고, 아니,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에는 왜 못해요? 자동차에는 왜 못해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0: 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나중에 제가 협업을 하고 싶은 이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가대표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요.
1: 무슨 국가대표?
0: 예. 스노우보드.
1: 스노보드? 아까요 스케이트보드처럼.
0: 네네네. 그리고 뭐 스노우보드뿐만 아니라 뭐 바이애슬론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피겨 나 그런 이렇게 기물들의 단청을 차용하면
1: 그렇죠.
0: 국가대표로서 뭔가 제가 저와 국가대표의 그런 단청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지 않을까?
1: 멋져, 멋져요. 아니, 그 스케이트 선수들 헬멧에도 하면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헬멧에도 이제 평소에 제 친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단청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1: 그러니까요.
0: 모든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책도 내셨어요. 단청 컬러링 북.
0: 네,
1: 이건
0: 맞습니다.
1: 어떤 그 기획과 의도로 만드신 겁니까?
0: 이제 단청 컬러링북을 제작하게 된 경위는 제가 이제 문화유산을 이제 봤을 때 직접 그 컬러링북을 들고서 이제 색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이제 단청이란 게 그냥 이제 두지 않는 이제 가만히 두지 않고 이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책에서도 쉽게 볼수 있도록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만들면 어떨까? 이제 문화유산을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향유하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 국내에 있는 주요한 그 단청 문양은 이제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누구든 다른 색, 다른 조합을 통해 다른 디자인도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0: 그렇습니다.
1: 거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찰들은 궁궐이나 사찰 여러 가지 문양들을 다 넣진 않았지만 제가 봤던 거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정말로 특이한 거나 좋아하는 문양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작업을 해서 넣었습니다.
1: 지금까지 본인이 한그 단청 복원 작업이나 등등에서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0: 저는 재작년에 국가유산청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주관하는 이제 창의공방 전승자 레지던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작품은 총 3개를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중에 이제 단청 순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 순 뭐요?
0: 순환.
1: 환.
0: 네네. 순환되다의 순환인데요. 이제 그 단청의 레이어를

0: 레이저로 이제 나무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로 이제 뽑아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거를 전통 방식으로 그 나무 위에 채색을 하고 여러 레이어로 이렇게 겹겹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청과 이제 키네틱 아트의 결합인데요. 근데 키네틱 아트란 이제 그 움직임을 주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단청을 이제 보수를 하거나 이제 칠할 때 이 단청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격으로는 가만히 있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청에다가 동세를 한번 줘봤어요.
1: 움직여보자.
0: 네, 단청아 움직여보자. 함께 움직이자. 그래서 단청이 이제 레이어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단청을 순환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돌고 돌아서 단청이 돌고 돌아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온다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작업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탑 원이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창덕궁에 그려진 상양정에 그려진 무늬인데요. 이것이 이제 작품을 제가 이제 칠할 때 기록을 합니다.
1: 공정 과정을?
0: 네, 공정 과정을 영상으로 하거나 이제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찍거나
1: 네.
0: 글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방식으로 단청을 칠한 것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1: 예.
0: 그다음에 개인 SNS에다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1: 예.
0: 정말 감사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아까 말했었던 예. 디사와 함께 했던 작업인데요.
1: 미국의
0: 네.
1: 애니메이션.
0: 네, 네. G 캐릭터의 이제 그 수어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단청 테슬레이션 기법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제 생애에 굉장히 그래도 정말 한 번뿐인 네.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1: 아니, 무슨 한 번뿐인. 앞으로 계속 해야죠.
0: 네. 그리고 현장은 이제 기장 장한사를
1: 예.
0: 들고 싶습니다.
1: 예.
0: 그때는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부산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이 몇백 년 된 단청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굉장히 뛴다고 해야 되나요? 뜨거워지는 그런 마법.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 압도되었어요. 이 안에 있는 용 문양이나 그 기장 장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양들을 봤을 때 저걸로도 내가 이 조사를 하고 굿즈로 개발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1: 네,
0: 앞으로 그 기록화를 참여하면서 이제 널리 널리 또 단청을 알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단청을 후대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단청 가장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서 구경하면 됩니까? 그것도 한 세 군데만 꼽아주시면.
0: 네. 아, 사찰이 너무 아름답고 궁궐도 너무 아름다워서 와 정말 고르기가 어렵지만 제가 골랐을 때는 첫 번째는 통도사를 추천드리고
1: 통도사.
0: 싶습니다. 통도사가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람 배치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하로전? 중로전, 상로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찰이 넓다 보니까 단청 문양도 많고 그 전각에 따라서 또 부처님 상이 또 다르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전각 안에 벽화도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들이 굉장히 좀 힐링되거든요.
1: 네.
0: 도시에 지쳐 있다가 이제 사찰에 가시면 목탁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통도사를 추천드리고 싶고
1: 예.
0: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송광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유명한 절들이 다 꼽히네요, 사실은.
0: 네, 맞습니다. 송광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람 배치가 형성이 되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내부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유물들 그리고 이제 불교 미술들 를 확인할 수가 있고 송광사도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이 굉장히
1: 좋죠.
0: 좋고 단청도 굉장히 네. 수려합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궐을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창덕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사실 창덕궁은 후원도 있잖아요. 그때 후원도 이제 거닐면서 조용하게 산책도 하고 예. 창덕궁 인정전에 있는 단청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자, 네. 나에게 단청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0: 인생입니다.
1: 그렇죠.
0: 네, 저의 단청은 인생인데요. 이제 단청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존재를 예. 하기 때문에 저는 단청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지금도 20대인데 앞으로 계획이 창창할 것 같아요.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0: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청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1: 그렇죠.
0: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단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청인들도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1: 그럼요.
0: 뭐 단청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네. 다른 문화유산, 무형유산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도 거리낌 없이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유산 이제 고치시는 분들, 수리하시는 분들, 이어나가시는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단청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통과 현대의 접목 작업 앞장서서 해주시길 바라고 많은 작품들 우리에게 계속 선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통도사, 송광사, 그리고 창덕궁을 꼽아주셨거든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고 그냥 쓱 스쳐보았던 단청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이 아이의 이름은 도담이. 이제 막 두 돌을 넘겼습니다. 도담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다가와 살뜰하게 챙기는 11살 하람이. 정성껏 약을 발라주는 9살 찬양이. 모두 도담이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1: 얘가 다치면 내가 이거 어떻게
2: 그냥 귀여워. 사랑이에요.
3: 저에게 귀여운 동생이요.
4: 도담.
0: 그런데 도담이는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질 않고 발달이 늦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처음에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도담이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한테 자란 아이라 굉장히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기꺼이 내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정말 제가 도움을 못 줘도 응원합니다. 네.
0: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엄마와 헤어진 도담이. 도담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요즘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미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셋째로 맞이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41인 아빠 봉주 씨. 도시에서 지내다 직장을 잃으면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소먹이 주는 일부터 축사 청소하는 일까지 마을에 생기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태어난 송아지가 있어 먹이부터 바닥 청소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6: 송아지가 이제 3일 된 송아지예요. 주변에 이물질 없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0: 새벽부터 땀 흘리며 일해도 비 때문에 다섯 식구 생계가 빠듯합니다.
6: 축사일 끝나면 밭 주변에 대나무 같은 거 있어가지고 대나무 같은 것도 정리하고 깨밭에 이제 잡초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런 거 정리도 하고 이제 고추밭에 있는 것도 정리하고 그렇거든요. 짠합니다.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그래 지금 제 밑에 있는 게 짠하죠.
0: 도담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하람이와 찬양이랑 친남매처럼 꼭 붙어 자는데요.
2: 일어납시다. 이상 시간입니다.
0: 다섯 식구의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7: 아이고 잘 먹네.
0: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나 작았는데 가족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7: 아이고 잘 먹네.
0: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 도담아, 도담이 맛있어요? 도담아.
2: 잘 안 봐요.
9: 저희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직진은,
10: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0: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전 엄마 다빈 씨의 직장 후배가 한동안 머무르러 집에 왔었는데요.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양수가 터지면서 응급으로 도다미를 낳았습니다. 미혼모였던 도다미의 생모는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4: 3개월 100일 좀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본가로 내려간다 해서 내려갔는데 전화만 오고 한동안 안 오더만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고 원래 기존에 있던 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오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SNS밖에 없는데 SNS 전화로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고 있거나 지금 현재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사실 가족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았던 상황.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 때문에 내 식구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빠듯한데요.
10: 아는 분한테 이제 그분한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랑 그런 거 원금이랑은 자기가 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죠.
0: 형편을 생각하면 도다미를 시설에 보내야 하는데 엄마 다빈 씨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남은 도다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는데요. 엄마 다빈 씨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홀로 남았던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4: 저도 6개월 정도 되기 전쯤에 이제 부산의 한 시골에 이제 목사님 댁에 이제 저도 버려져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교회에 이제 저희 양부모님 다니고 계시던 찰나

0: 이제 아기가 없다 보니 이제 저를 입양을 하셨고, 저도 땡깡 많이 피우고 사고도 많이 쳤거든요, 아기 때. 도다미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다른 데못 보내겠어요. 천덕꾸러기 될까 봐.
1: 처음엔 가정 위탁을 하려 했지만 친족이 아니면 어렵다는 말에 도담이 입양을 결심하고 어렵게 도담이 생모를 찾아 헤맨 끝에 입양 동의서까지 받아냈습니다.
2: 완전히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지금 네,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돼버렸죠. 저희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네, 그래서 예쁘잖아요. 도담이가 하는 행동이 예뻐서 저희 애기 같아요, 진짜.

0: 3남매를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뒤 식당으로 출근하는 엄마. 원래 유도를 전공했는데 무릎 인대 부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다미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도다미 생모 통장으로 입금되어 그동안 가족들은 사비로 도다미를 키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다미를 키우며 받은 돈은 도다미 통장으로 들어온 아동수당이 전부인데요.
1: 원래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친모가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살지 않으니까 군청에서 이제 지급 중지를 시켰고 이제 아동수당만 도다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만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그걸로 좀 보태서 쓰고 있어요.
2: 그 금액이 얼마죠?
1: 10만 원. 지금 조금 올라서 10만 5천 원.
0: 그런데 얼마 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도다미가 발달지연 진단을 받으면서 도다미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다미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아빠. 3개월 전부터 병원에 다니며 발달 상태를 체크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말문이 트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3: 병원에 올 때마다 드는 건데
4: 여기서 안 나아지면 어떻지? 더 말을 나중에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3: 빨리 언어랑 그런 게 좀 빨리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일반 애들처럼 이렇게.
0: 도다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5: 도다미 아직도 아직 발화가 시작 안 됐죠. 네네. 아직 덜 안 되고 진찰 한번 해볼게. 오 착하네. 아 그래? 선생님 화이팅. 이런 식으로 자꾸 눈이 마주쳐. 아직은 애기가 집중을 못하는 건 있어. 지금 생활 연령은 한 24개월 정도 되는데 언어 발달에는 수용 언어가 있고 표현 언어가 있는데 현재 수용 언어는 생활 연령 24개월에 비해서 11개월로 아주 1년 정도 늦어 있는 상태고 표현 언어도 24개월 정도 돼야 하는데 9개월 정도는 아주 아직 발달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런 감각을 자극을 시켜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감각 통합 치료를 격려할 것 같습니다.
0: 현재 도다미는 주 2회 언어 치료와 감각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생모가 연락이 안 돼 정부 지원금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주당 17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부가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다미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첫째 하람이 교육비를 줄여야 했다는데요. 식당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도다미가 걱정돼 병원을 찾은 엄마.

0: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1: 아픈 게 제일 걱정이고 전 무서워요. 이제 평범한 애들한테는 그냥 감기나 장염으로 입원을 해도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이제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도다미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는 금액대가 남들의 3배, 4배가 뛰어버리니까 그게 제일 무섭고 걱정돼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감기나 독감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애기들이 아픈데 그런 걸로 입원을 했는데 5일에서 그때 7일 정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뭐 380만 원? 그다음에 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는
0: 그래도 도다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걱정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2: 맞아요? 맞아요?

0: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누나와 형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도다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도다미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1: 어린 나이에 우리 도다미를 곁을 떠나서 그 곁을 우리 지금의 양육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이 가족이 우리 도다미를 안아주고 또 지금 발달장애가 있는데 그 치료비도 부담하고 양육도 부담하고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오직 그 도다미를 친 아들처럼 여기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다미가 여기서 자라도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 가정을 보았습니다.
0: 도다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했기에 하람이는 도다미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일이 늦어질 때면 하람이와 찬양이가 도다미를 먹이고 놀아주면서 돌보곤 합니다.
2: 귀여워요.
3: 어떤 게 귀여워?
2: 그냥 다 귀여워요. 웃겨요.
3: 어떤 게 웃겨요?
2: 밥 먹을 때요.
3: 밥 먹을 때 웃겨요?
2: 네. 저 만지면 안 되는데. 엄마 안녕하세요.
4: 도다 엄마.
5: 오늘 날이 더 낫대요. 옷이 이게 모양.
3: 도다미가 엄마 많이 좋아하나요?
6: 요즘에는 좀 밀려난 것 같아요. 딸내미한테.
3: 근데 이렇게 일하고 오시면 도담이나 아이들이 반겨주면 좀 어떠세요?
6: 힘이 나죠.
0: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도담이. 가족 중에서 도담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6: 잘해라.
0: 역시 엄마가 1등.
7: 도담?
0: 2등은 하람이.
6: 패배죠.
8: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농촌에서 이제 지푸라기 묶고 하면은 그런 거 제가 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잠잘 때는 누나 하람이와 함께. 도다미는 누나랑 자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도다미 생모는 자신이

0: 입국이 타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전부터 준비하던 게 입양이어가지고, 그냥 입양 동의서를 바로 받은 거고, 이건 혹시 몰라서 저희가 받아놓은 거고, 지금 마지막 단계인 거, 인감 증명서.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저희도 알아본 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실무 자격 박탈하는 그런 방임 이걸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1: 비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홀로 남겨진 도다미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눈물로 보살피고 있는 엄마 다빈 씨. 도다미가 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도담도담. 지금은 아직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누나랑 형아랑 한 가족처럼 도다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자라줬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도다미를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눈물 흘리던 엄마 다빈 씨의 모습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도다미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는 데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잘 받아야 도다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도다미의 생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치료비와 생활비를 오롯이 다빈 씨 부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빈 씨는 도다미를 정식으로 입양하기 위해 지금도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마음 편히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도다민의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2월 7일 방송에서는 자폐 증상을 지닌 10살 하유리와 5살 하린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 민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하율이 치료비가 부족해 힘들어하는 엄마 민영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핏줄이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도다미가 지금처럼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

0: 웃는 거 보고 열심히 하는 거고 더 웃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1: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3: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4: 어쩌라고?
3: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4: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3: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4: 덕분에 살았다, 야.
3: 밥 한번 사.
5: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6: 영어.
5: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6: 17점 수학.
5: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6: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5: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6: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5: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6: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5: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6: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5: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6: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0: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어떻게 지냈어?
2: 아, 전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나 최근 일본 갔다 왔잖아.
2: 안 그래도 나 그거 봤어. 아니, 나 데려갔어야지.
1: 날아가.
2: 거기까진 못 날아요.
1: 근데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2: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곤니치와.
1: 오, 스고이.
2: 오하요 고자이마스.
1: 스고이.
2: 와타시와 돌비데스.
1: 스고이.
2: 일본어 배우는 거예요?
1: 아, 그런가 보다.
2: 아, 그러네.
3: 오하요 고자이마스.
1: 오, 뭐야.
2: 오하요 고자이마스.
1: 이야. 아, 예. 이도쌤입니다. 이도쌤 안녕하세요.
2: 일본어도 하셨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랑 20살을 가르치는 이도 선생님이에요.
2: 이야! 아, 지리! 벌써 잠 온다.
1: 나랑 이도 쌤이랑은 한번 같이 그 영어를 갔다 왔었어.
2: 어!
3: 오늘 좀 진지하게 진짜 한국 지리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쌤 여기까지 왔습니다.
2: 한국 지리?
3: 한국 지리.
2: 아.
1: 역시 한국 지리 1타 강사시잖아요.
3: 1타가 아닌데?
1: 아, 2타예요? 그건 어떻게 나눠요? 안타는요?
3: 안타가 낫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들이 안타 선생님으로.
2: 예! 안타 그치! 달려!
3: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들이.
2: 아니요!

0: 오늘은
1: 내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0: 내 첫사랑.
1: 그렇지.
0: 똘비의 첫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2: 20년 전 내가 이걸 공개해도 되나? 그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1: 누굽니까?
2: 그건 비밀로 할게요. 방송에 비밀. 나가니까. 하지만 그 친구 보고 있다면 나 이렇게 성공했다. 넌 굳이야 길거리에서 뭐 빵초가리나 주워 먹고 있겠지. 선배님 첫사랑 얘기하셔야죠.
1: 아, 내 첫사랑이요?
2: 예.
1: 내 첫사랑은 언 10년 전.
2: 왜? 안 태어난 거 아니에요?
0: 뱃속에 있을 때.
2: 10살 아니야?
1: 안에서 깨고 나왔을 때.
0: 아, 깨고 나왔을 때.
1: 내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쌤 이제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2: 네.
0: 아니, 잠깐만. 그러면 첫사랑 얘기를 조금 하고.
1: 오케이!
0: 모태솔로라고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솔로, 싱글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해요. 연애를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1: 철학적이다.
2: 못한 거지. 모태솔로.
1: 아, 그 모태구나.
2: 응, 모태. 못한 거죠.
0: 똘비, 추론 능력이 대단해요.
2: 예!
1: 시작은 다들 모태솔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0: 우리가 보통 연애를 안 한 사람은 비연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못한 사람을 말 그대로 못해. 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럼 선생님은 못해 솔로예요?
0: 맞아요. 쌤은 못해 솔로예요.
2: 아하, 못솔!
0: 솔비 학생부터 연애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2: 전 연애 척척 박사예요.
0: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2: 저 뭐 셀 수 없어요.
0: 근데 똘비 친구.
2: 네.
0: 혹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정면 말고 살짝 사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까요?
2: 왜요?
0: 선생님이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아, 잠깐만.
2: 나 진짜 못 참아.
0: 진짜로.
2: 나 진짜 못 참아.
0: 진짜로?
2: 아니, 그럼 이러면 나를 섭외하지 말았어야지요.
0: 미안해요. 나도 이미 섭외.
2: 그냥 여기 볼게요. 저 오디오만 써주세요.
0: 아, 근데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2: 아, 지금 듣고 있어요.
0: 그치, 그치.
1: 곁눈질부터 시작해, 원래.
0: 그렇게.
1: 그렇게.
0: 좋아요. 우리 펭수는요?
1: 저는 지금 비연애입니다.
0: 그럼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는 거예요?
1: 아니요. 저는 결혼도 할 건데요.
2: 그 뭐 이상형 있으세요?
1: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눈은 조금 400안이었으면 좋겠어요.
2: 난감? 나요?
0: 나야!
2: 아, 죄송한데 사진 봐주세요.
1: 저의 이상형은 바로 저거든요.
0: 그러면 우리 모태솔로란 왜 연애를 못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 내가 보기엔 눈이 너무 높아. 쌤도 지금 모태솔로이신 이유가 눈이 높아서가 아닐까요?
0: 저는 0.5초만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1: 오, 빨라!
2: 너무 빠른데?
0: 이제 우리 appearance라고 하죠.
2: 경험?
1: 오, 잘한다.
2: 맞죠? 맞아요?
1: 맞아.
0: 자, 집중해볼게요. appearance는 보통 외형, 외모라고 얘기를 해요. 쌤이 강의실에 있었어요. 강의실에 창문 밖에 지나가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0.5초 만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2: 어머나, 어떡해.
1: 야, 지나가는 것만 보고.
0: 근데 그분께서는 저한테 호감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켄트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쌤이 28살이거든요. 28년간 한 200명 정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 아니, 어떻게, 근데 왜?
3: 솔비는 선생님의 입장을 좀 되게 이해하는 거
2: 같아요. 죄송해요.
1: 지금 너 패널이냐?
2: 대박. 예.
0: 다음 대화 이후 가장 적절한 해석은, 자,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1: 그게 뭐야? 정답 1번!
2: 당연히 5번이죠.
1: 무슨 5번이야? 신혼집을 왜 알아봐?
2: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1: 뭐야?
2: 신혼집이요? 이렇게 끝나면 딱이죠.
0: 역시 척척 박사가 맞네요.
1: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0: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건 A와 B는 한 세대가 아니에요.
1: 뭐야?
0: 서로 집이 달라요.
1: 맞아.
0: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이 임장을 왔다가 서로 헤어진 사이인 거죠.
1: 큰일 났네 이거.
2: 그렇지. 야.
0: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
2: 아, 뭐 그렇지.
0: 정답입니다.
2: 시원하다.
1: 이거 큰일 났다. 저게 그러면 선생님이랑 똘비가 말한 대로 썸 혹은 뭐 신혼집 뭐 결혼 준비가 되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 복습을 아주 빠삭하게 해서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 성접했거든요. 그럼 저 뒤에 뭐가 와야 되냐?
0: 네.
1: 바로 연락이 있었어야 돼요. 만약 저러고 나서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오늘 그러면은 뭐 저기 바로 주무실 거예요. 다음에 또 언제 노실게요? 또 약속을 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0: 없었어요.
1: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학생.
0: 네?
1: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자, 조용, 조용!
2: 아니,
1: 조용, 조용!
2: 아니,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이에요. 어머, 어떡해.
1: 연애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확대 해석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퇴근하시나요?
0: 네, 쫄비쌤 수업 끝나셨어요?
2: 아, 예, 저도 퇴근인데 제 거 사는 김에 이도쌤 것도 사봤어요. 유자차 어떠세요?
0: 유자차요?
2: 네.
0: 어머, 무슨 의미?
1: 저게 뭐야?
2: 아, 뭐 그냥 이게 말 많이 하니까 예, 목 아플까 봐요. 갈게요.
0: 감사합니다.
1: 자, 컷!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0: 썸이죠.
2: 썸인가?
0: 이거는 온장고 안에 있다가 저를 위해 준 거잖아요. 이건 똘비님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1: 유자차가 따스워요.
0: 목이 아팠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섬세, 디테일을 챙기는 건 썸밖에 없어요.
2: 그럴 수 있겠다. 썸인가 봐요.
1: 자, 우리 일단 이도 학생은 기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똘비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 이도 선생님에게 동료애로서
2: 맞아요, 맞아요.
1: 응.
0: 잠시만요.
1: 네.
0: 동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2: 아, 그런가? 어떡해.
1: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다음 상황극은 우산을 안 가져온 이도 선생님에게 지하철역까지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하는 똘비입니다.
1: 근데 이건 썸인데?
0: 썸이죠.
4: 직장 동료가 비 맞고 내보낼 순 없잖아. 비 맞고 가라고 할 순 없어.
0: 비 맞... 저는 맞아요, 비를.
2: 아, 그냥 맞으세요?
0: 저는 맞아요.
1: 나는 안 해!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잖아.
3: 그럼 있는데 나 혼자 쓴 거는 것도 너무 사리가 없어 보여.
1: 그럼 니도 만약에... 아, 오케이. Ready! 액션!
0: 아, 비가 오네. 많이 오는데.
2: 아, 역시나 비가 오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수업 끝나셨나봐요.
2: 아, 네. 왜 근데 안 가시고?
0: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이따 가려고요. 먼저 들어가세요.
2: 아, 혹시 우산 없으세요?
0: 없는데.
2: 아, 뭐 같이 가실래요? 아, 역까지만.
0: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아, 써요.
0: 아니요, 괜찮아요.
2: 왜요? 그냥 같이 써요.
0: 아니에요. 오케이. 저는 비를 좋아해요.
2: 에?
1: 뭐야?
0: 저는 비를 맞는 걸 좋아해요.
1: 너무 좋아.
0: 아니, 저거 좀 할게요.
2: 저기!
1: 뭐야?
2: 이랬어요!
1: 안 들었어. 자.
2: 뭐야?
1: 지금 무슨 상황이죠?
0: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우산을 쓰는 사이는 사귀는 사이예요.
2: 에? 아, 그런가?
0: 봐봐요.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1: 자, 누가 그렇게 팔짱을 끼니까. 아니, 잠시만요. 누가 우산.
0: 둘이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간다는 건 둘의 미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2: 에?
1: 우와.
2: 버진 로드요?
1: 이거는 행지 양이에요.
2: 이거 헷갈리네, 진짜.
1: 만약에 이거를, 갈게요. 우산 없으세요? 왜 안 가져왔대? 자, 이러면! 저 같으면은, 진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 맞아, 그럴 것 같아요.
1: 왜냐면, 적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2: 네.
1: 그리고 사회생활이랄까요?
0: 입김을 공유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1: 일종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네요, 우리는. 같이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네. 이것이 확대 해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확대 해석.

0: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1: 맞네요.
0: 아시겠죠?
1: 아니 근데 그 어쨌든간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모태솔로 분들은 어쨌든 모든 걸 연애랑 썸 이런 걸로 뭐 받아들이신다는 거잖아요.
0: 그렇지?
1: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연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데?
2: 누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3: 관심 있는 사람과 출근길에 연락한다. 단둘이 밥도 자주 먹었다. 시나 영화도 여러 번 봤다. 매번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0: 무조건 썸이죠.
1: 완전 좋은 신호.
2: 선생님이 바로 이 모태솔로 에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그것만 빼고 다 정답인데 지금?
2: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1: 아니요?
2: 친구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 출근 중 지하철 사람 오지게 많네. 함께 심야 영화도 여러 번 봤다. 왜냐면 심야에 가야 사람이 적거든요. 쾌적하게 볼 수 있다.
1: 아우.
0: 자 그러면 매번 집앞까지 데려다 주는 건요?
2: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0: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득이 돼. 아 이거 안타강사라서 그런가?
2: 오히려 이 모태솔로 A씨의 상황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선물 들이켰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이고 유력한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1: 상대방의 마음이 100%야. 알겠어. 호감 있는 거. 아, 나 그때 이제 이도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진짜 궁금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0: 좋아요. 자, 갑니다.
1: 와.
0: 맛있는데도 많이 알고 있지만.
2: 아, 진짜요?
0: 사실 여긴 저도 처음이거든요.
2: 아, 맛집 찾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아. 제가 찾아놓은 거 리스트 공유해드릴까요?
1: 감자튀김 모임이면 뭐.
0: 요즘에.
2: 네.
0: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토이스토리라고 있던데 그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개봉했더라고요.
2: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펭수씨, 꼭 보셔야 돼요. 완전 강추. 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니까 아직 얘기 안 할게요. 꼭 가서 보세요. 강추?
1: 아니, 안 봤다고 해야지. 아니, 봤어도 또 봐야지.
0: 아, 정말 맛있었네요.
2: 아,
0: 그죠?
2: 잘 들어요. 진짜 맛있네요.
0: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2: 아니요. 아, 제가 할게요.
0: 아니요.
2: 아, 선생님이 찾아주셨으니까.
0: 아니요.
2: 부탁드려요. 이 카드 부탁드립니다.
0: 아,
2: 감사합니다.
0: 아, 네, 들어가세요.
2: 네.
4: 펭순 좀 아쉬워하는 것
0: 좀. 뭐 어떻게 아쉬워? 나는 안 끊었잖아.
1: 아니 쌤 너무 철벽 치시는 거 아니에요?
2: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나름대로 플러팅을 오히려 한 건데요?
1: 아니 어디가요? 나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냥 뭐.
2: 네? 펭순아 먼저 영화에 대해서 주제를 꺼냈잖아요.
1: 네.
2: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한다고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공감을 해줬잖아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펭수가 맛집 찾는 게 취미니까 그 취미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1: 공유해서 끝나지 말고 여기 하면 나중에 뭐 한번 가보실래요?
0: 아 같이 가자.
1: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섣불리 제가 애들면은 펭수 곰탕 먹으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곰탕은 싫은데 라고 하면 갑분싸가 돼요. 그러면 저는
1: 갑분싸 참 싫어하시는구나.
2: 지금 이 사람이 곰탕을 싫어하는 건지 나와 곰탕을 먹으러 가는 게 싫은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몰라요. 결제라는 게 뭡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응.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요.
1: 중요하죠.
2: 그래서 제가 펭수 씨가 드신 것까지 결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
1: 결혼이요?
2: 네?
0: 근데 저는 처음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했을 때 저는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 응.
0: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이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다. 근데 선생님.
2: 네?
0: 너무 배가 고파요. 당 떨어져요.
2: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0: 도비야, 너 지금 수업 되겠니?
1: 끝났어. 가!
2: 이제 끝났어.
1: 언니가!
2: 아, 얘들아!
0: 어.
2: 아니야, 더 재밌었어요. 언니 수업 키워라.
0: 우리 뭐 먹을래?
2: 예!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4: 원래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0: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이니까.
2: 저기 청양고추.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다고.
5: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6: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8: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9: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저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5: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6: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핫삼아. 아, 핫삼아, 삼아. 너무, 진짜 너무 더워. 아, 더워.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대구를 왔어요, 대구를.

0: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폭석이 대비도 하고 좀 시원하게 여름 나는 법 좀 배우고 가자.
0: 시원하게 나는 법을 왜 대구에서 배우냐고요?
1: 근데 우리 대구 출신 정은이가 이 정도는 더운 것도 아니래.
2: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대구는 이제 나가면 기분이 일단 나빠져요. 성격이 안 좋아질 정도로.
0: 저기요, 저 지금 녹아요.
2: 아,
0: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2: 그래 보여.
1: 생규, 그럼 우리 여기 얼마나 더운지 한번 현장 검증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요. 대구가 더운지. 그래서 제가 직접 얼마나 더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구의 더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과 막창인데요.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입니다.

0: 냄새난다! 냄새나! 오! 고기 냄새나? 고기 익는 냄새가 나?
1: 오? 펭수! 베이컨보다 너 온도가 더 높은데?
0: 그니까 지금 뇌가 익고 있다고! 어우, this is hot wing. But, don't bite. 왜 안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 사람이십니까?
1: 응?
0: 대구 사람이십니까?
1: 네.
0: 아, 제가요, 지금 대구 와가지고.
1: 형님 사투리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0: 제가 뭐가 이상해요? 제 대구 토박인데. 은박지만 있으면 네. 고기 딱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있습니까?
1: 지금은 더운 것도 아니라가지고 안 익어요.
0: 지금 안 덥다고요?
1: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0: 대구가 엄청 덥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캡도 쓰고 이렇게 왔거든요.
1: 네.
0: 저기 대구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합니까?
1: 이 정도 날씨면 패딩까지 가능하죠.
0: 아, 진짜 여기 대구 사람들 좀 보니까 허세가 좀 있네요.
1: 아, 좀 있어요. 가오가 좀 있어.
0: 아, 그래서 지금 이 날씨에 패딩도 가능하다?
1: 네.
0: 와, 진짜 신기하네. 그럼 한여름에 그럼 보통 뭐 드세요?
1: 매운 음식?
0: 그럼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1: 그거 기본으로 먹죠.
0: 아. 이야, 덕부심을 넘어서 또 맵부심까지. 자, 여러분. 또 대구 하면 또 이제 그 미식의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지분들 따라서 매운 음식 먹으러 가볼게요. 어, 더워. 어, 더워 죽겠어. 아니, 저거는 뭐야? 아니, 뭐가 나와요, 저기서. 뭐야? 이런 건 또 처음 보니, 이거? 어, 잠깐만, 또 킹 받아요. 저 바람. 태영아. 저 잠깐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럼 날씨가 더운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 더위 식히고 있었어요.
0: 아, 이거 시원하라고 틀어주는 거예요?
1: 네. 더워서 나오는 거예요.
2: 보니까 펭수 지금 차갑게 식었어.
0: 나 지금 식었어?
2: 어, 파랗게 식었어.
0: 왜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순간 더운 걸 까먹었어. 이게 다 좋긴 한데요.
1: 네.
0: 좀 뭔가 이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어, 잠깐만, 소리가. 잠시만요. 저 이렇게 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칙칙하잖아요.
1: 아, 촉촉한데?
0: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소리 낀 거 봐요.
3: 어머, 약간.
1: 뽀송뽀송한데?
0: 일단 답정무예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러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더워요?
1: 아, 35도? 36도? 내가 원래 더위를 안 타.
0: 대구 사람들 다 자기들 더위 안 탄다고 한다더라. 누나 진짜 이제 앞이 안 보이거든? 자, 이거 좀 닦아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습하잖아. 아니,
1: 진짜 아니, 안 습해.
0: 아니야.
1: 땀이 안 나, 나는.
0: 지금 땀이 아니라 젖었다고.
1: 나 진짜 괜찮다니까.
0: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1: 이제 갈 거야.
0: 오스페 오. 아마나. 오야, 유연하네. 아, 지금 펭하 해주는 것 같은데요? 펭하.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4: 아, 이름은 김서안이야.
0: 서안아, 미안하다. 어?
4: 땡아. 네.
0: 어머,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근데 안 더우세요?
4: 네, 괜찮아요. 올해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0: 아, 올해는 시원한 네. 여름입니까?
4: 예, 40도가 되어야지.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럴 거예요.
0: 40도 정도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 대구가.
4: 신발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땅에. 붙을 때도 있어요.
0: 왜 붙어요? 네.
4: 여기 고무가 녹아서
0: 고무가 녹아?
4: 지금 유럽처럼 이렇게 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시켜야 돼요.
0: 아 말을 시키면 안 되고.
4: 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녀야 돼요. 과식적으로. 무조건 긍정만.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0: 아 그래서 그래서 저기서도 계속 괜찮다고.
1: 진짜 괜찮다니까.
0: 어, 난 지금 괜찮다.
4: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여름도 지나가고, 네. 여름이 지나가고, 곧 가을이 찾아오리라.
4: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0: 어,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고마워.
0: 아, 진짜 배고픕니다.
3: 어머, 어머, 저번에 가자! 어머, 어머, 잠깐만요! 오, 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아니, 뭐, 날라오시길래, 전 쓴 줄 알았어요. 저 뭐 여름에도 이렇게 자주 달리세요 원래?
5: 아 원래 여름에 달려야지만 또 그 맛이에요.
0: 무슨 맛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맛이에요? 몇 도까지 달릴 수 있어요?
5: 한 37도까지 달려봤어요.
0: 37도에 달리셨다고요?
5: 네, 37도. 그러니까 자기 체온 36.5도잖아요. 그거 밑은 시원하다.
0: 아 자기 온도보다 밑은 시원하다.
5: 네, 체온보다 아래면 시원하고 위면 덥다.
0: 아 그래서 뭔가 37도 정도 돼야 이제 여름이 아, 찾아왔구나는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5: 한번 뛸까요?
0: 이 더위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뛰어! 야!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 나 안돼. 저는 장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어 커튼. 야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안녕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반가워요. 오 이야 아 농구부예요?
6: 네.
0: 파이팅.
6: 와 네. 진짜
7: 잘생겼어요.
0: 저 사장님 여기 뭐 먹으면 돼요?
8: 보통 맛이 김치 정도. 5단계가 제일 매운맛.
0: 5단계?
8: 예.
0: 근데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5단계 먹어요?
8: 5단계까지는 매니아층 정도.
0: 그럼 여기 5단계 먹은 사람 없어요?
6: 그래요.
0: 오, 안 먹습니까?
9: 저희 대구 사람 다 먹습니다.
0: 아, 대구 사람은 5단계 먹습니까?
10: 10단계까지.
0: 이야, 대박인데. 그럼 저도 5단계 하나 주세요.
8: 진짜로.
0: 제가 진짜로. 대구의 맛을 느껴봐야 되겠다.
8: 아, 진짜로?
0: 예, 예.
8: 5단계 콜.
0: 콜. 5단계 가시죠.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0: 지금 방금 오셨나요?
11: 네. 네, 제가 방금 왔어요.
0: 오, 대구 분이세요?
11: 네. 네, 대구 사람.
0: 아, 그러면 저기, 그, 뭐 시키셨어요?
11: 메뉴판에 없는 거긴 한데, 저희 15단계로 일단 주문을 해놓긴 했어요.
0: 아, 매운 거는 잘 드세요?
11: 저희는 약간 잘 먹는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태어났기 때문에.
0: 아, DNA가 자체가?
11: 네, 그쵸, 그쵸.
0: 대구 DNA가 있군요.
11: 네, 네.
0: 아, 근데 또 이래놓고도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11: 아, 한번 같이 드셔보실래요?
1: 같이 먹을래요?
0: 어! 잠깐만! 우리 이거 어때? 그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빨리 먹나? 아~ 대결해서.
11: 대결.
0: 만약에 우리 대구 분들이 이긴다.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1: 아. 우리 많이 물긴다.
0: 아, 저희도 장난 아니거든요.
11: 야,
0: 그럼 2대2로 팀전합시다.
1: 어, 2대2?
0: 이슬록 PD. 나와.
1: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다.
0: 자기가 안 되는 걸 왜 남한테 시키시죠? 자, 라면 뭐 드십니까?
1: 신라면 사놨나?
0: 아, 이거 동석 안 되겠는데, 이거.
1: 지금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지금.
0: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저희 팀원이 그 결정됐고요. 일단 나오면은 제가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대결하기 전에. 이야, 이거 뭐야?
1: 냄새가.
0: 아, 근데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잠깐만요. 저 그냥 시식 한 번만 할게요.
11: 아, 네.
0: 예, 예, 예. 아니, 저 이거 너무 큰 거 말고, 그래도 우리가 게임이니까.
1: 매워?
0: 진짜로 하얀 매워요. 진짜로 하얀 맵고.

0: 먹으면 이게 형평성이 어느 날까? 제가 저 말고 다른 친구 할게요. 아시겠죠?
1: 어디가? 해서 우리 준비됐어.
0: 됐습니까? 일단 준비하려.
2: 되고
3: 준비하려.
2: 아까 됐습니다.
0: 아까 됐고. 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자신 있습니까?
1: 우리는 맵부심 대신에 먹부심. 그치. 먹부심으로 갈게.
0: 맵든 안 맵든 우리는 먹는다. 자, 그러면 대구. 대구 한번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2: 저희는 뭐 빨리 먹는 것도 막 빨리 먹는 건데 대구답게 플레이하겠습니다.
4: 일단 뭐 넣고 시작할까요?
0: 넣고 시작할까요? 이야, 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매운 갈비찜 빨리 먹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자, 과연 오, 자, 일단 넣었습니다. 뭐야! 대구는 혼자일까요? 젓가락이 잘 안 가요. 지금 약간 손을 떨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2: 심은 근데 이거 5단계 맞아요?
0: 아.
2: 5단계 아닌 것 같은데.
0: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역시 피한색! 야, 뭐예요, 이 사람? 이거 산적 아니에요, 산적?
5: 자, 빨리, 오, 잠깐 먹었습니다.
6: 어? 맛있다. 뭘 빨리 먹어.
0: 자,
6: 이거 넣어라, 빨리.
0: 야, 지금 빨리 먹으라고 지금 다치고 있어요. 좀 많이 더우십니까, 지금?
6: 이모, 이거 조금만 덮어.
0: 자, 덮부심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1: 우리 라스타님.
0: 잠시만요. 여기 소스까지 먹으란 말 아닌데요. 자, 경기 끝이 났습니다.
7: 5분 46초.
0: 자, 5분 46초 만에 혼자 갈비찜을 소스까지 긁어먹은 1선팀의 승리.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느 정도 드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2: 뭐 고추만 빼면은 뭐.
0: 아, 그래도 다 먹어드셨네요,
2: 소스,
0: 거의.
2: 소스밖에 없어요, 소스밖에.
0: 그러니까 고추를 왜 넣으셔가지고. 자, 제가 봤을 때 고추만 안 넣었어도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또 이렇게 또 밥도 먹었으면은 또 이제 나가서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또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스케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이제 서울 사람들 그렇게 안 부르는데 시내. 흔히 말하는 시내.
0: 아, 시내? 네.
2: 동성로에 가서 많이 해요.
4: 대학생 때 알바했던 데가 있거든요.
0: 네네.
4: 거기가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쫙 있는.
0: 놀이기구가 있다고? 실내?
4: 놀이기구가 실내에 있어요.
0: 시원합니까?
4: 시원하죠.
0: 끝내줘요. 자, 일단 지셨잖아요.
4: 네.
0: 저희를 사주실래요? 아니면 가이드를 해주실래요?
2: 가이드도 하고 저희가 사드리기도 할게요. 대구 사람의 인심은 이제
0: 대구 사람.
2: 멀리서 오셨으니까.
0: 어디까지 간 거야? 대구의 친절함 저희가 받고 맛있게 먹고 가이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전람차 뭐가 써있어? 노래방이다! 오, 진짜 노래방 있어!
4: 노래방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요!
0: 오, 자, 들어왔는데요! 아니, 에어컨이 나오네, 진짜로! 야, 시원해, 시원해!
4: 정수리 어때요?
0: 아니, 정수리가 차갑고! 여기 노래방이 있어!
4: 혹시 노래 잘 불러요?
0: 아, 저는 저 가수예요.
8: 역시 연습생 출신 다르네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4: 노래요?
8: 네. 아, 말만 하세요.
0: 오, 자, 한번 시작해주세요.
8: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날 작품이라.

0: 바퀴로 한 바퀴로 자 여기 서비스요 이라고 불러 이 가격 추석 대비할 용량아 이러다 죽겠어요 진짜 여기 뭐하는 거지 여기 파티파티인데 지금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저희 지금 대학교 친구들 치킨 먹으러 왔어요
0: 저 잠깐 여기 앉아도 돼요?
1: 아 네
0: 근데 더운데 왜 굳이 네. 밖에서 드시는 거예요?
1: 아 또 대구는 낭만의 도시니까
0: 이야 더위도 낭만이다 뜨거울수록 낭만이다
1: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0: 아니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치킨하면 대구예요?
1: 와 좀 서운하네 이거
0: 왜요?
1: 도치킨이랑 땅치킨 이런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또 대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아.

0: 아, 진짜로? 그건 몰랐어요.
1: 아, 좀 서운한데, 이거.
0: 아, 그래갖고 여기서 치매 페스티벌을 하는 거냐? 오.
1: 또 대구 하면 치킨. 치킨 하면 대구잖아요, 또.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치킨 앤 맥주. 치킨 앤 맥주.
3: 치킨 앤 맥주.
0: 어, 지금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2: 어디요?
0: 지금 방금 하신 노래가 뭐예요?
2: 노래예요? 노래.
0: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수민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3: 예, 대표니까 이상 없다! 화이팅!
0: 뭐야?
4: 화이팅!
0: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예. 여름을 잘 나시라고 예. 응원의 메시지. 예. 예.
3: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화이팅!
5: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3: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0: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 못 피하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딴 거 없습니다. 대프리카 대구로 오빠! 그럼 저는 이 열 개의 낭만을 즐기러 떠나갔습니다. 화이팅! 다음 편 앰프 에 똥이 추가되면 바로 똥 캠프! 와우.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다들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6: 해서 근데 똥 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0: 아, 이거예요!
6: 이거예요! 애초에 똥 캠프가 아니네, 이거.

0: 오래된 것들, 즉 자연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참 시간이 이렇게 쌓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누군가에게는 낡아없어야 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2: 전체적인 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0: 원래 구옥의 언어들, 구옥의 인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1: 이제 곧 사라져갈 집을 갈고 다듬은 건축주.
0: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멋있습니다.
1: 그렇게 가족의 낙원은 탄생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타임슬립, 미래로 가볼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박수형 패시브 하우스. 그런데 내부는 완전 반전의 공간이.
4: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1: 딩크족 부부와 다섯 반려묘가 살아가는 미래형 주택.
4: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고요.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5: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1: 건축 탐구 집? 오늘은 지난 시간이 약이 된 집들을 만나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끝자락 은평구로 갑니다. 아파트와 구옥이 적절하게 엉켜있는 게 개발을 기다리는 동네 맞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아, 오늘의 건축주신가 보네요. 어머? 비밀번호 모르셔?
6: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0: 아니요. 사실 열쇠도 있긴 있는데 누군가 나와서 문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아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열쇠 안 쓰고 일부러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올지 항상 기다립니다.
6: 안녕.
7: 안녕. 일찍 왔네. 쉬시오.
1: 그러게, 이런 퇴근 풍경 참 오랜만이네요.
7: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띵동 이러면은 열쇠 있지 않아? 열쇠 있을 텐데?
1: 일부러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라니.
0: 안녕하세요. 사라져가는 구옥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디자이너 남편 최재영입니다.
7: 믿고 맡긴 덕분에 구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아내 김하영입니다.
0: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양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당시의 주거 형태거든요. 주택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여기도 집주인들이 일단 많이 안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찾던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7: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남편이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1: 오늘도 집마다 품은 특별한 사연 들으러 박 소장님 출동하셨네요.
8: 은평구의 오래된 도심에 왔습니다. 이 노출된 전선이나 전봇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겹거든요. 저희 예전부터 보던 풍경이라서. 오늘 탐구할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할 때 옛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문할 집이 탐구할 집이 이 집입니다. 이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입니다. 아,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페인트만 새로 한다거나 대문만 새로 해서 모던하게 이런 목재라든지 그때 당시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지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집. 그런데 유지 상태를 보니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집 같죠?
8: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8: 잘 찾아왔죠?
3: 네, 반갑습니다.
8: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아이고.
8: 아니,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서 네.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삶을 사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제일 컸던 거는 동네에 살고 싶었고요. 네, 동네 중에서도 오래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1: 백문이 불여 일견, 일단 집부터 보자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우 정갈한 마당이 환하게 반기는 집.
8: 우리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 특히 이 감나무 그늘, 이 그늘이 너무 좋아요. 이 땡볕에 여기에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3: 네, 사실 이 나무 때문에 이 집 이름을 지었기도 했고요. 아.

0: 있는 재료는 뭔가요?
1: 저게 이제 그 FRP 그레이팅이라고.
0: 아, FRP 네, 그레이팅을.
1: 네. 네, 그레이팅은 왜 이렇게 바닥에 하수구 같은데 까는 그 발판 같은 거거든요. 그 철제 그레이팅. 쟤는 근데 이제 FRP 소재로 만들어서 FRP 그레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 바깥에 있는 창틀이나 대문들이 보시면 뭐 청록색, 옥색이잖아요. 사실 뭐 촌스럽지만 가장 이 구옥을 잘 보여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2: 구멍 숭숭 뚫린 FRP 그레이팅을 대문에 쓴 이유가 있다지 뭐예요?
1: 완전히 막히는 것은 동네랑 지역과 단절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돼서 그 약간의 그 격자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들여다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 슥 보면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정말 그렇네요. 고칠 건 고치되 예스러운 매력은 최대한 살린 집. 그래서인지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0: 아, 이왕 그래도 좀 지내는데 좀 현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3: 근데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쓰지 않고 열쇠로.
2: 이 집 대문도 열쇠를 쓰더니 현관문도 도어락 대신 열쇠를 쓰시네. 번거롭진 않아요?
3: 저는 열쇠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4: 아이들이 열쇠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3: 두고 온 적은 몇 번 있어요. 열쇠 언니도 어떻게 들어왔어? 했더니 담을 넘어서 한번 들어와 봤다고.
1: 근데 그마저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거웠나 봐요.
3: 그 열쇠를 쓰려면 가족수대로 열쇠를 맞추러 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난다 하시면서 되게 가슴이 약간 찡할 정도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2: 197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얼핏 보면은 2층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주 공간인 1층과 창고로 쓰는 지하 공간으로 나뉩니다.
1: 저희가 이제 그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짐, 뭐 스키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아요. 아파트에서는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로 이런 카트로 한 5번씩 나른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지하에 창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된 것 같고, 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땅을 밟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되게 효율들이 또 있더라고요.
2: 남들이 모두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 부부가 고친 집.
5: 우와, 야, 진짜 색다르다. 야, 우와, 이거 옛날의 공간 그대로인데.
1: 네, 맞습니다. 네.
5: 완전 저 현대적인 느낌이 나네요.
1: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5: 야, 웜톤으로 나무하고 마루하고 천장까지 네. 한 번에 다 맞췄어요. 요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 저는 이제 네.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5: 예, 예, 예.
3: 삼베를 붙일 거라고 예, 예. 얘기했을 때.
5: 아, 이게 삼베예요?
3: 네네, 삼베. 오.
5: 아니, 이게 특수한 벽지가 아니고 삼베라고요?
1: 네, 와, 맞습니다.
5: 진짜 삼베가 맞네요.
2: 구옥의 나무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베 천장.
1: 삼베가 나무 색감이 네. 좀 나는 좀 짙은 삼베여서 아무래도 나무로만 다 돌리면 예. 그것도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삼베를 선택을 했습니다.
5: 이거 삼베가 네. 의외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맞죠?
1: 삼베 자체가 네. 벽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수준.
5: 그러니까 같지. 이게 네. 굉장히 합리적인 재료인
1: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5: 네. 네.
2: 친환경 소재에 습도 조절까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1: 참배 작업을 할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벽

0: 천장을 가릴 수 있으니까
1: 예.
0: 사실은 크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면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좋은
1: 아,
0: 소재라고
1: 그러면
0: 생각해요.
1: 여기 천장 틀 공사는 안 했네요?
0: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떤 그뭐 피니쉬도 하지 않고 바로 삼베만 발랐죠.
1: 오래된 하판은 뜯어야 되고 석고보도
0: 맞습니다.
1: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삼베를 붙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것
0: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집의 외형들은 최대한 과거의 흔적을 존중했고요. 소소하게는 현관 바닥, 화장실에 있는 타일. 방문들도 새로 바꿀까 고민했다가 예쁘게 깔끔하게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던 좀 저런 촌스러운 저 홈들이 들어간 저 디자인이 오히려 이 건물과 이 집과 맞겠다고 생각해서 문들도 그대로 뒀고요. 거실창은 바꿨지만 옛날의 형상을 오히려 복각했고.
2: 짙은 녹색 외장도 그중에 하나. 구옥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단열 때문에 창부터 교체하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내창을 만들긴 했지만 목재 틀에 회전식 창골쇠까지 오히려 옛날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0: 아주 깔끔한 완결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앞서 했던 노력들이 다 뭐랄까요 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리를 쓰는 것은 너무 처음 생각할 때부터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당 쓸러. 독채 단독주택을 쓴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3: 일단 나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막 공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만족감이 큰것 같아요.
0: 이 감나무 집에서의 시기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너무 따뜻했고 너무 충만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파고 안에서 그 시기를 좀 떠올려 보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들을 아내랑 같이 좀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 구매한 집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도 빌린 집입니다.
1: 아, 지금 전세로
0: 네,
1: 계시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 전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0: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없어질 동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집을 보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집을 아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서 이 집도 변하고 소임을 다했을 때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멋있습니다.
3: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0: 이 집의 그간의 시간들을 좀 기록할 계획이고요.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카이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그리고 뭐 이런 찍은 사진으로 작업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좀 의도도 있어서 그게 이 집을 선택하게 된또큰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털어놔 봐요.
3: 일단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공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첫 번째가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2: 그러네. 이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3: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만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규칙이지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0: 지금 안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전에는 작은 방이었죠.
2: 예전 작은 방은 부부방이 됐고요.
0: 아마 전 주인의 어떤 아이들이 쓰던 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들의 안방이 이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반으로 쪼개서 저희 아이 둘이 쓰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변했고. 처음에 좀 작은데라는 불편함을 약간은 표현은 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뭐 사실 그 고민을 한들

0: 방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아서인지 지금은 아이들 잘 적응을 했고 하나 좀 오래 걸렸던 거 정말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는 이불을 항상 개야 되는 거.
1: 방에 쳐봐 침대를 놓을 수 없으니 아이들의 아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0: 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해 보자면 뭐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어떤 정리의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이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설득력 없어요.
0: 모든 사물들은 그 쓰임을 할 때 순간과 쓰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순간을 구분 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공간을 훨씬 더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봤고요.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가벽을 통해서 가벽과 패브릭 작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에어컨도 에어컨을 매립시킨 다음에 발로 가려놓고
1: 공간이 좁을수록 상시적인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커다란 소파를 없앴더니 좁은 거실도 다양한 용도로 변주가 가능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거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까요?
3: 와, 여기도 같은 느낌인데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1: 어머나, 주방 참 예쁘네요.
3: 여기는 또 삼베인데 여기 또 흰색을 칠한 건가요?
4: 네네. 여기 같은 계열로 하면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부엌은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3: 벽은 같이 합판으로 일관성 있게 가라는데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해가지고
4: 네.
3: 훨씬 크게
4: 네. 좀 네. 넓어 보이게
3: 공간이 좀 작으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어 근데 혹시 냉커피 한 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와 아니 집이 예 집이 굉장히 저 통일성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요. 네. 단촐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냉커피다. 아, 감사합니다. 와. 요 공간이 제가 보기엔 조금 4인 가족이 쓰기엔 작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요런 벽이 구조벽이 아니었으면 좀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4: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은 이 집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부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원탁이 들어가는 저 식탁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그 원탁이 하나에 모두 식구들이 앉아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마련된 게 저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1: 그러게요. 약간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오붓하게 느껴지는 거요.
4: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미 데워져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0: 그런 게 있어요?
4: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부분이 조금 저는
1: 아무리 작은 집이라지만 설마 전구 두 개로 조명 끝?
4: 뭐 그림자 이슈도 좀 있고 그림자가 조금 생겨서 아이들이 좀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눈이 좀 침침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0: 그 전반 조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간접 등들을 좀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명들의 총합으로 전체 조도를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항변을 해보자면 아이들 방은 밝은 조명을 썼습니다.
1: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방은 환하게 해줬으니 이쯤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자고요.
4: 이미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3: 요 창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네. 집집마다 방방마다 보이는 그 패턴의 창이거든요.
0: 맞습니다. 이 창문을 아예 안 건드리고 네. 프레임

0: 프레임 색깔만 예. 흰색으로 좀 맞췄고요. 예. 이 패턴 유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할 수도 없는 유리여서 제 어렸을 때 제 방이 이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불투명 유리창.
2: 그러고 보니 저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0: 그래서 이 창이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야를 외치는 창의 장면이기도 하고 아. 요 흔적이나 요 연식이나 또 사실 창을 살짝 열면 앞집의 그 파란색 기와들이 아. 굉장히 아름답게 안으로 좀 쏟아지거든요.
3: 구옥 리모델링 한 거는 많이 봤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민 집은 처음 봐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건 손실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또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이 과거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옛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듦으로 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옛날의 것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어가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0: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혹은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간 안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이 공간, 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기억들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공통되게 즐겁게 기억되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또 너무 과하면 또 덜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4: 잊고 있어요, 사실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 집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정말 아쉽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기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죠. 지난 시간이 특별한 향기로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가족만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마을 입구의 공장단지를 지나면 조성된 지 좀 된 듯한 전원주택단지가 나오는데요. 유병환 건축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5: 오늘은 용인 외곽지역으로 오니까 이렇게 공장지대들이 있고 공장지대를 지나니까 바로 또 오래된 마을이 드러나네요. 그럼 오늘 탐구할 집은 이 마을에서 좀 오래된 집인가 보죠?
6: 오늘 탐구할 집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입니다. 아,
5: 그러면 뭐 여기서 금방 찾기 쉽겠는데요?
1: 프리젠터가 바뀐 거 보니까 첫 번째 집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도 같고 말이죠.
5: 아, 뭐 딱 보니까 이 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은 뭐 이 집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1: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들 사이로 말끔한 외관의 집 한 채? 박스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하며 징크 지붕까지 주변 집들에 비해 확실히 새 집인 게 티가 나긴 나네요.
5: 아유, 밝은 벽돌이어서 아주 깔끔하네.
7: 안녕하세요.
5: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젊으시네.
8: 아, 더운데 멀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 저 건축주 임수현입니다.
5: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 김수현입니다.
5: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은 지금 보니까 뭐,

0: 패시브 하우스 마크도 네.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생각하신 거예요?
1: 처음에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모르는 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한번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잠깐 2년 정도 멈췄어요. 그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좀 알게 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2: 모종의 이유로 설계를 해놓고 2년 만에 다시 지은 집이라니. 어머나,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내부도 단조로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1: 단독주택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사를 가자. 조금 넓은 아파트, 조금 새 아파트.
2: 우측 아파트에서 줄곧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
3: 우리가 이미 신혼도 지났고, 그리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러면 청약을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럼 아파트에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죠.
0: 계단 옆에 슬로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3: 네, 저희가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요.
0: 아.
3: 많이 샀을 때 제가 끌고 올라야 되니까. 항상 이제 대형 마트에서 짐을 한 번에 살때 많이 사왔었고, 아파트에 있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계단을 10개를 10kg, 20kg짜리 박스를 들고 올라온다? 지금도 사실 할 수는 있으나 힘든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슬로프가 있어야겠다.
2: 이 집에는 구석구석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슬로프랍니다. 더 나이 들어도 짐을 나르기 쉽게 한마디로 생활 맞춤형 설계를 한 거죠.
1: 저는 굳이 필요해? 그게? 나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원하면 해달라고 하자. 근데
3: 건축사에서도
1: 너무 잘한 것 같아요.
3: 전혀 반대를 안 하셨어요. 공감이 되신 거죠. 같은 남자니까. 짐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전에 집에 살 때, 제가 또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치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2: 두 번째 생활 맞춤형 설계는 바로 현관이랍니다.
3: 한 명이 신발 신고 있으면 한 명은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기왕 하는 거 하나의 첫 인상이니까 현관을 크게 뽑자.
1: 주택이라서 더 현관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관을 활용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올 때.
3: 짐 정리도 한 번에 할수 있고.
1: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랑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2: 건축 탐구 집 역사상 가장 큰 현관 인정합니다.
0: 사실 공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3: 네.
0: 아파트 현관 사이즈를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현관 사이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신발을 벗으신다든지 갖고 온 물건을 정리하신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3: 저희가 설계를 시작한 게 22년 아마 여름 정도였고, 22년 말에 건축허가까지도 받았고, 착공신고도 다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2: 저런.
3: 착공을 못하고 건축을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역대급 장마와 습한 그 장마가 있었어요. 23년도였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냉방병 많이 걸리고, 저희도 걸리고. 또 있던 와중에 이제 패시브 협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복사 냉난방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던 걸 보게 되었어요.
2: 애초에 설계는 H형의 경량목 구조.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0: 통한 패시브 하우스를 알게 된 거죠.
1: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사열을 네.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간접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지금도 와서 제가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천장에 그 커다란 에어컨 기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네.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2: 맞아요. 네.
3: 그럼 이 집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죠?
2: 아예 없습니다. 밖에 습도 85% 이런데 지금 내부는 50%대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이 동굴 같은 쾌적한 느낌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1: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선 하나하나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 하신 게 곳곳에서 보여요.
2: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 이제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짚어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주방은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라는데요.
4: 잘 익었어. 이번에 진짜 잘 익었어.
2: 조리에는 주로 제가 쓰고 와이프는 이렇게 약간의 도와주는 거,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주로 드셔주는 역할.
5: 남편분 요리 실력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거.
6: 양식에서는 한 85점에서 90점. 한식은 20점?
2: 한식은 사실 거의 안 하지.
6: 네, 거의 안 하지.
0: 요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 남편 건축주.
2: 어떻게 보면 전에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뭐 양파 한번 썰고 다 치우고 양념 만들 거 갖고 와서 공간 마련해서 또 만들고 넣다 뺐다를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시간도 늘고 그럼 점점 고통스럽고 요리하는 게.
0: 두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서로 치이지 않게 삼각동선을 넉넉하게 확보했죠.
6: 이것도 원래는 더 좁아도 되는데 치이는 게 일단 싫어서 넉넉하게 뺐죠.
2: 그래서 너비가 충분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리고 바로 수저 수다팜을 열고 정리를 해도 불편함 없이 여기서 바로 꺼내서 넣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0: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 조명 같은 것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조명들이 다 없이 네. 뭐 필요한 부분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스위치들이 보이질 않아요.
6: 네, 남편이 IoT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눈부심이나 그런 거에도 좀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게 스무스하게 되고 뭔가 연동도 많이 되는 그런 걸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2: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2: 제가 블라인드를 핸드폰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요새 더우니까
1: 사실 외부에서 차단되는 게 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2: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네. 내부 조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끌 수가 있고요.
1: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런 작동법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맞춰놓고 나면
2: 그렇죠.
1: 뭐 전혀 손댈 게 없으니까. 최근에 뭐 굉장히 큰 그 전자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자동차에 이어서 네. 주택도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화 돼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형광등 색깔 조명해주세요. 전구 색깔 조명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0: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1: 계단이 쭉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0: 어머나, 여기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어쩌면 쓸모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계단을 이렇게 멋진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다니.
2: 저보다는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요.
6: 맞아요. 네, 저희 둘만 사는 공간이니까.

0: 있으니까 계단을 막힌 형태의 계단으로 해버리면 이제 1, 2층 간의 소통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좀 공간감이 뚫려 있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이드 느낌으로 계단이 형성이 됐는데,
1: 원래 저희 대지가 약 100평, 100평 조금 넘거든요. 100평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었어요. 새로 이제 짓기 시작할 때그 사이에 성장관리조례라는 게 생겨서 최대 30%까지 10%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건폐율 29%로 지었어요.
2: 거의 방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0: 그쵸. 방이 더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고.
1: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 편해지는 거죠. 어려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딱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할 수 있고.
3: 이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단 폭도 그렇고 꽤 큰데, 이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폐율 20%였으면은 뭐 꿈도 못 꾸실
1: 그렇죠.
3: 일이었네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또 계단에도 좀더 할애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시간을 확실하게 투자하신 거네요.
1: 그렇죠.
3: 예.
1: 기다린 만큼 보상을
3: 글쎄요,
1: 받았습니다.
3: 말이에요.
4: 늘어난 건폐율 덕에 집안 곳곳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다는데요.
0: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수 공간인데, 아빠가 우비, 엄마가 수비예요. 얘네들의 사랑의 결실로 웅이, 바비, 왈비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1: 매일매일 치우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거기다가 틀어놓고 또 치우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패딩 조끼 입고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하죠. 고양이 화장실에는 문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냥 고양이 펫 도어 같은 거 없는 문을 하고 벽에 타공을 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4: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반려묘 전용 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니 먼지도 훨씬 덜 나고 집사 복지도 수직 상승.
1: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세면대도 노출형으로 바꿔 뒀어요. 그 배변을 치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했고, 맞은편에는 이제 사람 손님용 화장실을 넣어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손님들도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고정된 상태여서 저희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 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저희는 되게 확고했거든요. 어차피 방은 우리 둘이 지낼 곳만 있으면 된다.
4: 2층엔 거실과 부부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곳이 부부 침실 공간입니다.
0: 침실, 욕실,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 이렇게, 세탁실. 이렇게 6가지 기능이 한 공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순환 구조.
4: 침실과 욕실,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0: 첫 번째 설계 때는 아마 완벽한 순환 동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받은 거 그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20평에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1: 어디 가? 빨리 해야지.
0: 알았어.
1: 저희가 출근 시간이 같아서 동시에 씻고 동시에 정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이는 게 싫은 거예요.
4: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집 세면대도 나란히 두 개, 샤워기도 나란히 두 개.
0: 13년간 같이 준비를 동시에 한 거죠.
1: 샤워기까지는 뭐 취향에 따라 안 하.

0: 하셔도 괜찮은데 세면대 두 개는 정말 편합니다.
1: 바쁜 출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이렇게 쌍둥이로 두 개씩 만들어 놓으니 싸울 일 없고 참 좋겠습니다.

0: 2층에를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1층이 거의 별도로 돼 있고 2층을 굉장히 층고를 높게 하면서 다락하고 단면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하셨네요.
1: 2층 거실은 박공 지붕 천고를 그대로 살려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2: 약간 저희 집에 또 아이코닉한 어떤 이제 자재를 쓴 부분이 저 벽돌 타일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제 포인트로 벽돌 타일을 쓰는 경우는 꽤 많은데 이제 좀 저희 집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적용을 했거든요. 딱 꽂힌 거죠.
0: 꽂히는
2: 예. 네.
1: 어머, 그러네. 보통 외장 벽돌을 안에다 쓰더라도 포인트 삼아 한쪽 면만 쓰던데. 이 집은 아예 내부 전체에 둘렀네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외장재를 내부에다 써도 될까라는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외장재는 내부에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내장재는 외부에 못 써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감한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
2: 맞아요.
0: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상 설계하셨던 거를 연기하게 되고 그 연기하게 되는 과정상에서의 생겨난 여유 시간들, 고민들 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난 것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집을 보면서 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고민의 결과가 아주 알차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의 어떤 삶의 공간들에 대해서. 결국 건축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하시고 많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제가 코가 좀 이제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편인데 지금은 뭐 저희 회사 건물 포함해서 어떤 공간보다도 쾌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풍겨오는 그뭐 나무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려면 이제 내 건강 관리만 운동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너무 좋습니다.
2: 뭐 설계도 두번 하고 정말 치열한 의견 토론 합의 과정 진지하게 했던 거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게 주택인 것 같아요.
1: 공사가 중단됐던 지난 시간이 전화위복, 오히려 약이 된 집. 덕분에 1년에 두번 휴가철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집돌이, 집순이가 되었다네요.
4: 할아버지가 너잘살수 있게 도와줄게.
5: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4: 서울 여잔데 살수 있을까?
5: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6: 조상님만 22분이 계세요.
7: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6: 인주시 27대 손 대종손.
7: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4: 지붕이요?
7: 네.
4: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참 신기하네.
8: 이거 실화야?
9: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스리랑카에서 온 사랑꾼 아빠 부디카.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는 기본.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 아빠입니다. 엄마 위에서 날뛰는 말썽꾸러기 둘째. 틈만 나면 싸움을 벌이기 일쑤고요. 동생이 짓궂은 행동에도 참고 견디는 첫째. 묵묵하게 버티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커져만 가는데요. 늘 이어지던 가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던 어느 날, 엄마와 삼남매는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험난한 여정. 과연 삼남매는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둠을 깨우는 불빛 아래 바삐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는 자동차 미션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열처리하는 곳인데요. 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정을 책임지는 곳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누굴까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분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아빠 부디카 씨. 지금의 회사에 온 지는 어느덧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1: 안녕하세요. 3년 됐어요. 한국에 좋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0: 야간 근무의 고단함을 달래는 야참 시간.
1: 반장님 많이 먹어요.
0: 일과 중 맛보는 짧은 휴식이지만 출출한 배도 달래고 동료들과의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인데요.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입니다.
2: 네, 한 달에 돈 받으면 절대 얼마 쓰는 거야, 도대체?
1: 자, 20만 원.
3: 20만 원? 20만 원 쓰고 다 집에 보내고.
1: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선물하고 과자하고 초콜릿 다 보내요.
3: 아, 그 20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 아껴서 거기서 또 아유, 거의 뭐 돈 쓰는 거 없이 거의 다 그거 하는 거네.
2: 그렇죠.
3: 와, 대단하다 진짜.
4: 네. 회사에서 많이 먹고 가고 최대한 아껴가지고 많이 보내야 된다 진짜.
3: 많이 먹어.
5: 거의 10만 원을 쓰는 건 한다. 네. 대단하죠. 우리는 뭐 10만 원을 갖고는 뭐 하루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달에 얼마 써?
6: 30.
5: 30. 여기 20소 용돈까지 애 가져 사는 그런 뭐야.
3: 더 아껴야 되겠는데.
5: 그래, 나 아껴. 저
0: 아빠의 알뜰함을 이길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요? 하루 중 아빠가 유일하게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1: 아, 어디 갔네?
7: 이탈리아에서.
1: 나와서 들어오나?
0: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1: 우리가 라스네벨하기거든.
7: 맞습니다.
0: 통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는 아빠. 정말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1: 야, 이제 밥 한번 가도.
7: 왜들은
1: 가나 그네니 프라스니안네 왜 메디 갔티에나 와. 프라스니안네 왜다메 갈티야 코리안 갈티야 반잔님들 갈티 형들 왜 살아가노.
0: 5분 남짓 남은 찰나의 휴식.

0: 휴식 시간조차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인데요.
1: 네, 막에 빌라바 생 하비 베르디안 남에 매 레스 타임에 기울어요. 레스 타임에 기울어요. 콜레가 된난 네 파시온데. 바이.
0: 손살같이 흘러가는 가족과의 통화. 아빠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 오, 댕. 댕 왜 바탕 간나? 왜라 바리? 두 시간 후에 전화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0: 스리랑카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 도시 갈레. 수도 콜롬보에서 두 시간 남짓 떨어진 이곳에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댁에 함께 살고 있는 부디카 씨의 가족들. 아침부터 야단법석입니다. 올망졸망 예쁘게 생긴 첫째 메산디를 시작으로 한눈에 봐도 장난기가 넘치는 개구쟁이 둘째 잔이로, 아직 돌도 안 된 셋째 디산티까지 아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들로 잔뜩 담겨진 선물 꾸러미. 한국 과자의 인기 여기에서도 통하나 본데요? 자,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국룰이죠. 이건 뭐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가져간 잔이로. 분명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두 개씩 보냈을 텐데요.
2: 네, 잠만하고요. 내 말리 그만게 될까? 가랑이도 망해 하긴가 김비야 되지.
0: 아니가 말을 걸어. 메산디의 최애 과자인데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동생이 얄밉기만 합니다. 메산디, 어서 달라고 해봐.
3: 이네 눈너티 트라이가 안 돼.
0: 네. 아이고 얘 좀 봐.
2: 빵가루 맞더라. 다리리고야 개가. 완전 나야 기들.
0: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급기야 거친 행동까지? 공평은커녕 있는 거라도 지켜야 되는 누나는 동생의 눈을 피해 간식을 구석에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숨겼다기엔 좀 허술하죠? 과자를 숨기고 나온 뒤? 둘째도 쌓인 게 있는 건지. 아이고, 귀엽고 마른 실행이 옮겨버리고 맙니다. 가만히 있던 누나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3: 봐봐, 오야, 내가 아까 바로 있나와. 고마워, 호텔간. 고마워, 호텔간으로. 마태 히티는 매드는 미미미 란두에는 갔네. 야 베케션 나와면 미미 란두네. 마마 와디포로 우연이 우연해. 와야 뭐야 참말로 매 발랑이. 이거 하리 레이지.
0: 홀로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겠죠. 아빠도 가족을 위해 택한 길. 꼬박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온 아빠는 아침 7시가 지나서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주씩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일하는 아빠는 이번 주 내내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밤샘 근무에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따 또 저녁 출근을 위해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데. 퇴근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아빠는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0: 급기야 뭔가를 기다리는 듯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1: 바발라 사마안닝 아우디엔네 이 웨라드 와게 긴다 이 바발라 아우디나르 파스세 가다 가란 다메 게무티.
0: 잠 못 이룬 이유가 가족과의 통화를 위해서였다니. 야,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 맞네요.
1: 아, hello, good morning.
2: 아, hello, good morning.
1: 아, 너 우대면 하겠다.
2: 아, 우대면
0: 아이들 얼굴 보는 맛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아빠. 피곤이 눈꺼풀을 짓누르긴 하지만 잠보다도 아이들과의 통화가 먼저인 아빠입니다. 한국보다 3시간 30분 시차가 늦은 스리랑카. 삼남매의 집에선 지금 한창 아이들 등교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죠. 말끔하게 교복까지 챙겨 입은 첫째의 등교 준비는 순조로운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몰려옵니다. 아빠와의 전화에도 시큰둥하기만 한 둘째. 오늘도 아빠와의 상쾌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메산디와 다르게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한지 짜증 가득인 잔이로 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냐? 이 정도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육아 공동체 아닌가요? 아침에 소소한 일상까지 늘 함께 공유하는 아빠와 가족. 아이들 얼굴을 차례차례 보고 나서야 아빠는 드디어 잠자리에 들려나 본데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 이렇게라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사실 아빠의 한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1: 마마 몰림마 코리아다베 2016 아우르드데 디브란생 ඒකෙදි මගේ ඇඟිල්ල ඩැමේජ් වුණා. ඒක මේ සොන්කරත්잘랐어요.
0: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아빠. 고통보다 앞선 건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1: 이 වෙලාවෙ ගොඩක් දුකක් හිතුණා මේ ආයි ඉන්නේ නැති හින්දා ඇඟිල්ල ආයි එන්න මේක එන දෙයක් නෙවෙයිනේ ආයි එන්න නැති හින්දා දුකක් හිතුණා. ඒ වුණාට මේ හිත හදාගත්තකම හරි හිත හයිය කරගත්තා මගේ දරු පවුල නඩතු කරන්න ඒ වෙනුවෙන් මං ඊට වඩා දෙයක් උනා කැප වෙනවා කියන එක ඔළුවට දාගත්තා මං ඒ වෙලේ.
0: 사고로 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아빠.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빠는 두 번째 한국길에 올랐습니다.
3: 네, 이 දවසර තුදේට හැමදාම මේ අනිවාර්යෙන් 9ට විතර කෝල් කරනවා. 이 call 이 파라쿠르 타면 벨에 묶어두니 기회가 이때 봤을 때 아마 그러면 hospital admit 되라 야게 아르 아때 메터인 아때 damage를 티보나 야 랑카와 때는 대두네 이거 아빛 거했으면 캠티 운네 야게 엄마 마마 야게 사고들이요 가오르 왔 캠티 운네
0: 가족들의 만류에도 또다시 혼자가 된 아빠.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택이었지만 남겨진 이들에겐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첫째를 학교에 보내고

0: 엄마는 눈물바람인 둘째가 못내 안쓰러워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머, 언제 울었나 싶죠? 20살 어린 나이에 맞이한 결혼과 육아. 낯설고 서툰 시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아빠 없이 애 셋을 혼자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곳에 들른다는데요.
1: 아빠가 늘 따워.
2: 아빠가 늘 따워.
0: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살았던 가족의 집입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집을 제대로 완성하는 게 가족의 꿈입니다. 사진 속에서 아빠의 흔적을 찾는 아이들. 집안 곳곳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접고 시댁으로 들어간 건 외진 곳에 자리한 집에 아내와 아이들만 남겨놓기 걱정스러웠던 아빠의 권유에서였습니다. 미완성된 집이라 뭔가 어수선하고 썰렁한 집이지만 아이들과 엄마는 시간 날 때마다 살림살이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놀던 추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지금 제일 신난 건 둘째 녀석입니다.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 가족의 꿈이 자라날 소중한 보금자리를 살뜰히 보살핍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아빠와 함께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직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집 한편에는 화장실과 부엌을 지을 계획이라는데요. 꿈의 집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 지금 엄마는 힘들게 일하고 있을 남편 얼굴이 떠오릅니다.
3: 마하테야 코리아 어디에 들으면 다루테크 지와트에나 에비에드마 에이크 미에드마 එක අපිට තව ගෙයක් හදාගන්න එයාට තව මෙහෙ බිස්නස් එකක් කරන්න මේ වගේ දෙයකට එයාගේ පළවෙනි හීනේ තමයි මේ ගෙයක් හදාගන්න එක.
0: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다시 한국행을 결심해야 했던 아빠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엄마.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지만 아빠의 희생을 알기에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려고 마음을 굳게 다잡습니다. 아빠의 주말 오후. 오늘은 근무복 대신 외출복을 입었네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요? 휴대전화를 든 채 회사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후 아빠 앞에 나타난 승용차 한 대.
4: 아우드. 바라코이네. 댄다이.
5: 어우, 댄다이.
0: 아빠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은 누구죠?
4: 다음에 레아다 운하에 간나디인.
5: 얘나 왜 레아다 양한테 봐. 간나불안해 빼.
0: 집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사이?
4: 네, 제 징 동생.
5: 안녕하세요.
6: 어, 한국말 하시네요.
5: 예, 저건 할 수 있어요.
4: 미아다마 있을라메 메 컴퍼니에 웰다베. 아우르도 파학기더라 වැඩ කරලා ඊට පස්සේ මාවත් මෙතෙන්ට ගෙන්නගෙන මේ දැන් දෙන්නත් එක වැඩ කරන් ඉන්නවා මේ ඉගෙන ගොඩක් සතුරුයි සතුරුන් වැඩ කරන් ඉන්නවා
0: 어쩐지 묘하게 닮은 것 같더니 친동생이었군요. 건물만 다른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두 사람.

0: 모든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7 비자를 취득한 동생은 초청한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이랍니다.
1: 아니,
0: 일이 없는 주말이면 동생네 집에와 시간을 보내곤 하는 아빠. 음식 뚜껑까지 들춰보는 사이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디카 씨가 좋아하는 스리랑카 음식들로 재수 씨가 솜씨 발휘를 했는데요. 일단 비주얼로는 합격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스리랑카 음식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맛이 없을 수가요. 홀로 생활하는 형을 집으로 초대해 항상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동생네 부부입니다. 우와, 형제 대단하죠?
2: 티셔츠
0: 한 달에 1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아빠가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있을까요? 늘 한없이 내어주는 멋진 동생입니다. 선물은 받은 그 자리에서 착장해줘야 맛있죠. 동생의 선물이 아빠도 꽤나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우애를 나누는 동생이 곁에 있어 아빠의 타향살이도 조금은 덜 외로운지도 모릅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 여느 대가족의 풍경과 비슷하죠. 삼남매 육아에 살림에 엄마는 오전부터 분주한데요. 덩달아 분주해지는 건 첫째 메산디입니다. 바쁜 엄마를 도와 기특한 맞이 역할을 해주고 있죠. 메산디의 손길을 거친 빨래향이 정말 한가득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내 간식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저렇게 예쁘고 착한 언니를 둬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구 잘 먹네. 반면 둘째 잔이루는 좀처럼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몸이 또 근질근질한지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너 오은영쌤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이때 출동한 엄마. 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짓궂음을 혼내기보다 그저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뿐입니다. 동생이 시도 때도 없는 장난에도 참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온 첫째지만 늘 져줘야만 하는 상황이 속상하고 서럽기만 합니다. 이럴 땐 어느 때보다 아빠 생각이 간절하죠. 메산디의 어두운 표정을 읽은 엄마가 나섭니다.
3: 그래.
4: 아래 콜링한다.
3: 그냥 빵한데.
4: 응.
3: 그래. 응. 이 아래 가라는데 안에 또 한 명이 와서 매 알라 간. 이 누나도 이 아래.
4: 있지. 네.
3: 이 누나. 그냥 간에 뭔데? 이 아래 가네 안 나한테 봐. 맞아. 이빨 기하면 다와 아이엠 웨디웨이 놈이서 가두고 있네. 왜 아빠도 막가리 가리 가리 있나? 그런데 맨 밴드 가면 와 비트 고티 아래 안 뛰는 밴이. 맞아. 다 빼려니 붙대라트. 맞아. 왜 아래 떼려나 메디가.
0: 엄마의 위로 뒤로 애써 숨겨보는 속상한 마음.
3: 웨디 가는 인사. 하리 하리 댄디 가니 다가.
4: 아따라 대신다 엄마 따뜻한 그런 말이 있고 있노. 나한테는 된다 말 듣기를 안 듣거나 또 있니.
0: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른스럽게 버텨내고 있지만 유독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지는 날입니다. 가족에게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역시나 들뜬 건 아이들입니다.
2: 예, 비바 있는 대야나.
0: 전화기 너머에 아빠가 익숙한 막내까지.
2: 이게 그냥 걸 대안을 불러. 애기함.
0: 엄마도 신이 나긴 마찬가지죠.
1: 맞아, 아주 말아.
3: 하리 말이 사투투이. 코리아를 대안나 사위 말하기는 이봐.
0: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가족. 낯선 한국 땅에서 처음 마주한 건 매서운 공기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추위에 표정마저 얼어붙은 가족들. 더운 스리랑카의 날씨만 생각했지 두꺼운 옷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엄마. 갈 길은 멀고 추위까지 맞닥뜨리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요. 그 와중에 동생들을 챙기는 듬직한 첫째입니다. 춥다고 칭얼대던 잔이루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역시 누나밖에 없네. 잘해라, 잉 잔이루.
3: 아까 왜 헤트가 다가 티셔츠에 헤트가 다가 안나.
0: 임시방편이지만 모자로 서둘러 추위를 달래봅니다.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길. 먼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간 뒤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다행히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티켓팅까지는 단번에 성공. 시작부터 순조로운 걸 보니 예감이 좋은데요. 차창 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긴 둘째. 잔이루, 너가 얌전할 때도 있구나. 서울역에 도착한 가족의 다음 관문, 동대구행 KTX에 몸을 씻습니다. 고된 여정에 녹초가 된 가족들, 다들 골아떨어졌네요. 같은 시각,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입니다. 짬나는 시간을 빌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을 리가요. 달콤한 단잠 끝에 동대구역에 도착한 가족들. 본격적으로 길을 찾아 나설 차례인데요. 일단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부터 하고요.
2: 아, 선생님, 너한테
3: 뭐. 야, 한대. 가을하리야, 한번 하면. 멀른 타고 가을하리 있나 어디 길라.
2: 나는 마음에 있나 한대.
0: 그래, 모르면 일단 물어보는 게 상책이지. 메산디가 용기 있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경로와 주소를 자세히 적어왔구나. 메산디 정말 대단한데?
5: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철 타는데. 지하 이쪽으로 딱 내려가면 돼.
2: 네.
0: 분명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엔 물음표 투성입니다.
3: 감사합니다.
0: 일단 주어들은 단어를 조합해 길을 나서 보지만
3: 매미 애드레스가 다왔대. 컴퍼니에 있나?
2: 감순열 저리 품사.
3: 왜 그런 미 가긴 하리 한 포르도 인 줬다. 기한 봐라 나이면.
2: 지나 감순열 저리 품사.
3: 아, 줬다 봐라.

0: 아빠 만나러 왔구나.
1: 아, 지나감.
2: 지나감도 알죠, 이쁜사?
0: 내려갔어? 건너갔어? 1번. 원.
1: 원. 큐.
0: 어서 원.
1: 어, 오케이.
0: 넘버 원.
1: 넘버 원. 어, 안참자.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그때! 갈피를 못 잡는 가족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 아까 길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네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마, 이게 바로 경상도의 방벽 아이가! 아이들이 길을 헤매진 않을까 걱정이 되던 아저씨는 선뜻 지하철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인심푸근한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하철 타는 곳에 도착! 그렇지! 오늘은 남매가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지? 개찰구 코앞까지 짐도 끌어다 주시고 참 따뜻한 풍경이네요.
1: 안참다. 안참다.
4: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은 가족들, 이제 좀 속도를 내볼까?
1: 조종하세요. 엔나. 엔나.
4: 그나저나 몸짓만한 캐리어를 끌고 다니려니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점자 블록이 더 발목을 붙잡는데요. 자니르와 엄마는 무사히 개찰구까지 통과하고요. 여긴 캐리어와 씨름 중입니다.
2: 아니, 아니.
4: 낯선 타국 땅에서 길 찾으랴, 캐리어 끌랴,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어렵사리 난관을 뚫은 매산 뒤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2: 아우. 아니.
1: 노노, 자니로 웬네 다트 받아내 아니구만데. 수마트야.
4: 지금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하철이 도착했다고. 다행히 막내를 낳은 엄마는 무사히 몸을 씻고요. 매산 뒤에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떡해, 물이 다치겠어. 다행히 친절한 승객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지하철 탑승 성공.
1: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4: 짐에 치여오느라 숨 돌릴 틈조차 없었던 먼 여정.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매산디.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빠 전화를 피하고 있던 엄마로선 난감한 순간인데요.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고 알린 뒤 전화를 계속 거부 중인 엄마. 아빠와의 깜짝 만남에 신이 난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입니다. 가족과 하루에도 열대 번씩 통화를 하던 아빠한테 걱정될 수밖에요. 근무 중 틈틈이 전화를 걸어보는 아빠.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다시 또 걸어보지만 묵묵부답.
5: 아이고, 왜 안 받지?
4: 우리 아빠 애간장이 다 녹겠어요.
5: 연락 안 받아요. 어제부터 집에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아직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4: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거나 잃어버렸을 적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긴 처음입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아빠인데요. 아빠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줘요. 가족들이 거의 다 왔거든요. 아빠에게로 향하는 가족의 마지막 관문. 이제 버스만 타고 단 6코스만 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타야 할 버스가 맞긴 한 건가요?
1: 소리.
4: 아까 동대구역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넘버원을 외쳤던 것 같은데.
1: 넘버원 버스 coming.
4: 다행히 버스 번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네요.
1: 수두마한테 아무리 되는 사이 티켓 갔네.
2: 아메리카.
1: 된. 하리. 그럼

0: 고됐나? 이놈 봤을 게 이래.
1: 그래, 자녀로 잘하고 있어. 애타게 기다리던 버스가 들어오고 서둘러 올라타는 잔이루와 엄마.
0: 엄마 지금 말이야. 말이면 맛있게 되겠는데. 씨, 봐봐.
1: 그래, 엄마 말 들어야지. 화창한 날씨에 곧 있으면 아빠랑 만나는 기쁜 날. 아빠 회사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엄마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아빠를 만날 생각에 신이 잔뜩 나 있기만 한데요. 전화기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 꿈 같은 시간을 앞두고 엄마는 온갖 감정이 밀려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여정도 이제 정점을 향해 갑니다. 아, 캐리어와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요. 징글징글하게 끌다 보니 이제 미는데도 요령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래, 이제라도 어디야. 고생하는 누나가 안쓰러웠는지 제 몸보다 더 큰 캐리어를 낑낑대며 밀어보는 잔이로. 오, 아빠 회사 고지가 눈앞입니다. 캐리어와 고군분투 중인 잔이루.
0: 봐봐, 말리다 우다우 가라네. 수두마한테야, 감. 수두마, 말리다 배부터 배에 간네.
2: 말리다 간나 배에. 오, 아, 까꿀라 캐디라네. 오고마 디야무.
0: 이나 배에 메고 행아 티엘이야. 쭈트 두라이네. 타다테 캐빌 게니야무.
2: 아.
0: 에? 수두마한테야, 배에 온노도인 티엘이네.
2: 아니요, 야한테 아야 비앙엄미.
1: 옷 가지며 가족들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길바닥에 놔두고 간다뇨. 다섯 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요. 꽤나 시달렸는지 결국 몸이 먼저 반응한 잔이로. 그렇게 버려진 짐 가방 괜찮겠죠?
0: 가만히 앞에 아직은 한 번 알아봤어.
1: 와, 이제 다 온 거 맞죠?
2: 왜
0: 아이 봐, 오가라 야 나가네.
2: 원래 긴장이 그래.
0: 네네, 앞에 있어라. 그냥 게이트 가까이 있어라. 그 아래가 메인이 됐고. 봐라. 오.
2: 메이크네.
0: 반반반반반반반. 가긴 하게 하면 돼. 부디카. 있어야? 부디카.
1: 와우, 할렐루야. 드디어 아빠 회사 도착. 혹시라도 아빠에게 들킬세라 조심조심 사무실로 이동하는 가족들. 길에 치여, 짐에 치여, 아빠 찾기 고생 담은 시즌2 역사상 너희가 역대급이다.
0: 안녕하세요.
2: 아빠 만나요.
3: 아, 혹시 부티카?
0: 예스, 예스.
3: 아,
0: 부티카.
3: 부티카. 네, 좀 앉으세요.
1: 특별한 재회를 위한 사전 모의.
0: We can meet him now?
3: 예, 지금 현장에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어요.
0: 고을 고닥 카란티노 비 고닥 클리당 안사 카란니트네. 야, 부둥 카라간 위디에타 아피테 야, 함빈 고험은데 카란 불루어?
3: 그 부티카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사무실로 일단 제가 부티카를 데려올 테니까 뭐 안 보이는 곳에 잠시 숨어 있다가 부티카가 오게

0: 되면은 그때 갑자기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1: 오.
0: 그렇게 됐겠어요.
1: Thank you. Thank you.
2: 어떻게 만난들 어서 빨리 그리운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습니다. 두둥! 5분 후면 드디어 아빠를 만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해지는 시간.
1: 5분.
2: 이제 슬슬 몸을 숨겨야겠죠? 얘들아, 쉿! 작전 개시!
1: 오케이.
2: 작전은 이렇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탁자 밑에 숨어 있고, 동료들의 유인으로 아빠가 사무실에 들릴 때, 가족들이 서프라이즈 하고 나오는 거죠. 어때, 잔이루? 잘할 수 있겠지?
3: 준비 됐나요?
4: 예.
3: 아빠 옵니다.
2: 사무실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공장에서 한창 작업 중인 아빠. 이제 아빠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야겠죠?
5: 부디카야, 사무실 가서 장갑 좀 가져, 장갑.
6: 여기요.
5: 사무실.
2: 동료의 지시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실로 향하는 아빠. 단 몇 걸음 끝에 엄마와 아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빠가 있습니다. 장갑을 건네받는 아빠.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그때.
7: 부티카. 여기로 나가. 에파실 나가요.
2: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만나온 아이들. 늘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 엄마는 또다시 눈물샘이 터지고야 맙니다. 감격스러운 가족의 재회.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서로를 꼭 안아봅니다.
6: 감사합니다.
5: 많이 왔어. 박수.
6: 오늘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나 매 무각가를 봤으면 그래도 길에 그대로 바잉 히티에 매 데인들 매는 한 골랑 매 아위나 만 갔더라 보는 거 안 쓰거든요.
1: 미처럼 한 매치기 서프라이즈 그래.
2: 회사 동료들의 열띤 환호 속에 만남을 실감하는 가족들.
8: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고 좋은 시간 가져라고.
6: 네.
2: 아빠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해 특별 휴가와 휴가비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셨다네요.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마음까지 설레는 날입니다. 아이들과의 추억 쌓기에 나선 아빠. 어머, 단체로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아주 만발의 준비를 했네요. 다 같이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온 가족. 삼남매의 취향저격 코스로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놀이공원의 상징, 회전목마를 어디 지나칠 수가 있나요? 늘 함께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아빠는 오늘 원없이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줄 참입니다. 늘 잡고 싶던 아빠의 손을 꼭 붙잡는 잔이루. 장난기 많던 둘째도 아빠와 함께라면 더없이 든든해집니다. 한국과 스리랑카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가족의 특별한 티셔츠. 완전체가 되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겠죠? 잠시 후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아빠. 그리고 곧 있을 이벤트를 준비하는 가족입니다.
1: 여기 뭐였대 이거 뒤에는? 앞으로 오르나? 아우르드 야테크 여기 오빠한테 사마라나? 고다 칼리긴 앞으로 야테크 힘을 이끄다 birthday가 사마라나 베리우나? Happy birthday.
2: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가족.
1: Happy birthday.
2: 이 순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아빠입니다.
3: 아빠. 네. 네, 오늘도 어떻게 보내지? 부모님은 연락 없지. 아빠가 잘
6: 보냈어. 말 고담 만지라네.
2: 스리랑카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온 아이들의 선물. 아빠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1: 오늘은 해마디에 디라 고닥클 아버지 야간에만 티타나 투 해마디에 마피드 디라 에카르나 데이트 고닥이 스투티 다루었다 나긴 아피드 랭인나
6: තමයි දුන්නේ නැත්ත දාගෙන මේ ටිකේ කට්ටක් කාලා ඉස්සරහට සතුටින් ඉන්න අපිට පුළුවන් ඒකින්ද මේ ටිකේ මේ මං කට්ට ගන්න මං හරිම සතුටින් මේක මේ කැපකිරීම කරන්නේ දරුපාවුලේ මේ ඒකින්ද ඒ ගැන දුක් වෙන්න එපා මේ දුක් වෙන්න එපා සතුටින් ඉන්න මේ තුන් දෙනාත් හදාගෙන මං ඉක්මනට එන්නම් මේ වැලඩි කරගෙන ඔය අදගෙන දරුවෝ හදාගෙන සතුටින් ඉන්න
2: ගජුගල් විය අපාන තෝ දැෂි හොන්ජාග දෙම්නිදා 하지만 마음만은 늘 가족과 함께입니다.
6: 이들 하이야라게나 웰디카라게나 라스센터 보디 기약 하다가니 그럴라 랑가우르 기힐레 얏테카 사두리 야랏테카 사두린 지이왓 텐나 타마이 메 마게 에감 프라드네 디인네 망이 단 타바 티 칼레긴 마타 에가 카라간 풀루안 에이 기일라 마타 비스와샤얏 티이노 메
3: 아니 아마 내게 연락하세요.
4: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6: 내가 와가는 거 믿으러 오나?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턴.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까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 안고 잘

새벽부터 넌 이만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힘

0: 반이야. 여덟 살이야. 엄마 해미, 아빠 안토니오.
1: 저의 남편의 이름은 안토니오 산토스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2: I'm currently working for the game called The Sims. Working on the user interface. This is my wife. Her name is Hemi Do. She's a product designer with a lot of experience for digital products.
1: 고객들이 와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전반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아들 하나를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0: 가을 곤충이 정류 잠자리 여치 무당벌레.
2: He always is very curious about stories and about mysteries. And definitely he likes playing. He's really into things. He has tried a few, but right now the things that he likes the most are football. Which he really enjoys playing with his friends football. And then he's also doing taekwondo.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호수엘로 데 알라르콘이라는 동네예요.

0: 집을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집 이거야. 방 프레젠트할 거야. 여기에 거실이야. 리빙룸이야. 이거가 키친이야.

방울이야. 난 여기 지혜에서 있어. 여기 내 발코니야. 이거가 아빠 사무실이야.

이제 엄마랑 아빠 방에 야 여기 코브라 뱀이 있어. 아! 나는 무서운 꿈이 있으면 여기 가.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자.

친구가 수영장이야. 내 친구들 여기랑 놀 거야.

아니야, 내려와. 아니, 가방 가지고 내려, 학교 가방. 아이반.

0: 그리고 선크림 발라요. 아이 그 풍선 그만하고 얼른 선크림 발라. 아빠 내려오면 빨리 학교 가게. 어? 얼른. 얼른. 얼른. 엄마 풍선 갖다 치워야겠다. 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른. 아니야 신발 신어.
1: 오. 아빠 오세요.
0: 아이고 아빠 간다. 아이반. 아이반. 마이 갓, this balloon make me go crazy. 그만, 진짜, 진짜.
1: 어, 늦을
0: 때 있을까요? Yeah, kinda. 아이반, 아이반. 아이반, 진정해. 아이반. 엄마한테 혼나요. 이제 진짜 그만해.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 안녕.
2: 그 소라세. A ver, pues entonces hoy ¿qué vas a tener en clase?
3: Voy a tener science, uh-huh. English, y luego lengua, y luego.
2: Sí. Pero bueno, seguro que hay amigos que ya están en el cole, ¿no?
3: Pablo debe de estar ya porque va súper pronto al colegio.
2: Sí.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3: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2: No, bueno, estamos como a 30 metros del colegio.
3: A 30 metros.
2: Hoy no nos hemos cruzado con Leo. Hace mucho que no nos cruzamos con Leo.
3: Sí.
2: Lo quitas y ahora se lo doy.
0: 저는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4: Every week, I go to the office 3 days, and the other two I work from home.

0: Yeah, because after your parents arrive, I don't know. It's all very complicated.
1: Yeah.
0: So I could just try to go quickly now to Larry Merlin.
1: Ah, okay. Okay, okay.
2: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저희가 만날 때는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0: three weddings. Yeah, because I'm from Spain, Ahemi is from Korea, but we were both living in the U.S. I mean, for the Korean wedding for me was the most special one because we got to wear the traditional hanbok and do like a celebration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And it was also very funny because I didn't understand anything that was going on. So it all became like a really fun experience worth remembering. ¿Me quieren abrir?
1: Ah. Aquí está Iván.
2: ¿Dónde está?
1: Aquí está, Coco.
3: Hey. Hey. Hey. Hey. Hey. Hey. Hey. 살다가 스페인으로 3년 전쯤에 이주를 했는데요. 이제 아이반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게 그때쯤에 이제 미국엔 아무래도 총기 사고가 진짜 많으니까 너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아이 학교 선택 후 학교랑 가까운 곳을 어떻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이반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리세오 소로야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사실 남편이 그 학교에 다녔었어요.
1: 왔다. 게 주로 브레발로. 오,
2: ¿No tienes uno parecido que hicimos cuando hicimos el camino?
3: Yo quiero a ti. ¿Qué quieres?
4: ¿Qué tienes que hacer con esto? A ver, a ver, a ver. ¡Ay, ay, ay, ay! ¡Wow!
0: 인터내셔널 스쿨이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엘렉! 댕글보이 레콜릭!

0: Eso es. ¿Ya?
1: Mano, mamá. Dinero que tú no me das.
2: 매달 내는 학비가 따로 있어요. 점심이랑 뭐 특별활동 막 이런 거를 다 같이 합쳐서 달에 800유로에서 1000유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 이리
2: 가야 돼, 우리 이제.
4: 집에 가자, 집에.
2: 오늘 로보틱에서 게임했어?
4: 네.
2: 무슨 게임했어?
4: 팅클캅.
2: 팅클캅?
5: 이름을 할 수 있어?
2: 이제 너 집에 가서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없니?
6: 준비돼. 안녕하세요.
7: 안녕, 토니야.
8: 아이반 잘 있었어?
9: 아이반 많이 컸다.
7: 학교 갔다 왔어요.
10: 축구 놀았어.
2: 축구 놀았어?
7: 축구했어요. 어.
8: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노네.
2: 공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8: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10: 아이반 친구 선물 사갈 거야.
11: 사갈게.
7: 아이반 부끄럽네.
10: 부끄럽네.
7: 아니.
2: 아니야. 안 부끄러워.
8: 아이반 할아버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7: 짬짜짜장 볶음밥.
8: 매일 간다더니야.
7: 알았어. 가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자.
12: 네, 조심히 와요.
10: 네.
12: 조심히 오세요.
7: 사랑해.
2: 아이고, 사랑해.
7: 아이고, 아이고, 많이 컸어.
8: 오늘은 통화를 좀 해주네. 자식이 노느라고 맨날 게임한다고 도망가더니.
7: 아이고, 인사하고 얼른 도망가.
8: 잘 만들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7: 잘해야지. 장갑은 여기 있어요. 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리 담당은 이제 애들 아빠가 하고.
8: 지금 밥 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7: 그런 얘기를 왜. 원래 선에 물에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잖아.
8: 이렇게.
7: 보자기.
8: 보자기 또 꺼내서. 자, 꺼내서.
7: 구워주세요.
8: 음료수 대신 식혜를 주면은 좋지 않겠나 해갖고, 우리나라 전통 음료니까. 아, 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연습은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음료수 사 먹을 거 없어. 이거 해놓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고 여름에 먹으면 좋지. 음료수보다 몸에 더 좋고 넘치지 않겠지. 6시간 되면 완성이.
7: 넘칠까?
8: 오, 요거는 이렇게 붙여놓고. 괜찮아요.
7: 오일 것만 해.
8: 괜찮아요. 아이바는 바삭한 걸 좋아해. 마른 빵에다가 우유 한 잔 넣고 먹고 그렇게 일하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는 내가 아침 막 해주지.
7: 우리가 한번 막 봐야지. 아이바는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8: 맛있을라나 모르겠네.
7: 맛있겠지요. 좋아요.
8: 맛있어?
7: 네.
8: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치즈가 들어가서
7: 부드럽고. 중요한 건 아이반이 좋아해야 돼. 맛있어야 돼요. 아이반 보고 싶고.
8: 아이반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뭐. 딸도 딸이지만은 딸보다도 뭐 우리는 실제로는 그 손자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7: 이제 아이반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애기 태어날 때 이제 거기 병원에 갈 때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애기 이제 태어하고 같이 있었죠. 너무 이쁜 거예요.
0: 자르도 안 하고 어쩌지도 안 하고
3: 착한 아이바.
7: 맨 처음에 대학원 갈 때 그 외사촌 언니가 고모도 딸 이제 미국에 뺏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혜미는 공부하고 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혜미야 너 절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어? 꼭 한국 사람하고 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8: 처음에 그 미국 그 대학원 다닐 때 한국 기업체 뭐 초청으로 탐방 비슷하게 온 것 같아. 그때는 뭐 사귄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보기만 했지. 간 뒤에 나중에 사귄다고 전화로 알려줬지. 걔를 봤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 없었고 잘 됐다고 그 생각했었어. 딸 결혼하면 서운하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 결혼식 할 때 스페인 가서 할 때 눈물은 나더라고.
6: 아장아장 그러면 또 재롱을 부리던 딸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8: 보일러 다 꺼버리지?
7: 보일러 껐어요 다. 불만 끄고 이제 스페인으로 출발.
8: 갑시다.
7: 파이팅. 안 아프고 잘 놀다 오게. 유성 터미널에서 공항버스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마드리드 가는 비행기 타고 스페인 갈 거예요.
8: 여기다 찍어요.
7: 자기는 가네. 드디어. 드디어 출발은 하는 거네.
8: 가면 아이반이 깜짝 놀라겠어.
7: 벌써 왔어.
8: 금방 오는 줄은 모를 건데. 꿈인가 생신가 하겠네.
7: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공항에 왔어요. 아이반 볼 수 있어.
8: 그럼. 그 생각 하면 힘 안 들어.
7: 힘 안 들어. 아이반 보니까.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밤. 보자. 하나 먹어.
11: 이거 많이 먹어야. 자.
13: And at that time, he didn't even know his grandparents were coming back.
2: 아이반이랑 남편은 그때 아이반 학교에 파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러 저 혼자 공항에 갔어요. 예.
14: 오래걸렸네.
7: 우리가 제일 늦게 나왔어.
14: 아 그래?
7: 드디어 아이반 보러 왔다.
14: 빨리 가서 놀래켜줘야 하러 가야 돼.
8: 깜짝 놀라겠네.

0: 아이고, 한 글 좀 늘었나?
1: 봐야지.
0: 안토니아는 한 글을 모르니까, 그치?
1: 모르겠는데.
2: 그래갖고 이번에는 내가 통역기를 갖고 왔어.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No, no, es escuché.
1: 잘 모르겠는데?
2: 안토니오 잘 있었어?
3: Antonio estaba bien.
2: 맞지?
1: 너무 땅땅해서 잘하나?
2: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말을 빨리빨리 하면은 통역이 얘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지. 이 급할 때는 이게 좋더라고.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할 땐 상대방 거 눌리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

0: 아이고, 어디 갔어? 어이구.
1: 어?
2: 잘 있었어?
0: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알바.
1: 할머니 오늘 언제 알았어 몰랐어.

0: 주간 선물. 이거 지금 잘 안 따지는 건데.
1: 아이 방, mira lo que te traigo los abuelos.
0: 오. 아저씨가 주는 선물. 자, 받으세요.
2: 좋아? 좋아?
3: 아, 이거 내 거야?
2: 마인크래프트야. 우와.
0: 아이방꺼. 아이방꺼.
3: 우와. 에그 박사.
0: 에그 박사. 오, 에그 박사. 아이바, 에그 박사 좋아해?
3: 네, 사랑해.
0: 사랑해.
3: Segunda Navidad del año. This is my lucky day.
1: Lucky day.
0: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가자.
2: Let's go. Let's go.
3: 내게 멀리 갈 거야.
4: 안 그래.
3: 나비 내게. 우리 나랑 아빠 여기 가서.
2: 아, 그랬어. 여기 마드리드 리오 아닌가?

0: A ver, tú nos guías, Simon. Nos haces de guía. Estamos muy cerca ya.
1: Hay gente que vive aquí.
0: Sí, en este, bueno, sí, hay muchos de estos pisos que ahí vive gente. ¿Qué te gustaría vivir aquí?
1: Sí.
2: 어제 안토니오가 여기에 집이 얼만지 봤대. 근데 그 집 사이즈가 우리 집만 하다. 엄청 큰 아파트래, 여기 중에 하나가. 얼마 하게?
3: 얼마 돼?
4: 30억?
2: 어, 비슷해. 30억 좀 넘어.
3: 와, 다 비싸다.
4: 야, 그래도 서울보다 엄청 싸다.
2: 다 왔네, 여기서.

0: 오늘 밥 먹을 거예요.
1: 아, 여기 뭐 과일도 막 있네.
2: 아니, 왜, 뭔지 아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0: 사람이 워낙 많아. 아...

0: 과일 같은 거 시원한 거죠. 그런 거 먹어야 돼.
1: There's way more people than I expected.
2: 일단 한번 돌아보자. Let's walk a little bit.
1: Okay.
2: 어, 가보자. 뭐가 맛있는지 한번 보자.
0: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1: Maybe we can get some tapas here.
2: That's good.
1: And if they like meatballs, maybe.
3: 그래서 to San Miguel, to the Mercado de San Miguel to have dinner. A little bit easier to get inside because normally in the weekends there are so many people.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ere getting tapas and having dinner.
2: 자리 저기 앉는데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0: 아, 서서 먹는 건 좀 그렇잖아.
2: 저기 앉는데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3: We decided to get out of there and find some place nearby. And all that area in the center has a lot of very old restaurants and bars.
2: What should we do now that we are here?
3: I mean, we can get some tapas and eat outside in the street. Because if we go to the famous, what is that, mushroom place?
2: That's fine, yeah. Let's go.
3: I think it's over there.
2: Aha, aha, okay. Vámonos. Ah. 일단은 고추튀김이랑 여기는 버섯이 유명해.
0: 어, 버섯 아까 들어오니까 그거 하고 고추튀김 한번 먹어보지.
2: Gracias. 이거는 고추.
0: 이게 유명해, 그래?
2: 아니, 이거는 유명한, 여기는 원래 많이 먹는 거예요.
0: 먹어보자.
2: 막, 가끔 열에 하나가 맵대. 열에 하나가 매운 게 있어.
4: 맛이 어때?
0: 별로네. 저기 가리고추 먹는 게 낫겠네. 가리고추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겠다, 야. 이게. 이렇게 이쑤시개나 포크로 찍어갖고 양념이 좀 안으로 배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더 맛있어. 요 지금 양념이 안으로는 안 뱉어.
2: 버섯 드셔보세요.
0: 한국에서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2: 이게 제일 낫다. 이렇게
0: 갖고 먹어.
2: 이번에 하나 먹어볼까?
0: 맛있네.
2: 이거 괜찮다.
0: 맛있어. 집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야. 그 육지 해갖고 이거 끼얹으면서 구우면 돼.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자.
2: 아리랑을 쳐줬어. 어? 우리 한국 사람.
4: 우리 아리랑 해준대, 아리랑.
0: 아. 아리랑 쳐.
2: 아빠 혹시 1유로나 1유로짜리 몇 개 있어요? 짱?
0: 있어.
2: 그거 주세요.
0: 5유로 주면 안 돼? 10유로 주면 돼?
2: 그냥 5유로면 괜찮아.

0: 갈게요.
1: 안토니오, 오늘 좋은 식당에 맛있는 음식 가져갖고 너무 기분 좋아.
2: ¿Qué te piso, Iván? ¿Qué te piso? Bueno.
3: ¿De qué te has hecho, Sosa? ¿De qué más hizo? ¿De qué más hizo?
4: Derrosando la bolsa en la vida, como la ira, pagando la cuenta.
5: 우리 지금 어디 가?
3: 우리 이제 쇼핑센터에 가.
5: This is sunscreen, right?
2: Yeah, this is 11.90 and this is 10.90.
5: 12 유로 정도?
6: 10개.
5: 10개?
1: 로션 같은 것도 있나? 올리브 들어간 게 좋지.
5: 아, 오케이. 지금 딱 5개만 있대.
7: 뭐 그거 5개만 사.
1: 이렇게 많이 사는데 립밥 서비스 하나 안 주냐고.
5: 안 줍니다. 안 줘.
1: 물어봐. 자기가 립밥 서비스 얘기해봐.
7: 입만 아파.
1: 아니, 말도 안 해보고 뭐 입이 아파. 이 그러면 여기 서비스.
8: 아, 립밥.
1: 봐, 왜 말을 안 해.
8: 립밥, 립밤.
7: 나.
8: One for you?
1: Oh.
8: It's for women.
1: 에이.
8: 됐어.
1: 땡큐. 봐, 달라고면 주잖아. 뭘 안 줘. 우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오. 여자만 준다 그래요.
7: 선크림을 10개 사야 되는데 5개밖에 못 산.
9: 어떻게 밝혀요?
1: 에이, 자식이.
3: 불러서 마요일 갈 거야.
1: 기분 좋았어. 9시 반인데 환하네.
7: 그러니까. 이제 깜깜해질라 그러네.
1: 아, 이제 시원하네.
5: 이제 또 원래 해지면 조금 시원해져요.
1: 그러네. 우와. 아유. 야, 아이반, 새로운 춤 한번 춰봐. 멋있는 춤 한번 춰봐.
7: 계단이지.
1: 아이고, 자체.
5: 계단이지. 셋, 넷, 다섯.
2: 예.
7: 잘했어요.
5: 예. 잘했어요. 잘했어.
1: 자, 가자.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3: 네.
10: 말로넷, 베니모스.
1: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다.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7: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5: 이제 여기다가 장식할 거야.
11: 이거. 아, 말해?
3: 할머니, 할아버지.
12: 이 관우 하나면 이 관우 스테이교엔엔엔콜레.
13: 월요일에 오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그때쯤 오실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2: Okay. Like this?
13: Yes. Yes, yes, yes.
14: 저 별을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오! 오! 오! 아, 다리가 안 빠져!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모든 한식의 기본 전통장 된장 고추장 간장 우리 밥상의 뿌리이자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작품 전통장의 세계를 찾았습니다.
1: 그 요새 되게 글로벌하게 K컬처가 되게 인기잖아요. 이제 한국만의 고유한 식문화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뭐 컨텐츠들을 통해서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었었는데 최근 어쩌다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이 고추장을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런 전통장의 세계를 탐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지금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낯선 세계인 전통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차려입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어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1: 잠수 뽑아주러 오신 거야?
0: 네, 맞아요. 아, 아니, 저... 전통장의 세계에 입문하러 온 박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뜨거운 여름, 깊고 진한 장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줄 장한 가족 세 분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전통장 명인 어머니 베테랑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를 40년간 지켜왔습니다.
2: 이 전통장이라는 거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항상 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3: 요리 분야의 최상위 자격이라는 조리기능장. 당시 최연소로 합격했다는 딸 베테랑은 어머니의 유산인 전통장으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되었는데요.
4: 전통장을 만드는 것과 사실 음식을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전통장을 만드는 거를 활용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3: 마지막으로 억대 연봉의 직장인에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아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5: 제가 증권회사 10년 정도 다녔어요. 부모님 전통장을 하시고 그걸 물려받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일은 아마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
6: 아이들한테도 이 일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5: 예, 물려주고 싶죠. 세 명 중에 한 명은 안 하겠습니까? 세 명 나왔는데.
2: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을 담그고 있는데, 네. 항아리 새에 잡초가 많이 나오잖아요.
0: 아, 네네네.
2: 주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아, 그 잡초를 네. 다 뽑아야 돼.
0: 잡초 한참 뽑다 왔기 때문에.
2: 아, 그래요?
0: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3: 그런듯 테마파크에서의 따끔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귀한 항아리 근처에 농약을 칠 수 없어 매일 이렇게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잡초 뽑는 게 제 팔자인가 봅니다.
0: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잡초 뽑는 걸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세요?
4: 네, 아침에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그게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예요.

0: 하루 읽어라고요?
1: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2: 혹시 저희 애기들도 용돈 필요하면 네. 여기 와서 한 줄 풀 뽑고 가 그래요.
0: 아 그래요?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알바했거든요.
0: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1: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당들아 그러면 장당 주고 시키는 거 하고.
2: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너 지금 뭐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 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 너희들이 열심히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4: 뭐 여름에는 항아리 옆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뚜껑도 닦아줘야 되고 뭐 보재기도 갈아줘야 되고 수없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죠. 이 항아리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얘네들이 수없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5: 뜨거운 햇살 아래 항아리에서 부지런히 익어가고 있는 전통장. 1000년 넘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전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통장의 여정은 이 작은 콩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6월에 콩을 심어 10월에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 콩으로 11월에는 메주를 만들고요. 이듬해 2월, 정월이 되면 항아리에 발효된 메주와 소금, 물을 넣어 장을 담급니다. 그리고 5월 장 가르기라는 작업을 통해 된장과 간장을 분리하죠. 그렇게 장과 함께 흘러가는 1년의 시간. 그리고 몇 번의 계절을 마주하고 나면 자연이 그 순리대로 완성해 주는 거죠. 지금은 콩농사를 짓는 여름. 항아리 속 된장과 간장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통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인의 빨간 맛, 고추장. 매콤달콤한 매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케이소스의 대표 주자인데요. 고추장은 재료만 있다면 사시사철 언제든 담가볼 수 있다고 해서 전통 방식을 베테랑에게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4: 그리고 고추장을 정석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고추장을 만들 거거든요. 저는 고추장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아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전통 방식이 이어가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할 때도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되잖아.
0: 아, 그래요? 메주가루요?
4: 그렇죠. 그럼 메주를 한번 보여줄까요? 네. 궁금하죠?
0: 네.
5: 태어나 실물로는 처음 보는 메주가 신기했는데요.
4: 장을 담는 메주거든요, 이거는.
0: 네.
4: 고추장 하는 메주가 아니고. 그냥 이런 메주 사다가 이거를 갖다 고추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0: 네.
4: 이왕이면은 고춧가루 메주는 고춧가루 메주가루로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모든 재료를 정확하게만 하면은 고급진 맛이 나와요.
5: 전통 방식으로 귀한 고추장 만들기 시작.
4: 한번 해보세요.
5: 먼저 뜨거운 물로 찹쌀을 반죽해서 동그랗고 납작하게 빚어
4: 느낌 좋죠?
0: 네.
5: 가운데 구멍을 뚫어줍니다.
0: 이 정도면 어떤가요?
4: 네. 이게 풀어져 버려. 좀 작게.
0: 네.
4: 조금만 작게 한번 해보세요.
0: 아직 요령이 없나 봐요. 이번엔 어떤가요?
4: 네, 됐어요.
0: 이 정도?
4: 이제, 예, 그 정도만 네. 해도 돼요.
0: 아, 이제 조금 감이.
4: 감이 조금씩 오죠?
0: 네.
4: 이제 하면서 이게 고추장이 어떻게 이게 고추장이 되지 하죠? 그런
0: 네.
4: 생각이 들죠, 지금.
0: 그렇죠. 이게 약간 도넛같이 생긴 걸 만드는데.
4: 네. 이제 해보면 또 금방 돼요. 이제 물이 끓고 있잖아.
0: 네.
4: 이제 이거를 다 넣는 거야, 물에다가.
0: 약간 수제비 같네요.
4: 그치? 수제비 네. 같긴 하죠.
0: 건져 살짝
4: 이렇게 이렇게
0: 네.
4: 이렇게 건지는 거야. 이거를. 이거 풀어진가?
0: 네.
4: 꺼내.
0: 아.
4: 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도와줘야 돼. 그래서 도와줘야 돼.
0: 이렇게요?
4: 이렇게. 하나, 둘. 이러면서 옛날엔 어머니들이 꽈리가 나도록 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해다가 보면 기포가 이러면서 따따따 소리가 나거든. 꽈리라는 식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입에다 물으면 따따따 따따 소리가 나거든. 누구께 더 소리가 많이 나나 이제 그런 것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 장난감이.

0: 아니, 진지한 소리가 나네요.
1: 그죠?
0: 네.
1: 팍 차고, 팍, 문장 사정 쉬지 말고, 팍 차고.
2: 이거가 완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다 기계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3: 이 너무 쉽게만 하고 기계로 다 하다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작은 양을 갖다가 정석으로, 옛날서부터 내려온 정석으로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2: 아, 옛날 방식을 그게요? 네, 기억을 하는 것도?
3: 그것도 공부거든요.
2: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4: 이제 단맛을 올려줄 엿기름 물로 농도를 맞추며 남은 재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3: 틀어줬어요.
0: 아까보다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4: 고추장용 메주가루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섞으면 익숙한 모습의 고추장이 나타납니다.
0: 이제 제가 아는 고추장의 모습이 나왔네요.
3: 나왔죠?
0: 네. 따로 계량을 미리 하신 건가요?
3: 이렇게 딱 보면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눈대중, 손대중으로 딱딱 나와요.
0: 그것이 농장이군요. 딱 보면 안다.
3: 딱 보면 알지.
0: 신선 같아요.
2: 그래. 딱 보면 알지고 오르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3: 그치?
4: 명인 베테랑의 손에 익은 노하우로 완성한 고추장.
3: 항아리가 보물단지 같지 않아요?
0: 진짜 그래요.
4: 항아리에 담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하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묵직하네요. 네, 고추장 항아리입니다.
3: 네. 고추장 만들었어요.
2: 고추장 만들었다.
4: 이렇게 첫 미션 성공. 전통장의 세계에 제대로 발을 들인 기분입니다. 이튿날 베테랑을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요. 잊혀가는 전통장을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딸 베테랑은 어머니에게 배운 노하우와 조리기능장의 전문성을 살려 전통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5: 그러니까 보통 전통장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게 뭐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먹어? 장은 짠데? 그렇게 요리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역할은 그런 생각들을 없애주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6: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메뉴를 한번 만져본 거랑 안 만져본 건 다르잖아요. 말로만 들어본 건 다르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습니다.
4: 그래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전통 방식의 장 가르기 실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6: 명이 장 가르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잘 배웠지만 저보다 저희 이제 어머니이신 장의 명인을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로 오세요.
3: 네. 저는 이제 그 전통 장을 한 거의 40년을 해왔어요. 저는 늘 이 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장은 보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장을 담아놓잖아요. 메주를 넣어서 소금물을 담아놓으면은 그 위에 꽃이 피잖아요. 네, 꽃이 피면은 우리 장 어깨에서는 요 곰팡이가 났어 이렇게 안 하고 꽃이 폈네. 그래서 하얀 꽃이 피면은 찔레꽃이라 하고 그 푸른 곰팡이가 있으면 불난꽃이 폈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장을 거르게 할 때 딱 열어. 열으면 그렇게 꽃이 펴 있잖아요. 아유, 참 잘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 자, 이제 요거.
3: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고.
4: 아직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기 전에 전통장. 처음 보시죠?
3: 우리 이거 장갑을 한 번씩 끼고,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4: 장 가르기의 첫 단계. 항아리에 담긴 메주를 꺼내줍니다.
7: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번 겨울에 진짜 한번 해봐요.
3: 한번 해봐요.
7: 약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3: 그렇지?
4: 항아리에서 건져낸 메주를 부드럽게 으깨 된장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3: 이제 40일에서 50일 그때는요 좀 까실까실할 수도 있어.
0: 물컹하기도 하고 미끄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적응이 처음에는 솔직히 잘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적응이 됐더라고요.

0: 라고요?
1: 그래서 이렇게 붓고
2: 이제 항아리에 남아있던 간장을 부어 간과 수분을 맞춰줍니다.
3: 옛날에는 간장을 먹기 위해서 장을 담갔지만 지금은 된장을 먹기 위해서 장을 담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을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메주가루를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메주가루를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2: 장맛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40년이 지난 세월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 때하고 또 다르죠?
0: 벌써 네. 되게 질어졌어요.
3: 네, 그리고 찰져졌죠? 네.
4: 어떻게 만져보시니까 어떠세요?
3: 좋죠. 느낌도 좋죠.
2: 메주를 꺼내고 남은 간장을 잘 걸러 담아내면 장 가르기 완료.
3: 네, 이 정도까지 왔는데 훨씬 더 맑아요.
4: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장 가르기를 끝낸 된장과 간장은 항아리에서 숙성을 거쳐 깊은 맛을 더합니다.
1: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져가셔도 그 맛이 또 달라서.
2: 그렇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장 가르기 수업을 마쳤습니다.
5: 저희가 지금 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오. 준비를 철저히 하게 딱 이렇게 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5: 자, 출발하시죠.
4: 네.
5: 지금 이쪽은 보통 네. 간장 항아리가 있어요.
4: 네? 간장?
5: 간장.
4: 간장.
5: 네. 아, 그리고 네. 저쪽에는 고추장. 아. 그리고 이쪽에는 된장.
4: 아, 따로 네. 장별로 이렇게
5: 네. 그래야지 이제 관리하기도 좀 수월하고. 네.
1: 엄마, 우리 3년 된 간장이 어딨지? 아, 요건가, 요거? 아, 그러면은 10년 된 간장은? 아, 그쪽에 있고? 알았어. 저희 엄마는 지도 없어도 다 알아요.
4: 머릿속에 다 있으신가 봐요.
3: 계속 제가 처음부터 해왔잖아요. 해오니까 뭐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잡아주고. 네, 그래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뭘 했는지 인상만 봐도 다 알듯이 항아리 보면 나오는 거지.
2: 오래 숙성될수록 맛이 깊어진다는 간장. 그 오묘한 세월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4: 거울 같아요.
5: 아, 이게 거울 같다 하시면 저희 20년 된 간장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 계시겠는데요?
4: 아,
5: 이건 3년 됐는데도 빛깔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4: 간장 향이 귀한 거니까. 네. 귀한 거니까.
5: 이렇게 오. 보시면 또 컬러가 좀 달라요.
4: 오, 보이시나요?
5: 너무 예쁘죠. 자, 이쪽에 이제.
2: 다음은 8년 된 간장을 만나볼 차례.
1: 기대되시죠?
4: 두근두근.
5: 우와, 빛깔 보이세요? 아까 우리 하늘 보인다는 거는 네. 진짜.
4: 아까 그 위에 떠있고 이런 게 아예 없네요.
5: 전혀 없어요. 요런 항아리에서 그게 네. 나와요. 장석.
4: 장석?
5: 네.
4: 장석이 뭐예요?
5: 장석이 이제 얘기하자면 장에서 나온 돌인데요. 그래서 소금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진 장에서 이제 또 가라앉는 소금은 소금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햇빛에다가 네. 이렇게 두면요 네. 얘가 쫙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농축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것 같잖아요.
4: 네.
5: 사실은 여기에 다섯 항아리 정도는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2: 그리고 이 중에 베테랑이 꼭꼭 숨겨둔 소중한 항아리가 있다는데요.
4: 얘가 제일 그럼 오래된 거
5: 네, 오래된 항아리고
4: 오래된
5: 사실
4: 간장.
5: 이제 어찌 네. 보면 제일 귀하게 제가 여기고 제가 여기고 있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2: 20년 전 20살 생일을 맞은 딸의 이름을 따 고배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귀한 간장.
5: 느낌과
4: 그래, 질감이 다르네요. 이렇게 그렇죠. 저으실 때 벌써.
5: 네,
2: 세 가지 간장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4: 이게 제일 오래된 20년 된 간장.
5: 네.
4: 8년 된 간장.
5: 네.
4: 이게 3년 된 간장.
5: 네, 이게 네. 이 향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그래서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숙성시키면 맛이 네. 없는데 네. 간장 같은 경우는 오래 숙성시켰을 때 나는 그 맛이 있어요. 그 진한 맛. 어이구, 궁금하죠?
0: 입에 침이 고입니다. 한 방울 정도?
5: 네네, 한 방울 정도.
0: 요 정도? 먹어보겠습니다.
5: 짜요.
0: 짜요?
5: 간장은 짜요.
0: 간장이 짜지.
5: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근데 이게 3년 숙성된 장맛을 봤을 때 느껴지는 침샘에서 나오는 그 침고임과 8년 됐을 때 친구임과 20년 됐을 때 친구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포인트로 느껴보세요.
0: 알겠습니다. 진짜 약간 소믈리에 설명되는 느낌이네요.
5: 그럼요. 제가 장물리예요.
0: 장물리. 이게 8년, 네. 8년 된 친구.
5: 아이고.
0: 괜찮습니다.
5: 아깝다. 간장이 아까워. 어때요?
0: 달라요. 짠맛도 확실히 덜하고. 당연히 간장이니까 짜긴 짠데. 약간 이제 단맛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
5: 심심의 느낌은 어때요?
0: 심심의 느낌을 심샘에 집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게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게 진짜 귀한 거라고.
5: 조금만 찍으세요. 네.

0: 아까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네. 되게 다채로운 맛이 나네요. 매콤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1: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0: 아 이런 거 진짜 한두 방울 들어가면 엄청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2: 20년 된 간장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장이 있다는데요. 그 맛을 보기 위해 명인 베테랑도 함께했습니다.
3: 여기 좀 만들어서 해놨어요.
0: 아, 이건가요?
3: 이게 왕실의 장이라고 하는데
2: 조선시대 궁중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던 귀한 장, 무엇일까요?
0: 장독대가 안 보이는데.
1: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장은 이제 빛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발효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장은 특별히 이 땅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0: 아, 진짜요? 뱀이요? 마음을. 이거 그냥 스티로폼이니까. 뭐요? 그냥 이렇게 열면 돼요?
1: 엄청 많네. 네, 그리고 얘도 열어주세요.
0: 이거.
1: 오. 와. 이렇게 땅 속에 묻혀져.
3: 저기 호미를 갖다가 여기 옆에다 파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
0: 아, 진짜 땅이 아예.
1: 이렇게 두 항아리가 있어요. 8년 전에 제가 묻어놓은 건데.
0: 어, 주세요. 제가 할게요.
3: 응? 아니, 내가 해야 돼.
0: 아, 그래요? 이게 귀한 장이라서 또 조심스레 해야 되는 건가요?
3: 그래서 아는 사람이나 하지. 그냥 막 묻는단 말이야.
0: 뭔가. 뭐 기대돼요. 뭐가 나올지.
1: 이 어육장은요, 세상의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래요? 네.
2: 소고기, 전복, 해삼, 꿩 등 육해공을 망라하는 단백질이 가득 들어가 있다는 왕실의 장, 어육장.
1: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저희 3년 된 간장보다 색깔이 훨씬 더
0: 맑네요.
1: 맑죠.
0: 네, 밝아요, 엄청.
1: 네, 그리고 장도 거의 안 줄었어요.
0: 확실히 땅에 묻어나서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장의 발효에 따라서 어떤 거를 발효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해놓는 게 다르죠.
2: 마지막으로 조리기능장인 딸 베테랑만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1: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늘지잖아요. 햇빛이 들지 않잖아요. 된장, 간장, 고추장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햇빛이 많이 받아서 그래서 발효가 되는 거고 이런 이제 발효액들은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비닐로 덮어가지고 공기가 투과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2: 같은 발효식품이라도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조건에서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요리하는 삶을 선택한 딸 베테랑은 전통장부터 발효

0: 설탕과 오디를 항아리 안에 켜켜이 쌓아 넣어두고 자연의 발효를 기다립니다.
1: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발효고 미생물을 네. 같이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미생물을 키우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정말 재밌는 세상이에요.
0: 요리의 풍미를 완성시킨다는 발효액. 베테랑이 평생을 항아리와 함께 자랐듯 항아리 속 시간은 마법처럼 장도 요리도 깊어지게 만듭니다.

0: 새벽같이 아들 베테랑과 함께 어딘가를 찾았는데요.
1: 여긴 어디예요?
2: 여기 콩밭이에요.
1: 콩밭이요?
2: 네.
1: 콩밭.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콩을 직접, 네, 직접 길러서 하시는군요. 네,
2: 지금 이제 파종은 다 했고, 네네. 이제 거기에 좀 돌이 있거든요.
1: 아, 네네.
2: 그 돌을 좀 같이 치워야 돼요.
1: 아니, 장화도 신어야 되나요?
2: 네, 장화 신어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2: 비가 오고 약간 살짝 지러갖고.
1: 아, 네. 네네.
2: 저 혼자 치우면 심심할 뻔했는데 잘 됐네.
1: 아, 저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0: 약 천여 평의 땅. 시골로 돌아온 아들 베테랑은 직접 콩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콩밭의 돌을 골라내려고 합니다.
2: 제가 이쪽에 돌을 좀 치울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1: 네. 네.
2: 이쪽으로 가시면서 돌을 좀.
1: 네. 아, 제가 이쪽 라인으로? 네. 아, 네네. 제가 밭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2: 돌을.
1: 아, 그냥 보이는 거를.
2: 네.
1: 어떻게 하냐? 주워서 어디 네, 뭐
2: 한쪽에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또 치우면 돼요.
1: 아, 네. 이제 막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나 봐요.
2: 네,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 귀엽다.
2: 네, 귀여워하면 안 돼요. 이게 크게 해봐야지.
1: 이게 아, 그럼 뭐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면?
2: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와갖고.
1: 이 정도?
2: 네. 하고 밑에 쑥 치면서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하죠. 콩밭이 와갖고.
1: 아.
2: 네.
1: 오, 여기 엄청 큰 짱돌이.
2: 그러니까 그런 돌이.
1: 와, 이게 엄청 무겁네요, 이런 것들은.
2: 그러니까 돌을 계속 치우거든요. 계속 네. 치워도 네. 계속 나와 돌이.
1: 아, 여기서 이제 키우신 콩으로 이제 직접 다 뭐.
2: 네, 된장도 하고 청장도 하고. 네.
1: 생각해 보니까 콩을 다 사서 쓰셔도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2: 일단은 콩이 제일 중요하니까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콩밭에는 도시를 등지고 돌아온 아들의 열정이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잘 자란 콩들이 베테랑의 손을 거쳐 마당에 가득한 전통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된장을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동생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2: 이게 제 동생이
1: 네.
2: 약간 절대 음감 있잖아요. 음감 아니고 노래는 되게 못하고 절대 미각.
1: 아, 절대 미각?
2: 절대 미각이에요.
3: 아, 신사인데 욕 같은 거 기분 탓이에요?
1: 예, 찐찐 남매네요.
2: 이게 장맛이 네. 똑같이 담궜더라도 네. 뭔가 달라요.
3: 네,
2: 발효된 게.
1: 어떻게 달라요?
2: 그러니까 항아리 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
3: 이게 되게 보시면요. 네. 항아리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빛을 받는 것도 더 달라요.
0: 항아리의 모양 그리고 빛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 전통장.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1: 맛있다.
3: 아, 오늘 짠맛도 있고 네. 약간의 신맛도 좀 맛이 나거든요.
1: 그러네요.
3: 그래서 오빠 요거는 다른 항아리랑 같이
2: 한 개만 더
3: 블렌딩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0: 이 된장과 섞어 더 좋은 맛을 내줄 다른 된장을 찾아봅니다.
1: 안 선생님보다는 이제 딴 선생님이 이제 황금 미각을, 네.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맛을 보시는 거군요.
2: 네. 야, 오늘 근데 장이 딱 연속으로 있는데, 진짜
1: 맛있다.
2: 오늘 네. 세 가지 맛.

0: 다 보시네, 장마. 똑같이 담그고, 네? 재료도 똑같고 막 그랬는데, 네. 장맛이 다 다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나하고 이거하고 이거
2: 이렇게 섞으면 훨씬 더 맛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오, 약간 이렇게 블렌딩 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0: 저희가 장에 진심인 남매래갖고.
2: 아. 맞아요. 이게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기해요.
1: 저 이제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네요.
2: 그렇죠. 블렌딩 된 장 처음 들어보시죠.
1: 네.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0: 맛이 달라졌죠.
1: 네.
2: 그렇죠. 신기하죠.
3: 서로 다른 맛을 가진 된장을 섞어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는 남매의 비법. 그때그때 맛을 보고 블렌딩한 된장을 만들기도 가장 잘 익은 된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1: 설마 이만큼 다 푸는 거예요?
0: 이제 풀면 다 풀어야죠. 다 풀고 작업을 해야죠.
1: 네.
3: 오늘은 잘 발효된 된장 항아리 한 독을 공장으로 옮기는 날.
0: 이게 그 된장 푸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갖고,
1: 네.
0: 예.
1: 네.
0: 저기, 혼자는 못하고, 세 명에서 퍼야 돼요, 같이.
1: 세 명이서요?
0: 네, 돌아가면서.
1: 아. 네.
0: 제가 잘 보시고.
1: 네.
4: 여기서, 네. 이제 보시면 덩어리가
1: 네.
4: 있어요. 이걸
1: 잘 으깨줘야 되는군요.
0: 으깨줘야 돼.
1: 네. 아, 그러면 한 분이 푸시고 나머지 분들은.
0: 네. 네. 근데 저게 제일 힘들어갖고 저걸 돌아가면서.
1: 어우, 된장 향이 확 올라오네요.
0: 금액으로 따지면 한.
1: 이게 다 풀면 얼마나 나와요?
0: 한 두 개, 한 2, 300kg 정도.
1: 2, 300kg요?
0: 네.
1: 아, 꽤 많네. 네.
0: 그런 항아리가 여기 있으면 1,300kg가 있다는 거지.
1: 아, 부자시네요.
0: 아직까지는 그때 증권사 다닐 때 벌던 거하고 여기서 버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고, 제가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지 좀 더 이렇게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는 측면에서는 이 장료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뭐 따로 그냥 노하우가 있진 않아요?
0: 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냥 잘 푸시면 돼요.
1: 주의사항이 있거나 그냥 푸면 될까요?
0: 네, 알겠습니다.
3: 2년간 항아리에서 숙성된 200kg의 된장을 퍼올리는 일. 생각보다 더 쉽지 않더라고요.
1: 밑으로 갈수록 확실히 물이 많네요.
0: 네, 밑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더 무거우니까.
1: 이게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되지? 뭔가 짜장면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0: 발효가 잘 된 그런 향. 진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게 콩하고 네. 딱 소금 두 가지만.
1: 콩하고 소금만?
0: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이. 되게 신기하죠?
3: 한 독의 된장을 모두 담아 된장으로 이동합니다.

0: 손부터 씻으셔야 돼요.
1: 아, 네. 네. 손.
0: 손을 다들 밟고서.
2: 2인 1조로 철저히 위생을 점검하고 작업실로 들어가는데요.
1: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까 그 담아온 거를 이렇게.
3: 다시 이 기계 안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1: 아, 소분해서 하는 거군요. 아, 네. 아, 여기서 한 번 더 으깨시네요.
2: 항아리에서 숙성된 된장을 기계에 넣어 조금씩 소포장하는 작업.
0: 이거 열풍기로 이렇게 쏴 싸주시면 돼요.
1: 아, 이렇게 싸가지고, 예.
0: 네, 열풍기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1: 시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4: 뜨거우니까 막 잡고 얘들아.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
1: 안 되니까.
4: 이게 싫으니까 이게 네. 중간에도 이만큼 남겨놓고 이렇게 딱 잡고서 움직이지 않고.
1: 네.
4: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4: 잡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3: 얘가 일반 드라이기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손 조심하셔야 돼요.
1: 손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배운 대로 조심조심 작업해 봅니다.
1: 이런 식으로
0: 네, 잘했나요? 한번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네.
1: 아, 알겠습니다. 오, 자신감이
0: 있어요. 네. 이게 별로 어려우시고 어려웠다니.
1: 아, 그래도
0: 아니, 막 근데
1: 네. 네, 네. 쉬운 작업을 네. 배려해서 주신 게 느껴집니다. 네. 상당히 뜨겁네요. 네.
3: 이게 이렇게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1: 알겠습니다. 제가, 네. 네, 네. 쉬운 거. 네. 네. 제가 집에서 편하게 하던 뜨던 포장이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거였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한 통에 몇 그램 정도예요?
0: 이게 한 900g 정도예요.
1: 900g? 네. 900g이면 집에서 한 얼마나 먹나요? 한 1년 먹나요?
0: 1인 가구는 몇 년 드시고.
1: 아.
0: 그게 더 작은 거 있고, 450g짜리?
1: 네.
0: 이거 반짜리?
1: 네네.
0: 그거 드시는 게 나으시고.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네. 그 3.5kg짜리나 5kg짜리 큰 통이 있거든요, 또.
1: 네네.
0: 이제 그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5: 저희의 이제 보통 주 고객층은 이제 60대 이상의 이제 여성들, 이제 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그 30,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장의 맛에 익숙하지도 않고 이것을 넣어서 맛 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같이 좀 맛을 만들어내고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 모든 한식의 기본 전통장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6: 저희 이제 우렁이 잡으러 왔어요.
1: 우렁이요?
6: 우렁이요? 이게 또 장이랑 우렁이랑 맛이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1: 우렁 된장.
6: 네, 우렁 된장.
1: 쌈장.
6: 우렁 쌈장. 네.
2: 이곳은 남매 베테랑이 나고 자란 동네라 근처에 살고 있는 오랜 친구들의 농장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타자는 우렁입니다.
6: 그럼 좀 작은 것들은 좀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네.
1: 이게 밑에 빠질까요?
6: 아니, 아니요. 물 빼려고 이거 한 거라서. 여기 쏟아지면 어쩔 수 없죠. 우와.
1: 오.
0: 이게 엄청 신선한 우렁이지. 지금.
1: 오, 죄송해요. 오, 미끈미끈해. 잘 보이시나요? 움직여.
2: 다음 타자는 바로 아스파라거스.
1: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아스파라거스 맨날 그 먹는 것만 보다가 풀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아, 저렇게 약간 밑에 보면은 저걸 뽑아서 먹는 건가? 네, 빨리 따라가겠습니다.
6: 싸면 되겠다. 여기, 저기. 이렇게 얄쌍한 거를 하면은 음식이랑 또 제가 이제 하는 음식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어, 네.
7: 제가 자를까요?
6: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거를
8: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이렇게 키워야지 그다음에 그 밑 그 옆에서 다시 올라와요.
0: 그래서 손 조심하시고. 아.
6: 손 무슨 손 조심하고.
7: 아, 손. 네. 네.
6: 좋아요. 이거 내 거.
7: 네.
2: 이렇게 구한 재료들을 가지고 든든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리기능장의 특별한 전통장 레시피로 밥상 위에 올린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 봅니다.
6: 여기에다가 이제
2: 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아스파라거스 잡채와 깊고 진한 우렁 된장국. 그리고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9: 우리 김치 하면은 네. 전부 다 젓갈부터 챙기잖아요.
7: 네, 네, 네.
9: 어, 우리는 젓갈이 없잖아요, 여기.
7: 제가 젓갈의 구분을 심지어 구분을 못하는 까막눈인데. 아니야.
6: 다 먹으라고 해야 되겠다.
7: 하지만, 아니다. 없네요. 네, 고춧가루고.
9: 고춧가루고.
2: 젓갈이 없는 김치라니 도대체 뭘까요?
6: 저희가 김장김치도 원래 간장으로 네. 해서 장김치를 하거든요. 아, 여름, 네. 여름 김치뿐만이 아니라.
7: 그럼 보통 젓갈로 담근 거랑 장을 써가지고 담그는 김치랑 뭐가 달라요?
6: 진짜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다고.
9: 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간을 해야 되겠지. 간장.
6: 여기서 포인트죠.
7: 아, 여기서. 그래요? 예, 그냥 지금 부으면 돼요?
9: 네, 다 보세요.
7: 정답.
9: 다 보세요. 다 보도 짜자. 이렇게 해서 16골 딱 넘어가죠.
7: 네.
9: 침치 하나 넘어가죠.
7: 네. 아까 사실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6: 아까는
9: 아니야. 지금 우리 이거랑
6: 같이. 피디님. 지금 그거 먹고. 진짜 내가.
7: 아 이거 먹지 말고.
6: 이걸 드셔야죠. 기껏 챙겨놓고만 고구마 챙겨요.
9: 내가 아까 돼지 먹어봐.
7: 이렇게 네 맞아요. 알배추를 맛도 이제 봐야
9: 이제 그거 배추 먹어보고
7: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나요? 먹어보세요.
6: 나 한번 누구에 예민해져서
9: 간이 맞나요?
6: 간이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또 어육장 떠왔잖아요. 얼음 넣어볼까?
7: 얼음
6: 잡아.
7: 귀한 걸.
6: 네, 귀한 걸 좀 떠왔으니까.
7: 와, 벌써 향이.
6: 이게 김치할 때도 진짜 좋거든요.
7: 제가 작년에 어머니 김장하는 걸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치는 거는.
9: 잘해?
7: 저희 어머님이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으셨을까? 열심히는 했었어요. 꽤 많이 담갔거든요. 거의
6: 한 열.
7: 잘
6: 먹겠습니다.
9: 맛있게 해주세요.
10: 오늘 피디님 고생 엄청 많으셨어요.
7: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있네요.
9: 제가 아까 여름 김치 담았잖아요.
7: 한번.
9: 먹어봐요.
7: 아까 밥이랑 같이 먹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까 담근 거야. 한번 드셔보세요.
10: 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으셨어요.
7: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는 자주 식사를 거의 매일 하세요? 아니면 좀 뭐 그 정도는 아닌가요?
9: 서로 다 나빠요. 각자.
7: 아 그래요?
9: 네. 그래서 같이 날 잡아서 먹어야 돼요.
7: 가족인데요? 그렇게 세 분 다 바쁘세요?
9: 바쁘요. 아들은 저쪽에 그 장가 사업하느냐고 일하느냐고 그쪽에서 계속 바쁘지. 여기서 네. 음식 하냐 바쁘지. 나는 나대로 바쁘지. 그래요.
7: 각자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일정이 다 다르군요.
6: 맞아요. 맡은 바가 달라서 전 또 장을 하는 건 같지만 저희가 다 각자 네. 하고 있는 일은 다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같이 이어져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5: 약간 축구 포지션 따지면은 동생이 이제 공격수 항상 이제 맛을 통해서 잘해주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미드필더 중간에서 힘든 일 이런 일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스위퍼 항상 뒤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네. 이런 포지션.
6: 맞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관계들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11: 하나의 핵심 목표가 있으니까.
7: 맞아요.
11: 우리 장을 지킨다는 핵심 목표가 있으니까.
6: 네, 네. 맞아요.
11: 그게 제일 중요한 거.
9: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 만약에 장이 없고 다른 거랑 못 하잖아요.
7: 당연히 그러네요. 네.
6: 우리 같이 하는 거는 스피드는 본 것밖에 없네.
9: 그렇지. 소리를 같이 해요.
7: 소리 많이 해보니까 알겠네요.
5: 저 항아리가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제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된장 항아리는 저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 저에게 장은 생명줄인 것 같아요.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즐거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이 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이 장은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 자식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보듬어주고 바라봐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0: 사람 빼고 다 팔아요.
1: 자, 5,000. 떡장에 10,000. 가위바위보.
2: 8,000원.
3: 아, 줘도 된 거요?
4: 경매 매력은 이제 짜릿짜릿한 손님들 거. 모든 물건이 또 나올까? 그런 묘미.
5: 떡이 만물 경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2,000원 없으신가요?
0: 지금은 50점. 60점.
5: 90점
6: 정도 된 거죠? 15,000원
7: 있을까요?
6: 많이 먹었어요.
7: 써니 경매사입니다. 와,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7: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1: 자전거.
1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0: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잠깐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1: 엄청 달콤하고 기가 막힌 이 떡을 누가 먹었냐 말입니다. 어? 저 방금 들어왔는데 지금 누군가가 제 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2: 아, 이거 맛있던데?
3: 근데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1: 맛있는데?
2: 이거 뭐야?
1: 딱 한 입만 먹었어, 누군가가.
4: 아기 소리.
1: 딱 한 입만 먹은 자국입니다. 차라리 더 먹든가. 아주 맛있는 구역을 먹었습니다. 나를 아주 열받게 했어요. 자, 이 세 명 중에 누가 나한테 장난을 치려고 이 맛있는 떡을 먹었습니까?
5: 전 아닙니다.
1: 아니? 당신 맞죠?
5: 전 아니에요.
1: 다이어트 주사를 끊었거든. 그래서 지금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5: 아니에요.
1: 내가 금방 알아요.
5: 아니에요.
1: 내가 금연하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 주사를 끊으니까.
6: 제가 요새 그 민간 조사원이라 그러죠. 네. 탐정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 중이거든요.
1: 아 맞아요. 그래요?
6: 네. 한 입만 먹었다. 이거 평소에 많이 안 먹는 사람이 딱 한 입만 먹은 건데
1: 그렇지.
6: 우리 중에 밥을 제일 안 먹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4: 한 사람으로.
6: 떡 맛을 알고 있으면.
3: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 범인을 언제 잡죠?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과학수사 해야 되죠.
3: 네, 과학수사 하면 또 어딥니까? 국과수에서.
1: 국과수요?
3: 22년 동안 근무하신.
1: 국과수 22년이요?
3: 네, 과학수사 전문 교수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1: 오늘 그러면 국과수 교수님하고 함께 그 범인에게 제가 주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뭐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1: 그 범인이 만약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식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면 한 주씩 제가 받아서 교수님 하나 나 하나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반드시 한 입만 똑도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자, 나와주시죠. 교수님.

0: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예. 자, 과학수사의 대각께서 오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에서 바이오 포렌식을 가르치고 있는 임시근 교수라고 합니다.
0: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바이오 포렌식 벌써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2: 예. 지금은 저랑 같이 학교에 계시지만 네. 원래 국과수에서 유전자 분석 실장까지 예, 예. 하셨던 거죠? 네. 아.
3: 예. 눈매가 날카로우시네.
0: 아니,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1: 유전자 분석실에서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식별, DNA를 분석을 해서 범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원을 모르는 신원 불상 변사자 이런 경우에 신원을 확인해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0: 아, 어쨌건 신원을 좀 밝혀내는데
1: 그렇습니다.
0: 주력으로 공부를 하신 거고 연구를 하신 건데 사건의 수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1년에?
1: 1년에 지금 보면 증거물 개수로 한 20만에서 30만.
0: 20만, 30만 많이요?
4: 유전체 검사만, 유전자 검사만.
1: DNA 검사만. DNA만. 지금은 한 100명 넘는 인원이 DNA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 100명이서 그걸 다 한 사람당 그렇죠, 3,000개 정도를. 예.
0: 아, 너무 많이 일을 하시네, 다들.
5: 아니, 그러면은 하루에 거의 한 700개 이상을 하신다라는 거죠.
1: 그렇죠.
5: 거잖아요.
1: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범인은 꼭 그 현장에 돌아가다. 다시 나타난다.
5: 그렇죠.
0: 교수님, 떡 좋아하세요?
1: 네, 떡 좋아합니다. 네.
0: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취미는 과학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용의자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가 먹다 남은 떡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 떡이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 일단 증거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 떡이 증거물이 되겠고요. 그 떡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혹시 지문이 있는지 네. 혹은 또 치흔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긴 한데 치흔은 이빨 자국이잖아요.
0: 예, 그렇지. 밤잎 자국이에요.
2: 왜 입을 감추지? 보여줘야
0: 왜 입을 감추지?
1: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을 식별하기에는 좀 부족한 조금 과거에 이제 많이 쓰던 기술인데 지금은 이제 DNA를 채취를 해야 되겠죠.
0: DNA 채취.
1: 예, 채취를 하기 위해서 보통 네.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면봉.
0: 면봉.
1: 예. 면봉을 이용해서 그 묻어 있는 네. 침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다른 면봉이 특수 면봉이죠?
2: 오, 갑자기. 오, 면봉입니다.
0: 예. 그 면봉으로
1: 이걸로 이제 많은 예. 증거물들을 채취를
0: 자, 하는데요. 여기 깨물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갖다 놔주세요.
1: 네, 이걸 하기 전에 이 예. 묻어 있는 게 타액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타액이
1: 물이
0: 누구죠?
1: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묻어 있는 것이 타액인지 침인지를 확인하는 네. 그런 시약이 있어서 제가 한번
0: 시약. 우와, 우와.
1: 여기 이제 시약을 묻힌 면봉으로 예. 이 부분을 예. 닦아주면
0: 닦아요. 오, 오. 그랬어요?
1: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0: 그럼 타액이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0: 아, 누군가가 먹었네. 인간이 먹었네. 타액이 네. 확보가 된 거고 누군가가 내 떡을 훔쳐먹었다. 한 입 물었다라는 게 증거가 나온 겁니다.
4: 근데 이게 먹고 나서 우리가 막 일주일 전에 먹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잡을 수가 있나요?
1: 이 생체 증거물은 부패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건조되는 게

0: 되게 중요한데 네. 세균이 이제 그 세포를 또 깨고 DNA도 깨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건조를 잘해서 보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오히려 촉촉해서 그냥 그 데이터가 있는 것보다는 아예 건조를 바싹 말려져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0: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야.
0: 증거물들이 건조만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돼도 DNA 잘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침 자체에 DNA가 있는 거예요?
0: 침 자체보다는 침 속에 들어있는 이 구강 상피세포가 대상이 되겠죠.
1: 상피세포요?
2: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거 먹거나 네. 좀 거친 거 먹고 나면 입천장 까질 때 그때 그게 구강 상피세포들이잖아요.
1: 네. 아, 까지 되는 거?
3: 벗겨지는 거요?
2: 벗겨지는 거.
0: 그 피부 네. 떨어져 나오는 상피세포들이 네. 네. 그 안에 핵이 있고 그 속에 이제 DNA가 있으니까요.
1: 아, 침 자체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DNA가 있을 수가 없고 네. 그렇다면 훨씬 작은 증거가 범인을 잡아내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아니 그러면은 그 범인의 침 속에 있는 세포 덕분에 해결이 된 사건 같은 거 좀 들을 수 있을까? 왜냐면 또 궁금해하시는데 많을 것 같아요. 예.
0: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네. 경남의 어떤 도시에서 네네. 수박 농사를 하우스에서 짓고 있는데
1: 수박농사예요.
0: 어느 날 그 수박이 전부 다 깨져 있는 사건이
1: 다요?
0: 있었고요. 한 1,100개 정도가
1: 1,100개를 깨져 있고.
2: 원안이로요?
0: 또 이제 다시 심어가지고 네. 또 재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제초제를 뿌린
1: 그 원안이네.
0: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범인이 있는 사건이네요.
0: 누군가 이제 원안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깨진 수박을 먹고 남은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 수박 씨도 있고 껍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박을 먹으면 당연히 이제 침이 묻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제 침을 채취를 해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결과가 나왔어요.
1: 나왔어요.
0: 첫 나왔어요. 번째로는 이 남성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남성인 확인하는 거는 이제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에 예. 아멜로젠이라고 하는 예. 유전자가 있습니다.
1: 아멜로젠.
0: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X만 갖고 있으니까 예. 이 피크가 이제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X 네. 염색체. 그 남자는 X와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Y 염색체에 있는 아멜로젠. 이게 좀 사이즈가 조금 달라서 이제 피크가 두 개가 나와.
1: 아, 그래서 남자인 걸 알았던 거죠? 아.
0: 일단 이제 남성인 거는 알았고.
1: 걱정.
0: 이거를 이제 동네에 이제 한 60명 정도의 남성과 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비교를 했더니 어떤 70대 노인과 일치가 됐어.
1: 찾았구나.
0: 예.
1: 범인을 찾은 거예요?
0: 그렇죠. 그 범인을 잡아서 보니까 네. 그 수박집 부부가 네. 이제 그 임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거기 양심을 품고 그 수박 농사 짓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아니, 수박을 다 깨버렸다.
1: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있는데 왜 돈을 안 주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집 가가지고 거기 걸 다 깨버렸다고요?
3: 1,100개를.
1: 적반하장이네.
3: 돈도 안 주고 수박도 깨버리고.
1: 이게 무슨 깡패 짓이에요.
3: 그러니까요.
1: 와.
4: 혹시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왜 수박을 먹었는지? 이런 거?
0: 뭐 제가 수사관은 아니어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는데 네. 아무래도 수박 천 통 막 이렇게 깨고 네.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마르지 않았을까.
1: 아, 진짜로? 예. 그런 이유로?
3: 이마로 당 떨어지고 해서.
2: 처음 몇 백 개를 부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수박을 드셔서 잡힌 거잖아요.
1: 당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중간에 이제 아이고 그래도 너무 내가 다 부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수박은 잘 익었네 하면서 깨어 물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침으로 범인을 색출해냈다.
4: 이야.
1: 이 비슷한 일들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떡이요. 그래서 전 좀 불안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누군가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근데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이 없거든요, 지금. 예.
2: 잘 생각해보세요.
4: 진짜로.
1: 나한테 요즘. 아, 요즘 나한테 너무 많이 기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근데 범인 친구 너무 따뜻한데?
2: 과학적인
1: 과학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 이거 좀
4: 헷갈리죠.
1: 미궁입니다.
2: 네. 근데 어떤 샘플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분석 의뢰가 들어오나요?
0: 뭐 대표적인 것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혈액이 있고요.
1: 혈액. 네.
0: 그다음에 지금처럼 타액, 우리가 침. 이 침은 그 저희 증거물 중에 굉장히 DNA가 잘 나오는 증거물.
1: 그래요?
0: 또 하나는 제일 많이 나오고 잘 나오는 거는 정액이.
4: 정액이요.

0: 지역마다 그렇죠.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예, 예. 병원 내에 성범죄 전담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제일 많은 증거물들이 사실은 피부 세포입니다.
1: 피부 세포.
0: 접촉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범인이 만진 거죠. 만져서 이 피부가 이제 묻어있는. 과거에는 분석이 잘 안 됐던 시료들인데
1: 그런 것들이 이제 돼요.
0: 지금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피부 세포에서도 DNA가 나오고.
1: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했던 증거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증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증거물 중에 대변이 있습니다.
1: 똥이요?
0: 예. 예. 어머니하고 딸이 살해된
1: 모녀 살인 사건이요?
0: 예.
2: 오늘 오전 7시 40분쯤 40대 주부 윤모 씨와 윤 씨의 20살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현장에서 딸은 이제 도망가다가 마당에서 이제
1: 아유.
0: 죽었는데 굉장히 현장에 피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범죄 현장에 있던 그 신발 자국,
1: 예.
0: 신발 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대변이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1: 그럼 그 살인마가 사람을 죽여놓고 집에다가 똥을 쌌다고요?
0: 과수원 길에다가? 땅에다가 쌌습니다.
1: 이야, 진짜 너무 놀라운데. 와. 네.
3: 근데 궁금한 게 그 대변 상태가 그렇게 이상한 상태는 아니었죠?
0: 아닙니다. 정상적인.
3: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배가 아팠던 거는 아니잖아요.
1: 일부러.
3: 어, 그렇죠.
1: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범인들 사이에 속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 범인들 사이에.
0: 범행을 하고 대변을 보고 가면 안 잡힌다.
1: 어, 진짜요?
0: 나는 속설이 또 속설이. 그들 사이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지만 대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장을 타고 나오면서 네. 그 세포들이 이제 겉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봉으로
1: 네.
0: 그 겉면만 이렇게 잘 닦아서 분석을 합니다.
3: 아,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이렇게 대변이라든지 이런 데 묻어서 나오는 세포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0: 뭐 양을 이제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DNA 기술에 그 민감도라고 우리가 네.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검출이 되냐 보면 한 100피코그램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3: 100피코그램이 100억 분의 1이요?
0: 그렇죠.
1: 100억 분의 1이요?
0: 100억 분의 1이고요. 예, 0.1 나노그램이고
1: 0.1 나노그램?
0: 예, 예.
1: 와.
0: 그 정도면 우리가 세포 수로는 한 10개 정도 미만으로 예, 나 돼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1: 야, 근데 100억 분의 1g밖에 안 된다는 게 놀라운데 그렇게 적은 양으로도 DNA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까지 잡아버리는 거고
0: 거기에 또 덧붙여서 PCR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1: PCR 검사.
0: DNA는 한 10억 배 이상으로 우리가 증폭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PCR 기술은 이제 생명과학 분야의 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과학 수사에도 이제 중요한데 이 대변 같은 경우에는 100% 나오는 건 아니고
1: 네.
0: 일부가 나왔고요.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그 용의자들
1: 네.
0: 그 주변에 있던 또 어떤 남자분과 네. 일치가 됐습니다.
1: 아...
0: 전과가 좀 있는 분이셨고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꾸 그걸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원한을 가지고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남의 귀한 딸을 죽여요. 야 참. 근데 어쨌건 그 교수님 같은 분들 덕분에 두 모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을 풀 수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주 과학 수사가 참 정말 발전을 하면 할수록 참 어떻게 보면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그러니까요.
1: 놀랍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제 그 침이든 뭐 대변이든 어쨌건 채취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NA를 어떻게 찾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그 안에서.
0: 네. 예. 첫 번째 단계는 DNA만 순수하게 정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 정제요?
0: 예. 지금 이제 이게 파이펫이라고 하는
1: 예.
0: 오토파이펫으로 이제 시약을 이제 처리를 해서
1: 시약 처리.
0: 세포를 깨는 과정이.
1: 깬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0: 세포라는 게 이제 세포가 이게 어떤 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안에 이제 핵이 있고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다 녹여서 막을 나머지 DNA가 아닌 것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
1: 오직 DNA만 담그는다.
0: 그렇습니다.
1: 네. 저 그리고 저 기계 있잖아요. 저거 막 돌리는
0: 네.
1: 거예요. 저거
0: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는.
1: 원심 분리요?
4: 아.

0: DNA 분리하는 게 이제 생화학에서도 많이 써가지고 네. 화학적 원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DNA라는 게 그 인산이라는 작용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만 붙을 수 있는 자석을 이용해서 분리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뗀 다음에 우린 딱 DNA만 남으니까 그걸 딱 분리하면 이게 정제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실험실에서도 많이 쓰는 테크닉이어서 되게 흥미롭네요.
1: 신기한 게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DNA만 쏙 분리를 한다라는 건데 세포를 파괴해서 녹여서.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면 이제 DNA 수사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범인을 잡아내는 거를 되게 이제 신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지문들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그래서 누구 건가 바로 알잖아요. 근데 DNA는 장홍제 DNA, 항성 DNA, 이디안 DNA, 누구 DNA인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2: DNA도 신기해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문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1: 비교를 해야 되는 거.
2: DNA가 확보가 되면 네.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다음 일은 용의자를 이제
1: 찾아서
2: 잡아와야죠. 그래서 잡아오면 비교를 해서 일치되면 범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문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문이 나오면 누군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DNA도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범죄자들을 DNA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비슷한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과거에 그런 걸 또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2: 맞습니다.
1: 자, 그럼 DNA 어떤 게 뭐가 일치하면 되는 거죠? 모양이 뭐 같아야 되는 건지 뭐.
2: 우리가 DNA 감식의 지금 그 골드 스탠다드. 네. 표준 기술은 STR 분석.
1: STR. 예.
2: Short Tandem Repeat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1: 반복?
2: 예, 예. 네. 그래서 짧은 텐덤이라는 건 직렬. 예. 직렬 반복.
1: 짧은 직렬 반복. STR은 반복이다. 이제,
2: 예, 반복이 되냐면
1: 뭐가 반복된 거예요?
2: DNA를 구성하는 AGTC라고 하는 네 가지 염기는 아시죠?
3: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1: 아, 구아닌만 알아요.
2: 그래서 어떤 DNA가 이 어떤 우리가 이제 단위라고 하는데 네. 한 네 개 정도의 그 알파벳이 한 단위가 되고 요게 반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DNA.
3: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DNA 어떤 부분을 들여다 봤더니 네. AATT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1: AGTC만 있는 게 아닌 거네요. AATT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3: AATT도 될 수도 있고 뭐 ATT
2: 그거를 이제 유닛이라고.
3: 아. 막 이게 20번 30번씩도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저는 그 AATT를 10개만 가지고 10개만 반복하고 있고 부코님은 20개 반복하고 있고 여기는 30개 반복하고 있고
1: 모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반복되는 게?
3: 그 한 부분의 STR만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저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엄마에게서 받은 거, 아빠에게서 받은 거. 대부분의 체세포에는 같은 염색체 23쌍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침을 분석하든 아니면 혈흔을 분석하든 같은 DNA가 나오는 거고요.
1: 그래서?
3: 근데 각 염색체를 보면 다른 DNA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염색체마다 들어있는 STR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STR들이 들어있는 염색체의 절반은 엄마에게서 나머지 절반은 아빠에게서 물려받는 거죠. 두 개가 우연히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항성님의 STR이 우연히 반복했을 거 우연히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보면 그런 우연히 같을 확률이 어느 정도 상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예를 들면 한 20개, 30개, 뭐 50개, 100개를 본다고 하면 같을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아,
1: 사람마다 STR이 반복하는 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STR, 반복되는 이 구간을 분석을 하면은 누가 범인인지 그리고 이 떡도 누가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4: 끝까지 안 잊고 계시는군요.
1: 안 잊죠. 근데 왜 사람마다 이게 반복되는 게 다 다를까?
4: 왜 다르냐?
1: 왜 다르냐?
3: 애초에 STR을 개인 식별로 쓸 수 있는 거는 복제가 그렇게 정확히 안 돼서 인구 집단에서 반복 횟수가 이미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AATT. AATT를 한번 예로 들어서 AATT를 50번 말해야 된다고 치면 AATT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제 과정에서도 반복 서열을 복제할 때 세포가 실수를 많이 해요.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40번 복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처럼 뭐 세포가 헷갈리는 건 아니지만 실수를 해서 여러 가지 기자기에서 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실수를 하게 되면 얘가 45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35개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 인간 집단의 이런 그 똑같은 DNA 부분인 STR의 반복 횟수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어 온 거고요.
1: 아니 근데 DNA가 이제 엄청 길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DNA에서 STR을 일일이 찾는 거예요?
2: 이미 많은 연구를 수십 년 동안 우리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전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STR을 많이 찾았어요. 그 중에서 과학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은 부분. 20개를 지금 고르고 골라서 20개를 모아서 우리가 표준 STR로 해서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1: 이게
2: 하고
1: 표준이다.
2: 있어요.
1: 20개.
2: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우연히 같을 확률이 한 10에 한 25승분의 1 정도.
3: 아, 그럼 없다라는 거네요.
2: 그렇죠.
1: 없다. 희박하다.
2: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1: 아주
2: 거의
1: 희박하다라는 거죠.
4: 근데 그 STR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저는
2: 그렇죠.
4: 처음부터
2: 정해져 있어요.
4: 계속 읽다가 반복되는 게 언제 나오나를 찾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는 확정이 돼 있고 거기만
2: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그 STR과 관련해서 또뭐 이제 기억에 남는 그 사건은 2006년에 있었던 설의 마을 영하 유기 사건.
1: 2006년도에 있었던 영화 유기 사건.
2: 있었습니다. 프랑스.
1: 너무 뉴스에 나왔던.
3: 유명하죠.
2: 프랑스인 그 남편이죠. 남편이 이제 휴가 갔다가 혼자 돌아와서 집 냉동고를 열었는데 이제 영하 시신이 두부가 얼려진 채 봉지에 담겨 있었던 거죠. 두부.
1: 냉장고에.
2: 그래서 이제 그 두부의 영하를 DNA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Y 염색체하고 이 STR하고가 그 신고했던 아버지가 다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제 아주 쉽게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가 신고한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사건을 알지 않겠냐. 근데 이 프랑스인이 모른다.
1: 나는 모른다.
2: 이 애들은 모르는 아이들이다.
1: 아니다,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아이들을 죽인 그 범인은 아이를 낳은 엄마가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데. 자기 아니라고 계속 당시에 그 언론에서 뭐 인터뷰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했었던 사건인데.
0: 한국에 계셨어요? 그.
2: 프랑스에 돌아갔어. 프랑스, 둘 다.
0: 두부가 다 돌아갔어.
2: 그리고 한국 경찰이 자기네들을 모함하고 있다.
5: 한국행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 CC 부부는 한국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 근데 이제 병원에서 출산된 게 아니잖아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이제 하다가 이 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탯줄을 자르고 했으면 이렇게 감염이 돼서 자궁 적출 수술했을 수도 있다. 자궁에 감염이 돼서 혹시 병원에 갔을 수도 있다.
1: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2: 그렇죠.
1: 대단하네.
2: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그 유전자 분석은 교수님이 하신 거고요?
2: 뭐 저도 하고 유전자과에서 이제 다 같이.
1: 같은 과에서 같이.
2: 그래서 병원을 조사했더니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은 이름이 다 써져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엄마 친자관계 성립이 돼서
1: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2: 자백을 받고 프랑스에서도 당시에 이제 한국을 약간 20년 전이라 한국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사과도 하고 1년 뒤에 또 국과수 와서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무후무하게 돈도 받았어. 경찰청에서.
1: 그만큼 또 대단한 일을 한 거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무시를 당했잖아요, 지금.
2: 약간 그런 게 좀.
1: 그쪽에서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과학수사가 얼마나 뛰어난 건지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어필을 제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두둑하진 않았겠죠.
2: 전체 그냥 회식 한 번.
1: 회식비. 하지만 뭐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이 DNA 수사가 참 그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근데 아니, 그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차피

0: 걸릴 건데 왜 자기 애가 아니라고 그랬을까?
1: 그 부인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임신 거부증이라는 어떤 병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태아도 뒤에 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임신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남편도 몰랐으니까. 영아 유기 사건은 뭐 계속,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0: 너무 안타깝죠.
2: 진짜로요.
3: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뭐 적출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찾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용의자를 추릴 수 없거나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1: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제 사건으로 가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 최근에 하나 해결된 게 있는데,
0: 뭐예요?
1: 엽기 토끼 사건으로 알려진
0: 옛날부터 계속 그 미국 미제였던.

0: 그 사건을 계속 추적하던 이제 서울 경찰청의 이제 미대 팀장 네. 이제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한 7년 정도를 계속
1: 그것만
0: 예,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자기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미자 사건이 해결된 게 대부분이 DNA로 해결이 되더라. 네. 그래서 DNA를 좀 배우려고 저희 이제 학교로 배우러 왔습니다. 아~ 학생이 돼서.
2: 그 경찰, 그 미제 팀장님께서요?
0: 예.
3: 대단하신 분이네요.
1: 그분은 그분이 무조건 잡고 싶어 하는, 야,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같네요.
0: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설해마을 사례를 이제 들은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이 DNA를 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는 건데.
1: DNA는 그 뒤에, 있어요?
0: 예, DNA, 아~ 범인의 DNA를 네. 가지고 있었고. 이 DNA와 맞는 사람만 찾으면 된다.
1: 찾으면 사람만 아, 찾으면 된다.
0: 그래서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
1: 자기가 생각하는 용의자.
0: 예, 암이 걸려 죽었어요. 예,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도 없고 이 사람은. 그래서 DNA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2: 그거 암 그러면 조직 있지 않나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어? 조직 검사하니까
0: 암 검사를 하고 예. 그 조직이 병원에 있을 거라고 있을까? 하는 그걸 이제 설해마을 사례를 이제 생각하면서. 떠올려서 병원 가서 찾아봤더니 있었던 거죠. 와.
2: 미제 팀장님께서 교수님 수업을 듣고
1: 그냥 네. 영감을 떠올린 거죠.
2: 실마리를 잡아서
1: 그래서 맞았던 거예요?
0: 맞았죠. 아. 그 범인은 뭐 당시에 보니까 그 이제 경비원이었고 뭐 그 전에 있었던 두 건의 이제 살인 사건은 이 사람이 범인인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1: 그럼 그것도 어쨌건 내 제자가 해결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네.
3: 뭐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해결을 하는데 일조를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0: 그분이 이제 발로 뛰고 뭐 어쨌든 용의자를 찾는 과정이 더 중요했죠.
1: 근데 병원에서 원래 그런 조직 같은 거는 다 보관을 해줘요?
0: 네,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1: 아, 그래요?
4: 그럼 그걸 영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샘플 분석을
0: 맞습니다.
4: 해서. 와, 진짜. 집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1: 그러니까. 와. 근데 그분은 그러면 이제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죽었잖아요. 네. 이미. 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오랜 어떤 수건을 끝낸 그 느낌은 갖고 네네. 있겠지만.
0: 이제 또 다른 또 미제 사건에 또 집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3: 아, 저는 영화나 멋있다. 드라마나.
1: 너무 멋있다.
3: 있는 팀인 줄 알았는데.
1: 미제 팀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그 미제 사건을 또 지금 현대 그 뭐 DNA 뭐 수사랑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 밝혀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아니 이제 그 STR 분석, STR 분석이 좀 궁금한 게 현미경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서 뭐 분석하는 겁니까? 뭘로 분석하는 거예요?
2: 그러게요.
1: 예.
0: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 그 STR을 예. 이제 증폭을 한 거를
1: 증폭
0: 크기를 이제 분석을 크기요? 하기 위해서 장비를 씁니다. 예. 우리가 모세관 전기영동 장비라고 하는 네. 장비를 써서 크기를 분석하는데 어떤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관 속에 우리가 이제 폴리머라고 하는
1: 폴리머?
0: 예. 한천 겔 같은 거. 예. 이걸 이제 채워서
2: 같은 걸.
0: 예. 채운 다음에 네. DNA를 전기를 걸어주면 네. 그 작은 게 먼저 이동.
1: 아, 그렇군요.
0: 그다음에 큰 건

0: 20번 반복된 거랑 당연히 50번 반복된 게 2.5배 크겠죠.
1: 길고.
0: DNA가 길겠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길면 길수록 목 같은 거에 안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동굴 같은 데를 DNA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DNA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작으면 빠르게 이렇게 요리조리해서 멀리 가고. 그래서 얼만큼 멀리 이동했는지를 보면 몇번 STR이 반복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헤엄치는 건가, 그러면?
2: 전기를 걸어줘. DNA가 지금
1: 헤엄치는 건가?
2: 음극을 띠고 있어서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기를 걸어주면 이동하게 돼.
0: 달리기를 시키는
2: 맞습니다.
0: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경기를 시켜요.
3: 20개를 다 섞어놓고 자 다들 출발해 하면은 멀리 가는 거 중간 가는 게 길이에 따라 다 다르니까 결승선을 지나가는 순서를 재보자. 언제 그 기록을 보면 이게 그 사람을 결정짓는 정보가 되는 거죠.
1: 근데 여기에다 놓고 돌리면은 STI 그 길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길이가. 근데 그게 반복 횟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2: 네.
1: 예.
2: 표준 DNA라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료처럼 합쳐가지고 그걸 걸어줘요. 같이. 그러면 그 분석한 증거물의 DNA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똑같은 사이즈를 찾으면 그게 반복 횟수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1: 이미 반복 횟수를 아는 STR하고 이제 길이를 대조를 뭐 한다.
2: 그런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어요.
3: 아.
2: 크기와 반복 횟수가 계산이 되는. 그래서 이 기술이 사실은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과학기술이 접목이 다된 거거든요. 사실은 2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요.
2: 20개의 크기가 다른 DNA 조각이 들어있는 건데, 이때 이제 이게 뭐가 지나갔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형광물질을 DNA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 레이저가 초당 뭐몇 회를 이렇게 때려주면 이제 어떤 형광물질이 지나갔는지를 이제 컴퓨터가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
3: 아,
2: 있다.
3: 그러면
2: 제가
3: 이렇게 딱
2: 말씀드린 게.
3: 지나가서 레이저를 딱 쏘면은 나 1번 STR 딱 지나가면 3번
2: 그래서
3: STR
2: 노란색 STR, 뭐 파란색 ST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1: 이게 쉽지는 않아요.
2: 네.
1: 쉽지는 않은데 어쨌건 이게 STR이라는 게몇번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2: 맞습니다.
1: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 과학기술의 어떤 그냥 그 최전방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4: 그러니까 약간 모든 과학 분야가 집대성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즘 과학 수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핫한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2: 과학 수사 전체로 보면 앞으로는 이제 다 3D 스캐닝. 스캐닝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이제 재수사를 할 때나
1: 그렇게
2: 미제
1: 해요?
2: 사건이 되면 그 현장을 계속 보존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보존을 하고
1: 가상의 현장으로
2: 아카이빙
1: 만들어.
2: 한다고 보존해서 법정에서도 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고
1: 그러니까요.
2: 그런 거 지금 이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혈흔 형태 같은 것도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크기를 재고하지만 이것도 이제 다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좀 측정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지문으로부터 또 다른 정보를 좀 얻어보려는 노력.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저의 지문의 유사성이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보다 높다라는 연구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제 밝혀낸.
3: 마치 DNA로 친척들을 알아내듯이 지문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2: 그래서
3: 관계를 알아내기
2: 지문도 우리가 이제
3: 위해서요?
2: 데이터가 많이 이제 있어서
3: 네.
2: 그런 AI를 도입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왼손, 오른손, 몇 번째 지문, 손가락, 그리고 뭐 성별,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추정해 보려고 하고, 예,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지문은 이제 100년 전부터 사실은 과학수사의 첫 번째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 네.
2: 한국의 그 뒤에 그 지문 감정 기술은 또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앞서 있어요.
3: 아, 너무 유명했잖아요. 사실
2: 네.
3: 이거 2004년도였죠. 2004년도에 그 동남아
2: 아,
3: 지역에
2: 쓰나미.
3: 쓰나미 피해가 있었을 때그 신원 밝히는 게 어려움이
2: 맞습니다.
3: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분들이 가셔가지고 신원 밝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게 지문이었잖아요. 지문
2: 맞습니다.
3: 기술.
2: 지문 워낙 뭐 많은 사건에서 나오는데 뭐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는 좀 어려운 증거물들이 있어요.

0: 고무통 뭐 살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건이 있는데
1: 고무통이요?
0: 집에서 네. 고무통 큰 고무통 그 속에 고무통. 시신이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특히 아래쪽에 있는 시신은 10년 동안 이제 부패가 돼가지고 거의 액체화 돼 있고 굉장히 어려운 정말 안 좋은 시료였던 상태였는데요.
1: 근데 아니 시신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지문이 나오지?
2: 10년 전 시신에서 지문을 복원한 거예요?
0: 그 부분만 부패가 덜 된 거죠. 손 부분 일부가 이제
1: 있었어요?
0: 좀 이제 부패가 덜 돼가지고 거기서도 나왔는데 부패돼서 형태가 좀 어려운 지문을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1: 복원까지예요?
0: 예,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어떤 그 기술을 한국 경찰에서 개발을 했고
1: 개발을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지문으로 이 사람의 신원을 네. 확인을 한 거예요?
0: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남편과 네. 내연남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아하. 이제 범인은 부인이었다.
1: 어, 진짜요? 남편하고 내연남을 같이 죽였어요?
0: 예. 와. 뭐 남편 한 10년 전에 죽인 것 같고, 예, 그 내연남은 죽인 지 얼마 안 돼서.
1: 사이코네.
0: 그 남편은 10년 전이니까 그 사건 그 당시에 10년 동안 이제 부패가 돼가지고 네. 액화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1: 야. 그렇게 해서 지문으로만.
3: 근데 규칙적으로 그냥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나왔다면은 이게 법적 증거로 믿을만 한지 아닌지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0: 우리 특징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미뉴시에라고 하는데 네. 지문의 어떤 형태 중에 네. 뭐 어떤 곡선의 뭐 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분기되는 지점 네. 혹은 뭐 이제 끝나는 지점 그 무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네. 특징점이라고 하는데 특징점. 이게 한 12개 정도가 맞으면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4: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0: 그 정도면 우리가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뭐, 통용이 되고 있고.
1: 그러면 지문하고 DNA 둘 중에 범인을 밝히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둘 다 정확한데요.
1: 네.
0: 이제 지문은 사실은 손가락 끝에서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DNA는,
1: DNA는
0: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 있습니다.
1: 아.
0: DNA는 또 굉장히 안정하기도 하고요.
1: 네.
0: 아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제 분석이 됐잖아요. 뭐 물론 DNA도 뭐 더 많은 또 최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4: 엄청나네요.
0: 예를 들면
1: 네.
0: 미국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DNA 표현형이라고 하는 뭐 색깔이라든가
1: 색깔이요?
0: 피부색
1: 아.
0: 그다음 머리카락색 네. 눈동자색 네. 이런 거
1: 네.
0: 그다음 얼굴 형태 아. 그래서 이거 DNA로 몽타주를 그려주는 회사도
4: 아.
0: 있습니다.
4: 아. 네. 미국은 워낙에 와, 다양한 인종이 맞습니다. 살고 있으니까요.
1: 대박이네. 네.
0: 그리고 후성 유전학
1: 아. 후성
0: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아. 후성 유전학인데 그 DNA 또 어떤 부분 특히 이제 C하고 G가 있는 그 부분에 거기에 이제 메틸기가 붙는데 이게 이제 나이랑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나이가 들수록 여기 메틸기가 많이 붙어.
1: 네. 그럼 그 많이 붙는 거에 따라서 연령대를 알 수 있어요?
0: 얼마나 메틸기가 붙었냐를 보면 아, 범인은 대충 뭐 30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살 플러스 마이너스 3세 뭐. 그래서 이게 오차가 지금 3세 이내로 지금.
1: 진짜요? 엄청난데요?
0: 10대나 20대는 거의 정확하죠.
1: 와, 진짜요? 네,
0: 50대 정도 되면 이제 5세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5세.
1: 와. 야, 이거 진짜 과학수사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가수사에서 한 22년? 네. 학교에서 8년 정도 돼서 한 3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수사 특히 이제 DNA 분야에 네. 대해서는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잘 보고 있는데.
1: 아.
0: 이제 그 DNA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범죄와 관련된 개인 식별이고 범죄자를 찾는 하나는 신원 확인인데
1: 신원 확인
0: 그 신원 불상 변사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그렇죠.
4: 네.
0: 상당수의 실종 사건이 미제 사건인데 전북대 그 수의대 여대생 그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90이 다 된 아버지가 피켓 시위도 하고 계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평생 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예. 송혜희라고
5: 알아요.
0: 예예. 예.
5: 그 전국 방방곡곡에 플랜카드 붙이신 분.
0: 예, 그분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6: 아, 진짜요? 예.
0: 그런 그 좀 성인에 대한 실종 사건 해결하는 데는 그 마찬가지로 DNA 데이터베이스,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인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법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국회에는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번번이 좀 통과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DNA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맞춰봐야 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고 불상 변사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종자 DB를 운영을 외국은 하고 있습니다.
5: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자 관련돼 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이 빨리 좀 올렸으니까 안건 올렸으니까 예, 예. 통과가 돼서
3: 그러니까요.
5: 예,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줄고 예. 미제 사건들이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되죠. 예.
3: 사실 우리가 오늘은 이 유전자 검사와 진짜 범인을 잡는 거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그 과학수사대 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면 왜 불이 났는가를 와서 다 판별해 주세요. 그게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늘 더 감명받게 됐고 모두가 안 억울한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5: 뭔가 좀 가족 같아요. 그 저기 화학 쪽이랑 예, 과학사 쪽이랑. 네. 예.
0: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보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진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법과학 분야를 조금 더 많이 또 지원도 하고 또 발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은 범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낸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준다는 거를 또 느꼈어요. 그래서 참 이 과학이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참 과학이 발전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수님 또 많은 그 또 수사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연구 많이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0: 나! 너 개구리인데! 나 지금 외로워!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있잖아.
1: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준비됐습니다. 예, 네, 정리 잘 됐어요.
0: 앵무 소리인데?
1: 되게 무서운데, 이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2: 코알라?
0: 코알라예요?
1: 코알라,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3: 코알라가 으르렁거려요? 네.
0: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1: 바다는 소리의 세계. 바로 돌고래.
0: 예, 네, 초음파요.
1: 이 나방이 박쥐의 소리에 거기다가 방해 전파를 써요.
0: 오, 진짜요?
3: 아, 재밍을 한다고.
0: 재밍을 한다고.
3: 재밍.
1: 네.
0: 야, 오늘 들어보니까 동물들이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내는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4: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0: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이거 백지수 변해? 억소리 내냐고 억수를 고생 많이 했네.
1: 오늘은 저희가 한강에 왔습니다. 한강에서 만나자고 하는 또 백만장자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바로 물 앞인데.
2: 네, 네. 근데 여기 한강 보면 뭐 배나 제트스키 타는 분들 좀 있잖아요.
1: 네. 둘러보니까 여기 제트스키도 많고, 뭐 보트도 좀 많고.
2: 아무래도 요런 관련 백만장자가 아닐까.
1: 아, 저기 누가 오긴 오는데?
3: 서장훈 씨! 애호 씨! 서장훈 씨, 애호 씨, 안녕하십니까?
2: 어, 손 흔드신다.
1: 아, 저분인가 보네.
2: 저분인가 봐요.
3: 조금만 기다려요!
2: 오, 오신다. 와, 진짜 빠르다.
4: 이야.
2: 멋쟁이신데? 우와! 우와!
4: 우와! 이야!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나 물 맞는 줄 알고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아, 오늘의 네. 백만장자.
0: 네, 맞습니다. 아, 만나 뵙게 돼서 예, 예, 상당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가운데로,
1: 네. 가운데로 오세요.
2: 가운데로. 실력이 굉장하세요.
0: 네, 실력이 대단합니다.
2: 아니, 뭐, 얼마나 오래 타신 거예요?
0: 저는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2: 26년 네. 동안?
0: 제트스키로 지금 국가대표 선수 생활도 하고 있었고요.
2: 국가대표 선수
0: 네, 하고 있었고, 또 43년째. 네. 나무꾼 김진원을 사고 있습니다.
2: 아, 나무꾼이시다고?
0: 네. 나무꾼입니다.
1: 제트스키도 타시는데?
0: 네, 제트스키도 하고 있고요.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0: 나무에 대해 들어가는 이것저것 많이 만든다. 대한민국 우드슬레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160억까지 해봤습니다. 좋은 나무를 보면 가슴이 아직까지 뜁니다.
1: 지금 여기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0: 네.
1: 여기는 뭐 보트나 제트스키 선착장인가요?
0: 여기는 내 사업장입니다.
1: 사업장이요?
0: 저 사업장이고 네. 내가 저 제트스키 선수 훈련도 하고
1: 네.
0: 또 손님들하고 보트도 태워주고 또 제트스키도 태워주고.
1: 아니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보트도 있고
0: 네.
1: 제트스키들도 있는데 이건 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소유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제트스키 이런 데가 저 내 겁니다. 내 거고 요 보트도 내 거고.
1: 이건 얼마나 하나요 보트는?
0: 얼마나 제트스키 한 대가 한 3,500만 원 정도 가고.
2: 이거 한 대 3,500이요?
0: 네. 요 보트 요 한 대는 요거 막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가는데.
1: 1억에서 2억.
0: 한 5억 이상 되지 않을까.
1: 본업은 아까 나무꾼이라고.
0: 네 나무꾼입니다. 본업은. 나무를 깎는 사람입니다.
1: 나무를 깎아요?
0: 예.
2: 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0: 신기하죠?
2: 네.
0: 한번 타보실래요? 네, 그냥 밟으면 됩니다.
2: 와, 근데 되게 여기... 좋다.
3: 재밌겠다.
0: 좀 자살 해드릴까요? 조금 세게 해드릴까요?
3: 세게요, 세게요.
1: 물이 좀 튀나요?
0: 물 제가 아십니다.
2: 예. 저는 한강에서 보트를 타는 게 완전 처음이거든요. 와! 아니, 너무 재밌는데?
4: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5: 그렇죠. 야경 좋았어요.
2: 와!
5: 네.
2: 재밌어요.
0: 네.
3: 이게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5: 아닙니다. 지금 전세 가고 있습니다.
2: 와! 오, 재밌다! 와! 와!
1: 아니, 근데, 진짜, 뭐, 나무꾼 해가지고, 이렇게, 보트랑 제트스키랑 뭐 타시고 이럴 정도면, 그냥 보통 나무꾼 아니신 것 같아요.
0: 네. 제가 보통 나무꾼이 아닙니다.
1: 네.
0: 뭐든지 하면 일도 1등, 운동도 1등, 돈 쓰는 것도 1등, 뭐든지 하면 다 1등입니다. 2등 하지 않습니다.
1: 뭐, 무슨 나무꾼이신데요?
0: 저는 나무. 목재 회사도 아주 큰 회사.
2: 오, 진짜요? 네. 어느 정도로 크길래 이렇게.
0: 가보면 오늘 깜짝 놀랐겠다.
2: 그리고
0: 오늘 배 타고 네. 저희 회사를 한번 가볼까요?
1: 알겠습니다.
0: 네, 가봅시다.

0: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저희 회사입니다. 회사요.
1: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0: 네, 이게. 우리 서장 오시면 그 키 큰 나무 있죠? 우리 회사 간판.
2: 네.
1: 하나로 된 게 아니죠? 이
0: 이게 통나무입니다.
1: 아, 통이에요?
2: 통나무예요? 네.
1: 아, 근데 이렇게 이거. 두꺼운 나무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0: 이건 아프리카에서 왔나 싶고요. 길이가 11m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둘레가 4m 정도 돼요. 우와.
1: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0: 요거 두 개 1억 5천입니다.
1: 두 개 1억 5천?
0: 네.
1: 야.
0: 저거 가진 게 돈은 없고 나무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가 왔는 게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3: 야, 비어, 비어! 비어라고, 나오라고. 비어만이 나오라고, 이어만이 나오니까라. 나오세요, 나와, 나와. 이어만이 나오라고! 비어라고!
0: 이 나무는 미국, 미속이란 나무입니다. 보통 이 나무는 어떤 용으로 많이 개냐면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조경재, 그거를 위주로 많이 한 나무입니다. 이거 길이가 12m. 여기 지금 한 25톤 정도 돼. 한 나무 하나에 한 1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0: 좋은 제품 뽑으려면 나무 따라 돌려가면서 잘라서 제품을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자연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우리 재고 한 100억 있는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아. 우와. 진짜 크다.
2: 통나무 판이 엄청 크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0: 여기는 원자재 경매장입니다. 네. 공방하시는 분이나 또 나무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만든 경매장입니다. 이게 보통 제일 저렴한 나무고요. 이거는 미국 월넛 클라라 월넛이라고. 이거도 미국 오크. 네. 오크 얘기 많이 들어봤죠?
1: 네.
2: 참나무.
0: 참나무. 우리나라 네. 참나무고. 네. 나무를 잘라서 5년 동안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
1: 5년을 네. 자연건조를 해요?
0: 네, 5년 동안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 자연바람을 산하고 비 맞고 햇빛 나서 무조건 바싹 말라서 또 인공건조 1년. 그래서 한 8, 9년 정도는 있어야지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2: 이게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0: 저 수분이 나무 빠져요. 수분을 다 빼게 해서. 수분을 보통 10% 미만을 다 빼야 됩니다.
2: 나무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른가요?
0: 네, 나무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2: 제일 비싼 나무는 뭔가요?
0: 제일 비싼 나무? 잠깐만 계세요.
1: 네.

0: 일도 1등. 운동도 1등. 뭐, 이거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에서 제일 비싼 나무, 어떤 나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1: 아, 좋은 비싼 나무.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2: 무늬가 아주.
1: 고급지죠?
2: 멋지게 있고.
1: 네.
2: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또 이렇게 가운데가.
1: 네.
2: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또 쉽지 않잖아요. 아,
0: 그죠.
2: 쉽지 않고. 저기도 무늬는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1: 멀끔하죠, 여기는.
2: 네. 아, 그냥 왠지 이걸 것 같아요.
1: 이거겠죠.
0: 이건 제일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1: 네.
0: 이 나무는 이게 망고란 나무.
2: 네.
0: 요거는 중간 허리 들어갔습니다. 무늬.
2: 네.
0: 요건 가공 다 해서.

0: 200만 원대. 200만 원대. 또 이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1: 아, 대추나무?
0: 펌파이라 보시면 됩니다.
1: 아.
0: 500만 원.
1: 500만 원.
0: 500만 원. 또 서장훈 씨가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어?
1: 얘인가요?
0: 이 나무는 무늬가 참 좋아요.
1: 네.
0: 나무는 무늬 따라 가격 따라 차이 많아요.
2: 아.
1: 무늬가 중요하군요.
0: 여기에 무늬가 잘 들어갔는데 이거 가공해놓으면 되게 이쁩니다.
1: 네.
0: 이거는 가공해놓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 어, 근데 느낌은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1: 얘가 비싼가 보네요?
2: 이건 뭐 한 천만 원 하나?
1: 5천!
3: Nope.
0: 300만 원.
2: 아!
0: 맞았습니다. 300만 원이고. 이 우리나라에는 대추나무가 없습니다. 대추나무, 이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지금 아마 8년 이상 됐을 나무들이에요. 강남 가면 천만대입니다.
1: 대표님!
0: 네.
1: 도끼가 여기 앞에 있어서.
0: 네.
1: 이거 직접 사용하시는 건가요?
0: 네. 제가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 네.
1: 조심하십시오.
0: 한번 보세요.
1: 네.

0: 뭐지?
1: 이거 되게 어려운데.
0: 아니요, 쉬워요. 자, 한번 대기 한번 할까요?
1: 아니, 대결이나 마나. 제가 이거 옛날에 촬영하면서 여러 번 해봤는데.
0: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 한번.
1: 이게 안 되더라고,
0: 한 번만 해보시고. 제가 딱.
1: 뭘로 잘라야 돼요, 뭘로?
0: 여기, 땀 딱 나갑니다.

0: 아니요, 여기 들고 이렇게 들고 바로 이렇게 내가 찍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여기다가
1: 나 서자군.
2: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대표님처럼 그렇게 쪼갤려면 어딜 쳐야 돼요?
1: 어딜 쳐야 돼요?
0: 여기나 딱 각도를 줘야 돼요. 요 각도 열 주던가요?
1: 대표님 나오세요.

0: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1: 했어, 했어.
0: 야, 한 번만 해봐.
1: 이제 됐다, 이제 됐다.

0: 아니 근데 이거하고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 돼.
1: 잘했습니다.
0: 나무 백만장자 우리 김진원 대표님. 언제부터 이렇게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2: 저는 강원도 한 시골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렸을 때 호롱불 전기도 없었어요.
0: 어디 고향이 어디셨어요?
2: 삼척 화장. 우리가 10남매, 우리 형제가 10남매. 내가 8번째예요.
1: 10남매요.
2: 우리 아버지가 남은 일을 하다 보니 예. 내가 12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나무 하나 내려주면 300원. 300원 받고 학교도 뭐 제대로 못 다니고 나무 일 하다 보면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 울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0: 대표님은 지금 이제 나무 백만장자가 되셨는데 아버님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2: 아, 오늘 이 얘기를 안 해달라 했는데 꼭 얘기를 하게 되네. 뱀을 잡아서 우리가 뱀을 팔아서 제가 생활해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비가 한 이틀, 3일 장마 지고 나면 햇빛 쫙 나면 뱀이 양질이 나와요.

0: 그럼 뱀이 너무 우리가 뱀을 비닐봉다 하나만 딸랑 들고 뱀 잡으러 가요. 그때 당시 뱀도 뭐 한 구자리 막 막 30, 40, 막 50만 물려 있다고. 그러면 이게 야 오늘 우리 장날이야 그래요. 그게 장날이야. 독사는 한 300원, 사무사는 좀 큰 거 따라 뭐 어느 정도 되면 500원, 아주 큰 건 1000원. 학교 갈 나이에 뱀 잡으러 갈래, 학교 가려면 뱀 잡아 있어야 돼. 왜냐, 먹고 살기 힘들겠네.
1: 위험할 텐데.
0: 한 번은 또 뱀을 잡다가 사무사에서 한 물렸어요.
1: 아니 뱀에 물리셔도 근데 괜찮았어요?
0: 그거를 한 3개월 고생했죠. 사무사가 딱 돌아서 내 발을 딱 물어본 거야. 아이고 뱀 물렸구나. 큰일 났다. 병원이 그때 당시 병원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꽉 묶으면 뱀이 독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고무 다라에다가 찬물에다가 발 딱 담고 있으면 독이 쫙 빨리 나옵니다. 여기 뱀 물린 자국이 되거든요.

0: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나무 일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인가요?
1: 저는 학교를 중퇴를 하고 16살부터 화물 트럭을 함의사.
0: 운전을 하셨다고?
1: 기사님, 부기사.
0: 부기사?
1: 네, 부기사. 이제 한번 기사님 그 심부름하고. 네. 화물 트럭이 이제 나무 실어서 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실어 날리는 거예요. 아, 맨날 강원도만 있다가 차 타 일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요. 너무 좋고. 그래, 화물 차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내 숙소에 있습니다. 오톤 트럭에 7년 동안. 오톤에서 뒤에 보면 또 기사들 잠자는 조그마한 칸이 있었어요. 그게 저의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추워. 머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얼음이 막 얼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도 힘들다는 거는 못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0: 그럼 언제부터 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제가 면허 따자마자 제가 차를 샀습니다.
2: 트럭을?
1: 11톤차 트럭을 샀습니다.
2: 당시에 트럭이 얼마였어요?
1: 1200만 원.
2: 그러면은 7년 동안 트럭 조수를 하시면서 1200만 원을 모으신 거예요?
1: 트럭을 딱 사서 제가 운전 딱 하고 그때 당시 나무 한 30만, 50만 마진 받습니다. 차 한 번째 싣고 국도로 촤 밤새 내려가요. 그래가면 운반비, 완북 운반비 딱 받고 그래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제 또 사람이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사업 기질?
1: 인천 항해, 원목 인천 항해 부대에 들어오면 내가 내 돈 주고 나무 사요. 그러다 자꾸 하다 보니 돈이 있으면 나무만 사다 보니 이제 나무 막 열차씩 사. 열차씩 이제 막 대구고 막 파는 거예요, 내가.
2: 화물차 기사님이 목재 유통을 같이 한꺼번에.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 같이 하신 거네.
1: 네. 저는 다른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화물차를 자고 다니면서 나무도 이 나무가 좋고 나쁜 거를 많이 배우고 목재소마다 이 집에는 나무를 어떤 나무를 좋아한다. 그걸 내가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도 됐고 뭘 해야 될지 돈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0: 돈을 잘 버셨을 것 같은데요?
1: 돈을 많이 버렸죠.
0: 어느 정도로 버셨어요?
1: 저 하루에 나도 운반비 끌고 가고 또 다른 차에
2: 나뭇값.
1: 싣고 가면 또 나뭇값을 마진을 받으니 열차면 하루에 300만 원을 벌잖아요.
0: 하루에?
1: 그때 당시 하루에 3천만 원입니다.
2: 아니, 그 하루에
1: 91년대 각 거래 탔습니다. 아파트 건설인데 대금도 많이 받았고 집을 12채도 대금도 받아가 있었고.
2: 12채요?
1: 네.
2: 아파트 12채?
1: 네. 왜 그러냐면 건설사 대표님들 납품을 하면 그러면 돈을 받을 때도 있고

0: 네.
1: 또 아파트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
2: 돈 대신 분양, 분양권을 주신.
1: 그렇죠. 참 그때 당시 아파트 12채에 가끔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도 참 폼나게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한 달에 벌 때는 뭐 한 2-3천만 또 벌어봤습니다.
2: 아니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정도면은 사실 엄청난 재력을 이제 갖게 되신 건데 그 돈 그래서 잘 모으셨어요?
1: 한 번 또 제 인데 위험이 한번 다쳤습니다. 지금도 결과 보면 쉽게 벌은 돈이 쉽게 나가요. 건설에서 어음을 받으면 그걸 어음을 받았는 걸 또 나무 사는 데다 어음을 줬을 거 아닙니까?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빴어요. 부도가 나니 이 어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회수를 못 하는 거야. 그때 당시 한 40억? 40억 부도 맞습니다. 약속 어음 받았는 데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내가 돈 있는 돈을 또 끊어 모아서 그 어음을 찾아 회수해 와요. 그런데 한 두 몇 군데 부도를 맞다 보니 이제 이게 돈이 없는 거야. 어음을 내가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회사를 망하는구나.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제가 집하고 돈하고 요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만 사업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아니 근데 그 저 집 12채는 그럼 다
1: 그 먼저 붙이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2: 다 갚은 거예요.
1: 그, 이거 가지고 그 내가
2: 아파트로
1: 이거밖에 없으니 저는 아. 이거가 더 이상 못하겠구나.
2: 아니 그러면 이제 살던 집까지 다 내놓으신 건데 네. 어디서 사셨어요 그때?
1: 저는 단장하고 나니 갈 데가 없잖아요.
0: 네.
1: 갈 데가 없으니 또 화물차 운전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화물차 먹고 자고 운전을 하면서 올라올 때 차에 좀 자고 또 내려갈 때 자고
2: 그때가 집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부도 났을 때가?
1: 2003년도 2003년 3월달
0: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 거네요?
1: 과거로 다시 돌아갔죠. 아 근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돈 버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망가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망가지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려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게 다 끊겨갖고 아침 산, 점심 산, 저녁을 산, 산맛 안 했어요. 그냥 하, 죽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0: 그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1: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좀 많이 방황했어요. 돈이 있던 돈도 싹 다 날리고 하, 이걸 목재 쪽을 떠날까 이걸 계속 갈까 고민 끝에 경찰 친구가 있었어요. 야 친구야 돈 300만 원 좀 빌려줘라. 왜 말라고 오더라고. 제가 나무를 두 차 사서 대구 나무 장사를 해서 내가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나무가 인천에서 C급을 팔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될지 눈에 다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내가 전에 사장님 지금 나무 두 개가 C급 나무인데 한 차 이거 2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살 생각 있습니까? 김기사 간다면 뭐 무조건 사야 되지. 300만 빌려서.
0: 네.
1: 그럼 200, 400만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인 게 320만 갚아줘. 계속 나무 장사를 1년간 했습니다.
0: 계속 쌓아가신 네. 거네요.
1: 그 회사 나무를 내가 지방을 다 팔은 거야. 나무 판매는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한 가닥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 이게 또 위기가 왔네요. 목재에서 외상을 한 탁 줬는데 그렇게 근데 8천만 원이 물렸어요. 8천만 원 외상을 줘도 돈을 못 받게 된 거야. 하. 그러면 그때 당시 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인데 돈은 없고 그 목재소를 내가 받게 된 거야.
2: 아니 근데 외상값 대신 목재소를 받았으면 돈이 있어야 뭐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뭔 돈으로 장사를?
1: 그러니까 나무 자르고 나무 이제 피죽 자투리들 네. 그걸 많이 허들 많이 얻을 댕겼습니다. 좀 싸게 한타 사가오 뭐 그 허사가 목재수는 조금만 돌리기 때문에 사실 서름 많이 받았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죽기 사고 2003년도부터 제가 온 이 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출근하고 진짜 열심히 살자.
0: 지금처럼 회사 규모가 이제 커진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우리나라의 감자탕 이런 만든 회사에다가 나무 납품을 다 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2: 감자탕 집 테이블.
1: 네. 우리나라 감자탕 테이블은
2: 우리나라
0: 그러네,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감자탕 집에는 나무로 다 테이블이.
1: 네.
0: 근데 건조할 때 아까 막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셨죠?
1: 근데 뉴질랜드 소나무는 건조가
0: 빨라요.
1: 나무 돌아오자마자 바로 건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자탕집 테이블입니다.
2: 감자탕집 네. 테이블.
1: 전국에 부산, 강주, 하남 인데다가 이 나무를 내가 다 판매를 했죠.
0: 나무를.
2: 우드슬랩으로 다시 일어서신 거네요, 그러면.
1: 그렇죠. 나무 평 잡는 겁니다. 한 번에 왕창 깎는다?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미지 우리가 대표해야 됩니다.

0: 와, 대표님.
1: 네.
0: 여기 다양하게 많은데요?
2: 아,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1: 네. 이런 거죠.
0: 예뻐요.
1: 이거 고기입니다, 물고기.
0: 오, 실제.
1: 와. 배도 다니고 고기도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2: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는 테이블이네.
1: 근데 이게 보통 뭐
2: 여기서 뭐 밥을 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
1: 아니 카페 가면 너한테 커피 한 잔씩 하라고 아. 그런 식 용도도 많이 가고 아. 또 여기 우리 애호 씨 아가 뭐
0: 아고다 아고.
1: 진짜 살아난 겁니다.
0: 아 살아 있어요.
1: 아, 보세요. 한번 아고 많이 보자고요.
0: 아니 저 움직일까 봐.
1: 아니 괜찮아요. 한번 봐봐요.
0: 아고.
1: 이게 바로 악어입니다, 이게.
2: 요런, 그, 테이블들이. 잘 팔리나요?
1: 많이 나갑니다.
2: 아...
1: 많이 나가고, 대기업 회장인데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2: 여러 가지를 생산하시는 것 같은데, 실례지만,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1: 아, 1년에 매출이. 제가 한때 많이 할 때는 연 160억까지 했습니다.
2: 160억.
1: 네.
2: 아.
0: 와.
3: 들어가요, 빠구빠구. 저 더. 이 나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무예요. 왜 돈 주고 살 수 없냐면 카울이라고 나무의 뿌리입니다. 15층 되는 나무 뿌리를 파갖고 둘레가 한 8m 정도 된 나무였습니다. 아, 이사님, 이제 저 작업사 안으로 옮겨 갈 거예요. 천천히.

0: 2018년도 팔랑방 아시안게임 가서 1차전 2등, 2차전 1등, 3차전 꼴찌 됐는 거야. 장비 체크를 안 해갖고 아쉬워서 우리 선수들 보지만 꼭 체크만큼 꼼꼼하게 해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네 물막이는 잘 잠갔지?
1: 예, 잘 잠갔습니다.
0: 자, 이제 한번 나가보자.
1: 예, 알겠습니다.

0: 뭐 대표원처럼 직업으로 삼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한데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거죠.
1: 야, 다 대수.
0: 마산 좋아, 임마.
1: 했네. 오늘 웬일 좋은 말 하냐?
0: 다행히 잘
1: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한 건데, 우리 이대수 선수가.
2: 저희 백지 수표를 저희가 드렸는데 네. 아직 못 봤거든요. 좀 얼마를 쓰셨는지 한번 볼까요?
1: 보여드릴까요?
2: 예, 예. 아, 이것도 여기서.
1: 네. 네, 되겠습니다.
2: 예. 100억.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00억?
1: 제가 돈을 벌써 나무 사다 보니 그래서 나무가 재고가 100억이 남았잖아요.
3: 100억이요?
1: 네.
3: 재고만 100억?
1: 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란 얘기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나무, 여기 이제 갖고 계신 나무,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을 합쳐서 100억이란 말씀이에요.
1: 그렇죠. 2003년 7월부터 내가 이 나무 한 차, 두 차 사가 시작했는 게 100억을 만들어놨습니다.

0: 제가 만드는 거는 몇 달 만에 뚝딱뚝딱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이 정도 안고 있어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100억.
1: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네. 세월이 지나가도 값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금은 가면 가수로 앞으로 나무가 사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은 원자재값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1: 네.
0: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1: 아니 그러면 조금 가격이 올랐겠는데.
0: 많이 올랐죠.
1: 100억이.
0: 많이 올랐죠.
1: 100억이 아니라
2: 올랐네요.
1: 원자재값이 올랐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0: 저는 원자재값을 내가 100억을 썼기 네. 때문에.
1: 아니 근데 이렇게 한강에서 보트 또 사업도 하시고
0: 네.
1: 여기서 나무도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뭐 바쁘신데 이렇게 일만 하시면 사모님 뭐라고 안 해?
0: 그게 문제입니다.
2: 그게 지금 문제예요?
0: 한 번은 집사람이 폭발을 했어요. 전 일 열심히 하고 갔는데 캐리어를 딱 꺼내더만 딱 한번 캐리어 던져보더라고. 그 우리 애가 그때 딱 8살이거든요.
2: 네.
0: 어떤 애가 그 애가 8살이면 내가 아빠가 나가면 안 돼 하고 캐리어를 막 차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걸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살았다. 꼴이 내렸죠. 미안하다. 그래서 더 가정에 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빨리 돼가려고.
1: 아니, 아까부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부도 맞고 저기 완전히 다시 빈손이 되셨을 때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결혼 언제 하셨어요?
0: 여의도 공원에서 여자 세 분이서 강을 보고 싹 앉아 계시더라고요.
2: 네.
0: 아, 분위기 좋습니다 했거든요. 그 배 차놓고 불렀죠. 일로 오세요. 포탕 태워드릴게요. 오세요. 포탕 태워줬죠. 그래, 포도 태워서 잠실 갔다 왔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됐죠.
1: 세 분인데 그 중에?
0: 두 중에 딱 제 미녀를 내가 딱 했죠. 제가 지금 이달 다 하니 나이 차도 있고.
2: 몇 살 차이신데?
0: 차이 별로 안 납니다. 15살 차이.
2: 우와.
0: 내가 지금은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나무꾼이잖아요. 나무꾼을
1: 선녀?
0: 제가 선녀를 만났다고 봐요.
1: 저도 선녀인데. 네,
0: 선녀를
2: 여기도 만나... 선녀잖아요.
0: 왜요?
2: 예능에서 선녀로 나와요.
1: 우리
2: 왜요래?
1: 내가 보니까
2: 왜요?
1: 대표님은 그건 안 보셨어요.

0: 그리고 아, 네. 뭐 있어요. 제가
1: 일만,
0: 하는 게
1: 일만하셔가지고.
0: 제가 선녀로 나오는
1: 선녀예요.
0: 게 있어요.
1: 만났네요, 선녀.
2: 대나 우리 대나 그 밑에 아무까지 가야지. 우리 대나 간다. 대나.
3: 이거 왜 가지고 왔어?
2: 어 이거 우리 당신이 꽃이 좋아하잖아. 나 꽃이 뭐라 갖고 왔지.
4: 아빠 이거 어떡해?
2: 여기 이제 한번 주면 매일 물 좀 물 좀 해야 돼?
4: 싫은데.
2: 니 까부지 말할까 좀. 너 이쁘잖아. 이렇게 딱 하나 신고. 아, 좀 하다 보니.
5: 저거 우리 집사람 봤을 때 내가 많이 꼬셨죠. 많이 꼬셨지. 내 사람 만들 때까지 수다 뭔가 방법을 안 꼬고 내가 막 계속 했죠.
6: 아, 뭐 맨날 집 앞 카페에 와서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와라 막 이러고. 세 번 봤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결혼해서 뭐 아들을 낳아서 막 혼자 막 이미 저기까지 갔더라고요. 만나고 세 번이 아니라 그냥 세 번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계속 대시를 했어요. 남자답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거는 다 이해했어요.
5: 손 진짜 내가 손녀를 모시고 산다고 봐요. 일단은 내가 사업한다고 맨날 바깥에 돌고 그리고 뭐 애도 참 잘 키우고 있고 사실 그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0: 대표님 취미가 물물교환이라고 들었어요.
1: 네. 가방 하신 사장님이 커피집을 하게 됐대요. 가방 사장이 돈이 없다고 가방하고 물물교환하면 안 되겠나.
2: 가방하고 네, 이 테이블하고.
1: 안 된다는 소리를 내가 못하겠다면 아, 해드릴게요.
2: 좋은 가방인데 나무 테이블하고 바꾼 네. 거예요? 에코백.
1: 에코백.
2: 아, 에코백.
1: 아~ 에코백.
2: 아니, 에코백. 테이블을 여러 개 놔주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 대신 내가 많이 받았잖아.
0: 몇백 개 받으신 거 아니에요?
2: 아니면 뭐 몇 개를 받아야 돼.
0: 몇백 개도 받아야
2: 에코백을
1: 몇 개도 받았죠.
0: 그거 어떡해요?
2: 몇백 개가 아니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백은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백?
1: 좀 막 나눠드리고 했죠.
2: 손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1: 왜 그러냐면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주는 만큼 나한테 다 들어온다 봐요. 같이 돕고 살아야죠.
2: 그랬다가 큰일 진짜 나요. 큰일 나요.
0: 대표님, 여기 큰일 납니다.
2: 평소에 나무를 엄청 많이 나눠주고 다니신다고?
1: 나무도 많이 나눠주고 살죠.
2: 예.
1: 특히 어디 가든 어려운 데 있으면 장마 제가 그러니까 피해 입은 곳이나 또 뭐 불난 곳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내 저 인간적으로 기본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좀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네. 저도 S580 탔으면 엄마 여기까지도 차 다 정리하고 함을 트럭이 내 자금입니다. 치를 딱 정복하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이 전략이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좋은 일도 하고 남꾸로 살아서 좋은 일 살자. 남 많이 도와주고. 이번에 수익금은 인천 서구청, 서구청에도 다 기부할 겁니다. 한 개당 3만 원씩.
2: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표님 보니까 정말 다른 방법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1: 감사합니다.
2: 네.
1: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용직 꼭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요. 왜? 내가 어렸을 때 그 마음 다질 잃지 않게 해서 진짜 열심히 살자. 폼도 안 내고 있는 그대로.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하나 따져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3: 아니,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2: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 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0: 여기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3: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0: 잔치 같습니다, 잔치.
3: 맛있죠?
2: 좋아하는 맛있어.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3: 차랑 접고 먹고 싶어요.
2: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밥 온 사람만이 알아요.
4: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적성교육!
0: 아이돌 원더걸스에서 엄마가 된 선혜 씨가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딸 셋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선혜 씨, 뭐 예전에 진짜 뭐 우리 그 텔미또 댄스 정말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안 따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헬품이라면서요.
2: 지금은 네. 뭐, 네, 헬품이, 뭐, 늘 헬품이죠. 아이 셋 키우면서 네,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3: 사실 이제 그 부모가 되면은 우리가 뭔가 더 알아가야 되고, 또 모르면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0: 이제 엄마가 되었어도 사실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3: 맞아요.
0: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4: 네. 저기, 근데 지금 좀 목소리 좀 낮아야 되지 않을까요?
0: 왜요, 왜요?
4: 아니,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주제에.
0: 왜요?
3: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속삭여요?
0: 왜, 오늘 주제가 뭔데? 어? 나 이게 목소리 작게 해야 돼요?
4: 아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5: 맞습니다. 그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편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6: 그런데 뭐 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부끄럽거나

0: 숨길
1: 그렇죠.
0: 이유가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시더라고요.
2: 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크게 말하진 않아요. 자, 더더욱 남자들이 있으면 더 그런데 자, 과연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3: 이거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4: 꾀병 아니냐? 일부러 수업 빠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5: 생리통 이런 거 다 알지만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2: 월경을 하면 키가 안 큰다.
6: 자, 이번 달 주인공 키상.
7: 어머, 이번 달은 나야? 그렇다면 출발합니다.
8: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9: 우리 딸 축하해, 진짜. 드디어 우리 딸이 여자가 됐다.
2: 자, 오늘의 주제, 월경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월경이라는 말보다 생리? 요 말이 좀 더 익숙해요.
5: 근데 이거 생리라도 잘 안 하잖아요.
2: 생리도 말하죠.
5: 마법?
2: 마법.
5: 무슨 마법이에요?
2: 매직이라고 했어. 손님 오셨다고. 어? 네, 손님 오셨다고도 했었어.
10: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날. 네, 그날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무슨 항상 이 여자분들이 무슨 약속 잡고 그날?
2: 그날. 어. 나 그날이야. 어. 나 그날이야.
10: 그러니까.
8: 약간 딸기. 약간 좀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네, 그런 친구들도 있다.
11: 아, 딸기가 왔어요.
5: 빨간 날도 있죠.
2: 어, 빨간 날 있어. 네. 네. 사실은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돌려말 하고 있어요. 그죠?
0: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생리라는 그런 말이 의학적으로는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월경이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11: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정확하게 그 표현을, 단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8: 저희 큰애가 지금 중1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사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같은 여자고 엄마니까 좀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2: 진짜 저도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엄마가 왜 갑자기 왜 피가 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나라도 이런 용어들을 쓰나요?
5: 아, 그럼요. 독일에서 딸기 주간이라든지 뭐 호주에서 이번 달 그 시기 왔다. 뭐 영어로 하면 period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솔직히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2: 그냥 쓰는 단어구나.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월경을 생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11: 네, 아마도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어에도 월경과 생리라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생리라고 해요. 그 일본에서도 그건 아마 좀 생리가 이렇게 넓고 모호하니까 월경이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달거리, 또 몸의 것, 몸것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생리가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달마다 이게 겪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월경이 더 정확한 명칭이죠.
10: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이제 그 월경 하면 이 파란색 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2: 이게 네. TV 광고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TV 광고에서
10: 맞아요.
2: 약간 파란 물 나오는
5: 생리대가 그거
2: 맞아요.
11: 얼마 전까지 대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 많았어요.
5: 진짜요?
11: 네.
5: 그런 광고 보면 또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8: 그리고 뭐 진짜 같이 있으면 나 올맞어 뭐 이런
2: 나도 들었어.
8: 표현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아니겠지만.
0: 네, 맞아요. 이런 걸 이제 월경 동기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여자의 생리 주기가 21일에서 35일 차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개인차들이 좀 있는데요. 월경을 한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겹치는 시기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옮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의학적인 근거는 없죠. 생리가 절대 옮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2: 야, 근데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 보면 다들 뭐 쉬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11: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경을 좀 부정하고 좀 위험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쉬쉬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양에서는 월경 중인 여자가 포도밭 지나거나 그러면 와인이 쉬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민족은 이제 초경을 하는 소녀는, 그러니까 월경하는 소녀는 자기네 부족에서 좀 멀리 외딴 집 같은 거를 지어놓고 거기에 며칠 있게 한다든지

0: 그렇게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뭐 제사 지낼 때, 이럴 때는 월경하는 여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했었죠.
1: 그래서 좀더 이렇게 숨기게 되고 말하는 걸좀 쉬쉬하게 되고 그랬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2: 성숙한 여성이 자궁에서 출혈되는 생리 현상.
3: 한 달에 한번 아기 집이 허물어지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4: 막 피가 나는 거.
5: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정자를 못 만나서 그게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6: 애들이 그래도 뭔가 많이 아는데요?
7: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네요.
0: 성교육을 통해서
7: 수업을 잘 들은 아이들.

0: 솔직히 처음엔 진짜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1: 진짜.
0: 왜 내 몸에서 이런 게 나오지 싶었고요.
2: 그렇죠.
0: 양이 처음... 조금 많이 나와서 이거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2: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뭐 축하한다라고 해주셔서
3: 많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2: 나쁜 엄마, 게 아니라고 아들이.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0: 배를 쥐어짜듯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요.
2: 누가 막 찌르는
3: 월경통이 있어.
0: 긴 막대기로 찌르는 느낌.
4: 조금 불쌍해 보였어요.
0: 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살짝 안쓰러웠던 느낌이 들었어요.
0: 생리 양이 심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는 완전 짜증나긴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자꾸 왜 가냐고 해가지고 그냥 배 아파서 간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2: 엎드려 있으면 왜 그렇게 아프냐, 그게 누가 그렇게 아픈데라고 하면서 이해 못해주면서 앞에서 막 좀 듣기 싫은 말 할 때가 있어요.
0: 남자애들이 왜 여자한테만 그런 특권을 주냐라는 남자애들도 있고.
6: 남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2: 부럽다.
0: 맞아요, 부럽다 많이 하긴 해요.
2: 니들도 아파라.
3: 더 뽑으라고. 그래, 니들도 아파라.
7: 꾀병이라고 생각했어요.
5: 진짜 꾀병 아니냐? 그냥 수업 빠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했었어요.
3: 모르니까.
1: 몰라요, 진짜.
8: 모르죠, 모르죠.
6: 월경에 대해서 남자도 알아야 할까요?
0: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초적인 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9: 혹시 친구가 갑자기 아프면은 도와줘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월경에 대한 잘 도와주고 배려도 해줄 수 있으니까.
4: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은 아내가 약간 힘들 때 월경을 모르면 잘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5: 그때 엄마가 예민하셔가지고 그때 엄마 배를 마사지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10: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3: 남자아이들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11: 야, 아이들은 너무 떨떨해요. 네. 그 솔직히 그렇죠. 아직 윌리엄 벤틀리 저렇게 잘 모를 텐데 솔직히 윌리엄하고 벤틀리 아직도 축구는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전혀 몰라요.
2: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으신?
11: 월경 대한 얘기는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2: 아빠랑 아들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3: 그럴 수 있죠.
11: 그런 것도 예.
2: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시작을 제 기억엔 했는데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3: 놀래서.
11: 그럼 아이돌 활동할 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2: 근데 다행히 월경통은 없어서 네, 진짜 뭐 편하게 좀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매월 찾아오는 이벤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어릴 때부터도 춤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항상 이제 체육 시간에 좀 신경 쓰이고 네, 그런 그렇죠. 게 좀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제 여중을 다녀서 그런 거는 다녀서 조금 진짜.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녀공학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불편하게

0: 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뭐 관심이 없다보다도 그냥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나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리대 심부름만 했지.
2: 그치.
1: 그걸 언제 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집에 항상 짜증이 가득한지.
2: 아, 짜증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 누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3: 내년이니까.
2: 시기가 매달 겹치지 않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짜증을 낼수
4: 한 달
2: 있거든요.
4: 내내.
2: 이해해야
4: 한 달
2: 돼.
4: 내내.
2: 이해해야 돼요.
5: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빠 입장에서 애들한테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2: 왜요?
5: 월경 해보지 않았으니까. 아까
2: 모르니까.
5: 솔직히 남자들은 지금 성인 입장에서 뭐 생리통 이런 거다 알지만 어느 수준인지
6: 맞아요.
5: 알수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뭐 그걸 또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건데, 굳이 이거 남자애들도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6: 당연히 알아야죠. 이 세상은 남자랑 여자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반이 남자,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직장 동료, 뭐 나중에 연인, 부부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해해준다면 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2: 그럼 만약에 윌리엄이 친구 이제 옷에 묻은 걸 봤어요. 그러면은
5: 일단 절대 야, 피! 얘가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
1: 진짜 그렇게 하면 최악이야.
2: 진짜 트라우마 생겨.
1: 안 돼.
2: 여자 쪽 입장에서는 트라우마 생겨.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흘러나와서 묻었는데 그걸 제발 누가 안 보길 바라는데 누가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0: 그쵸.
2: 아, 그건 정말.
0: 그럼 이제 딸 엄마들은 너무 고맙죠.
2: 너무
5: 차라리 거기 조용히 가서 겨드 좀 빌려줄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게 멋있는 친구 될 수 있잖아요.
6: 맞아요.
4: 쟤 뭐가 묻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걔만 듣게. 걔만 듣게. 그게 이제 모른 척 지나가면 계속 그런 실수를 또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배려는 뭐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생활 존중에 대한 매너라고 생각해요.
5: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 여성이 조금 힘들어 보이면 그냥 너 지금 생리 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2: 대놓고?
5: 아니, 대놓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약간 뭐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적으로 약간 이 삐거이는 그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신뢰 있는 관계면 충분히 물어볼
2: 그럼요.
5: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 그럼요.
5: 지금 네. 생리 중이요? 아, 그렇게 그럼 내 태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2: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5: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이게 서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이거를 좀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은 갑자기 뭔 소리야?
4: 아니. 어조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생리 중이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어디 불편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생리 중이야? 뭐 또 그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좀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그걸로 왜 자기가 빠져나가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2: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왜 묻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뿐인지 정말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몸정고사였다면 이번에는 월경고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월경을 하면 피가 안 큰다. 자,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을,
1: 좀 나뉘는데?
2: 정규 씨랑 저랑만 네. 오를 들었고, 나머지 분들 다 X를 드셨어요.
0: 저도 학교에서 이제 배웠었던 기억이랑 이제 제 경험담을 보면, 2차 이렇게 성징이 오면서부터 이제 좀 느려진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그 이후부터 또 계속 키가
2: 컸어요.
0: 컸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느려지는 것 같긴 한데, 안 크는 것 같진 않아서. 또 많이 크더라고요.
1: 저는,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이긴 한데, 2차 성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월경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조금 크는 게 좀 더딘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부모들 단톡방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5: 아니, 월경 시작하면 키가 안 큰다고 하면 그럼 다들 요즘 초등학생 때 오잖아요.
1: 그러네.
5: 그럼 성인들은 다 키가 클 정도 돼야 되잖아요.
1: 그러네.
2: 생리를 빨리 하면 키가 좀 덜 크지 않나? 성조숙증 때문에 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 빨가신 엄마들이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초경하면 키가 안 큰다라고.
2: 맞아요.
6: 맞아요.
2: 근데 정답은 뭐죠?
6: 정답은 X입니다. 평균적으로 월경 시작 나이가 만 11.7세 정도인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월경 전에 성장 속도는

0: 1년에 4에서 5cm 정도예요. 초경을 시작한 이후에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지만 한 5에서 7cm 정도 더 성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을 했다고 해서 성장판이 닫히고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1: 저만 해도 초경 이후에 계속 자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보통 그 11살, 12살 요때가 쑥쑥 자랄 때이기는 해요. 근데 초경하고 나면 좀 천천히 자라죠. 천천히 자라지만 그한만 15세, 16세 정도면 계속 좀 자란다. 더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나 운동 습관, 또 줄넘기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운동해주면 더 좋습니다.
2: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월경통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 하나, 둘, 셋.
3: 그냥 있어도 약간 티가 안 내는 편인데, 근데 월경통이 없으면 건강하다, 건강 안 하다, 이거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다른 여성들은 월경통 있었는데, 그럼 다들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80 넘었는데.
4: 아니, 그러니까
1: 그치.
4: 뭔가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월경통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2: 자, 정답은 뭐죠?
1: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경통이 없다고 모두 건강한 건 아니고, 월경통이 또좀 있다고 해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 무증상인 병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통증뿐만 아니라 왜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혹은 또왜 너무 적지 않은가, 주기가 너무 길거나 너무 건너뛰거나 이것도 다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죠.
2: 선혜 씨는 어때요? 좀 생리통이 있었어요?
5: 저는 전혀 없었어요. 어릴 때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진짜 생리통이 심했었어요. 네,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항상 매달 한 번씩은 양호실을 가거나 교태를 하거나 그 기억이 되게 강하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월경통이 너무 심하게 생긴 거
2: 아이 낳고 출산하고?
5: 네. 그래서 저처럼 되는 경우가
2: 없다고 생긴 거네?
5: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처럼
2: 네.
5: 아예 없었는데 생기신 경우, 아니면 있었는데 완화되신 경우. 저는 반대 케이스여가지고.
2: 반대로, 아이고.
1: 대체로 이제 아기 낳고 나면 자궁 그 주변이 늘었다가 줄기 때문에 생리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병원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아이고, 참, 없던 게또 생기면 더좀 짜증이 나긴 할 텐데, 하나를 더 낳아보시면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쵸?
6: 야, 제가 일단
2: 휘발하죠.
0: 이게 이제 출산이 여성의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사실 정말 전신적으로 굉장한 리모델링이기는 해요. 그래서 변화가 출산 전후로 여성의 몸이 전체적으로, 전신적으로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죠, 정말로. 네.
2: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월경할 때 나오는 월경혈은 종이컵 한컵 정도의 사이즈다. 하나, 둘, 셋.
3: 잠깐만. 그 종이컵은, 양은 어느 정도 돼요?
5: 120ml입니다.
3: 예?
0: 150에서 뭐, 150에서 200 정도 사이?
1: 120ml 정도
5: 되죠. 120ml.
0: 네.
5: 그렇죠?
0: 네.
5: 굉장히 이 정도 될것 같아가지고.
3: 아니.
5: 이 정도 되는데?
2: 사람마다 다를까? 난 요 정도 된다고 봐요.
0: 네, 사람마다 다를 수
2: 아, 그래요?
0: 있죠. 네.
2: 정답이 뭐죠, 그럼?
0: 정답은 X입니다. 평균 한 5일 정도 월경 기간이 있어요. 이때 한 주기에 20에서 60ml 정도, 평균 35ml 정도라고 해요. 이게 요구르트로 치면 반병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80ml 이상 한 시간에 이렇게 막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제 생리대를 한 시간마다 갈아줘야 될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양이 많다고 하면 월경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몸이 되게 힘들고 어지럽고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병원 검진을 꼭 받아봐야 되겠죠.
1: 그리고 보통 때도 여자들이 보면 양이 처음에 좀 많았다가 나중에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하면 저 정도 양이 된다는
4: 아,
1: 거예요.
4: 평균하면.
1: 네.
2: 야, 우리가 진짜 이게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알게 되네요. 자, 오늘 퀴즈를 풀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궁금한 게또 많긴 했었는데,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바로 월경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입니다.
7: 요즘 내 몸이 자꾸 어떤 신호를 보낸다.

0: 나 월경. 조만간 나랑 만날 것 같은데. 띠링. 첫 번째 시그널.
1: 어, 시그널 있구나.
0: 몸속 에스트로겐이 열이를 시작하면
2: 여성들에게는 호르몬이죠.
1: 네.
0: 몽글몽글 가슴이 자랄 준비를 해.
3: 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몽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
0: 축하해. 성장 레벨업. 띠링. 두 번째 시그널. 영차, 영차. 이제 겨드랑이랑 음부에도 쏙, 쏙, 쏙. 털을 밀어내면
3: 털. 어? 이게 언제 생겼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털이 뚝?
0: 놀라긴. 다들 오는 손님이야. 자, 이 시그널이 뜨면 진짜라고. 출발. 분비물 발사. 슝. 초경 카운트 다운 시작.
3: 엄마, 속옷에 뭐가 묻었어.
4: 분비물이 나오면 노랗게 묻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한다는 표시예요.
1: 그렇구나.
4: 네.
0: 나 진짜 간다? 준비됐지?
3: 근데 너 왜 매달 와?
0: 몸에서 매달 호출한다니까.
3: 저게 다 뭐야?
0: 놀랐지? 다 난자야.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던 친구들. 지금은 난폭이 초승달 모드. 자, 이번 달 주인공 기상.
3: 어머,
4: 지금 난소년이 다 저러고 있는 거야.
3: 네, 성냥폭 출발합니다.
5: 못 태어나요.
0: 난자가 밖으로 나오는 걸 배란이라고 해. 매달 한 명씩 출동. 나도 다음 단계로 변신. 레벨업. 자궁 난자 출발했음. 손님 맞이 준비 부탁.
3: 몸속에도 단톡방이 있어?
0: 응, 답장도 엄청 빨라. 그럼 자궁은 알겠습니다 하고 완전 풀가동. 폭신폭신 쿠션 까는 중. 혹시 아기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3: 근데 아기가 안 생기면?
0: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신해. 이번 달 미션 종료. 폭신폭신 쿠션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밖으로. 그게 바로 월경 슈르르르.
3: 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 준비하는 거구나.
0: 정답. 매달 깨끗하게 리셋. 그러니까 나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왔다는 건 몸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 다음 달에도 잊지 말고 만나.
2: 네, 가슴, 몽우리, 뭐 체모, 분비물까지 월경이 나오기 전까지 몸에서는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5: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뭐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에 일단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심리학에서 이걸 이제 상상 속 청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미리 몸의 변화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아, 부모님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떠올리게 돼서 좀 더 빨리 안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경 전에 부모님들이 또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좀 감정이 좀 불안정해지고 짜증이나 화가 좀 많고 그러더니 얘가 초경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의 변화를 부모님이 좀 잘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우리 선예 씨는 첫째 아기가 지금 중학생이라고 했잖아요.
6: 네,
2: 뭐 신호가 있어요.
6: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변화가 사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네.
6: 엄마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짜증이 나지? 뭐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지?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줘서 아, 이제 뭔가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이 아이 시작이 됐구나.
2: 자, 공부는 제대로 했고 근데 이게 실전이 또 다르잖아요.
6: 저 다 이해는 했는데 이제 내 몸에서 이제 실제로 그치. 일어났을 때 느끼는 거
2: 귀엽진 않아요, 사실. 에이. 저 몸에서는
6: 귀엽진
2: 않으니까.
7: 근데 실전에서 이거 머리가 하얘지는 게 문제예요.
2: 맞아요.
8: 저는 지난번에 이 생리대 사기 미션 좀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전 쉽지 않습니다.
2: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전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월경 딱 기다려. 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0: 초경을 알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혜 씨가 딸 역할을 하는 거고 정규 씨는 아빠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두 분이서 네. 상황극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0: 울지 알았어.
2: 우리 딸 축하해, 진짜. 드디어 우리 딸이 여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 딸이 여자가 됐어.
1: 뭐야, 그럼 난 그 전에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0: 이 말 익숙해요.
3: 선유 씨 말처럼, 아, 나는 그러면 그 전엔 진짜 여자가 아니었냐. 진짜 아니면 그러네. 또 월경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몸가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하는데.
0: 맞아, 우리 때는 그랬어요.
3: 어른들이 이제 축하의 의미나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의 뜻은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초경을 알려오면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당부나 말을 덧붙이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축하하려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뜯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재도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능하시겠죠?
5: 그럼요.
0: 네. 자, 시작합니다.
1: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한 것 같아.
5: 아, 진짜? 많이 놀랬겠다.
1: 근데 피 같기도 한데 까매. 좀 무서워, 그래서.
5: 무서워? 나도 무서운데. 아니, 나도 무서운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놀랄 수 있어. 근데 아빠도, 아빠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빠도 좀 알아보고 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1: 근데 아빠, 나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어. 귀찮아.
5: 근데 그게 사실은 아빠가 알기로 이게 지금 너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귀찮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네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네가 좀 너 몸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잘 가꿔주고 더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아.
0: 완전 모범답안이 아닐까. 훨씬 정말 안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근데 우리 선혜 딸이 아빠 초경했는데 피가 까매요. 까매. 이건데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6: 그렇죠. 보통 이제 초경은 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뭐 조금 나왔는데 왜 아주 작게 나오니까 처음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묻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천천히 나오는 피는 아무래도 산화되기 때문에 좀 색깔이 초콜릿색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피가 어떤 때는 맑지만 어떤 때는 좀 끈적끈적한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 초경을 했을 때 자기가 똥 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0: 모르니까.
6: 예, 이렇게 묻은 게 피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입니다.
0: 자, 아들이 월경이 뭐야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쌤 씨가 아빠고 정규 씨가 아들 역할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5: 아빠, 월경이 뭐야? 달 보는 거야?
7: 그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5: 왜 이렇게 더듬거려, 아빠? 왜 그러는 거야?
7: 아니, 엄마가 훨씬 또 잘 알지.
0: 잠깐만요, 잠깐만, 쌤 씨. 남자애도 알아간다고. 에? 모범하잖아, 모범 아빠. 에?
7: 지금 자신감이 없어, 우리 어머니.
0: 오늘따라 긴장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1: 진짜 모르셔서 당황하시네.
7: 아니, 이게 연기예요. 나쁜 예시 위해서
5: 연기. 대배우야.
7: 연기예요.
0: 연기 말고 진짜로 좀 잘해볼 수 있겠어요?
7: 그럼요.
0: 두 번째 시도 다시 가볼게요. 네.
5: 아빠, 월경이 뭐야? 달 구경하는 거야?
7: 월경은 여자 몸이 건강하게 이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야. 한 달에 한 번 몸이 준비했다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0: 어머, 뭐야, 갑자기 소리 나오는데요? 아까는 막 엄마 찾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7: 예. 네. 안녕하세요, 샘 해밀턴입니다.
3: 아,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월경하면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혹은 누군가가 오늘은 좀 쉬거나 집에 가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좀 길러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6: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해 줄 때는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죠. 또 아버지가 먼저 엄마가 월경할 때 이럴 때 뭐 생리대를 좀 사다 주신다든지, 왜 좀 마사지를 도와주신다든지, 따뜻한 차를 좀 갖다 주신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0: 아, 월경하면 여자들한테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자,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월경 용품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2: 맞아요. 네, 종류가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
1: 그렇죠.
2: 저도 이제 또 딸들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주의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0: 네, 월경용품이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어요. 다양하게. 우리 때는 일회용 생리대를 주로 쓰고 대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월경용품은 이제 한번 쓰고 버리는 것하고 여러 번쓸수 있는 걸로 나눠지는데요. 생리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다회용은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어서 쓰고 나서 빨아서 또 말리고 삶아서 쓸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체내 삽입형 이렇게 몸속에 넣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월경 컵하고 탐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탐폰 있죠. 그래서 탐폰이나 이 월경 컵은 왜, 양이 많은 날은 좀 자주 갈아줘야 되고, 갈아주는 주기를 좀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어른들인데도 몰랐어.
3: 사실 저는 이 탐폰은 사실은 아예 처음 봤어요.
4: 진짜요? 네,
3: 지금 아예.
1: 아, 그래요?
3: 아예.
1: 처음 봤어요?
3: 근데 네.
5: 이것도 지금, 템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보면 특수 부대에서 이렇게 작전 나갔을 때 군인들은 가지고 다녀요.
3: 오?
5: 이렇게 총 맞거나 이렇게 치열하기 위해서
3: 네.
5: 이 흡수력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생리대도 흡수력 좋으니까 예, 특별히 방송 쪽에서 일한 땀 많은 사람들은
3: 그렇죠.
5: 겨드랑이에 붙이는
1: 겨드랑이요?
5: 경우, 아니, 그옷 안에 여기 이렇게 땀 많을 때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1: 다 젖으면
5: 다 젖으잖아요. 옷 안에서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쌤 씨는
5: 아니, 저 아닙니다.
1: 자, 이렇게 용품까지 미리 챙겨도 막상 이제 그 순간이 오면 부모도 아이도 처음이라서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초경이 시작된 날 부모는 어떻게 맞이해주면 좋을까요? 소희 엄마랑 같이 할래? 내 소희가 한번 넣어볼까? 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빠 전화 온다. 여보.
6: 더 필요한 거 없어?
1: 케이크.
3: 케이크.
4: 케이크?
3: 오.
4: 샀지.
1: 샀어? 알겠어. 빨리 와.
0: 아빠가 케이크 사면 좀 울컥할 것 같아. 아빠들 마음.
7: 항상 아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1: 미국에서 좀 유래된 파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이제 키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3: 아버지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1: 정전기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엄마도 완성했어. 나.
8: 언니야?
1: 언니 전화 왔어.
4: 언니야?
1: 보연아.
8: 엄마 어디야?
1: 엄마 밖인데.
8: 나 지금 집 거의 다 왔어.
1: 집에 벌써 다 왔어? 소 들어야 돼요.
4: 빨리.
1: 다 왔어. 소 들어야 돼요.
3: 빨리 가. 빨리 가.
1: 늦었어. 집 앞이래.

0: 축하한다.
1: 축하해요. 보현아, 첫 월경 축하해.
2: 박수!
3: 박수!
4: 이게 다 뭐야?
1: 좋아?
5: 괜찮아? 마음에 들어?
4: 이게 다 뭐야?

0: 엄마가 준비해.
1: 진짜 뭐야? 이 생리대랑 파우치랑 이 뭐야? 색까지 완전 대박이에요. 센스 완전 대박.
2: 사랑하는 우리 딸 보연이에게. 우리 딸 보연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걸 축하해. 처음이라 낯설고 조금은 걱정되고 어색하겠지만 우리 보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첫 신호야.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게 된 걸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우리 딸.
3: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2: 너무 대견하잖아. 컸어.
1: 맞아, 맞아.
2: 애기가.
4: 처음에 제가 초경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키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저한테 엄청 좋은 뜻으로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파티를 하고 나서 이게 축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도 이제 월경이라는 게 저한테 나쁜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5: 사실 보연이한테 그 당시에 바로 축하를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라도 이렇게 파티를 해줘서 우리 보연이한테 이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그 인식을 우리 보연이한테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6: 근데 진짜 저는 딸 엄마라 그런지 울컥하게 되는데 정규 씨나 네. 지금 선희 씨도 다
1: 맞아요.
6: 네, 너무
7: 그러니까 네,
1: 딸 엄마들의
6: 이입이 네. 돼서 네. 선희 씨는 곧 이제 경험을 할 텐데 미리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8: 일단은 축하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까 저런 이벤트도 좀 해주고 온 가족이 이 이벤트를 되게 우리가 되게 축하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줄 것 같고 키트 네, 키트 준비를 빨리 해줄 것 같아요. 네, 되게 소중하게 그거를 또 기억할 것 같아서 잘 스스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6: 네.
7: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게 좀 이제 이벤트를 해주면 어떨까. 그냥 이제 아까 우리 VCR에서 나온 그 가족처럼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
6: 네네. 네,
7: 그리고 이제 꽃 한 송이. 그리고 이제 편지. 이렇게 해주면은.
8: 제일 많이 울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예 네, 그리고 그 영상 이후로 계속 어떤 이벤트 할까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7: 계속, 아까 굉장히 네, 좋은 자극점이 됐어요.
9: 저는 반대입니다.
7: 왜?
9: 솔직히 저는 별로 축하해주고 싶지 않아요.
6: 왜요?
9: 어떻게 보면 월경이 특별한 뭐 월경이 특별히 축하할 일인가 싶거든요. 솔직히 남자가 뭐 멍종할 때 뭐 축하할 일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굳이 이렇게 뭐 펌핑해 주는 게 그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축하하면 오히려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좀 또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초경 축하할 일이 맞나요? 아닌가요?
10: 일단 축하할 일은 맞죠. 다만 초경을 조용히 축하받고 싶은 아이도 있고 좀 더 이벤트스럽게 축하받고 싶은 아이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쌤님 말에 정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태도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그 태도와 마음 그 자체, 그 첫 반응의 톤이 아이에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시끌벅적하게 이벤트는 했지만 막상 아이가 아플 때 따뜻하지 못하다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리고 고맙다는 것 마음을 좀 잘 전달해준다면 아이도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1: 초경 파티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또 그 아이의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막 부모가 너무 좋다고 해서 막 저렇게 파티해주면 아이는 되게 불편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오빠나 뭐 아빠랑 알리지 말라고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래서 그래도 여인국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서 그 은반지 하나씩 만들어서 꼈어요.
6: 꽃이든 편지든 반지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묻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첫 반응인 것 같습니다.
7: 만약에 이제 그 애한테 꽃을 딱 줬는데 꽃 싫어! 그럼 그냥 이제 저 혼자 들고 있어요.
6: 들고 이렇게 꽃을 든 남자.
7: 예.
9: 그러면 그것은 엄마한테 가는 거야.
6: 좋다.
7: 엄마한테.
6: 월경을 시작하면 또 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은 물론 이제 어머니, 부모님도 산부인과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담

0: 신호가 있을까요?
1: 일단 첫 번째로는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도 조절이 잘안될 때입니다. 그리고 출혈량 자체도 너무 과다해서 한 시간마다 패드를 갈 정도로 덩어리 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주기가 불규칙해서 그게 너무 길게 지속되고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막 10일 이상 너무 오래 가거나 혹은 반대로 주기 자체가 3개월 이상으로 너무 길게 불규칙하거나 이럴 때이고 뭐만 15세까지도 초경이 없거나 가슴 발달하고 3년 지나도 초경이 없거나 혹은 뭐 음부가 간지럽고 아프고 따갑고 이런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방문을 해야 되겠죠.
2: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주기가 좀 특히 이제 초경하고 처음에는 좀 많이 다르니까 그게 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건가요?
3: 그래서 내가 며칠 만에 주기를 하느냐를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주기가 불규칙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지난달에 3일날 했는데 왜 오늘은 뭐 1일 날 하지, 뭐 30일 날 하지, 왜 이렇게 빨라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기가 30일이 아니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몸이 자기 리듬을 찾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좋고 처음에 막그 불규칙하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4: 주기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해도 매달 찾아오는 월경통,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도 같아요.
5: 우리 아내는 심할 때, 진통제를 먹는데,
4: 먹어야 돼.
5: 아플 때마다 먹어도 괜찮은 건지, 그거를
4: 너무
5: 고민됐거든요.
4: 아파요. 먹어야 돼요.
1: 맞습니다. 이 진통제를 뭐 너무 이렇게 약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통제를 너무 아끼거나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복용약을 잘 지켜서 복용하면 해가 없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그 통증이 줄어드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지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3: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진통제로 자꾸 누르면 그게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2: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4: 네. 자, 마지막으로 초경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습관이 있을까요?
3: 네, 그 수첩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월경 주기 기록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언제 제일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것들 좀 하면 자기 주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4: 자, 월경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숨기긴 왜 숨겨?
5: 뭐 여지는 월경, 남지는 멍정. 다들 성장하면서 한 번씩 난 뭐지 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냥 몸이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런 거요.
6: 맞습니다. 아이들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게 생각보다 쉬운 말인데 또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먼저 편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2: 너무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6: 맞아, 맞아.
2: 시간이었어요. 저희 큰아이의 초경을 잘 준비해 줄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이가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어떤 효능감 같은 것이 생기면 훨씬 더 자기 몸이나 인생 관리에 긍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4: 자, 마법 같은 그날, 노노노노노! 월경! 숨겨?
7: 안 숨겨!
4: 자,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
7: 성공해요!
4: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점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너 좋아.
8: 내가 정하지!
4: 아니,
8: 내가 정하지!
4: 완전 너무 야해.
9: 대박이다.
4: 너무 야해요.
9: 어머.
10: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9: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5: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일 또 제일 위험하잖아요.
1: 모른 척 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0: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앙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저는 여행가라는 말 그대로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겪은 일로 책을 쓰기도 하고요. 방송이나 기구활동 통해서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제가 하는 이 여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저는 운이 좋게도 젊은 나이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구의 다양한 세계와 삶을 관찰해왔고요. 여행에서 겪은 이런 낯선 경험들이 제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요. 야, 저 젊은 청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첫 번째 장소는요. 아프리카의 거대한 사바나 평원, 세렝게티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멀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 문화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갈 때마다

여전히 그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보고 사는 풍경이랑은 너무 다른 장면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프리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지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얼마나 나에게 낯선 곳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국적인 기분이 실제로 내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멀리 떠나왔다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고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도요. 문 열고 이렇게 바깥에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미 영화 세트장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색깔, 음식, 노래, 옷차림, 식생 뭐 하나하나 다 신기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낯선 경험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요. 그만큼 평소 내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내 자리에서만 이렇게 고정되어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익숙한 일상들만 마주하게 되다 보면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마치 인생에 하나의 큰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답처럼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여행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조금씩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여행이 좋은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아프리카 대륙 자체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아,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종단을 할 때도 계속 육로를 이용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뭐 10시간, 20시간 달리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요. 풍경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사막이고 초원이고 수평선이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가 여행자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평소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서 너무 크게 크게만 보다 보면요. 그것이 마치 나와 큰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괜히 그게 내 삶에 강한 영향이라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풍경은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느끼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이 단절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랑 계속해서 연관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 중심부에 오늘 이야기할 세렝게티가 있습니다. 세렝게티, 다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이 세렝게티는요, 현지 원주민인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걸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정도 규모입니다. 전체가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니고요. 주변 세렝게티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영역입니다. 왼쪽에는 아프리카의 가장 거대한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렝게티는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바나 평원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얼마나 큰지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세렝게티에 총 3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저한테 세렝게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뭘까요? 초원? 동물들? 아니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입니다. 이 세렝게티는 공기가 워낙 맑고 눈앞을 가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름이 참 근사하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구름 풍경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풍경은 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풍경이죠. 그래서 제게 이 세렝게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항상 지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렝게티는 항상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이 구름 보려고 세렝게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동부의 언어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간 거였어요. 원래는 아랍어로 긴 여정이라는 뜻을 가진 사파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익히 들어봤던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어떤 건지 아시죠? 사륜 지프를 타고 쉴 새 없이 사바나 평원을 달립니다. 차가 정신없이 흔들려서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사파리라는 말이 여행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처럼 거대한 세렝게티 자연의 세계로 이렇게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는요,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여행입니다. 멀리서 기린이 천천히 목을 흔들면서 지나다니고요. 코끼리 가족이 무리지어서 풀을 뜯고 다닙니다. 또 수천 마리 늑대가 줄지어 다니는 것도 장관이고요. 그런데 세렝게티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풍경은요, 끝없는 평원 위에 동물들이 아주 작은 점처럼 흩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다기보다는요, 세렝게티에 있으면은 마치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의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24시간 내내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거대한 자연이 주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세렝게티 방문할 때마다 그 거대한 자연이 어쩐지 저를 치유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거대한 자연으로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깝게 붙어서 지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은요, 저의 가장 수많은 모습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이고 깔끔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깔끔하고 정상적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노력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해보셨겠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쟤보다 낫다는 근거를 이렇게 스스로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반대로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쟤들보다 낫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근거는 찾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상을 벗어나서 더 넓은 자연에 가기만 해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대한 자연은 모두를 작게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심지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도 먼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저의 마스터피스 걸작 사진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가장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실제로 거리가 한 이 앞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차 유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자 얼굴은 사람 얼굴보다 대여섯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영장류의 본능적인 공포감이 앞서고요, 얘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눈 근육, 혈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가 어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렝게티는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사자가 숲을 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근처에 얼룩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고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그쵸, 하이에나가 쫓아오겠죠.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렝게티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무리 버팔로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고개만 조금 돌리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뼈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사진은 그나마 제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덜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제 기분은 어떨까요? 끔찍하고 역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세렝게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요. 세렝게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땅이었습니다. 자연에서는 죽음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르죠. 사람이 사는 세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옆에 뭐 공동묘지나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렝게티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 길어질수록 이게 더 이상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도시에서의 삶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는 항상 사람을 너무 작고 인간 중심적인 하나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선에서는 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럼 세렝게티에서도 잘 곳을 찾아야겠죠. 제가 세 번째 세렝게티 갔을 때는요. EBS 세계특매기랑 팀으로 이렇게 촬영을 가서 이렇게 세렝게티 한복판에 있는 근사한 롯지에서 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요. 24살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매일 이런 곳에서 잤습니다. 물론 나무 위에서 잔 거는 아니고요. 이 세렝게티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캠핑장입니다. 옆에 지프랑 비교하시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는 이 나무 옆에 비교도 안 되는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1인용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가만히 침낭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밤이 그렇듯이 눈 깜짝할 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곧 자동차 전조등도 전부 꺼지고 나면요. 벌써부터 신기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 360도 거대한 원 안에 인간의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오직 하늘의 별만 보이고요. 귀로는 딱 세 가지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는 바람 소리,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내는 작은 소리들, 세 번째 소리는 뭘까요? 네, 짐승들 울음소리겠죠. 근데 원래 소리라는 거는 물체의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죠. 하지만 평원에는 방해받을 물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멀리서 사자나 하이에나가 울어도요, 내 텐트 바로 위에 올라와서 포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무섭다는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살면서 한 번도 세렝게티 와서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당연히 여행가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고요.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두려움도 많았어요. 뭐 언어적인 두려움도 크고요. 특히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단어만 들어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세렝게티 텐트 속에 누워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죠. 저는 사람이 살면서 꾸준히 많은 경험과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과 감각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층 넓혀줍니다. 그리고 사는 세계가 그렇게 넓어질수록 생각의 폭도 훨씬 넓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을 그냥 휴양 휴가로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들에 용기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구의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없이는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이렇게 나 홀로 훌쩍 떠났다 오고 싶다는 생각 하실 때 있으신가요?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책 읽고 산책하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종종 그런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파격적으로 단순해지는 만족감은 어떤 여행보다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이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베르 까미 결혼 여름이라는 에세이집에 나오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에는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법이다. 인생에는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기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족 속의 고독. 아마 이번 여행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장소는요. 조지아 스테판치민다 산골마을이고요. 여기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 홀로 마주하는 이로운 고독입니다. 우선 조지아라는 나라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북쪽으로는 거대한 코카서스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부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공식 명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조지아를 처음 방문했던 거는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행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였죠. 저는 당시에 1년이 넘는 긴 여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긴 여행에 지쳐있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행을 하다가 카메라 가방을 통째로 도둑맞았거든요.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이 시내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였는데요. 잠시 햄버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받아서 돌아오는 사이에 누가 카메라 가방을 돌고 이렇게 가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나랑 같은 카메라 가방 쓰시네 하고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카메라도 굉장히 비싼 거여서 눈물이 났는데요. 그보다는 역시 몇 주일치 사진이 날아간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여행을 왜 하고 있지 하는 고민을 자주 하고 있던 때라서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좀 지내다 와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어디로 갔냐면요. 조지아 북쪽 코카서스 산맥 카즈베기 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스테판츠민다라는 마을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관광화가 진행되어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제대로 된 호텔도 하나밖에 없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조용하고 느린 마을이었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한 계절을 보내기로 한 거죠. 물론 숙소를 예약하고 간 건 아니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한텐 뭐가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번역 어플을 켜가지고 동네방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찾아낸 집이 마을 가장 외곽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집이었는데요. 그 옆에 절벽에 있는 큰 협곡도 있었어요. 역시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주인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마을이 보통 여행객들이 와도 한 3, 4일 지내다가 이렇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3, 4달을 지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방 하나만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별채로 쓰고 있는 건물 하나를 전체를 다 빌리는 거였죠. 그래도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요. 문 열고 나오면 이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 정면에는 해발 5,000m가 넘는 카즈베기 산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저는 이 집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게 됩니다. 산골 마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항상 새벽에 수탉 울음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은 마을 여기저기서 우려대기 때문에 뭐 알람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수탉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간단히 달리러 나갔습니다. 그 무렵 산속엔 아무런 차소리, 사람 소리도 없고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소, 말, 당나귀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이 카즈베기 산 정상의 만년설이 원래는 푸른빛이었다가 햇빛을 받으면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럼 그거 이제 보고 들어와서 다시 샤워하면서 손빨래를 하는 거죠. 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이 냄비를 하나 들고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한 노부부가 하시는 식당에서 받아다 먹었습니다. 물론 돈은 들였는데요. 이게 그날그날 되는 요리가 맨날 바뀌는 데다가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이게 마치 공양받는 스님이 된 기분입니다. 또 제가 마침 이 산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머리도 파르스름하게 밀어버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꾸벅이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진짜 스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밖에서 보냈던 제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하루가 굉장히 평화롭긴 한데요. 따분하고 길었습니다. 이게 집에 와이파이도 없으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살았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은 그 산 속에서는 이제 제가 따라가야 하는 사회의 속도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세상이 흘러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지낸다면은 당연히 제가 산 속에서
세 달 넘는 시간을 홀로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거는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두 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 집에 방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한 이 정도 되는 작은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방이죠. 저는 산속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대부분을 이 방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데 보냈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제가 그 방에서 썼던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또 다음 여행에 대한 계획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산속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심지어는 뭐 동네 강아지들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산골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요. 혼자서 이 공책을 채워나가면서 다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행만 계속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경험만 쌓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이걸 내 경험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디까지 이해했고 뭐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확신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행가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뭐 사실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살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좋은 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끔이라도 내가 내 삶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건 대학생 시절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은 아무래도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일 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학원은 당연히 다녔고요. 바둑, 수영, 피아노, 미술학원도 다니고 또 학생들 보면은 막 음악 시간에 장구, 실기 시험 이런 것도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행평가도 가끔씩 학원에 가서 미리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을 네다섯 개씩 다닌다고 해서 뭐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학원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역시 좋은 대학교에 가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결국 이뤄냈습니다. 카이스트. 고등학교 3학년인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은 학교였죠. 여전히 그 합격 소식을 듣게 된 날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아직도 그때만큼 온 가족이 다 같이 행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죠. 아, 이제 끝났다. 근데 이게 어떤 나쁜 뜻은 전혀 아니고요. 나는 이제 명문대학교 학생이 될 테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희망찬 기대를 품고 20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 기대가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터라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내 친구의 친구의 일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이 현실 밖에 떠났다 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 멈추는 일에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마 산속에서의 시간도 이때와 비슷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시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산속으로 돌아오자면은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커다란 카즈베기 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 산 중턱에 있는 언덕 꼭대기 위에는요,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게르게티 삼위일체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주말이 되면은 항상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지아를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엄청나게 멋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곳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요, 오후 5시쯤 되면 전부 투어버스를 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서만 오롯이 이 경치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밤이 되면은 또 만년설 위로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혼자 보내면서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산골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결국 외로움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외로움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아, 이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주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보내는 시선 아니면 TV나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듣게 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 속에서는 애초에 그런 바람 자체가 불지 않으니까 조금 덜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이 모든 소리에서 떠나서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고요한 시간을 견뎌낼수록 더 단단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다시 산속에서 빠져나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홀로 보낸 저는요, 이제 다시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였고요. 그만큼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 정들었던 산골 생활을 최대한 근사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 뭐였냐면요,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조지아 서쪽 끝에 바툼이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화물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기로 한 거예요. 뭔가 이 흑해 건너면서 끝내는 게 낭만적이잖아요. 물론 이 화물선을 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흑해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화물선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당연히 유람선도 아니기 때문에 승객 터미널이라든지 뭐 매표소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항구에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낸 끝에 결국 화물선을 탔습니다. 총 항해 시간은 60시간. 당연히 배에 있는 동안 인터넷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속에서 3개월을 보내고 온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겠죠. 오히려 바다 위에서 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화물선이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제외한 승객들이 전부 화물차 기사분들이라는 거죠. 풍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객실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갑판은 늘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흑해의 긴 수평선만 보였고요. 마치 내가 이 배의 선장이라도 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여행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산속에서 웅크려서 지내고 있던 제가 다시 대양으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특히 아름다운 거는요, 바다 위로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이에요.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강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족 속의 고독이라는 게 저한테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은 이렇게 흑해 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베르 까미의 말을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림자 없는 태양은 없으며 밤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역시 인간의 삶이라는 건 밝은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에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요, 빛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어둠 속을 통과했던 여행,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여러분, 4년 만에 헬로 루키 이거밖에 안 됩니까?
1: 가장 외향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2: 기세다, 기세.

0: 하고 싶어요.
1: 이렇게 해서 우승하면 멋있잖아요.
2: 삼보라고 하는 팀이고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기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3: 노는 것도 매번 같이 놀고요.
4: 삼보. 여기 이게 좋았어요. 친구. 연주자들끼리 사랑해야 좋은 소리가 난대요.
5: 서로 사랑하시나요?
3: 네.
4: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돼요.
2: 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왔으니까 저는 뭔가 다 같이 노래를 하는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코러스를 할 거예요. 서로를 좀 의지하면서 이 친구끼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즐거운 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헬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0: 감사합니다.
1: 긴장돼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포크 기반의 음악을 현재 하고 있는 최재니입니다. 되게 걱정됐어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무대를? 왜냐면 저는 무대를 서본 경험이 이거 포함해서 세 번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세 번째인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순간. 노래는 20살쯤에 한 살 때부터 그냥 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그냥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하는 생각을 소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곡을 쓰는 것 같아요. 행복할 때 곡을 쓰는 건 조금 저에게는 어려워요.
2: 이렇게 무덤덤하게 하지만 이렇게 가슴 깊이 파고든 음악이 이거 이런 심사평 이거 완전 극찬 아닙니까?
1: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되면 참 좋겠네요.

0: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에 태어났기도 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서 어리게 안 보이고 싶어서 뭔가 옷을 좀 더 글 쓰는 사람처럼 입고 왔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다.
1: 사전 인터뷰에서 내가 헬로 루키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좀 특별하게 집어주셨다고 하는데
0: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제가
2: 알죠.
0: 했었거든요. 어떤 루키가 되고 싶다. 그게 죄송합니다.
1: 윤영 씨 진짜 혼나요 그러면은.
0: 죄송합니다. 오늘 먼 길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오늘의 헤드라이너 최윤영 씨입니다.

0: 그럼 이제 발표해 볼까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동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모바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SNS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이용한 쇼핑 같은 것들에 대한 서비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한주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골라왔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모바일 통해서 이제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또 얻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여러분 지금 이 방송도 기기로 보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TV가 아니라. 그쵸? 자, 모바일 음원이나 영상 공유, 모바일 지도나 내비게이션도 안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에 이런 뭐 종종 하시는 모바일 게임 얘기까지. 자, 어쨌든 두루두루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배워보고 영작까지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교통 관련된 건데, 저는 가장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겁니다. 택시 부르는 앱, 그쵸? 대리운전 부르는 앱, 그쵸? 뭐, 심지어 요즘에 뭐,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킥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띡 해가지고 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 어떤 관련된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다는 못해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이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앱으로 부르는 그런 서비스 우리가 분명히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특정 업체에 딱한 곳만 생각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택시 앱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택시 앱이라고 해도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 뭐 택시 앱이라고 하면 이거 택시 부르는 앱이에요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라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 불러주려면 hai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hai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hailing 앱이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는 합니다. Taxi app 괜찮아요. You can say that. But you can also say taxi

0: 헤일링 앱, 이렇게 택시 부르는 앱 같은 회사들 설명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보면 이런 문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외국 사이트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택시 헤일링 앱 들어보시죠.
1: Taxi hailing app. Taxi hailing app.
0: 그렇죠? 딱 택시만 부르는 앱이라기보다 요즘에는 뭐한 앱에 택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까지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택시를 부르는 거하고 택시를 찾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앱을 이용하면 이제 택시가 어디 오는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미리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보도 보이고 어떤 종류의 택시인지도 보이고 다양해요. 자, 택시를 부르는 걸 hail a cab 해도 되고요. call a cab 해도 됩니다. 자, 이 taxi라는 말 자체가 많이 쓰이는 말이죠. 우리가 소위 이제 쓰는 말이고 cab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cab예요. 스펠링 자체가 call a cab. call a cab. 그러면 이것도 택시 부르다. 뭐 미드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Do you want me to call you a cab? Call you a cab. 그죠? Call a cab. 이게 택시 부르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들어보세요.
1: Call a cab. Call a cab.
0: 내가 이 앱으로 택시 부를게 그럴 때 그래서 Hey, let me call a cab for you on this app. Let me call a cab for you on this app. 이 앱으로 내가 택시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call a cab. 이거 간단하게 입에 붙여서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택시 잡기 더 편하다라는 얘기는 뭐 편하다는 게더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asier를 써볼까요? more convenient 써도 되는데 easier to get a taxi. 잡다 의미의 get을 넣어도 되겠죠. get a taxi means 불러서 타는 걸 get a taxi라고 하니까 택시 잡기가 더 편하다 혹은 더 쉽다의 의미로 easier 비교급 to get a taxi 들어볼게요.
1: Easier to get a taxi. Easier to get a taxi.
0: 오케이, 요거를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택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부르기가 더 쉽다. 자, 방금 전에 아까 배웠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게요. 아까 taxi hailing app 그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easier to get a taxi 그거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자, it's easier to get a taxi 해도 되고 아까 배운 게또뭐 있었어요? it's easier to call a cab 해도 되죠? get a taxi, call a cab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택시 부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it's easier to call a cab if 뭐뭐 하면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해서 택시 부르는 앱 같은 거 이용하면 택시 부르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쵸?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It's easier to call a cab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It's easier to call a cab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0: 자, 그런 고급화된 택시, 즉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다는 의미로 앞에 뭘 붙여주면 좋을까요? 택시 서비스까지 좋은데 요거 뭐 붙여볼까요? 프리미엄 같은 거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자,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그냥 일반적인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 거기다 뭔가 추가된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That's premium. Okay? Premium 뭐 좋은 제품 앞에 많이 붙이는 단어잖아요. Premium taxi service. 들어보세요.
1: Premium taxi service. Premium taxi service.
0: 자, 그리고 택시 요금 지불을 이제는 뭐 현금으로 거의 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자, 카드로 띡 한다든가 미리 사전에 앱에서 결제가 돼버립니다. 자, 택시 요금을 내다라는 말은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Fare라는 게 뭐예요? 운임이죠, 운임. 그래서 pay the taxi fare. pay the taxi fare. you can pay the taxi fare on the app. 미리 앱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해 버릴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뭐 취소되고 다시 재결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죠? pay the taxi fare 들어볼게요.
1: pay the taxi fare. pay the taxi fare.
0: 오케이? 자, 추가 요금을 지불하다. pay an extra fee. 자, 뭐가 이 추가 요금이란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pay an extra fee 많이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extra fee가 추가 요금 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surcharge라고 돼요. surcharge, S-U-R-C-H-A-R-G-E, surcharge, pay a surcharge. 요것도 추가 요금을 낸다는 얘기고, pay an extra fee 요것도 추가로 요금 외에 얼마를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pay an extra fee. Pay an extra fee.
0: 문장 해볼까요? 고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뭐 몇천 원을 더 낸다든가. 자, 그러면 추가 요금 아까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뭘 위해서? For premium taxi services. 해서 S부터 일반화 시켰어요.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그렇죠? 교통앱 관련된 설명 같은 거 하다가 쓰기 아주 좋은 문장일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0: 자, 대리운전이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자, 교통앱에서 이제 하는 것뿐이지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Designated driver service.

0: Designated driver는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의미고, 지정을 한 운전기사분이 오는 서비스 이렇게 하시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무난하게 이해합니다. 물론 서양권에서 Designated driver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친구들끼리 술 먹으러 갔다가 한 명이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운전하려고. 그 사람을 Designated driver라고 합니다. 근데 service 붙여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사업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오긴 오지만 That's what they do. They drive for you, right? Designated driver service. 들어볼게요.
1: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자, 이제는 이걸 다 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앱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비스 charge를 정하죠. 얼마를 낼지 정하고 정액을 딱 정할 수도 있고 미터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Set the service fee. Set the service fee. 그렇죠? 이게 서비스 요금을 또 fee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해 주는 요금. 자, 그것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앱상에서 들어보세요.
1: Set the service fee. Set the service fee.
0: 이것도 미터기로 지불할 수 있고 AI가 그냥 계산한 거를 그냥 미리 선지급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죠. Go by the meter. 이것을 말이에요. Go by. Go가 가다가 아니라 간다는 얘기예요. Go by the meter.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Go by the meter. 미터기로 지불하다. Pay a set fee. Set은 정해진 겁니다. Pay a set fee. 이런 경우는 set이 약간 형용사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정해진 금액을, 즉 고정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미터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자, 들어볼게요.
1: Go by the meter. Pay a set fee. Go by the meter. Pay a set fee.
0: 자, 문장 읽어볼게요. 대리 운전기사를 부를 때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앱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You can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하면 와주세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오케이? Set the service fee 요거 붙여서 문장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길죠? 들어볼게요.
1: You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You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택시 앱은 그냥 택시 앱 하셔도 되지만 부르는이라는 의미를 붙이려면 택시 헤일링 앱 들어볼게요.
1: Taxi hailing app. Taxi hailing app.
0: 자, 고급 택시를 부르려면 조금 더 추가 요금을 내야 되죠?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들어볼게요.
1: Pay an extra fee. Pay an extra fee.
0: 마지막으로 대리운전기사는 Designated Driver Service 해서 서비스까지 붙이면 그 서비스 자체를 말하겠죠. 들어볼게요.
1: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휴대폰 관련된 서비스, 교통 관련해서 하나만 더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소식들 계속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show,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Sob versus weep. Sob versus weep. Th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ob 그리고 weep입니다. 많은 분들이 cry, 울다 이 동사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소설이나 아니면 미드 같은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sob하고 weep라는 단어 울다 대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단어는요, sob입니다. sob.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소리로 몹시 울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주로 여기 오, 중간에 오 있는 단어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 sob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입술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턱만 벌리는 느낌으로 보세요. sob. sob, okay? 공도, 볼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그것도 똑같은 발음으로 ball, ball, 그리고 sob. Okay, very good. Okay, sob,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sob 같은 경우는 감정에 복받치거나 서러워서 울 때 sob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그리고 너무 슬퍼서 콧물,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는 모습이 주로 sob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sob when someone is crying hysterically, making a lot of noise, lots of tears, maybe a bit of runny nose. 그래서 쉽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게 sob입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sobbed for hours.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Sob, 큰 소리로 몹시 울다. Sob, sob.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몇 시간 동안 흐느꼈어. I sobbed.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sobbed. For hours. 이거는 몇 시간 동안.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I sobbed for hours.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어.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여기 보시면 단어가 되게 길죠. uncontrollably. 근데 보시면 control라는 단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통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걷잡을 수 없어. control 못하는 거예요.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그 아이는 큰 소리로 흐느껴 울고 있었어. 자, sob 같은 단어는 이미 크게 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주로 sob loudl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네, sob, 큰 소리로 우는 거면 weep는 뭘까요? 네, wee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용히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이가 있네요. 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소리랑 똑같은데 근데 살짝 차이는 있어요. 영어로는 모음들이 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weep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영어 발음은 좀 길게 weep, weep. 오케이, 따라해 볼게요. weep, weep. Very good. 뭐 sleep 이것도 똑같아요. sleep 이게 아니고 sleep. 오케이, sleep. Very good. 오케이. 자, weep 같은 경우는 깊은 슬픔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Okay? So weep refers to crying because of sadness, obviously. And you're crying without making noise. And there can be tears as well.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런 울음.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아니면 너무 좀 깊은 슬픔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낼 만큼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weep입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He broke down and wept. They were weeping in grief. Weep. 조용히 울다. Weep.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울었어. 뭔가 되게 좀 충격적인 거를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너무 크게 우는 것보다는 조용히 우는 거죠. The woman turned around. 그래서 돌아서서 그리고 울었어. And wept. Weep의 과거 형태는 wept입니다. Wept. Okay? 그리고 이거는 뉘앙스가 되게 좀 조용히 우는 거예요. 이런 거요.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Okay.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이 울었어. He broke down. Broke down은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충격적인 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He broke down.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 And wept. He broke down and wept.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슬픔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 They were weeping in grief. 뭔가 주변에 누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게 근데 조용히 우는 거예요. They were weeping in grief. 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y were weeping in grief. They were weeping in grief.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sob 같은 경우는 큰 소리로 몹시 울 때, sob. 그리고 weep는 조용히 울 때, 이런 느낌이죠. Weep. Okay, very good. Sob 그리고 weep. Okay, cry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디테일이 들어간 단어들입니다.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obbed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1: That's right. And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mergencies.
0: Emergencies.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을 emergency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emergency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Sounds great.
0: All right. It does sound great, right?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an emergency.
0: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Uh-huh.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알렉스입니다.
0: 네, 알렉스 씨입니다.
1: I didn't finish your sentence.
0: 네, 알렉스 씨고요. 먼저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알렉스 씨, 나와주세요.
2: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0: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1: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in an emergency. I got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 a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some metal blanket of some sort to keep you warm. That's good. Bandages, but there's no antibacterial ointment in here, so I don't know how great that is. But it's miss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f there's an emergency or disaster, you always need water.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ave with you.
0: I would say wat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you need, since we need it most regularly.
2: Yeah.
0: Yeah, more clean, than food.
2: clean, drinkable, potable water.
0: Yeah.
2: Yeah. 그 drinkable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potable이라는 말이
0: potable.
2: 있잖아요. Potable. 그 potable, P-O-T-A-B-L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휴대하기 좋은 portable하고는 다른 거.
0: All right. Portable, potable.
2: Potable, P-O-T-A-B-L-E. Mm-hmm. 마실 수 있는 물이 또 필요하죠. 그냥
0: yes.
2: 흐르는 물 말고.
0: You need potable water.
2: Yeah. 오케이, 자 그러면 알렉스 씨가 물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보여주면서 언급을 했거든요. Mm-hmm. 같이 공부해 볼까요?
0: Sounds great.
1: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in an emergency. I got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0: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in an emergency.
2: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be well prepared. 앞에서 소개했던 문장과 굉장히 유사해요. Well prepared. 그런데 이제 in an emergency라고 했어요.
0: Yeah.
2: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하고 in an emergency,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거지만
0: a little bit different.
2: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죠.
0: It's the same thing. So in this case, it's in an emergency situation.
2: 그렇죠.
0: Right?
2: In an emergency,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제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mm-hmm.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0: Mm-hmm.
2: For는 아직 발생하기 전에 mm-hmm. 혹시 그럴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0: Mm.
2: 그런 의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준비는 같아요.
0: Mm. Yeah. Same thing.
2: All right.
0: All right. And next he says, I got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2: 네, 예전에 이런 선물을 받았었는데 응급 키트예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키트인데요. I got this gift a while back이라고 했습니다. A while back, 예전에.
0: Yeah. So, some time ago.
2: Some time ago. 아니면 yeah, before. 예전에
0: yeah, before.
2: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것은 a long while 될 수 있겠고 a short while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하고
0: know.
2: 싶지 않을 때 그냥 a while back.
0: A while back.
2: It could be 2 weeks ago, it could be 3 weeks ago, 2 years ago.
0: Yeah, it could yeah. It could literally be 2 weeks or 3 to 5 years even.
2: 네.
0: Right?
2: 그래서 이 사실 한국어에서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0: Right.
2: 이런 그 장단으로 느낌을 살려 줄 때가 많잖아요.
0: Mm-hmm.
2: 영어에서도 이 while도 it was a while back. 약간
0: yeah.
2: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0: It's usually a little bit longer, but yeah. we usually always say it when it's also not that important.
2: 아,
0: yeah, it's like 기간이, he has the kit, so it doesn't matter.
2: 네네,
0: right?
2: 그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a while back. 예전에 아무튼 받았는데 응급 mm-hmm. 키트예요. 그래서
0: mm-hmm.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2: 네, 재난, 재해.
0: Disaster, disaster.
2: 물론 이 문맥에서는 실제로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화재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스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
0: mm-hmm.
2: 좀 더 가벼운 상황, 가벼운 문맥에서 우리가 디자스터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달걀 요리를 하고 싶어요.
0: Mm-hmm.
2: 그런데 달걀이 다 탔어요. 그러면 누가 요리 잘했어? 하면
0: No, it was a disaster. I burnt the eggs.
2: Everything. I burnt the frying pan too.
0: Yeah, everything.
2: 네, 그랬을 때 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디자스터라고 하고.
0: Mm-hmm. Or your looks. So let's say my hair didn't come out how I wanted it.
2: Mm-hmm.
0: My haircut is a disaster.
2: 아,
0: right?
2: 그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mm-hmm. 정말 엉망일 때 망쳤다라고
0: yeah.
2: 할 때도 디자스터라고 부르고요.
0: Mm-hmm.
2: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자면은
0: okay.
2: 그날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막

0: 차려 입었는데 안 맞아요. 잘 안 어울려요. 그러면은 that was a disaster라고
1: that
0: 할
1: was
0: 수
1: a
0: 있죠.
1: Disaster. Outfit disasters are really popular online.
0: 아주 아 그래요. 그런 해시태그로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1: Outfit disaster.
0: 아주 가벼운 쪽으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원래 뜻은 재난 재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It has things you need.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키트예요. To survive a disaster.
1: Disaster.
0: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 Okay. Like what?
2: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 a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some metal blanket of some sort to keep you warm. That's good.
1: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0: 네, 정확한 어떤 쓰임새를 뭐 알고 있지 않아서 그냥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I don't know, 글쎄요,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If you can't scream, 소리를 help 이렇게 뭐 지르기 힘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 Call out for help to other people. Call out to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뭐가 들어있다고요?
1: It's a whistle.
0: Whistle.
1: Whistle.
0: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각을 가리키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whistling 하면은 휘파람 부는 거죠.
1: Yeah.
0: Whistle.
1: You can whistle as a verb or you can have a whistle as a noun.
0: 맞아요.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그 영국에서는 whistle.
1: Whistle.
0: 이렇게 할 거고요.
1: 미국에서는 we have a whistle. But we say whistle.
0: Whistle. Whistle.
1: Whistle.
0: 이렇게 발음이 달라집니다. Okay?
1: Mm-hmm. The other things that he has,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0: 여기서도 물건 하나를 소개하고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You have
1: glow sticks. Glow stick.
0: 여기서 지금 알렉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급 키트를 지금 열어서 말을 하는데 왜 you have glow sticks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 you가 당신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 Yeah, it's not you. Like so, you don't have them. He has them.
0: Yeah,
1: obviously.
0: He has them. 그런데 그냥 you see.
1: Yeah. Like it's here. You see.
0: 네. 열어보면 뭐가 보이냐면 we have that. I have that. You have that.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1: Yeah.
0: 이런 물건을 들어 보이면서 말할 때는 그래서 you have라고 했고 그래서 you라는 의미가 2인칭까지는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야광 막대가 있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Glow하면 빛나는 건데 영어에서 빛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Yeah, your skin could be glowing.
0: Yeah.
1: You know.
0: 이때 빛나다라고 해서 shine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1: Yeah, it's a little bit different. Like something that glows has like an inner light. And something shiny is just light reflects off the surface.
0: Or the
1: That's
0: sun
1: how I think.
0: is
1: shining. Oh yeah, the sun shines, right? 그래서, it creates its own light.
0: 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경우에는 glow보다는 shine 아니면 뭔가 빛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그쪽 shine 쪽인데 glow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glow stick도 야광 막대도 이렇게 부러뜨리면 보통 요즘에 콘서트 같은 데도 가면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Yeah, you can see them.
0: 그런데
1: right?
0: 막 반짝반짝 shine까지는 아니에요.
1: No, but there's something coming out that gives it a little light.
0: 네.
1: Like your skin doesn't
0: exactly.
1: really shine.
0: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 It just kind of glows.
0: When you say that your face or somebody's face is glowing, it means you can see That person looks really beautiful.
1: Yeah, really
0: refreshed.
1: beautiful, refreshed, or even really happy. You're glowing.
0: 네.
1: But if your face is shiny, it's usually not a good thing. It means you put on too much lotion.
0: 아, 반짝반짝거리는 건 별로
1: like,
0: 안 좋은 거고.
1: No, shiny is not good. It's 네. too oily.
0: 그래서
1: right?
0: 지금 뭐 반짝거리다, 빛나다와 관련해서 딱 두 개만 비교했는데 더 많이 있긴 있어요.
1: Yeah.
0: 여기서는 glow와 shine 차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f you'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Wave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죠. Down 하니까 흔들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1: Yeah.
0: 그거를 wave down an airplane이라고 했는데 사실 glow stick으로 거기까지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Maybe you need those
1: flares. I think they're definitely used for darkness.
0: Yes. I think you need those flares.
1: Yeah, you need a flare to catch an airplane's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Al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Ahoy, pirate boys! Will you be wanting any snacks or pieces of eight?
1: Yes, please. I'm starving.
0: Oh, you're always starving, Toby.
1: There we go. Oh, I feel a bit weird. Oh, I feel a lot weird. What's happening? I don't think we're in your living room anymore. Oh, 네, 친구들, 시노이하고 토비가 게임 안으로 들어갔어요. I feel a bit weird, 이렇게 시노이가 말하는데, 친구들,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Weird하다는 거는 기묘한, 근데 또 뭐 그냥 it's strange,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요.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러는데 토비가 I feel a lot weird, 완전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다, 말하고 있는데 딱 옆에 그림을 보면은 모양도 바뀌어지고 게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Oh my goodness! 무슨 일이죠? Let's continue reading. Your face has gone all blocky. You're not exactly looking high definition yourself. Oh, I feel a bit clunky too. At least we know what in-game mode is now. In-game big time! We're on level 3 of Pirates of the North. We're on the actual game platforms. Watch out, we don't fall! And avoid being hit by any flying. Coconuts! Wow! And monkeys! Oh!
0: Okay, 친구들, 여기에서 시노이가 your face has gone all blocky. 얼굴이 blocky 하다면은 block 같이 생기는 거예요. 네모난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노이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our second vocabulary 나오는데, I feel a bit clunky too.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clunky, right? clunk. 이 말은 투박한,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 몸이 몸 같지가 않아, 그런 뜻이죠. Alright, 자, 여기에서 우리 시노이가 and avoid being hit by any flying coconuts 이렇게 말하는데 to avoid는 피하다. 그래서 네, 이 게임 안에는 막 원숭이도 있고 막 코코넛도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그림에 보이죠? 막 계속 막고 있어요. Alright, let's continue on.
1: Wow! Life lost. Life lost. That was weird. We both lost a life. What happens if we lose all three? We'll end up in Captain Rockhart's Dungeon of Despair and then game over. Oh, I don't like the sound of that.
0: Meanwhile, back at home. I can't believe they just left the place like this.
1: What's happening?
0: Huh? What? Is that you, Shinoi? 이 왜 게임을 하면 친구들 생명 이렇게 이제 뭔가 하다가 보면은 생명 없어진다. Life lost. 네, 이제 죽는 거죠, 사실. 오케이? Okay? 그게 바로 life lost인데 세 번 죽으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we'll end up in Captain Rockhart's dungeon of despair. 네, 절망의 던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게임이 끝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머,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네, what are you doing? Is that you? 너야? 네, let's continue reading.
2: What are you two doing inside the TV? I'm not sure that's a good idea.
1: Hello, Shinoi's mom.

0: Are you pressing the control buttons? Oh, yes, sorry. Was I doing that to him?
1: There is one button I need you to press.
2: I'm already on it. Call to action, Chaos Crew!
3: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막 돌고 막 점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이 게임기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시노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노이가 버튼을 누르는 건 좋지만 그건 그런 버튼을 누르지 말고 Chaos Crew를 호출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벌써 재밌어요. 우리 시노이하고 토비가 게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뭐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All right, so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to continue our story of the puzzle, Pirates Puzzle. All right, take care, everyone, and see you soon. Bye.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Yeah.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네.
0: 자, 우리 가정 영어 월요일에는 꼭 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집안 모기와의 전쟁.
1: 아이구야.
0: 엄압소사. 아 이게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1: 예.
0: 이 모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1: 아 제가 정말 올 여름 모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얼굴 막
0: 엄압소사.
1: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요.
0: 아, 이상하게 아기들한테 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저도 이제 들은 바가 네. 애기 피가 그렇게 달다는.
0: 아 그럴 때 모기들이
1: 냄새를 맡고
0: 그걸 안 돼요.
1: 네. 아. 그래서 모기가 제 방엔 없어요. 제 피가 탁한지. 꼭 애기 방에서 애기들만 그렇게 물어요.
0: 이쪽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군요.
1: 똑똑해.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 퇴치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하고 지나가는 거 있죠.
1: 그날은 잠 못 자는 거예요.
0: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말도 걸어보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1: 안 되죠. 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충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닫아도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1: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uh-huh. 방충망 밑에 right. 비가 빠져야 돼서 배수구가 쬐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0: Okay.
1: 거기도 막아줘야 돼요.
0: 아, 네. 제가 그걸 몰랐네.
1: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0: 아, 오늘 가서 확인을 꼭 해봐야겠어요.
1: 꼭 해보시고 거기 또 네. 테이핑하는 게 있거든요. 어허. 그걸로 딱 막아주세요.
0: 전문가시네요.
1: 아, 왜냐면 애기들이 너무 목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 아,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오늘 정말 내용도 공감이고 네. 그 와중에 영어 또 흡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0: Alright.
1: 그럼 함께 모기를 영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2: What are you clapping at?
1: 어?
2: Why are you clapping?
1: 그, 요, 모기.
2: 잉. Oh, 모기, mosquito.
1: 모기. 어, mosquito? 응. 모기, 어, around, around me.
2: Oh, the noise.
1: Yeah.
2: Oh.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Close the window?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아, 닫았죠.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2: Huh?
1: I shut the door. Shut the window.
2: The window?
1: Yeah, window. But some mosquito.
2: Oh, they came in?
1: Yeah.
2: O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응? Electronic?
2: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Fly squatter?
2: You know, the fly squatter. Psh,
1: psh, psh. 우와, 우와.
2: You know?
1: Yeah,
2: you know?
1: I know.
2: It's time to buy one.
1: Oh, hurry up.
2: Okay.
1: Yeah.
0: I'm gonna find. 네, 오늘 모기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휘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1: Oh.
0: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1: 아이고, 진짜. Honey, 일단 출발은 좋네요.
0: 네.
1: The keep buzzing in my ear. 야, 여기 모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0: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1: 아,
0: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이 될 걸 알지만
1: 귀에서
0: 써보세요.
1: 네, 모기가 저희 아기가 항상 모기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지금 7살 이러니까 그걸 영어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응. 영어 단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틀어주니까
0: 아, that's good.
1: 네, 거기서 막 알아낸 거예요.
0: Okay.
1: 그래서 mosquito.
0: 오.
1: mosquito인데 스펠링 몰라요.
0: Okay. 거의 다 틀립니다.
1: 소리 나는 대로 한번.
0: 아, 틀려도 괜찮아요.
1: mosquito. 모스키 모기들이니까.
0: 오케이.
1: ES 한번 붙여봐요.
0: 알겠습니다.
1: 가볍게.
0: 알겠습니다. 예. 왠지 여름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스펠링이요.
1: 아, 스키가 있네.
0: 스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어디에서요?
1: 귀에서.
0: In my ear. 정답.
1: 아. 큐예요.
0: 네, 그 스키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굿 게스예요. 앞뒤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1: 어, 그러네.
0: 그리고 복수인 거 한 마리면은 당연히 뭐 한 마리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쵸? 몇 마리인지. Alright, so the mosquitoes가 이렇게 한다. So 모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mosquito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t라고 하는 부분은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flap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네. mosquito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mosquito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mosquito, mosquito,
1: mosquito, mosquito.
0: 네, mosquito. 근데 이게 복수형 있잖아요.
1: 네.
0: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ES를 붙여도 되고요. 그냥 S를 붙여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저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도 보통 보면 ES를 대부분 붙이기는 해요. 근데 S만 붙인다고 이게 원래는 공식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Okay? Alright, so mosquitoes 복수형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좀 짜증나는 벌레들이 뭐 곤충들이 많잖아요.
1: 예.
0: 사실 솔직히. 근데
1: 예.
0: 그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기일 것 같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리 일단 해주세요.
1: 파리는 뭐?
0: 얘는 웜업입니다.
1: 예, 너무 잘 알죠. Fly.
0: Fly. 자, 그런데 정말 초파리 있잖아요. 어디선가 저 불렀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들.
1: 진짜 여름에 무조건 집에.
0: 거의 같이 네. 산다고 봐야
1: 같이
0: 돼요.
1: 같이 살아요. 같이
0: 아,
1: 살아요.
0: 맞아요.
1: 네. 네. 초파리는 그럼 이 초가 그 미세하다를 의미하잖아요. 그 fly는 fly인데
0: 네.
1: 아주 작은 거니까.
0: 네.
1: 네.
0: 설마?
1: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미. 세미 fly. 네. 세미 플라이. 왜냐면 우리가 정장도 세미 정장 이러잖아요. 근데 파린 파리인데 약간 세미 파리.
0: 제 생각에는 예. 뭔가 마이크로 이런 거 쓰시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자, 초파리는요. 파리는 일단 플라이 맞습니다.
1: 네? 오?
0: Fruit fly라고.
1: 과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0: That's right.
1: 아.
0: 그래서 조금만 해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bananas, right?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1: 진짜
0: 돼요.
1: 진짜 너무 그 초파리 때문에 여름이 싫어질 정도로.
0: 진짜로요.
1: 바나나만 하나 먹고 탁 나도 거기에 막 엄청
0: 어떻게
1: 몰려들고.
0: 어떻게 알고 나 불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게 거기서 알을 깐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
0: 저도 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나?
1: 그러니까.
0: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1: 진짜 이걸로 우리 2박 3일 떠들 수 있어요.
0: Yes. 네. Okay. So, 우리가 이제 mosquitoes하고 fly는 기본이고요.
1: 네.
0: Fruit fly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1: 네.
0: Okay. 자, 그리고 지금 계속 keep 뭘 한다고 나왔어요?
1: Buzzing.
0: Buzzing 한다라고 했죠. 자, buzz 한다는 것 자체가 윙윙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런 거 있죠.
1: 네.
0: 근데 꼭 그게 그거는 벌이 될 수도 있고요. 모기가 윙윙 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하고 맞아요. 지나가는 그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버즈가 이렇게도 쓰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와 그거 들었어? 뭐가 새로 나왔대? 웅성웅성 거리는 거 있죠.
1: 아,
0: 소문을 내고 막 웅성거리는
1: 네네네.
0: 거. 그것도 버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죠. 이명적 패턴인데요.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1: Keep ing인가요?
0: Yes, that's right. So keep ing를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
1: 네.
0: 저 여기서는 계속 buzzing을 한다. 좀 멈췄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귀찮게 한다라는 표현 중에요. 제가 조금 비격식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네.
0: bug라는 게 있어요.
1: bug?
0: bug.
1: bug 곤충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1: 오.
0: 그것처럼 뭔가 나를 아우 짜증나게 한다는
1: 아하.
0: 뜻이에요. bug.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계속 나를 버그해. 한마디로 아 귀찮게 해. 어떻게 할까요?
1: My brother keeps bugging.
0: Bugging me. My brother keeps bugging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 전화가 계속 울렸어. 울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Bell.
0: 동사로
1: ring.
0: 그러면은 자, 그 전화는 계속 울려가 아니라 울렸어. 그렇게 해요.
1: The phone keeps ringing.
0: 울렸어. 과거죠.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1: 아하.
0: keep을 과거형으로 해서 계속 그랬다. 오케이. ing는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1: 네.
0: 시제는 keep에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you guys, 같이 가볼게요.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My brother keeps bugging me.
0: The phone kept ringing.
1: The phone kept ringing.
0: Alright, so bug는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ring은 울리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1: 네.
0: 자, 읽어봅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이랬을 때, 아니, 창문 안 닫았어요?
1: 아이고, 그쵸.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죠. Didn't you close the 창문?
0: Right.
1: 창문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0: okay.
1: window
0: 좀
1: 하겠습니다.
0: 심플한 걸로.
1: Yes.
0: Okay. So, close 하지 않았냐? The window를. Very nice.
1: Yeah.
0: 자, 우리 닫는 것을 close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렇죠?
1: 네.
0: S는 Z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close가 되는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잠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잠그다.
0: 네, 이거는 전화기 잠그는 것도 이것입니다.
1: 전화기를 잠궈요?
0: 그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잠가 놓는 거.
1: 그거는 락 아닌가요? 락. 네.
0: L-O.

0: CK.
1: Okay, very nice. 맞습니다. Alright, so again, phone을 lock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window를 뭐 door를 lock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닫는다가 아니라 잠그다. 강조를 해주는 거죠.
0: 네.
1: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did you do something? 만약 그랬다면 너 과거에 뭐뭐 했니? 이거잖아요, 그죠?
0: 네.
1: Did you eat? 뭐 did you take a shower? 근데 오늘은 did가 아니야. 뭐죠?
0: Did가 아니라 didn't you?
1: 확인하는 느낌, 그죠? Right? 뭔가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창문 안 닫았어? 이런 느낌. 뭐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didn't를 한번 써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은 요거를 동사를 좀 많이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저 왜 열려있어? 이러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아까 잠그다 했었죠.
0: Didn't you lock the door?
1: 그렇죠. Didn't you lock the door?
0: Yeah.
1: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나 미안해. 나 정신을 못 차렸네. 네, 이러면서
0: 네.
1: 자, 뭔가를 말하다를 넣어야겠죠?
0: 네.
1: 너 뭔가 말하지 않았어?
0: Didn't you say something?
1: 그렇죠. Didn't you say something? 이렇게 확인할 때 특히나 didn't는 너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you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didn't she, didn't they 이렇게 주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온다는 거.
0: 네.
1: 오케이, 읽어볼게요. Didn't you lock the door?
0: Didn't you lock the door?
1: Didn't you say something?
0: Didn't you say something?
1: Alright, 본문 갈게요.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요.
0: 네.
1: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0: 아유, 아무리
1: 이러고 온 거예요.
0: 몰래 들어오고 있어 모기가요? 아무리
1: 그렇죠.
0: I did, but I think a few.
1: 네.
0: 가만히 있어봐. 몰래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1: 만약에 몰래 들어온 거를 그 동사가 있어요.
0: 있어요. 근데
1: 그걸 모른다면
0: 네.
1: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표현은 해야겠죠. 그럼 그냥 들어왔다를 쓰면 되는 거죠.
0: 아, 그렇죠.
1: Right. 만약 모르면.
0: A few. 근데 A few가 몇 마리가 이미 다 된 건가요? 몇 마리 모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few가 그냥 몇.
1: 그건 좋은 의심입니다.
0: 네. 네. A few. 근데 모스키토 이거 쓰면 끝나요.
1: 그렇죠.
0: 나는 몇 마리 모기를 생각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일이 커져서.
1: 오케이.
0: 그러면 그냥 일단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거를.
1: 오케이.
0: 아, 나 그거 알았는데요. 몰래 들어오는 거 S 하고
1: 근데
0: N 들어가죠.
1: 정확한 단어를 쓰다 틀리는 것 뭐 그거 뭐 하는 것보다
0: 그쵸?
1: 그냥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0: 그렇죠. 몰래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1: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 생각보다.
0: A few comes in.
1: 오케이. Okay.
0: 이렇게 할게요.
1: 제 생각엔 평소에 몇 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쓰셨습니다.
0: 예.
1: 네. 그게 아니라 들어온 것 같아요니까
0: 이미
1: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came in이 맞는데
0: 네.
1: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방금 슬기 씨가 아는 것 같긴 했는데
0: 그죠?
1: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한번 해봤어요.
0: 맞아요.
1: 근데 came in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0: 전혀
1: 문제 없어요. 그럼 진짜 사실 그렇죠. 뭐 모기가 지금 자고 있나? 이러고 오는 거 아니니까
0: 네.
1: came in이 말이 되지만
0: 그죠.
1: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0: 그죠. 모기는 꼭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1: 이러고 와요?
0: 네, 오케이. 이러고 들어와요.
1: 자, 바로 sneaked in.
0: 네.
1: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기 씨도 그렇고 이 단어
0: 네.
1: 아 맞아 맞아 그거 S로 시작하는 그거 맞았어
0: 맞아요.
1: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0: 네네.
1: 자, sneak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몰래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몰래 들어오는 게 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른데요. 이 sneak이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전치사 뭐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in이 들어갔죠?
0: 예.
1: 그럼 뭐겠어요? 몰래?
0: 온 거, 들어온
1: 네, 들어온 거예요.
0: 네네네.
1: 오케이. 그래서 sneak in 하면 몰래 혹은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Come in이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1: 그럼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더 몰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0: 네.
1: 살금살금. Alright. 자, 참고로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시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자, sneak하고 과거형이 있고 PP 형태가 있는데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길게 좀 해놓은 건데요. 아는 그래요? 걸로 한번 해보세요.
0: 여기 있는데요.
1: 오케이.
0: 예, 오케이. 너무 큰 힌트가.
1: 일단 그거
0: 예.
1: 해. Sneak. PP는 뭘까요?
0: 웬 PP 왜 이렇게 짧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짧다라는 것은
1: 뭔가 변화가 있다.
0: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는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1: 아, 갔다가 sneak? 다시 돌아오는군요.
0: 네, sneak, sneak, sneak.
1: Alright. 자, 제가 가운데 것을 길게 비운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0: 아.
1: 자, 볼게요. 바로 snuck입니다.
0: 아.
1: 자, sneak하고 PP 형태는 snuck이에요. 고정인데 과거형은 sneaked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그냥 snuck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PP
0: 네.
1: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다. 이건 너무 좀 비격식 느낌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고요.
0: 네. 근데
1: 저는 개인적으로는 sneak, sneaked, 뭐 snuck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슬기 씨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심 같은 것이다 라고
0: 예.
1: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few는 아마 많은 분들이 a few students.
0: 그럴까요?
1: A few cars. Right? 명사 앞에 써서 몇 개에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0: 설명해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그 양, 명사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0: 아~
1: okay? So 여기서 a few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A few
0: 모기 몇 마리?
1: mosquitoes를
0: 예.
1: 아예 하나로 받아주는 명사라고
0: 아하.
1: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모기 몇 마리 죽였어.
0: 오.
1: 그럴 때 모기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몇 마리 죽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죽였다 몇 마리. 그러면은
0: I killed a few.
1: That's it. I killed a few. 그러면 a few 무엇인지는 문맥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0: 네.
1: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몇 명 알아. 또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 몇 명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0: I know a few.
1: Exactly.
0: Yes.
1: I know a few people. I know a few friends. 기타 등등이 다 이렇게
0: 거군요.
1: 그렇죠. 잡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I killed a few.
0: I killed a few.
1: I know a few.
0: I know a few.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몇 개, 몇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0: 네.
1: 많은 것 혹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짧게 받아주려면 뭐 쓰면 될까요?
0: 오호, 요건 알죠. A few의 반대격인 a lot. 네.
1: Well, that's fine too.
0: Yeah.
1: But then many.
0: Many.
1: Yeah, right. So 실제로 얘를 주어로도 써요. 그래서 오. many think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0: 오.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0: 오.
1: 지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use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0: Alright,
1: 자, so 여기서는 지금 I did라고 하는 거는 I lock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0: 네.
1: 뭐 the window, I mean.
0: 그랬는데.
1: 이걸 받아주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어떻게 참다. 결말이 날지 궁금해요.
1: 계속 윙, 윙 난리 났어요. 더는 못 참아. 전기 모기채 살 때가 왔어요.
0: 이거 아직 안 사셨어요?
1: 이거 있으세요? 어때요?
0: 저는 이거를
1: 진짜 궁금해서
0: 이거를 조금 쓰다가
1: 네. Does it work?
0: 이게 조금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냥 전기 모기 그 기계 있죠.
1: 정말
0: 그거를 그냥 봤어요.
1: 공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0: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1: 아이고
0: 모기의 피해를 봤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1: 고생이 심했겠습니다.
0: 아 정말 힘들었거든요. That's it. 아, 그건 그거야. It's time to buy. 사야 될 시간이야. On electric something. 아, 전기 모기채네요.
1: 모기채가 나와야겠네요.
0: 전기 모기채? 전기 모기채.
1: 뭐라고
0: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0: 왠지 이게 핸들링 하는 거니까. So electric
1: handle. 오.
0: 예. Electric handle.
1: 네. 상상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자, handle은 손잡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1: Fly sweater.
0: Sweater.
1: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파리채라고도 하지만 모기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0: 모기채라는...

0: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거의 형용사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electric. 자, 근데 그것을 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아, 뭐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1: It's time to.
0: do something.
1: 네.
0: It's time. 때야. 어떤 때야? to do something. 여기서는 by 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만 바꿔주신다면 그 행동을 할 때다. 이런 식으로
1: 아하.
0: 쓸 수가 있겠죠.
1: Yes.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잠자리에 들 때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o to bed. 바로 갈 시간. Right? 자, how about this?
1: Yes.
0: 직업을 얻는 거, get 하는 거. Right?
1: 네.
0: So, 취직할 때다. 이러면 어떻게
1: 아하.
0: 할까요?
1: It's time to get a job.
0: It's time to get a job.
1: Yes.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한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그쵸?
1: 네.
0: 뭐, time 앞에 어라든가 이런 거안 넣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et a
1: It's
0: job.
1: time to get a job.
0: Alright. So, 그리고 참고로, that's it. 이거는
1: 예.
0: 이제 거기까지야. 나더 이상 못 참아. You know, that's enough.
1: Yes.
0: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Alright, ver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Alright?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Keep 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전화가 계속 울렸어. 그 전화가 계속 울렸다. 과거로.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두 번째. 내 동생이, 내 남동생이 계속 날 버그해, 귀찮게 해.
1: My brother keep bugging me.
0: 근데 keep이 아니라 keeps.
1: keeps.
0: 왜냐면 3인칭 단수니까요. It's okay.
1: 맞네요.
0: 자, 세 번째. 모기들이, 그 모기들이라고 할게요. 그
1: 네.
0: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저의 귀에서.
1: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0: ear.
1: ear.
0: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e phone kept ringing. My brother keeps bugging me.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자, 다음은요. A few. 자, 가봅니다. 내가 몇명 알아? 내가 몇명 알아?
1: I know a few.
0: I know a few. 내가 몇 마리 죽였어?
1: I killed a few.
0: I killed a few. 자, 그런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But I think
0: 몇 마리가 몰래 들어왔다.
1: a few sneaked in.
0: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a few. I killed a few.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3: Didn't you close the window?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3: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허니,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1: Oh, okay.
4: We have one of those. Yeah, that would be good.
0: Great job, you guy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선크림 발랐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put on sunscreen?
0: There you go. Did you put on sunscreen?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1: 네.
0: A few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내가 몇 개 가져왔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도 영어 확실하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가정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슬기 씨 혹시 토스트 좋아하세요?
1: 저 너무 좋아하죠. 어제 아침에도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 왜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배추랑 달걀이랑 섞어가지고 부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0: 와,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막 고여 있습니다, 침이.
1: 소스는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반반씩.
0: 무조건이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토스트기에다가 토스트를 넣고 네. 이게 노릇노릇해지면서 퉁 튀어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못 요리하면 탈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진짜 조금만 시간을 좀 오버하면요.
0: Right.
1: 바로 그을려져가지고.
0: 그렇죠.
1: 버려야 돼요.
0: 아,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내용 자체가요. 토스트를 또 태운 상황이에요.
1: 아,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토스트 하나에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맙소사.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또 태웠다고
1: 자,
0: 했거든요.
1: 근데 이거는 한
0: 아하.
1: 번 태운 사람이 계속
0: 아,
1: 태워요.
0: 계속 태웁니까? 아,
1: 예,
0: 이게
1: 이게
0: 습관이군요, 거의.
1: 개선이 어려워요.
0: 아, 오케이.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 그래도, 아빠한테 그럼 차라리 맡기는
1: 그러게, 보통은
0: 것이.
1: 아빠가 그러면 할 텐데.
0: 차라리,
1: 예, 또.
0: 한번 도전해보라고 한번 맡겨봤나
1: 그러게,
0: 봐요.
1: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네요,
0: 그런 것
1: 아빠가. 예,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1: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스트를 얼마나 태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0: 호스트 또 태웠어요.
1: What's wrong, little girl?
0: Yeah, my dad. Mm-hmm. Toast color is red. Black. Black.
1: You burnt it.
0: Yeah.
1: Just keep trying. Huh? Practice makes perfect.
0: Oh, practice.
1: Practice makes perfect.
0: Oh, perfect.
1: Keep practicing.
0: Practice, more practice.
1: Just keep trying. Yeah.
0: 근데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응? you can say practice that is easy. Blah blah. Easy.
1: Uh-huh.
0: But you are good cook.
1: Yeah, I'm a good cook.
0: I am not cook.
1: You're not a cook.
0: Mm.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Mm?
1: Rome wasn't built in a day.
0: Rome?
1: You know Rome.
0: Rome?
1: In Italy.
0: Rome?
1: The city.
0: City.
1: It wasn't built in a day.
0: 아,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1: Took a long time.
0: Yeah.
1: Don't worry. Just keep trying.
0: 멋진 말이다. 네, 또 해봐야지.
2: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관용적인 표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0: 네.
2: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4: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4: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출발은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0: 아이고.
2: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Dad, I, the toast again.
2: Mm-hmm.
0: 아, 토스트를 또 여기 태웠다.
2: 태웠네요.
0: 그때, 아,
2: 태우다, 뭘 쓰면 될까요?
0: 그때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요.
2: 음흠.
0: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당연히.
2: 아하.
0: 네. 자, 태웠으니까 일단 네. 불에 타야겠죠.
2: 불에 타야 네. 되죠.
0: 그러면 burned 할게요.
2: 아, 오케이.
0: 네, 구워진 거니까.
2: 과거니까?
0: 예, 네,
2: 아,
0: 과거.
2: 태웠으니까.
0: 네,
2: 오케이.
0: 네네.
2: 자, 간단하게 정말 뭔가가 타는 것, burn이 나왔을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ad, I burned a toast again.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 burn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그것 뭔가 자체가 탄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burning,
0: 네.
2: right? The toast is burning.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태운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웠죠? The toas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o burn, 태우다. 아니면은 내가 데인 것도
0: 네.
2: 그것도 bur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때 우리 sunburn.
2: That's right.
0: 기억나요?
2: You remember, right?
0: 네.
2: Okay. So 대신에 burn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r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모양 모으고 이 상태에서 r 당겨서 burr 하고 나서 은 마무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두 번 해 보도록 할게요. burn. burn.
0: Burn.
2: Ooh.
0: Burn.
2: Okay, very, very nice. So I burned the toast again.
0: Mm-hmm.
2: 자, 지금 처음 태운 건가요?
0: 아니요, 또요.
2: 또예요.
0: 네.
2: Okay?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0: Again.
2: That's right. 문장 맨 뒤에 again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혹은 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문장 의미가 자체가 달라지는
0: 맞아요.
2: 거죠. 발음을 할 때 again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again.
0: again.
2: again처럼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너 다시 시도해 보는 거 어때? 자, 뭐뭐 해 보는 거 어때라고 하는 패턴 우리 자주 쓰는 거 뭐 있죠?
0: try to
2: 해 보는 게 어때? 상대방한테.
0: Why don't you?
2: Yeah. 뭐 다양하게 how about 이런 것도 있지만
0: 네.
2: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why don't you 한 다음에 동사를 쓰면
0: 네.
2: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 So 너 시도하는 게 어때?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0: Why don't you try again?
2: 그렇죠.
0: Oh.
2: Why don't you try again?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조명 같은 게 나갔다라고 하면 정말 go out이라고 써요. Alright, go out. 그러면 그 불이

0: 나갔어. 그 불이 또 나갔어.
1: The fire,
0: 아, 그불 말고 그, 아하.
1: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The light
1: Oh.
0: went out agai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Just like this.
1: Mm-hmm.
0: Very simple, right? Okay, so again, 맨 뒤에 붙여주시고, again도 나쁘진 않으나, again으로 가주기. Okay?
1: Again.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try again?
1: Why don't you try again?
0: The light went out again.
1: The light went out
0: There
1: again.
0: you go. 자, 요거 실망하는 느낌으로 살려서 읽어주세요.
1: Yes.
0: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자, 이랬을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1: 응?
0: 아버지는 느낌 달라요.
1: 어.
0: 그냥 계속 시도해봐.
1: 우와.
0: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1: 굉장히 그 곱게 자란 친구는 아니네요.
0: 아, 그렇죠.
1: 예.
0: 뭔가 파이팅이 있고, 그것도
1: 그쵸.
0: 가끔가다가 살짝 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1: 아니,
0: 맛있어가지고.
1: 왜냐면 약간은 그을린 음식이
0: 아하.
1: 뭔가 모를 풍미가 있어요.
0: 살짝 브라운 이렇게
1: 예.
0: 되는 게, 오케이.
1: 근데 또 말씀이지 뭔들 다
0: 아하,
1: 잘
0: 다
1: 드시니까요.
0: 좋아요.
1: 예. Just keep trying. 계속 해봐.
0: 오케이.
1: 네. 연습이 완벽을 메이크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연습이 들어가야겠네요. 연습은 practice.
0: Practice.
1: 프랙티스예요.
0: 오케이.
1: 예, 프랙티스.
0: 보통은 발음이 좋으신데.
1: 네, 프랙티스.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You
1: Yes.
0: got it. Practice. 자,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연습하다라는 동사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실제로 연습이라는 명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가 perfect를 만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딱 멋있게 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직역을 해도 이해는 되죠? 어때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한 것을
1: 완벽을
0: 만든다.
1: 메이크한다,
0: 그러니까 그게
1: 만든다.
0: 결국에는 뭐예요? 연습을 하면 네,
1: 완벽해진다.
0: 언젠가는 완벽해진다. 근데 연습을
1: 오.
0: 근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연습 안 하고 그냥 이론만 하는 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1: 그쵸.
0: 자, 그리고 이걸 굳이 문법으로 따진다면 완벽을 만든다이기 때문에 perfection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서는 perfect라는 형용사를 썼죠. 근데 이 perfect한 거, 이 상태를 썼는데 문법적 구조로는 좀 틀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1: 아하.
0: perfect한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1: 네.
0: So practice makes perfect. 그냥 딱 굳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로 원어민들도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 뭐 속담이라든가 이거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렇지만 얘는 사용 빈도가 높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번 시도해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1: 계속 시도해봐.
0: 패턴 중요한 거뭐 있죠?
1: Keep ing.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keep 뒤에다가 ing 써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한다.
1: 계속하다.
0: 라는 느낌 줄수 있고요. 이거를 입영작하려면 과거형 keep이 아니라 kept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걸어, 계속 걸어.
1: Keep walking.
0: 두 단어로 끝난 거예요.
1: 그러네요.
0: Keep walking, keep
1: Keep
0: walking,
1: walking.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계속 기침을 했어. 혹시 하는 기침하는 거 동사로 아세요?
1: 알죠?
0: What is it?
1: Cough.
0: cough.
1: 아하.
0: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침을 해가 아니라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They kept coughing.
0: 아하. They kept cough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에도 써도 되고 평서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이첫 번째 거 있잖아요. 계속 걸어.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그래.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네.
0: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그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하다가 상대방이 확, 남을 이제 겁을 줬어요. 그랬을
1: 예.
0: 때, 에휴, 이러면서 가잖아요.
1: 예.
0: 걸어가잖아요. 그때, oh yeah, keep walking. 이런
1: 어.
0: 경우도 나옵니다. 네.
1: 요즘은 또 이제 한국말로 오히려 잘 쓰고 있는 게 keep going.
0: keep going.
1: keep going 되게 많이
0: 아,
1: 써요.
0: 그래요? 아예
1: 예.
0: 그냥
1: 그냥
0: 외래어처럼
1: 예,
0: 해서,
1: 이렇게 keep
0: keep
1: going
0: going, keep going.
1: 이렇게 많이
0: 계속해,
1: 써요.
0: 계속해, 이런 느낌.
1: 계속해
0: 아,
1: 하면서.
0: 조금 그래도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Okay,
1: 익숙해요. 그래서.
0: very nice. 자, you guy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eep walking.
1: Keep walking.
0: They kept coughing.
1: They kept coughing.
0: Alright, 자, 본문 가겠습니다.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Just keep

0: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잘.
0: 그쵸,
1: 이러면서.
0: 그쵸.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박탈감
1: 아,
0: 와요.
1: 그래요?
0: That's for you to say. 말은 너를 위해서 that's 쉽다. 너에게는 말하는 게.
1: 그렇게
0: 아,
1: 해석하는 게 좋아요.
0: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1: Very
0: 쉽네요.
1: nice.
0: 그러면 여기가 easy겠네요. 네, easy. 그건 쉬워.
1: 그게 쉽다. 근데
0: 당신에게,
1: 너에게 뭐
0: 아빠에게
1: 하기에? 말하기에.
0: 말하기가
1: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0: You are a
1: 있어요?
0: good cook.
1: You're a good cook.
0: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야.
1: 요리사야.
0: 네.
1: 오케이. 자, 일단은 어순대로 처리해 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erfect. That's easy for you to say. 당신이 말하기엔 그건 쉽다. 한마디로 말이 쉽죠. 라는 느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은 엄청 빠르게 말을 할 겁니다. That's easy for you to say. Or that's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Easy for you to say.
0: 안 들려요.
1: 이러면서, right? 그래서 이게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0: 근데 사실 말이 쉽다라는 게 되게 뭐 편하게 얘기한다. 너는 잘하니까 이건데
1: 잘하니까.
0: 이거라서 이게 한국에서만 뭔가 굳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 easy라는 표현을 또 이런 상황에서 쓰네요.
1: 맞아요.
0: 왜
1: 원어민들도
0: 좀
1: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0: 네.
1: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일 있잖아요. 이게
0: 네.
1: 쉬운 게 생각이 나서 말인데 여러분들 복습 좀 해야 됩니다.
0: 예.
1: 아주 쉬운 일을 얘기를 할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 piece of cake 이런 거잖아요.
0: 맞아요.
1: 케이크 한 조각. 야, that's a piece of cake, right? 그거 말고 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된게 있습니다.
0: 약간 누워서 떡먹기 스타일인데.
1: Right. 이거는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한 건데요. 산들바람을 얘기를 해요. B로 시작해요. 물, 물, 물, 물,
0: 그래요?
1: 물.
0: breathe.
1: 예스. Go ahead. Try.
0: breeze.
1: Okay.
0: 예.
1: 자. Yes. Oh, that's a breeze. 이러면은 산들바람이란 뜻인데 이
0: 네.
1: 단어가 그만큼 산들바람 이렇게 오면 얼마나 이지해요 뭔가 right?
0: 맞아요.
1: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쉬운 일을 얘기를 할때 oh, that's a breez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표현 있죠. 이거 거의 굳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easier said than done이라고 하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0: 오.
1: 말해지는 것이 더 쉽다
0: 예.
1: than done, 행해지는 것보다.
0: 아.
1: 그래서, 말은 쉽지만 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으로
0: 그래.
1: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0: 그러네요.
1: 차이가 좀 있어요.
0: 뭐예요?
1: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you가 들어가잖아요.
0: 예.
1: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잘하니까 그렇죠.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0: 그게 깔려 있군요.
1: Right. 하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사람들이 그냥 잘안 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은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꼭 당신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게 말하기 쉽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빼는 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운동하고,
0: 좀
1: 음식
0: 덜
1: 조절 좀
0: 먹고.
1: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아, 그게 말이 쉽죠. 그냥 하는 거
0: 맞아요.
1: 있죠. 그 방금 말한 거는 당신은 잘하잖아요란 뉘앙스는 아니죠.
0: 그쵸.
1: 그냥 원래 그런 게 말은 쉽지만 원래 행하기가 힘든 거가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asier said than done이 훨씬 잘 어울리죠.
0: 그러네요.
1: Right. 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살을 정말 잘 빼는 친구예요. 몸 조절을 엄청 잘해요. 그랬을 때, oh, that's easy for you to say. 이거 느낌 다르죠?
0: 너무 뭔지
1: 와,
0: 알겠어요.
1: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0: You are a good cook.
1: There you go. 물론, you cook very well 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0: 네.
1: 당신은 cook을 합니다. very well. 아주 잘.
0: 아주 잘.
1: 그것도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다, 잘하는 요리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사용 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걸 가져왔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cook이라고 하는 거는 cook은 요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되지만요.
0: 동사로도 되고
1: right. 명사로
0: 네.
1: 요리사,
0: 맞아.
1: 요리를 하는 사람 do coo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0: 맞아요. Right?
1: So a good cook이 요리 잘하는 사람 결국 당신 요리 잘한다라고 할 때 당신은 a good cook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적인 스타일인 거죠. Okay? 자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서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guys.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남편분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모든 거 잘하실 것 같거든요.
0: 아유.
1: 스타일이.
0: 예, 잔소리를 저한테 해요. 제가 뭐 국 끓일 때 마늘 안 넣었다고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1: 맙소사. 자, 내 남편은 요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0: My husband is a good cook.
1: 그렇죠. My husband is a good cook.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건 아닌데. 자, how about this? 아, 나 요리 잘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0: I'm not a good cook.
1: 그렇죠. I'm not a good cook. 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My husband is a good cook.
0: My husband is a good cook.
1: I am not a good cook.
0: I'm not a good cook.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1: Very, very nice. Okay, so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빠르게 읽는 연습하다 보면 여기가 flap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겁니다. For you to say or for you to say. 이렇게 둘 다 한번 해보세요.
0: 네.
1: 이렇게.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란다.
0: 아, 또 아빠 이거
1: 또 시작됐어요. 지금 칭찬 한번 나오니까요.
0: 로마까지 가면은 지금 너무, 너무 일이 많아져요.
1: 많이 갔어요. 예, 예. 네.
0: Well, wasn't built in a day. 하루에.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쵸? 근데 빌드 아니에요? 빌드 아닌가?
1: 빌드? Maybe.
0: 이거는 과거인데 또 과거가 왔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주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로마를 일단 쓸게요.
1: 네.
0: 예, 로마.
1: 아마 어디 글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오케이.
0: 로마.
1: 자, 대놓고 그냥 로마 쓰셨네요.
0: 그럼요.
1: 자, wasn't built in a day. Alright. 이러면서 티를 내는 거죠. 정답은?
0: Rome.
1: Rome. 들어봤죠?
0: 그럼요, 그럼요.
1: Yes.
0: 아.
1: R-O-M-A가 아니라 영어, 그죠? 영어식 표기는 R-O-M-E고 발음도 심지어 로마가 아니라
0: Rome.
1: Rome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들은 적 있죠.
1: 그런데
0: 네.
1: Rome은 it wasn't built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wasn't 과거 나왔는데 또 built 과거가 나오고 원형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0: 네네네네.
1: 헷갈렸죠. 자, 지금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built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PP 형태예요.
0: 아~
1: 네. 그래서 PP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짓다가 아니라 지었다도 아니고 지어진 이렇게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3단 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0: 네.
1: PP 형태가 built고요. 현재형, 과거형, 짓다.
0: 네. 저 T를 뒤로 바꿔주면
1: That's
0: 되더라고요.
1: That's right. 과거형은
0: 이것도 built.
1: 아, 맞아요.
0: 네.
1: 자, 오케이.
0: Okay. Yes.
1: 그래서 이런 변형 형태를 알아야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롬이 스스로를 빌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이 빌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짓다, 지었다, 그리고 PP 형태. PP 형태는 여기서는 지어진 정도로 형용사 같은 느낌을 쓸 수가 있다.
0: 네.
1: Right. So Rome wasn't built. So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짓는 것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되겠죠. 그쵸? Right? In a day.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덩어리 표현. In a day.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거 설명해드렸죠. in을 쓰면 얼마 안에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을
0: 있다가
1: 꽉 채우고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가 걸리고 뿅 롬이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in을 쓰게 된 겁니다. in은 꽉 채우고 얼마 있다가 여기에다가 심지어 in just one day 이런 식으로 just 같은 거 써주면 딱 하루 만에 이런 느낌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0: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살뺄수 없어 하루 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뭐예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넌
1: Yeah.
0: 살뺄수 없다. 어떻게요?
1: You can't lose weight
0: 하루 만에?
1: in a
0: In a
1: day.
0: day. 하루 꽉 채운다고 다음날 갑자기 뿅! 안 된다.
1: 아이, 있을 수 없죠.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걸 고쳤어. 하루 만에. 자, 그들은 그걸 고쳤다. 과거형으로.
1: They fixed it
0: 그렇죠.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Beautiful.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1: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0: All right. They fixed it in a day.
1: They fixed it in a day.
0: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l 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Right, 두 번째는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2: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 뒤에 again 넣는 거. 댁에서 목소리 키워서 참여해 주셔야 돼요.
1: Yes.
0: 자,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저 그 토스트를 태웠는데 다시 태웠대요.
1: I burned the toast again.
0: 그죠? I burned the toast again. 두 번째. 다시 해보는 게 어때?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떠니?
1: Why don't you try again?
0: Very nice. 자, 조명이 나가는 거. 나가는 거 go out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Okay?
1: Yes.
0: 그 조명이 또 나갔어. 조명이 또 나갔어.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Beautiful. 이번 기회에 go out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1: 네.
0: 자, 읽어볼게요.
3: I burnt the toast again. Why don't you try again? The light went out again.
0: Alright, 자, 다음은요. A good cook. 이렇게 해서 아, 요리 잘한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자, 가보겠습니다.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괜찮은 요리사잖아요.
1: You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You cook very well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Okay? 자, 내 남편은 요리 잘해.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My husband is a good cook. 하나 더요. 이번에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나 요리 잘 못해. 한마디로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다.
1: Yeah, I'm not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a good cook. My husband is a good cook. I am not a good cook.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2: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Oh,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4: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5: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4: Oh,
5: keep going, keep going. You can do it.
4: Okay, okay.
5: Come on.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not willing to help him.
2: There you go. Be willing to. 뭐뭐 할 의향이 있다라는 패턴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자, 이건 패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문장 뒤에 넣어서 again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실수했다.
3: 아이고.
2: 굉장히 심플한 문장입니다.
3: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실수해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at the office. 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잠깐 쉬고 싶어요. 뭔가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We're taking a coffee break.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잠깐 쉴래? Do you want to take a break for a few? 좋아. Sounds great.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Ah,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It's a very simple dialogue, very practical, very realistic. 자, 잠깐 쉴래? 근데 한국말이 훨씬 더 짧네요. 영어가 좀 기네요. So, do you want to? 뭐뭐 할래? 할 때 do you want to? And I'm sure you know, take a break.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Take a break means 잠깐 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아, 막 열심히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 I need a break. I need to take a break.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for a few가 나오는데, 아, 잠깐만, 선생님. For a few, 뭐 몇 개, 뭐 a few minutes. 이럴 때 for a few인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 네. 사실, 요새 원어민들이 모든 거를 이렇게 그 표현들을 막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짧아지고 있어요. Right? So, for a few minutes를 갖다가 for a few 이렇게 씁니다. So, I'll be back in a few. 그러면은 뭐, 아, 좀 이따가 금방 올게. 네. For, I'll be back in a few minutes를 갖다가 그냥 minutes 빼고 few 이렇게 씁니다. All right, do you want to take a break for a few? Okay, 잠깐 좀 쉴래? Right. Yes는 안 쓰죠. Sounds great. 좋아요. Great. That sounds good.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yes는 거의 안 쓰죠. All right. 다음.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Okay, this is very important. 자,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문장을 보면은 그냥, yeah,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뭐, I'd like some coffe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장소까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소요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그 장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할 수 있죠.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일단은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것들 물어볼 때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길이 이런 것들 물어볼 때 바로 How long? 이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자, How long? 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take이라는 이제 질문이 바로 소요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목적지, 그 destination까지 얘기를 하면은 to 장소까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장소까지는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장소, 이 destination의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혹시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공항, 그렇죠? 공항은 여러분 더를 앞에 붙여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ow long? 이라고만 물어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어떠한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0: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It takes 15 minutes, 30 minutes, an hour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다. 라는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혹시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subway st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죠. 되게 train이나 subway는 station으로 얘기를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station보단 stop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택시 탔을 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그쵸? 바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메모로 적었던 거를 이렇게 택시기사분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this address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세요? 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그쵸? 바로 work. 학교는 그쵸? school 넣어서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리니?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려? 이런 질문들 여러분이 how long does it take to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해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dest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목적지까지는, 그 장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라는 거를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라고 배웠다면 여기에서 한번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어디부터 회사까지? 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집에서부터요. From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집이니까 From your hou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쵸? How long does it take to 목적지 From 출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돼요? 라는 질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from your hou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How long does it take to 목적지 from 출발지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막히는 시간에는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시간 동안에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During 혹은 그쵸? While이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During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While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에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어에는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러시아어 때는요,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 러시아어가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차가 막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during the rush hou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막히는 시간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During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during rush hou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uring으로 얘기를 하면은 차 막히는 시간에, 차 막히는 시간 동안에 라는 얘기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How long does it take?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쵸, to 목적지까지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Your 10-minute happiness is starting just right now. 자, 여러분의 10분 행복. 네, 10분을 계속 늘려가면 하루 종일 행복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for the starters, 맛보기로, 네, 그 맛보기를 starter라고 하거든요. Starters, 바로 네,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Just wondering what kind of pattern is waiting for you. So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그냥 기다리신 거 아니죠?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직장이란 나는 뭘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like it, don't like it 쓰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면서 흥미가 관심으로 바뀌고 그 관심이 나중에 그렇죠 보고 난 다음에 연습한 후에는 자신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바로 패턴. 시작점은 우리말의 어감으로 시작합니다. 나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단어 써요. 바로 happy입니다. So I'm not happy with. 뭐뭇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러 떠나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출발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어떤 패턴, 영어 패턴이니까 그걸 외워서 써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죠. Likes and dislikes, 그죠? 그런데 그 호불호를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것인가? I hate it. 그러면 정말 강한 거잖아요. I don't like it.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 이것도 사실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말씀드린 아, 나 이거 정말 행복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마음은 확 전달할 수 있는 I'm not happy with 직장 친구 방식 머리 모양 네 가지만 집어넣으면 끝!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

나 상상하셔야 돼요. I don't like my hairstyle. 해도 돼요. 그런데 I'm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는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고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효율성이 제일 좋고 즐거울 때가 제일, 그렇죠, 행복한 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고 읽지 마시고요. Repeat after me, okay? You'll be given your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첫 번째 거 갑니다. 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시작. Your turn. 네, I'm not happy with my job. 그 다음에 나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시작. Your turn. 네, I'm not happy with my friend.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not happy. 맞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way. 뒤에 누가 누가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연결해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hairstyle. 자, 시작. 맞습니다. I'm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래서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러면 not happy만 듣고 with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정해진 표현이니까 hairstyle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 인토네이션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I'm not happy with my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러면 들어야 될 부분이 커다랗게 들렸던 전체의 억양, intonation의 구성은 개별 단어의 중요성에 있는 거겠죠? 됐습니다. So are you happy with what I said right now?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Step 2. 더 이상 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하나만 붙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m not happy. 부드럽게 연결하면 not happy. 그렇죠? With my job. 네, 그런데 더 이상이니까 anymore.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무슨 something happened.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녀가 필요해. 예. 뭐 서로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I'm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그렇죠? I'm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아까는 그냥 friend였는데 거기다 girl 하나 더 붙인 거죠. 예, 그런데 but 그녀가 필요해. I need her. 예. 이러면은 좀 힘들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반대로 또 여자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 I'm not happy with my boyfriend, but I need him. 뭐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but I need her. 됐죠? 맨 마지막, 난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추상적인 내용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I'm not happy. 똑같이 쓰세요. 근데 with the way 아까 나왔죠? 예,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You talk인데 네가 말했다면 you talked고요. 항상 말한다면 you talk이겠죠. 그래서 you talk about me.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 마음에 안 들어. 왜 맨날 모함하고 그래?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I believe you are happy. So, let's get happier with the next part.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나 직장이 더 이상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상대편은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너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힘든데. 자, 요 구조라면 바로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그렇죠? 네, 그래서 느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읽지 마시고요.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그렇죠? 예. I'm gonna quit. 이렇게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hey, come on, come on, come on. Hold your horses. 그렇죠? Wait a second. 그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What makes you unhappy at work? 직장에서 뭐가 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해결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here.

0: 와서 한번 예, 다시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함께 에너지도 좋게 교류하시면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 네.
0: 다음 시간에 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1: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이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0: 안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대여. 대여가 무슨 뜻일까요?
0: 대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 라는 뜻이에요. 오. 아니면 장난감을 대여한다 이런 뜻.
2: 리아는?
3: 저도 오빠랑 똑같이 책을 대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2: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대여라는 말을 잘 알고 있네요. 대여는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한자로 빌릴 때, 줄여, 빌려준다는 뜻. 빌려준다는 게 뭘까요?
0: 빌려준다는 친구한테 물건을 잠깐 쓰게 준다, 아니면 친구가 지우개가 없을 때 내 지우개를 잠깐 빌리게 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2: 빌려주다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대여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책이요. 크레파스, 가위, 색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 등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책도 빌릴 수 있고 자전거도 빌릴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대여해본 경험이 있나요?
0: 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2: 네.
0: 제가 어릴 때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했어요.
2: 그랬구나.
0: 아니면 엄마랑 같이 장난감을 빌리는 곳에 가가지고 그 장난감을 대여했어요.
2: 맞아요.